곰아, 영화 안 찍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대본을 써야 한다고? 그냥 찍자, 없어도 돼. 그래, 좋아, 알았어. 뭘 쓸 건데?

요즘 누가 이렇게 지루한 걸 봐? 아니, 이제 이런 영화는 보질 않는다고. 한번 써볼까? 바로 이게 진정으로

건 안 나와? 뭐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바로 진정한 영화지.

그래, 우리에겐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자,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너란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너도 들었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손들아!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안 되는데 싫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이야! 아! 짜잔! 근데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아! 곰아! 문 좀 열어봐! 이야! 곰은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진 아니잖아. 고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윤놈 잡았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람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꽃섬으로 가는 길.

0: 안 되겠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1: 랄라님! 눈꽃섬이 위험한 것 같아.
2: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1: 빨리 가자, 빨리빨리.

0: 뭐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왜 느려져? 빨리 가자, 빨리!
2: 저기 봐, 쓰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0: 저기 봐, 물고기들도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난 천천히 가보자.

0: 길이 막혔어.
1: 에휴, 저 쓰레기들. 대체 누가 계속 버리는 거야?
2: 다른 쪽으로 돌아갈까?
3: 아픈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
0: 지금 눈꽃섬이 위험해. 빨리 가야 한다고.
2: 맞아. 가야 할 것 같은데, 호프?
1: 아니, 그럼 뭐 빨리 치우고 가면 되지.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마법을 쓰자.
0: 아니, 지금 눈꽃섬.
1: 자, 이 하프가 나가신다. 어떤 마법이 나오려나? 딴딴딴딴딴딴. 하프!
4: 와!
1: 성공!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이 하프님이 바다를 깨끗이 만드셨도다.
3: 이 호프님도 함께 했도다. 하하하.
2: 이제 눈꽃 젤리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1: 아직 네 개나 더 남았네.
0: 이것 봐. 블루진지의 힘이 다시 생겼어.
3: 우와, 바다색이 돌아오고 있어.
2: 그래, 미로동굴에서 두 번째 문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푼 거야.
1: 뭐야? 또 열쇠가 생겼다고?
2: 하프가 용기 내어 한 작은 행동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 쓰여있는 문자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블루진주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
1: 블루진주 힘도 되찾았겠다. 눈꽃섬으로 출발!
3: 잠깐! 가기 전에 작아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자.
1: 안 와. 그래, 그러자.
5: 블루 진주는 내 거야. 크라크라.

0: 뭔 소리지? 일단 빨리 가자.
1: 굴라야! 굴라가 또 괴물로 변했어!
0: 당한 거야?
2: 어떡해, 전부 다. 저기, 병원 좀 봐. 나나랑 랄라님이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0: 병원으로 가보자.
2: 잠깐.
0: 뭐해, 빨리 가자고. 저 괴물들이 우글거리는데 민사청 가면 어떡해?
1: 저기를 뚫고 갈 방법이 없을까?
2: 너무 많아.
0: 그냥 나의 꼬리치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거야! 괴물처럼 변장하자!

0: 아니야, 아니야, 안 될 거야. 나 못해.
1: 저게 통할까?
2: 한번 해보자, 해보자.

0: 크라 크라 크라. 어, 큰일 날 뻔했네.
1: 크라 크라 크라
0: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2: 크라.
0: 크크크라.

0: 마법의 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1: 비몽아빠 아까워.
0: 뭐야? 하프! 어떻게 보호막을 뚫고 들어왔어? 너희들 괴물들처럼 변장하고 온 거니?
2: 네, 랄라님.
3: 랄라님.
0: 그래,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2: 보고 싶었어, 얘들아.
1: 랄라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아왔어요.
0: 그래,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2: 랄라님, 블루진주 여기 있어요.
0: 어? 어? 어? 없는데?
2: 네? 없다고요?
1: 없는데?
2: 어라? 어디 갔지?
4: 윙크, 어떻게 된 거야? 블루진주는 어디로 간 거야?
2: 분명 가지고 온 것 같은데.
1: 그럼 어디에 있는 건데?
2: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5: 윙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봐.
2: 그래,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건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길에서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1: 으이구, 칠칠치 못하기는.
0: 얘들아, 괜찮아. 찾으러 가면 되지.
6: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0: 어? 괴물들이 다 어디 갔지? 보호막이!
1: 저기 봐! 운동선도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졌네?
2: 난 아직 컬링 대회에서 1등 못했는데.
1: 하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2: 아니, 넌 1등 해봤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
3: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 어, 문어 같은데?
0: 나도 분명히 봤어. 바다 밑으로 뭔가 사라졌어.
2: 어디? 어디? 뭘 봤다는 거야? 나도 좀 보자.
0: 지금은 사라졌다니까.
2: 응, 궁금한데. 뭔지 나와라, 얼른.
0: 푸른 빛이야?
3: 저기 있었네.
0: 빨리 가보자.
2: 이 근처인 것 같은데.
0: 아, 저기 있다. 찾았어.
2: 와, 다시 찾았어.
3: 다행이야.
0: 빨리 가지고 가자.
2: 저게 뭐야? 윙크, 받아.
4: 얘들아!
0: 얘들아, 서둘러! 등대섬으로 가야 해!
1: 이쪽이야, 빨리!
0: 랄라님, 저 문어는 뭐예요? 마법 오븐이 만들어낸 문어 괴물이야!
3: 마법 오븐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1: 오븐 모자를 쓴 문어 괴물이라니!
2: 문어 괴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0: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말이야!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이 눈꽃섬을 구해낼 수 있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힘으로 너희가 문어 괴물을 막아야 해.
3: 무슨 말이에요, 랄라님?
0: 저 문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서 가!

저 녀석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아프! 안 되네. 다시 해야 해. 호프, 네가 해봐.

0: 얘들아, 불륜 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해. 어서 가.
1: 아빠!

0: 문어 녀석, 내가 문어 다리를 다 묶어놓겠어.
1: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
0: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자.
2: 해볼까?
1: 아니, 내 말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하자.
0: 지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나가자. 마법 젤리 남아있지?
2: 마법 젤리? 두 개 남았네.
0: 두 개면 충분해.
1: 아까 마법이 안 먹히는 걸 봤잖아. 소용없어.
3: 그래도 가보자. 이번엔 될 수도 있어.

0: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1: 우리 조금 더 힘내고.

화이팅!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꾸룩꾸룩 떠나요. 빅치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특이한 오리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특이한 오리 시리즈 가들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마술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우와, 일 더하기 일은 바로
2: 일. 나는 바로 일.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2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2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1: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제3장 나. 나는 3이야. 나는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우와. 네. 3 더하기 1은 바로
3: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0: 1, 2, 3, 4! 불룩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발이 안 닿아.
1: 뭐?
0: 4?
2: 4기 1은 바로?
3: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타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Dog. Goodness gracious!

0: garden. Isn't it great?
1: Oh! 블록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2: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3: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1: 난 블록질라. 삼이 이보다 블록이 많네. 삼이 이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삼이 좋아. 야!
3: 날 잡아먹어!
1: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4: 너무 좋아. 정사각 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5: 우리 나타났어.
6: 우리 아자 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3: 어서 도망쳐.
7: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3: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7: 여기는 안전할 거야.
1: 이리 한보다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삼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4: 어디에 숨지?
2: 여기 동굴이야.
4: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1: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4: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1: 가지마, 바보.
3: 괴물이 나타났어.
2: 잡아먹을 뻔했어.
4: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8: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돼.
2: 좋겠다.
4: 좋아.
1: 삼이 오보다 작네. 그래서 난 오가 좋아. 나. 아니, 오가 삼보다 크네. 그럼 오가 좋아. 나. 삼이 오보다 오가 삼보다 삼이 오가
4: 둘 다 똑같지롱.
1: 사는 사랑 같아.
4: 이젠 못 잡아먹겠지?
1: 안 잡아먹거든, 바보.
3: 뭐?
1: 난 같이 놀고 싶다고.
3: 같이 놀자고?
1: 오가 삼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오랑 같이 놀래.
3: 뭐?
2: 나도!
1: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삼은 사보다 작고 삼은 이보다 크고 일은 이보다 작아.
9: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스타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엄마

0: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커피 구조대와 외로운 바다 코끼리 돌보기.
2: 우와, 도다리 후 밑바닥에 웬 조개 껍질이 엄청 많이 있어요.
3: 이건 따개비라고 배한테는 원수 같은 건데 항해에 방해되는 거라 떼줄래?
2: 알았어요.
4: 이 많은 걸 다 때려면 한동안 바다에 못 나가실걸요?
3: 어차피 그 정도는 각오했어. 이참에 그동안 바다에서 했던 모험을 책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 일단 내용을 녹음하고서 말이야.
4: 아, 일단 녹음해두고 나중에 들으면서 글로 적으시겠단 거죠?
3: 바로 그거지. 제1장 소년과 배와 끝없이 펼쳐진 만.
1: 멀리가 간식 먹고 싶대요.
3: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4: 고생했어, 로키.
1: 미안해, 월리. 우리도 선장님 계신 데는 몰라.
4: 월리한테 말해. 선장님은 금방 오실 거고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좋지 않냐고.
1: 알았어, 라이더. 알았지, 월리?
4: 마셜, 이제 씻어내리면 돼.
1: 알았어. 물대포 발사!
3: 아, 여긴 한가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딱 좋은데. 제2장 선원이 될 소년, 물걸레질을 시작하다. 자, 금요일 특선 생선 요리.
5: 바다 코끼리가 여기서 뭐하지? 예!
3: 저리가, 원리. 예약도 안 하고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6: 플러피, 위글 스피트, 이리 와. 아직 목욕 안 끝났어.
7: 어? 허브 선장님 배는 어떻게 됐어?
4: 완전 새 것 같아.
6: 좀 피곤하네.
1: 난 아닌데.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4: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8: 이미 갔긴 한데 바다 코끼리 월리가 내 생선 요리를 먹어치우고 손님들을 쫓아내서.
4: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케이티, 무슨 일 있어?
9: 월리가 바다 코끼리답게 사고를 크게 쳤어. 내가 목욕시키던 애들이 다 도망갔거든.
4: 우리가 갈게, 케이티. 포터 할아버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7: 마셜!
1: 조심해!
11: 위험해!
1: 이거 배보다 따개비들이 더 크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말리들 와줘서 고마워. 희한한 임무가 생겼어. 원리가 바다를 떠나서 시내를 막 휘젓고 다닌대.
2: 원리는 왜 바다 밖으로 온 걸까?
1: 그것도 알아봐야지. 일단 원리가 엉망으로 만든 걸 치워준 다음에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가 연장을 써서 포터 할아버지 식당 탁자랑 케이틴의 미용실 망가진 문을 고쳐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케이틴의 미용실에서 도망가버린 애들을

0: 찾아줘.
1: 미아 찾는 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원리를 찾아볼래? 찾으면 지켜보고 있어. 안전하게 바다에 돌려보내야 하니까.
2: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하!

0: 얘들아, 이리 와. 제발 와줘. 얼른 갔어.
1: 야, 빨리 갔어. 빨리 갔어.
2: 케이티, 연락받고 최대한 빨리 왔어. 루키, 일단 저 몸부터 고치자.
0: 알았어, 대장. 어? 집게팔. 우리 끝났어.
2: 체스, 도망친 미용실 손님들을 다시 데려오자.
3: 발사대. 다들 간식 먹자.
2: 정말 잘했어, 체이스. 다들 이 간식을 따라와.
0: 고마워, 얘들아. 루키, 너 오늘 멋지다. 내가 공짜로 목욕시켜줄까?
4: 고맙지만 난 됐어. 난 아직 고칠 게 남아있어서. 그치, 라이더?
2: 맞아. 포터 할아버지네 식당에 가야지. 망가진 탑자가 널 애타게 기다리거든.
4: 아니, 어쨌든 고마워, 케이티.
2: 스카이, 원리는 아직 안 보여?
5: 바다 코끼리는 코빼기도 안 보여.
2: 체이스랑 내가 도와줄게. 가자.
4: 할아버지, 완전 새 거 같죠?
6: 고맙다, 로키.
7: 여기가 그 망타지는 바다 코끼리쇼 하는 데인가요?
6: 한 발 늦었네요. 메뉴판 드려요.
4: 얼린 못 찾았어?
3: 걔는 덩치가 커서 어디 숨기도 힘들 텐데 말이야.
5: 라이더, 멀리 찾았어. 여기 배수터널 근처야.
2: 지금 바로 갈게.
5: 멀리가 방금 배수터널로 들어갔어.
2: 고마워, 스카이. 들어갈게. 체이스, 네가 확성기를 써서 멀리가 우리를 따라 나오도록 만들어볼래?
3: 확성기?
8: 멀리, 내 말 들리니? 좋아,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와봐.
4: 아까보다 소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3: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2: 마셜이라면 알아듣겠지? 마셜, 원리가 뭐라고 하는지 통역 좀 해줄 수 있어?
5: 준비됐어. 멍멍, 통역관 출동! 원리 여기서 대장. 광장도로 가운데 있는 맨홀에 끼어있어.
2: 알았어, 갈게. 마셜, 너도 그쪽으로 와줘.
5: 지금 바로 갈게.
4: 쟤를 꺼내려면 엄청 밀고 당겨야 되겠는데?
2: 원리가 뭐래, 마셜?
5: 단짝 친구가 너무 그립대. 터보 선장님 없이는 안 돌아갈 거래.
2: 고마워, 마셜. 원리는 자기 몸이 끼었어도 단짝 친구를 찾아주기 전엔 안 나오겠다는 거지?
4: 좋아. 근데 터보 선장님이 어디서 책을 쓰는지 모르잖아.
2: 스카이, 마셜, 로키, 우린 터보 선장님을 찾으러 가고, 체이스, 넌 여기서 차들이 원리 주변을 비켜가게 해줘.
3: 작전 실시! 복간!
9: 제7장.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처음으로 흩날리는 바닷물을 맛보고 냄새도 맡았다. 스컹크! 저리 가줄래? 네 냄새는 감당이 안 돼. 살려줘!
5: 찾았어, 라이더. 터보 선장님이 벼랑 끝에 있어. 웬 스컹크랑?
2: 잘했어, 스카이. 벨트로 선장님을 절벽에서 든 다음에 마을로 모셔다 드려.
5: 알았어. 스컹크가 겁먹지 않게 순식간에 들어가야겠다. 벨트! 터보 선장님, 원리가 맨홀 입구에 끼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9: 뭐? 서둘러야겠네.
2: 오징어포 가져왔어. 이거면 될 거야. 이리 나와서 먹자.
5: 자긴 배 안 고프다고 그냥 터보 선장님만 데려다 주래. 선장님 불쌍, 라이더. 거의 다 와가. 원리한테 말할게.
2: 어떻게 꺼내줄지 생각났어. 스카이, 터보 선장님을 원리 위로 내려줘.
3: 알았다. 선장님을 낚시 미끼처럼 쓰게.
9: 뭐해, 원리. 몸부림을 쳐야 빨리 나와서 같이 돌아가지.
2: 성공이야. 이제 원리를 물가로 데려가줘, 스카이.
5: 자, 돌아가자, 원리.
9: 드디어 집에 왔네. 우리 배가 있는 이 바다 말이야. 만세! 오! 라이더, 퍼피 구조대, 월리랑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
2: 정말 잘 됐어요, 선장님. 또 친구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부르세요.
9: 덕분에 너희도 내 항해 이야기 마무리를 같이 듣겠네. 제 9장. 월리라 불리는 멋지고 엉뚱한 바다 코끼리.
5: 퍼피 구조대, 허미 구미를 구하라.
10: 와, 치카레타야. 정말 어드벤처 베이 식물 축제하기 딱 좋은 날씨지? 해가 여사님! 이렇게 와주니까 정말 좋네요.
11: 나도 구데이 시장님 보니까 좋아서 어깨가 들썩들썩해.
10: 그래, 너도 꼬꼬하기? 어떤 식물 보여주려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11: 난 식물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닌데요. 내가 만든 거 보여주러 왔지. 뭐냐면 완전 식물성 재료 간식이에요.
10: 그게 그거죠.
11: 이름하여 허미구미.
10: 모양이 좀 웃기네요. 근데 맛은 끝내준다.
6: 이건 내 입맛에 완전 딱인데요.
12: 쫀득하고 탱탱한 게 맛있네요.
10: 저도 이제 없어요?
11: 걱정 마요. 트럭이 엄청 많거든.
9: 허미마미도 왔어? 아들한테 줄 간식을 가득 싣고.
4: 어때, 라이더? 내 강아지 집 바다 고칠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주마. 일단 이 잭을 가져다 끼워야 하겠지만.
5: 안녕, 잭. 난 마셜이야. 조금 쑥스럽나? 말이 없네.
4: 나도 연장 가져와서 도와줄까?
2: 아니야, 로키 됐어. 도와주고 싶으면 안에 든 것만 좀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4: 초록에너지 출동! 자, 간다. 조심. 여기 또 있어. 우와, 세상에. 나한테 튜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5: 이 튜브는 어디 쓰는 거야, 주마?
4: 그거 튜브 아니야. 으아! 저절로 펴지는 보트야.
5: 난 괜찮아.
10: 자, 여기 있어요, 농부 선생. 가비도 좀 주라고 젤리 몇 개 더 넣었어.
9: 허위 마미, 나 여기 있어요.
10: 그래, 아가야, 나도 사랑해.
9: 저기, 엄마, 엄마, 여기! 허미마미, 저예요. 엉진젤, 엄마는 진짜 젤리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손님들만 신경 쓰시잖아. 엄마 관심을 끌어오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는데. 밟아, 야옹이들. 왜, 맛있는 오징어포 더 줄까? 어? 갈매기들이 왜 저러지?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게 구네.
10: 오, 시장님 여기 허미구미 두 상자만 더 줄래요? 희한하네. 아까 그 트럭 여기다 댄 거 아니에요?
11: 네, 맞는데요. 누가 내 트럭이를 훔쳐갔나? 내 허미구미는 거기 다 있는데.
10: 어마어마. 허미구조대를 불러볼게요.
2: 다 고쳤어.
4: 고마워, 라이더. 잭, 너도.
2: 안녕하세요, 구데이 시장님. 축제는 잘 돼가요?
10: 잘 되려다가 말았어. 헬가 여사님 트럭이 사라졌거든.
2: 얼마나 황당하실까. 근데 걱정 마시라고 하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3: 라이더가 부른다!
14: 조심해!
5: 우와! 사두르느라고 모터보트 좀 타고 왔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난리들 와줘서 고마워. 헬가 여사님 트럭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렸대.
2: 마술처럼?
1: 의심 가는 데가 있긴 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제이스, 넌 드론을 띄우고 수색 능력을 써서 트럭을 찾을 만한 단서를 찾아봐줄래?
0: 스파이 제이스 즉시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트럭을 찾고.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안녕하세요, 시장님. 험디거 여사님. 범인이 왜 트럭을 노린 것 같으세요?
1: 허미구미가 엄청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2: 내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작은 보라색 젤리 이름이야.
0: 그렇군요. 제이스, 드론을 띄워서 실마리를 찾아볼래?
3: 알았어, 라이더. 럭! 드론!
4: 타이어 자국이 보이는데 저건 뭐지? 혹시 그 젤리 험딩어 시장님처럼 생겼나요?
1: 맞아. 생긴 건 저래도 얼마나 맛있다고.
4: 타이어 자국을 살펴보니까 운동장 쪽으로 간 것 같은데?
0: 정말 잘했어, 제이스. 스카이, 운동장으로 날아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래?
5: 알았어, 라이더. 대장, 트럭을 찾았어.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보이는데? 험딩어 시장님같이 생긴 거대 젤리가 세워져 있어.
0: 어? 지금 갈게.
6: 이 정도면 엄마 관심 좀 끌겠지? 어? 뭐 있어? 저 새들은 대체 뭐야? 대답 먹지 마!
0: 험딩어 시장님! 당장 내려오세요!
6: 난 우리 허미맘이 오기 전에 절대 안 내려갈 거야!
0: 구대 시장님, 허미맘이 좀 데려오실래요? 아니, 험딩어 여사님이요. 운동장으로요.
3: 서둘러야 해. 젤리가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
0: 정말 그래 보이네. 마셜, 지금 운동장으로 사다리 좀 갖고 와줘.
5: 준비됐어? 멍멍 소방관 출동!
1: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7: 그니까요. 기러기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1: 이 새들 말고, 저거! 아! 허미고미!
6: 어우, 이제야 봐주시네. 아니, 젤리한테 한 말인가?
3: 락! 확성기! 자, 여기요, 여사님. 이거 쓰세요.
1: 고맙다, 아가. 내가 허미고미라고 한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너를! 그러니까 제발 좀 내려와!
6: 그치만 허미맘이 이거 다 내 거잖아요. 내가 왜 간식도 엄마 사랑도 나눠야 해요?
1: 엄마 사랑도 간식도 이렇게 많은데 나누면 어때?
6: 난 싫어요. 그냥 나 혼자 다 가질래요.
1: 진작에 말해줄걸. 그럼 네가 고생 안 했을 텐데. 난 항상 너를 사랑해.
6: 알았어요. 내려갈게요.
0: 와! 가만히 계세요, 시장님. 마셜이 도와드릴 거예요.

0: 시장님, 한 번에 한 칸씩 천천히 내려오세요.
1: 그게 안 돼. 너무 출렁댔어.
2: 스카이, 험딩어 시장님을 젤리 위에서 들어 올려줘.
0: 알았어, 라이다. 테이크.
2: 잘했어. 이제 들어 올리자.
0: 나도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3: 고미고미야, 젤리 그냥 놔버려.
1: 그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끈끈해서 안 돼요. 난 몰라. 엄마 미안해요.
2: 젤리가 저기 꼴대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 전에 험딩어 시장님을 떼어놔야겠어.
0: 본부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지금 써먹을 수 없을까?
2: 주마가 가지고 있던 보트네. 아, 좋은 생각이 났어. 가자. 부탁해, 마셜. 네가 정확히 명중시켜야 해. 그 다음은 갈매기 친구들 도움 좀 받고.
0: 알았어. 물대포 발사.

0: 아이도 고마워. 네가 우리 귀한 아들 허미구미를 살려줬어. 덩치만 큰 이 고집불통 말이야.
1: 아니에요, 험딩어 여사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퍼피 구조들을 불러주세요.
0: 구데이 시장님한테도 드릴 거 있지, 허미구미?
2: 자, 받아요. 딱 하나 남은 거.
3: 말씀은 고마운데요, 시장님. 시장님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그냥 다 드세요.
2: 진짜요? 기다려라, 배야. 젤리 들어간다. 응? 야, 뭐 하는 거야? 젤리 내놔.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우리 여행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태풍이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클릭소!
1: 클릭소! 얼마 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4: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5: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4: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9: 화성에서 생일 파티.
10: 오늘 밤 달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 궤도가 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로 목적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달을 향해 출발!

0: 보혜 생일을 축하해. 안 돼. 내 케이크. 슈퍼펫. 슈퍼윙스.
1: 보잖아. 안녕, 보. 화성에서 잘 지내고 있어?
0: 안녕, 슈퍼윙스. 보가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케이크가 망가졌어.
1: 그거 정말 안 됐다. 우리가 새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어떤 물건이든 어디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우주라도 말이야.
2: 그리고 너만을 위한 특별한 장식도 추가해줄게.
0: 고마워. 이따 봐.
3: 좋았어. 화성은 태양계 행성으로 네 번째에 위치해 있고 지구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화성의 석양은 파란색이야. 정말 멋지지?
1: 엄청 신기하다.
2: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생일 케이크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화성으로 가는 특별한 생일 케이크 배달이라니 정말 기대되는걸.
3: 먼 곳으로 가는 특별한 배달이니까 동행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 누가 가는 게 좋을까? 어느 곳에서든 밝게 빛나는 슈퍼윙스라면 슈퍼윙스 새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난 슈퍼빈스 별 색깔이야.
1: 화성에 온 걸 환영해.
0: 여기 네 택배.
1: 어, 케이크가 아주 예쁜데 고마워 슈퍼윙스. 보는 친구 카탈리나와 생일 파티를 함께하면 좋겠어. 어?
2: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워물로 지구에 있는 카탈리나를 여기로 데려오자.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0: 그럼 가볼까?
1: 생일 카드가 정말 멋지고 이쁜데?
0: 고마워, 아빠. 화성에 카드를 보낼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2: 무슨 소리지?
0: 안녕, 카탈리나. 슈퍼윙스잖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여긴 무슨 일이야?
3: 보의 특별한 생일 파티에 데려가려고 왔어.
0: 정말? 아빠, 가도 돼요?
1: 물론이지, 카탈리나. 슈퍼윙스랑 함께 있으면 괜찮단다.
0: 보를 위해 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레갈로도.
1: 레갈로는 우리가 쓰는 스페인어로 선물이란 뜻이란다.
3: 와! 엄청 큰 레갈로인걸! 카타이나, 어서 타!
0: 잠깐! 어? 특별한 슈트를 준비했어. 멋지다!
3: 좋아! 어? 화성으로 출발! 워물에 들어가진 않아.
0: 걱정 마, 호기. 화성까지 빠르게 날아가면 돼.
3: 이거 진짜 특별한 배달인데? 가자, 화성으로!
4: 응? 호기와 샛별이잖아?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어딜 가는 거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데? 골든 주먹 발사!
3: 어? 무슨 일이야?
0: 호기! 잡았다!
3: 고마워, 샛별아.
4: 어? 이거라군. 빨리 열어보자고, 골든팩.
3: 골든보이잖아? 안 돼!
4: 둘도 묶어볼까나? 슈퍼윙스들이 선물처럼 묶여 꼼짝 못하게 됐잖아. 그럼 또 봐.
0: 내가 도와줄게. 내가 막아볼게.
3: 꽁꽁 묶기 리본 발사!
0: 응? 어딜 가려고?
4: 우와! 저 선물이 큰 애였어? 나 큰 애 엄청 좋아하는데 저건 절대 포기 못해.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캣 합체!
3: 걱정 마. 선물을 되찾아 줄게.

0: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서두르자. 생일 축하해, 보.
1: 보. 카탈리나. 보.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2: 보도 정말 정말 그리웠어.
1: 아, 맞다. 너한테 줄 생일 선물이야.
2: 고마워, 카탈린.

0: 영원히 기억하자.
1: 우리도 기억할게. 이제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야.
2: 너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부.
0: 보드 정말 행복했어.
1: 미니버스잖아? 노바 슈퍼팩트라! 그럼 우리도 이제 지구로 돌아가 볼까?
0: 고마워, 슈퍼윙, 카탈리나!
1: 슈퍼윙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장난감 도둑을 잡아라!
3: 슈퍼펫 미니버스가 태국 로프리에 도착합니다.
4: 여기요.
5: 모자 사세요. 세일하고 있습니다.
6: 어서 들어와라. 이것 좀 써볼래?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내 물건을 찾아줄 수 있겠니?
5: 멋진 셔츠다.
7: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어? 빨래 뭐가 엉켰나?
1: 오, 잡았다! 내 장난감을 가져간 녀석들이구나!
7: 어?
1: 우와! 슈퍼팩들이잖아!
7: 너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간 건 아니지, 그치?
1: 우와!
7: 너희가 장난감 도둑은 아닐 것 같았어! 내 장난감들이 최근에 사라지고 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정말 심심하거든. 슈퍼윙스?
8: 안녕 슈퍼윙스, 난 하나와신데
7: 누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누군지 알아내서 내 장난감을 찾아올 방법이 있을까?
1: 그거야! 장난감 도둑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위치 추적 시스템이 달린 특별한 LED 축구공을 만들어줄게!
7: 멋진데! 빨리 배달해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8: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9: 태국의 로프리에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집이나 상점에 들어가 먹을 걸 가져가거나 물건을 집어가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엔 원숭이 사원인 프라프랑 삼이웃 같은

0: 백배치기 완료! 자, 고마워 우주야! 멋지게 출발해볼까?
1: 잠깐만, 위치 추적을 문제없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슈퍼윙스 친구를 함께 보내줄게. 누굴 보내면 좋을까? 누가 범인을 찾는데 전문가지? 슈퍼윙스 공반장!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2: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택배만 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3: 택배 왔습니다. 귀엽고 왔다.
4: 난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5: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2: 태국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4: 여기 네 택배.
2: 정말 멋져.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서 장난감을 돌려받고 산욱도 되찾고 싶어.
5: 산욱?
2: 산욱은 우리가 쓰는 태국어로 재미란 뜻이야.
4: 좋아. 이제 이 산욱한 공을 마당에 두고 불빛이 도둑을 유인하게 놔두면 돼.
5: 이제 우린 숨어서 기다리자고. 날 따라해봐. 이건 아무도 못 알아보는 덤블인 척하기 위장법.
2: 우와!
4: 진짜 흥분되는데. 나타났어.
2: 내 장난감을 가져간 게 저 원숭이라고?
5: 잡아라!
2: 걱정 마!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원숭이의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아하! 저쪽이야! 엄마, 갔다 와도 될까요?
6: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있어야 한다!
2: 네, 엄마!
4: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

어서 타. 원숭이를 찾아줘. 왼쪽. 이제 오른쪽. 나무들을 조심해. 저기 있다. 거기 꼼짝 마.

0: 방패 합격! 경찰 방패 원숭이 맞기 액션! 멈춰!
1: 서둘러 도망가고 있어! 원숭이 사원이야!
2: 하늘이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 정말 놀라운데? 어? 어? 이게 다 뭐야?
1: 저기 내 장난감들이야. 여기에다 모아뒀구나. 원숭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산옥을 찾을 수 있을까?
2: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로켓 부스터!

0: 경찰 방패 늘리기 액션. 어서 장난감을 여기다.
1: 됐다. 휴, 쉽진 않았지만 이제나 끝났어. 어?
2: 아, 이건 불길한 소린데. 원숭이들의 왕이야.

0: 저 동굴을 이용해 덫을 만들어보자!
1: 바로 그거야!
2: 어?
1: 안 돼!

0: 대왕 원숭이가 즐거워하고 있나?
1: 모두 즐기는 것 같은데 다들 서눅하게 놀고 있어. 그네를 탄 것처럼.

0: 안녕 원숭이야. 우리 약속하는 거 어때? 이제 놀이터가 생겼으니 너랑 친구들이 더 이상 내 장난감을 가져가지 않기로 말이야.
1: 슈퍼인스와 슈퍼패 모두의 놀거리 구하기 성공!
0: 빵빵! 장난감을 되찾아서 너무 좋아.
2: 와? 슈퍼팬 미니버스잖아. 또 봐, 슈퍼팬들아. 그럼 오늘 임무도 잘 끝났으니 이만 갈까?
3: 잘 가.
2: 고마워.
1: 슈퍼윈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0: 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꼬이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파티해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당신
4: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2: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 써니.
2: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꽃을 구경하고 있나 봐요.
3: 써니.
2: 써니가 써미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1: 써니, 써니! 꺼니, 꺼니!
3: 써니! 꺼니! 써니, 써니.
1: 꺼니? 꺼니, 꺼니.
2: 아하, 써니는 써미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3: 써니, 써니.
4: 지니? 응. 지니.
1: 응? 써미?
4: 지니, 지니.
2: 어? 지니가 써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지니는 써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모르는 써미는 크게 오해할 것 같죠?
1: 써미! 써미! 써미!
2: 써미가 지니에게 꽃 구경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역시 지니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1: 써미! 써미!
3: 써니!
1: 써니?
2: 문제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써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 써니, 써니. 써니, 써니.
2: 이런, 써니는 아직 지니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니가 실수였다고 말하기 곤란한가 본데요.
3: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3: 써니.
1: 써니? 써미, 써미! 써니? 꺼니?

0: 오! 소니가 용기를 내어 써미에게 고백했어요.
1: 써미?
2: 진니.
1: 써미?
0: 어? 진니가 아까 한 고백이 실수였다고 써미에게 말했어요. 써미가 충격을 받았네요.

0: 써니! 써니!
1: 써니!
2: 써니가 써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써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써미!
0: 써니!
2: 써미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써니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0: 써니.
3: 꺼니, 꺼니. 써니.
2: 괜찮아, 써니. 솔직하게 말한 것만으로도 써니는 아주 멋졌어.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0: 써니, 써니. 써니.
1: 꺼니, 꺼니. 써니.
2: 써니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0: 응! 써니!
1: 써니!
0: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0: 써니!
1: 써니!
0: 써니!

0: 봐봐.
1: Jealous. Angry. Sad. Gloomy. Surprised. Happy.

jealous. Angry. Sad. Gloomy. Surprised.

0: purple. Green. Pink.
1: Ooh.

yellow, orange, red. Purple.

Elephant. Pig. Duck. Tyrannosaurus.

dog. Lion. Eagle. Crocodile.

선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도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클릭소!
1: 클릭소! 얼마 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0: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새로운 고향 게라시티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어,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6: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7: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7: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6: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8: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9: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8: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9: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6: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8: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6: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0: 그걸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2: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3: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2: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4: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밀자. 칠.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벨룩사키 챔피언 마티.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다리다 출동.
2: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3: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어찌네!

마이티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0: 괜찮아?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우와.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9: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다리다 출동.
6: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1: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1: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아, 30년쯤 후에?
0: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1: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0: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은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신동!

0: 죽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정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어?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4: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5: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4: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4: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나 놀아볼까?
4: 레이브 변신 완료!

0: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1: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안 돼!
1: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는...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아,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행운이 가득 행운 과자.
1: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부탁이야, 이번에는 꼭. 여기도 없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2: 초조해하지마 제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거야.
1: 저 먼 곳까지 가서 또 상자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열어봤는데 찾는 건 없었잖아.
2: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행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알겠지? 다 해?
1: 알았어.
3: 아, 이게 포춘 쿠키라고?
0: 이 다음에 반죽안에 쪽지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
4: 우와! 그럼 그 안에 종이도 먹는 거야?
5: 아니, 아니. 봐봐. 먹기 전에 이렇게 쿠키를 쪼개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이 종이에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오늘은 행운의 힘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 행운 가득이래.
6: 그래, 일할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지. 빨리 트레이 갖고 나와.
7: 트잉, 그럼 행운이 아니라 불운인데.
8: 네, 저럴 줄 알았다.
4: 이 포춘 쿠키 꼭 미스틱 마을의 행운 과자 같아 나왔나?
0: 어? 행운 과자?
4: 미스틱 마을 행운 축제에서 먹는 과자야, 솔직히. 행운 축제는 그해의 행운을 알아보는 축제지, 솔지. 행운 과자를 먹었을 때 터져나온 빛의 색깔로 자신의 행운을 알 수 있어, 나나. 금색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파란색은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홍색은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대. 아무튼 엄청 재밌었어, 그래.
9: 뭐 하는 거야, 솔지?
4: 짜잔! 어때? 예쁘지? 상자에 눈, 코, 입이 생겼나 봐!
9: 어떻게 그랬는지 보여줘! 보여줘!
0: 얘들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 행운 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래?
4: 나도 행운 과자 먹어보고 싶었쥬!
3: 물론이지!
10: 안녕하세요.
9: 이게 다 뭐야?
4: 어서 문 닫아줘, 솔지.
9: 다들 뭐 하는 거야?
4: 별을 잡고 있어, 나나. 행운의 별아, 기다려줘.
9: 행운의 별이라고?
4: 행운 과자의 재료야, 그래. 비밀의 방에서 나왔어. 같이 별 좀 잡아.
6: 아무튼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았어!
4: 잡았다! 우와, 나왔다!
11: 아하, 조심히 다뤄.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0: 어? 무슨 큰일?
12: 진짜 별처럼 예쁘다.
6: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하네.
4: 맛있겠다.
0: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솔지.
4: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잘 구워야 할 거래. 짜잔! 행운 과자 완성이야. 자, 모두 다 모여라, 나나. 행운 축제를 시작하자.
3: 새로운 시작.
4: 모두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하쭈? 좋아, 이제 먹자, 쭈.
3: 잘 먹겠습니다.
4: 우와, 이 분홍색 꽃대 정말 예뻐, 쭈.

0: 예뻐지겠네.
1: 꽃하고 하츄핑하고 잘 어울려.
2: 정말 고마워쥬.
1: 그럼 난
2: 금색의 행님이야. 나나
0: 용돈이 생기겠네.
1: 용돈?
2: 우와 진짜네.
1: 그럼 나도
3: 용돈이 없어지겠네.
2: 이거 돈이 아니라 초콜릿이네. 햇님이 완전히 사라졌어. 꼬레.
1: 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3: 저런, 다 없어지겠구만.
1: 뭐? 그게 무슨 소리? 어이, 맛있다. 양양. 야, 그거 내 거.
2: 빙수처럼 달콤해. 정말 맛있었죠.
0: 그럼 이제 먹을 복이 넘치겠네.
4: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1: 뭐 어때? 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2: 네 행운은 뭐야, 나나? 외중시계가 깨졌어.
5: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고쳐.
2: 빨리 고쳐봐. 어서 빨리.
5: 상황이다. 구조대 출동 꼼짝.
2: 폭발은 위험해. 그거
0: 환자 발생. 강화팽 응급 처치. 삐뽕.
2: 아유
3: 이런.
4: 축제는 이렇게 시끌벅적해야지.
1: 우리도 먹어보자.
4: 응? 우와! 농구 골대다! 어, 뭐야? 티니 핑만 하잖아? 에휴.
2: 나이스 슛! 힘내!
6: 와, 정말 예쁜 드레스다. 근데 좀 작네.
7: 전문가의 기준에선 최고야, 패션.
2: 아, 하츄핑 인형? 귀여워.
1: 모두 즐거워 보여. 좋아, 내 행운도 봐볼까?
2: 제니,
3: 괜찮아.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희망을 가져.
1: 고마워, 상자야.
3: 저 녀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1: 상자야, 네 행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0: 난 괜찮아.
1: 그러지 말고 내가 먹여줄게. 자,

0: 엄청난 마법의 힘이야, 다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미스틱한 트윈은 어떻게 와?
2: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야겠어. 자, 해물의 피아이들이여,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오거라.

0: 보인다, 솔직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2: 어쨌든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상자야, 네가 뭐 했어?
0: 자는 거야, 날라.
3: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0: 원래대로 돌아온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가 행운 과자를 잔뜩 먹은 덕분일 거야, 솔지.
3: 얘들아, 많이 못 났지?
1: 저 힘은.

좋은데 퐁당. 역시 노을은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퐁당. 내가 살던 미스틱 마을도 노을은 최고였는데. 그거 알아? 하모니 마을에 인어는 있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물거품이 돼버렸대 퐁당. 어? 너 그러다 물거품 된다 퐁당. 장난이야 장난 퐁당.

0: 무슨...
1: 이것 좀 봐봐.
0: 응? 핑크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진짜로 있어?
1: 아니, 돌고래 말고 그 옆에, 여기 티니핑 같지 않아?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닌 것 같기도 하네쥬.
3: 정말이지. 그러고도 티니핑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 걘 퐁당핑일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너 티니핑.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3: 난 모르는 게 없으니까.
0: 아무래도 수족관에 가봐야겠어.
2: 응? 아쭈!
4: 나중에 또 오렴.

0: 일할 시간 없었죠. 얼른 퐁당핑을 찾아봐야 했죠.
1: 이게 무슨 소리지?
0: 진짜 퐁당핑이야, 솔지.
2: 조금만 더 참아, 돌고래야. 우리 꼭 여길 탈출해서 집으로 가자, 퐁.

0: 잠깐, 붕당핑!
1: 깜짝이야! 너희!
2: 우린 널 데리러 왔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꼬래.
1: 싫어, 싫어! 내 친구 돌고래 옆에 있어줘야 한단 말이야, 붕당!
0: 잡히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순순 따라오라고, 나나!
1: 왜 우릴 못살게 구는 거야, 붕당!
0: 물속으로 도망치다니!
1: 열려라! 제이크리!
0: 사랑에 피어난 하츠핑 타임!
1: 마음을 태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플로라 핫! 수족관 친구들아! 나쁜 녀석들이 날 잡아가려고 해! 날 좀 도와줘!
0: 해보자 이거지.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1: 됐다.
0: 해냈어.
1: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솔지. 바로 저거야!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
0: 이번엔 안 놓쳐.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1: 잠깐
0: 쉬어, 삐뽀.

0: 역시 그랬어.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병에 걸린 거야. 삐뽀.
1: 맞아.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퐁당.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고 말 거야, 퐁당.
2: 죽는다고?
1: 응.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만 된다면 순순히 널 따라갈게. 제발.

0: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1: 이봐. 거기 누구야? 저건 우리 돌고래잖아. 돌고래 도둑이다. 잡아라. 그 녀석 거기 안 서.
0: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왔던 꿀에.
2: 이대로라면 잡히고 말 거야, 퐁당.
0: 걱정 마, 돌고래를 놓고. 끈질긴 해. 미안.
1: 이사.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꽉 잡아 얘들아. 피리 피리 매지컬 드라. 아저씨, 미안해요.
2: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돌고래야.

0: 쌍당핀. 어? 잘 보내주고 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본다. 대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재밌게 노는 거야. 알았지, 퐁당? 그럼 너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퐁당. 눈물이. 나도 물거품이 되는 걸까, 퐁당?
1: 아니, 그렇지 않아. 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
0: 나 준비됐어, 퐁당.
1: 좋아, 그럼 가볼까?
2: 트리 트리 핑트리 핑크 큐브 속으로. 열쇠 트리 핑, 퐁당 핑 캐치.
0: 앞으로 잘 부탁해, 퐁당.
3: 퐁당핑은 아주 건강해, 삐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아, 삐뽀.
4: 앞으로 여기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쭈.
5: 환영해, 퐁당핑.
0: 모두들 정말 고마워, 퐁당. 근데 졸리다, 퐁당.
4: 이제 긴장이 풀렸나 봐, 꿀해.
0: 잘자, 퐁당.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농가 마라늄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플렉서
4: 플렉서 얼마들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0: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어?
1: 어?
2: 어?
1: 어?
2: 어? 어?
1: 어?
0: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어? 어?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어?
0: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3: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4: 얄미워! 현재 최!
3: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5: 이야.
3: 지루하다, 지루해.
5: 나도 간다. 야,
3: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4: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3: 뭐지?
1: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 한번 볼래?
3: 잠깐! 설마 방금 콩순이 내가 공 찬 거야?
1: 어? 왜?
3: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4: 왜? 어떤 경우에?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1: 어? 그럼 나 투수해야 돼?
3: 응? 아,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구만.
4: 아무튼 가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잘해, 홍순이.
1: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그래, 좋아.
4: 공승아, 받아.
1: 꼬리!
3: 축구 천재는 무슨?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1: 야! 야! 야호! 좋았나?
5: 공을 잘 받긴 하는데.
4: 왜 이상해 보이지?
3: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1: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3: 졸려. 빨리 끝내자.
4: 자, 간다. 공수야, 가자.
1: 좋았어.
3: 연습 좀 했나 보네. 저,
1: 야호! 꼬리! 또 간다.
3: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0: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1: 조각력! 고승이 슛!
0: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말도 안 돼!
1: 내가 이겼다! 정말 재밌어!
2: 공순이 최고야!
1: 코디, 네.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어?
0: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두고 봐,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줄게!

0: 휴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첸데 잘 받아야 해.
1: 왜요?
0: 허리. 차!
1: 왜요?
0: 에? 어떡하지? 왜요? 너무 세계 첸데 봐.
2: 너네 뭐해?
0: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차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2: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1: 왜용 왜용.
2: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0: 좋아.
2: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3: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2: 공이 완성돼.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0: 맛있겠다.
1: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1: 코디 도와줘.
2: 코디
0: 너 괜찮아?
1: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3: 네.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휴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0: 나도 나도
1: 공승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생야
0: 배고파
1: 나도
2: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1: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3: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1: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4: 공순아! 가자!
5: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1: 네!

0: 와우.
1: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 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키워낼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2: 왜?
1: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0: 찢으면 어떡하지?
1: 지퍼?
2: 큐리의 침대인 거네.
1: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큐리였어.
3: 왜요?
0: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1: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2: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4: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1: 정말? 왜용 왜용?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4: 왜?
1: 그럼 나 방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2: 그건 좀.
1: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2: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4: 뭔가 힘들어 보였어.
1: 무슨 일 있나?
0: 우와, 망가졌다.
1: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코디한테 고쳐달라야겠다.
4: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1: 코디!
2: 집에 없냐?
1: 안녕, 코디!
5: 안녕.
1: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5: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1: 콩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5: 그래, 들어와.
1: 이게 다 뭐야?
5: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2: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5: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2: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1: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5: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1: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5: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응?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2: 미안해, 코디.
1: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을 세어봐.
5: 양?
1: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2: 내가 도와줄게.

0: 힘들어.
1: 양치 발신머리.
2: 어떡하지?
3: 공순아, 갑자기 제조는 왜 하는 거야?
2: 제조하니까 힘들지?
3: 당연히 힘들지.
2: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3: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0: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없냐?
2: 에이요. 예쁘다.
3: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재밌겠다.

0: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오래 날 수 있노? 코디, 코디!
2: 코디?
0: 드디어 잠들었네.
1: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3: 고마워. 나도 고마워.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클릭소! 클릭소! 몰라제가!
1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클릭소!
1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1: 클릭소!
1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숨소리 가자.
5: 고!

0: 엘리의 비밀.
1: 아, 미니 특공대는 언제 오는 거예요? 어?
2: 우리 왔다.

0: 엘리.
1: 누구야? 또 왜 그래?
0: 엘리는 쥐를 무서워한다.
1: 쥐? 어? 어? 으아? 나는 다람쥐인데. 응? 쥐를 무서워한대.
2: 오지마, 오지마.
3: 볼트, 그만해. 엘리가 무서워하잖아.
1: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4: 이렇게 하면 안 무섭지?
0: 이제 괜찮아.
4: 자, 근데 오렌지는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5: 내 계산이 맞아야 할 텐데.
6: 대장! 이거면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겠어요!
7: 수고했다, 비콘. 이제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군.
4: 아,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너희한테 힘을 준다, 이거지?
7: 그렇다.
4: 그럼 니들 오렌지 얻어먹으려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겠네.
3: 엘리, 괜찮아? 이거 먹고 기운내.
0: 고마워, 맥스.
8: 우와, 지구의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다들 거꾸로 다니잖아. 이건 설마?
4: 거기서, 에그킹!
9: 너 같으면 설한다고 서겠냐, 거꾸이?
4: 이 녀석이! 야! 쫙!
9: 야! 내려와! 싫다, 거꾸이! 조금 전에 날 기절시키려고 했잖아, 거꾸이!
10: 누가? 내가?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9: 정말 아니야, 거꿀?
10: 아니라니까! 내려오면 내가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9: 야!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네 말을 믿을 줄 알았냐, 거꿀? 거꿀?
10: 제발 얌전히 좀 가자.
9: 싫다고, 거꿀.
10: 거꿀 킹.
1: 얘들아, 가와. 에그킹이 나타났어. 나 좀 똑바로 세워줘.
4: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파.
4: 볼트 선배, 괜찮으십니까?
11: 이번엔 내가 해볼게.
4: 우리 같이 해보는 겁니다.
11: 좋아.
4: 다시.
11: 다시. 다시.
1: 그만.
4: 이대로는 안 되겠군.
11: 볼트, 우리가 에그킹을 잡아올게. 루시, 같이 가자.
1: 아이.

0: 커플킹!
1: 너희는 뭐야?

0: 아저씨, 여기 있어. 내가 처리하고 올게.
1: 분명히 어딘가에 에그킹이 있을 텐데.
2: 거꿀킹! 어? 거기서!
1: 어? 에그킹?
2: 엘리! 거꿀킹을 잡아!
1: 알았어. 어?
3: 내가 잡힐 줄 알고 거꿀?
2: 거꿀킹! 자! 자!
3: 느려 타졌어, 거꿀!
1: 맥스! 괜찮아?
2: 나 말고 거꿀킹을 따라가야지!
1: 미안해, 맥스.
0: 엘리, 아깐 화내서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0: 누구나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 엘리, 같이 힘을 합쳐서 거꿀킹을 잡아보자.
1: 응, 맥스, 넌 참 좋은 친구야.
3: 거꿀, 거꿀.
1: 거꿀킹이 벌써 2차 진화를 했어.
2: 이러다 숲이 다 뒤집어지겠어. 거꿀킹, 이건 옳지 않아.
3: 거꿀? 어쩌라고.
1: 내가 거꿀킹을 잡을게. 그만둬. 너 때문에 예쁜 숲이 엉망이 됐잖아.
3: 방해하지 마.
2: 거꿀킹, 멈춰!
3: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거꿀?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1: 맥스! 그만해, 거꿀킹! 제발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 그만해. 그만해.
0: 엘리가 화나면 변한다고 하더니 바로 저 모습이었어.

0: 고민해야겠어.
1: 자! 이마트론!

0: 골킹 공인 완료.
1: 어? 겉골킹은 어디 갔어?
0: 아, 봉인했어. 다 네 덕분이야.
1: 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0: 겉골킹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는데 한 게 없다니. 엘리, 오늘 정말 수고했어.
1: 어? 내가? 맥스, 넌 참 좋은 친구야. 응?
2: 새로운 애니멀 트론, 크로커의 등장!

0: 대장님, 여기입니다.
1: 좋아.
2: 즉시 수고한다.
3: 부화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0: 대장님.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1: 저 녀석은 바위킹. 벌써 2단계로 진화하다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아이언 브레이드!

오케이. 대장님,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 일단 후퇴한다.

0: 호크가 점점 빠르게 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라면 하루 안에 몸 전체가 돌이 되고 말 거예요.
1: 이런...
2: 말도 안 돼. 호크가 돌이 되다니. 대장, 어떡해요? 네?
3: 루시, 해독제는?
4: 못 찾았어.
0: 역시 지구엔 해독제가 있을 리 없었어.
4: 대신 세미가 바위킹을 찾고 있어. 바위킹을 잡으면 분명 호크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3: 혼자서 바위킹을? 위험해.
5: 온 세상을 돌로 만들 셈인가? 저기다! 찾았다! 바위킹!
4: 지구에 이렇게 강한 존재가 있었다니!
5: 라이언?
4: 대장!
2: 크로크, 네가 여긴 어떻게?
4: 호크의 힘이 약해진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2: 그래, 잘 왔다. 네 힘이 필요해. 크로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4: 네, 대장.
0: 내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크로크, 괜찮아?
4: 좀 어지럽네.
0: 아, 치유 능력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6: 그래도 다행이야. 난 호크가 돌이 돼서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다고.
5: 바위킹 녀석, 내가 반드시 잡겠어.
2: 바위킹은 우리한테 맡겨라. 너는 아직 휴식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호크와 크로커 곁을 지켜줘. 바위킹은 나와 엘리, 비콩이 상대하겠다.
4: 네, 조심해야 해.
2: 엘리, 비콩, 출동이다.
0: 네.
5: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깐 미안했다. 애님을 토론인지도 몰라보고.
4: 아니야, 나도 오해한 건 마찬가지니까. 잠깐.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 그만둬.
0: 크로커!
5: 나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이 녀석, 내가 상대해주마!
4: 호크, 네 몸도 아직 정상이 아니야.
5: 우리가 막아보겠어.
0: 세미, 루시! 바위킹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4: 호크, 지금 상태로는 무리야. 내가 힘을 줄게. 흥! 흥!

0: 힘이 솟는다. 평소보다 더 강력한 힘이야.
1: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어.
0: 금방 끝낼 테니 맡겨둬.

힘을 저렇게까지 끌어낼 수 있다니.

0: 조금만 더!
1: 이제 끝내주마! 혹 에로 소환! 자, 받아라!

기다. 애니멀 트론!

0: 마위킹 봉인 완료.
1: 해냈어.
2: 고생했다 크로커.
3: 덕분에 바위킹을 봉인했어. 너희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고마워.
4: 콩순이는 딸기 전문가.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실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리 여행 가자!
3: 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3: 기내식입니다!
2: 맛있겠다!
3: 하늘 높이 날아라!
2: 신나는 여행!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2: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3: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4: 자동차의
5: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솔레이온.
6: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5: 솔레이온 뭘 하려고?
3: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봇이야 와일드카드봇이야?
7: 와일드카드봇이다.
2: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1: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6: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8: 좋았어.
6: 블레이온 셋업.
3: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인가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 블레이온,
9: 이 녀석이군.
10: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9: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정하. 그럼 어디 갔어?
6: 어서 도망가세요.
5: 저는
6: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9: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6: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9: 저기 봤자 너 융합해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3: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0: 파스타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탈 발사에 꼭 크러쉬가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빌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루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에.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그라운드!
0: 미안해.
1: 퓨리!
2: 괜찮으셔들?
1: 아주 차례차례 왔군.
0: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3: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0: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3: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0: 응.
4: 이 느낌은 뭐지?
5: 저 빛은 오랜만이군.
0: 솔레이온!
4: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6: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3: 해보자, 솔레이온.
0: 뭘?
3: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0: 알겠어. 블루캅 블레이온.
3: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바로 끊어주었으. 이 사자가 하나로 합쳐봤지. 뭐가 달라지나?
4: 솔레이유와 존의 마음을 우린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좀 뛰어.
6: 뭐?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놀 거 아냐?
2: 솔레이유, 지금 가자. 그냥 블루룬.
7: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8: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건 그때! 이번엔 괜찮을 거야.
2: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2: 알파 오메가!

0: 형제!
1: 자,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2: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0: 이 녀석들, 부끄러워라! 아이야, 웨이크아웃! 나의 프라크루즈가...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 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0: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든 걸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0: 시대 나도 따라가겠다.
1: 지훈이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0: 해냈다.
1: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2: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어,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3: 정말 다행이에요.
4: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5: 어머니...
6: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론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안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1: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2: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았대?
12: 우리처럼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2: 안나, 어?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13: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2: 시장님, 괜찮으세요? 블루카, 와일드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

0: 죽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1: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0: 가지, 블루카.
2: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3: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2: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녀석이
4: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3: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2: 사랑할게, 준.
5: 고마워, 얘들아.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6: 필요 없어요.
5: 이곳이 사춘기.
7: 미움 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5: 다들 나한테 왜 그래?
8: 무슨 일 있어?
6: 어머니 때문에 조금.
8: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6: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8: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6: 고마워, 블레이오.
8: 뭐라고? 안 들려?
6: 고마워.
8: 별 말씀을.
9: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6: 응? 왜 그래?
10: 아무것도 아니야.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6: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1: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9: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12: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6: 미안해.
9: 아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
11: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9: 애초에 메탈 카드 무신이 와일드 카드 무신이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6: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9: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맘대로 부르던가.
10: 나도 친구지. 한스 뻔뻔하긴.
13: 뭐라냐?
14: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5: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6: 알기 쉽게 좀 말해.
14: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단 거지.
15: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6: 맞지, 맞지.
14: 이건 피차 일반이셔.
2: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7: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6: 솔리돈, 나와.
9: 안 나와?
18: 사춘기냐?
11: 모노운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9: 나왔다.
2: 솔리돈,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7: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15: 웃기지마. 나는 대우수 마키나의 고부를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6: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11: 야, 너!
6: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15: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6: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15: 그럼 날 내보내.
6: 좋아.
15: 물론 야생의 힘도 말이야.
11: 하지만 그건...
15: 어서!
6: 준.
11: 어.
6: 솔리드온 셋업.

0: 내 피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웹폰카드는 봉인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5: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한 리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오를 받은 웹폰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걸.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1: 태양?
2: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2: 뭐래?
3: 아니, 난 알겠어.

0: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1: 아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2: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3: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4: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2: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5: 일찌감치 무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2: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5: 그리없다. 그럼 나도.
6: 준과스러운 손님들,
2: 시에로
6: 포르카카의 옹을 환영해.
7: 저기 보이는구만.
8: 옆에 저 따라기 같은 녀석은 뭐지?
9: 깜빡이 무섭게 생겼어?
7: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0: 준의 새로운 친구래.
11: 포르카카, 포르카카.
12: 아주 탑 트인 곳이군.
2: 얘들아!
13: 안녕?
14: 예, 준, 블루카!
13: 오늘 아침 많았어.
2: 준! 베루루!
9: 니가 그 애구나.
2: 이쪽은 솔레이유. 크리스트의 여동생이야.
4: 안녕하세요.
9: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2: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봐.
13: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6: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2: 벡터와 비트는?
9: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인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봐.
13: 오랜만이군, 친구들.
2: 기건트렉스 잘 있었어?
13: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2: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3: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4: 우와.
13: 여기가 바로 그...
9: 응, 우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2: 저거 너희야?
13: 멋진데?
15: 우카라가 후세에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8: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3: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우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16: 고대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4: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7: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3: 태양의 불꽃이라.
4: 솔리드온의 웹폼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8: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속이잖아. 아버지가 알 턱이 있냐?
15: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8: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못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5: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8: 그것도 처음 듣는데?
13: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못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뿔은 그때 생긴 거야.
18: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스라이드.
15: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8: 그럼 시에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다.
4: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13: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8: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보트, 와일드 카드보트 상관없었어.
13: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8: 그렇게 옛날부터?
13: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19: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20: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13: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19: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3: 베르로?
9: 응? 기간트렉스? 내다!
13: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19: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3: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20: 힘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 변하니.
15: 나왔다.
20: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태양 교실은 어떻게 할 건데?
2: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 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20: 보자 그거야. 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2: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20: 어떻게 되나 보자고.
13: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2: 좋아, 그럼 부탁할게.
9: 응, 기간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20: 렉스 인페르노.
4: 표면 온도 750도 돌파.
9: 그걸 어떻게 알아?
4: 난 안드로이드거든.
9: 그렇구나. 끝이

0: 하는 걸 깜빡했네.
1: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 있지?
2: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0: 아직 멀었어. 활약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3: 오케이. 맡겨줘.
4: 준, 나부터 칠순 한 개야?
5: 아니, 아직 괜찮다. 힘내, 기간 테스.
6: 솔레이, 나도.
2: 플레이온, 세라.
6: 기간 테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5: 좋은 태동은.
6: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때는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2: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0: 마무리하자. 응. 기간 테스트. 응.
1: 머스 하이드.
0: 타이건 세노.
5: 멈춰.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6: 산산조각난 파편들
5: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6: 하나가 된다는 거 말이야.
5: 그런 것 같고.
0: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5: 족장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
2: 우리 친구잖아.
5: 아직 그 정도.
0: 쯔! 어? 저기 봐봐, 솔리드 온!
5: 출근! 팝!
1: 너 봉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7: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5: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7: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5: 잘 먹겠습니다!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이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7: 용이라고?
5: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준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8: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싱싱
4: 빙글빙글 날라
5: 시소도 날라
2: 재밌다.
5: 잠깐 쉬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벨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벨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쳐. 배고파. 안 되겠다.
1: 무슨 일이냐, 캐쳐?
0: 보스, 저 다름이 아니라 식량이 떨어져서요.
1: 또 예산이 필요하며? 언제 철들 냄며? 학교 급식이나 먹으라며?
0: 에이, 급식비도 안 내주셨잖아요.
1: 그렇다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0: 참, 뭐, 무슨 말씀이시지?
2: 참 잘 먹는다.
3: 어? 응? 뭐, 뭐야? 그거 다 먹은 거야?
2: 아, 입맛이 없네. 어, 먹으려고든 너 먹어라.
3: 우와, 진짜? 아싸, 내꺼!
2: 세나가 음식을 남기다니 처음 봤어. 어?
4: 뭐야? 어떤 녀석이? 어?
0: 오, 맛있어.
4: 맛있어? 내 옥수수 훔쳐 먹으니까 맛있냐고.
0: 나중에 거품아.
4: 야, 당장 안 물어내. 이 녀석 어디에 숨은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0: 정말 끈질긴 녀석이었다. 이건 파파캣님이 보내주신 건가? 어, 뭐지 이건? 이 요리 도구?
5: 피자 먹을 사람!
6: 와, 피자다!
5: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2: 그래, 너 다 먹어라.
5: 진짜?
2: 나 먼저 간다. 세나가 엄청 이상해졌어.
3: 뭐가?
2: 계속 밥도 안 먹고 피자도 마다하잖아.
3: 그러고 보니 어? 콜라시키는 걸 깜빡했다.
0: 중불에서 천천히 5분 뒤에 뒤집는다.

0: 아시다쇼! 잔뜩 만들어야지, 잔뜩!
1: 첩첩첩, 잘 먹었다! 너무 많이 만들었나? 엄청 남아버렸구만, 첩! 첩첩첩첩! 좋은 생각이 났다, 첩!
2: 그래! 밥 먹으러 가자!
3: 그래, 오늘 메뉴 카레라이스래.
4: 우와! 카레라이스 좋아!
5: 난 별로. 니들 많이 먹어라.
2: 아이 참, 그러지 말고 일단 급식실 한번 가보자.
3: 그래, 혹시 입맛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5: 어? 야야, 왜 이래? 나 안 먹는다니까.
6: 점심 먹으러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자, 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하니까 50인분씩만 먹어줘.
3: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6: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지만 곧 오겠지. 자, 잔반 처리에 최선을 다해줘.
5: 더 입맛 없어졌어.
2: 이봐, 거기 잠깐. 우주 가는 거야?
7: 점심 먹으러 가는데.
2: 급식소는 여기잖아.
6: 밥 먹고 갚아.
7: 급식은 괜찮아. 앞에 대박 맛집이 생겼거든.
6: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가? 급식이 어디가 어때서?
2: 대박 맛집?
7: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손님. 뭐야, 이 녀석들이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와라.
2: 왜? 이 녀석이야말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이른다.
8: 이봐, 너희들. 뒷사람 기다리잖아, 줄 서.
7: 그래, 내가 먼저 왔다고. 그래, 이게도 모르는 녀석아. 첩첩첩. 자, 다음 손님.
2: 이 녀석아, 순순히 말해. 이번에 무슨 꽁꽁이냐?
7: 첩첩첩첩. 난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중이다만. 못 믿겠다면 한번 보여주지.
2: 또 무슨 핑계를 대려?

0: 거부하라. 그리고 이 몸의 재능을 찬양하도록.
1: 입맛은
2: 입안에서 살살 녹아.
3: 럭키 옥수수
0: 펜쳐쳐쳐쳐. 어떠냐 이 몸의 요리 실력이.
4: 별론데. 완전 별로.
1: 뭐라고? 그거 다 먹어도 돼?
4: 옅다.
1: 아싸.
0: 잘도 거짓말을 하는군. 그렇담 이건 어떠냐.
4: 아, 맛없어. 야야 그만해라.
1: 아싸.
4: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만드냐? 이상한 요리 만들어서 소란 피우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장사 접어라.
0: 내일 다시 와라 이 미각이 마비된 녀석.
4: 아?
0: 건방진 이 녀석을 무릎 꿇릴 맛을 보여주도록 하지. 천상의 맛을 말이다.
4: 뭐 해보시든가.
0: 날 무시한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1: 나 도매 안 먹어.
2: 딱히 몸에 이상은 없어.
1: 에? 그럴 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고 세라가.
2: 그래, 평소랑 너무 달라졌어.
5: 체온과 맥박 모두 이상 없어. 그게 사실이야.
4: 들었지? 나간다.
2: 검사, 한 번만 더 해보자. 너 계속 밥을 안 먹었잖아.
4: 아, 됐어. 럭키가 주는 열매 먹고 있다고.
1: 어? 럭키가 주는 열매?
3: 짜잔!
1: 이게 뭐야?
3: 럭키 집 마당에 키우는 열매야.
4: 이리 줘봐. 내가 이 맛에 중독됐다니까.
1: 럭키 나도 하나만.
2: 나도
4: 어때? 굉장하지 그치? 럭키 나 하나 더 줘.
3: 이제 없어. 이제 열매에 닿아서 없어.
4: 뭐?
0: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왔나 해송이들. 촥촥촥촥 각오는 되어 있겠지?
4: 빨리 끝내라. 뭐야 준비 안 해놨어?
0: 최고로 음식은 갓 만든 것이 가장 맛있는 법. 촥!

0: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나? 값비싼 재료? 아니야. 화려한 장식? 아니야. 그것은 바로 정성이다.
1: 뭐야, 얘들아. 빨리 먹어봐봐.
2: 엄청 맛있어 보여.

0: 차차차차차차차 이제 알겠느냐 이놈의 실력을 말이다.
1: 나도 하나봐. 나도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처음.

0: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말 안 들리냐, 참!
1: 너, 내 옥수수 다 먹어놓고 갚을 생각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러 왔지.
0: 그렇다고 다짜고짜 일하는 게 어딨냐? 잠깐만 기다려. 우리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때? 어? 기다려!
2: 게임 속 세상!
3: 야야, 거기서 왼쪽으로 피해야지. 아, 그걸 못 피하냐? 방금 아이템 놓쳤잖아. 으이구, 이것도 못 깨냐?
4: 이 구간이 얼마나 어려운데?
3: 글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4: 웃기지 마, 넌 절대 못할걸.
3: 줘봐.
4: 야,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며?
3: 시끄러. 한 판 더 하면 깨.
4: 그래 그래, 어디 하는 데까지 해봐.
5: 오른쪽 아래 특수 아이템이 있어. 어? 그걸 먹으면 돼. 오!
6: 됐다.
4: 말도 안 돼. 반칙이야. 누가 알려줬잖아.
5: 게임에 반칙은 없어. 특히 이런 게임은 인터넷을 참고해야 돼.
4: 뭐? 인터넷? 너 누구야?
5: 난 게임부 보장이야. 너희에게 의뢰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
4: 아, 그러니까 너네 부원이 게임을 하다가 사라졌다고?
3: 그냥 말없이 놀러 간 거 아니야?
5: 그렇지 않아. 사실 그 부원이 플레이했던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니야.
7: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흥미롭군. 정말 실존할 줄이야. 전설의 게임 히어로 판타지. 내가 알기로 이 게임은 사용자를 가상세계로 워프시켜버려.
5: 잘 아는구나. 전설적인 개발자가 만든 미완성 게임 히어로 판타지. 정말 어렵게 입수했지.
3: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는 거야?
5: 인터넷. 아무튼 금지된 게임의 존재를 선생님들에게 날릴 수 없어. 이건 너희들밖에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야.
4: 좋아, 이 몸이 맡아주지.
3: 네 게임 실력으로?
7: 게임 난 잘 못하는데.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4: 그렇지! 간만에 말이 통하는구나, 디너. 그럼 모험을 떠나볼까?
5: 이렇게 생긴 친구야.
4: 좋아 좋아 좋아, 시작하자고.
5: 행운을 빌게.

0: 물러나거라. 오, 자네는 혹시 용사인가?
1: 아, 용사?
0: 오, 전설의 용사여. 부디 마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게다.
1: 네?
0: 아니, 이것은 용사의 검이 틀림없네. 부디 이것으로 마왕을 무찔러주게.
1: 내가 용사라고?
2: 오, 용사시여.
1: 이 몸이 용사라니 엄청나잖아. 좋아, 마왕 따윈 한 번에 무찔러주제. 왜? 근데 아까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가? 용사의 검이 움직이잖아. 혹시 마법의 검이라서 그런 건가?
3: 숨 막힌다고 이 바보야.
1: 뭐야? 세나 아니야?
3: 뭐야 이게? 내가 왜 검이야? 이런 건 미리 말 안 해줬잖아. 게임 부장 이 녀석 가만 안 둬.
1: 그러고 보니 다른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 아싸, 레벨아!
3: 야, 어지러우니까 적당해!
1: 에이, 레벨업을 팍팍 해야 마왕을 무찌를 거 아니냐!
3: 너 되게 신나 보인다? 실종된 부원 찾으러 온 거잖아! 마왕이 아니라!
1: 에이, 걱정 마, 걱정 마! 다 찾을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빈센트? 너무 무리했나? 여기 회복 포션 좀. 디노.
3: 뭐? 뭐야? 디노야?
4: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마왕성이야.
1: 그렇구나. 그나저나 디노, 나 포션 하나만.
4: 난 무기상이냐. 포션은 저쪽.
1: 에?
5: 포션 사세요. 맞춤 포션 사세요.
3: 럭키?
5: 빼기만 포도만 사과만 포션이 있어요.
1: 우와, 럭키, 나 포션 하나만.
5: 포션 한 개 5만 골드입니다.
1: 빌려주는 건 안 될까? 디노, 골드 좀 빌려줘.
4: 그 칼을 팔면 생각해보지.
3: 에? 야, 안 돼. 절대 안 돼.
5: 포션 사세요.
1: 여기 5만 골드, 이제 포션 하나 줘.
5: 10만 골드입니다.
1: 아까 5만 골드라며.
5: 그런 거 몰라요.
1: 럭키, 포션 하나만 주면 내가 나중에 소꿉놀이 해줄게.
5: 소꿉놀이?
1: 너 하고 싶은 만큼 해줄게.
5: 하고 싶은 만큼?
1: 소꿉놀이든 인형놀이든 다 해줄게, 다.
5: 좋아.
1: 여기가 확실한 거지, 디노?
4: 그래, 마왕은 이 던전 끝에 있어.
1: 몬스터! 디노! 세나 좀 빌려줘!
4: 한번 빌릴 때마다.
1: 그래! 과학실 청소 한 번!

0: 마왕방은 이쪽이야.
1: 와, 마왕 응? 보고 싶어.
2: 야, 잠깐만 같이 가. 드디어 마왕을 만나는 건가?
0: 마왕이 그 실종된 부원인 거 확실한 거지?
2: 어, 오면서 나머지 NPC는 다 확인해봤어.
0: 마왕을 만나기 전에 칼부터 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1: 꿈도 꾸지 마!
2: 응? 어? 저기! 어? 저 녀석이 바로 마왕!
3: 왜 이제 왔어?
2: 빈센트!
3: 나 좀 도와줘. 갑옷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2: 잠깐! 빈센트는 여기 있는데?
3: 저건 그냥 박쥐잖아. 진짜 박쥐.
0: 그럼 실종된 부원은 어디 있는 거지?
2: 글쎄, 아직까지 이렇게 생긴 애는 못 본 것 같은데.
1: 야야야, 잠깐만, 나도 좀 보자.
2: 응.
1: 이 바보야, 야, 아까 거기 있었잖아.
2: 왜 거짓말을 한 거야?
4: 아, 그게...
1: 너도 역할놀이 좋아하는구나?
4: 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연히 이 세계로 들어왔더니 내가 왕인 거야.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눌러앉아 버릴까 했지.
1: 좋겠네, 누구는 왕이라서.
2: 어쨌든 임무 완수인가?
0: 돌아가자.
1: 와.
5: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필요한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줄게.
2: 진짜? 아싸! 좋아! 당장 가서 해봐야지.
1: 근데 우리 소금놀이는 언제 해?
2: 소금놀이?
1: 응! 럭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
2: 아, 내일 하면 안 될까?
1: 지금 당장 하고 싶어.
2: 아, 그럼 게임 한 판만 하고.
1: 지금 당장!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킹.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11: 돼버리가 도망간다.
10: 3위 쫓아가야지.
11: 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이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완. 어? 어?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1: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오늘도 평화로운 마법 유치원. 안 그런가요, 멜리나? 님? 멜리나님! 멜리나님! 지진인가? 아이들이 위험해! 안 돼!
2: 로블리, 괜찮아요?
1: 꿈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2: 로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1: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3: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3: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1: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4: 네!
1: 멜리나님! 멜리나님! 응?
5: 아니, 여기가 어디야?
1: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5: 며칠 전에 뵀었는데.
1: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5: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5: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1: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6: 멜리나님의 비밀 창고 아이

0: 있어.
1: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팀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2: 로블리가 우리를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1: 자, 이제 가볼까요?
3: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1: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4: 중요한 일이야?
5: 와, 멋지다.
3: 무슨 장인의 방 같아.
1: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4: 네? 뭐라고요?
1: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3: 와,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1: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4: 그게 뭐예요?
6: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1: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즈를 남긴...
6: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주니! 쭈쭈쭈! 뾰로롱! 나무마 나와라!
1: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니,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템을 쓰려면 꼭 이 별대치가 함께 있어야 하죠.
4: 별대치?
3: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1: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얘가 저렇게 빨라?
1: 괜찮아, 내가 잡아볼게.
0: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2: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 또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1: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1: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1: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토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추! 토니! 토니! 변신!
3: 우와, 너무 멋져!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0: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주니 토니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1: 어둠의 대마법사

0: 흥이 난다 흥이 난다 체리가 나는 아클란네 마법 유치원
1: 야!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캐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안녕!
2: 날 떨어뜨린 게 누구야?
1: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3: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0: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4: 쭈피쭈피쭈피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5: 자기가 벨리나 님인 줄 알아 보지?
4: 쿤타! 지금 벨리나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5: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4: 거짓말! 아클라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3: 그만! 자, 준이, 쿤타, 제자리로!
6: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봉... 아! 마법을 직접 사용한 상태를 뽑아서 그래서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7: 어? 준이?
4: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8: 엄청난 걸 발견했어!
9: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4: 잠깐,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9: 그래, 맞아. 우린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5: 자기가 멜리나 님인 줄 알아보지.
9: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어.
8: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4: 안 돼, 준이!
8: 쭈피쭈피쭈! 고막 마법!
7: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8: 당장 내 실력을 쿤타에게 보여주겠어!
4: 와, 마법이 잘못됐나봐!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8: 쭈피쭈피쭈피쭈! 그만! 그만 나와!
7: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9: 그냥 해본 게 됐네.

0: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0: 응?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0: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문제 없어. 그냥 바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멜리나니. 토니, 됐어.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0: 멜리나님?
2: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 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3: 조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로블리.
3: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 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3: 뭐라고요? 소환 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는 뒤에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2: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운 게 저 아가들이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3: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니,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자, 변신 성공!
1: 그런데 뭘 해야지?
2: 받아라, 해송이 마법사들!
0: 추피 추피 추피 추! 도망 마법!
2: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4: 몸이 필요해.
5: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4: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2: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1: 아이고,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0: 토니, 뭐 하는 거야?
1: 가만히 있어봐.
2: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1: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2: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가야.

0: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1: 우리가 해냈다!
2: 근데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나도 네 부하 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네듐 속으로 들어갔어. 캐네듐을 꺼내야 해.

킹!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글렉소.
3: 글렉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눈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0: 자, 이제 이것만 하면.
1: 자, 이제 이것만 하면.
0: 로키, 너 내 말 자꾸 따라하지 마.
1: 알았어, 알았어.
0: 자, 그럼 다시.
1: 자, 그럼 다시.
0: 로키, 너 따라하지 말라고.
1: 로키, 너 따라하지 말라고. 정말 재밌다.
0: 너랑 안 놀아.
2: 도모, 로키랑 같이 가. 어?
0: 왜 그래?
3: 따라하기 놀이를 했는데 도모 형이 화를 내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2: 로키,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맘대로 따라하지 마.
1: 얘들아, 한 개씩 받아야 해. 자.
4: 고마워.
1: 자.
5: 와, 맛있겠다.
1: 가오리야, 맛있게 먹어.
6: 난 가오리 아닌데.
0: 로키, 나도 줘.
1: 여기. 응?
3: 가오리야, 넌 아까 받았잖아.
0: 뭐? 난 안 받았어.
1: 욕심내는 안 돼. 자, 다음.
0: 진짜 안 받았는데.
1: 해파리야, 여기.
7: 고마워.
3: 어? 해파리가 두 마리네?
8: 어? 넌 누구야?
2: 어? 넌 누구야?
8: 어? 따라하지 마.
7: 따라하지 마.
8: 로키, 내가 진짜야.
0: 내가 진짜라고.
3: 어쩌지? 둘 중 누가 진짜 해파리지?
9: 제가 가짜야.
3: 어?
9: 쟤는 따라쟁이 흉내 문어야.
3: 흉내 문어?
9: 응. 다른 동물들을 흉내내는 흉내 문어지.
0: 맞아. 내 흉내를 내서 쿠키를 받아갔다고.
9: 자세히 보면 다리가 8개에 줄무늬도 있어. 그리고 저 배를 봐. 많이 먹어서 볼록하잖아.
3: 6마리네.
7: 채, 들켰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아우, 배부르다.
2: 로키,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맘대로 따라하지 마.
1: 아, 그래. 흉내 문어야, 맘대로 따라하면 안 돼. 너만 재밌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7: 싫은데? 흉내 내는 게 제일 재밌다고.
1: 거기서! 흉내 문어, 거기서!
7: 응? 아직도 따라오다니.
3: 어? 어디 갔지?
1: 찾았다!
7: 치, 또 들켰네. 아, 저기면 못 쫓아오겠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끼었어. 아, 아파. 도와줘.
1: 어떡하지? 어떡하지?
0: 로키!
1: 어? 렉스 형! 도모 형!
2: 무슨 일이야?
3: 흉내 문어가 바위 틈에 끼었어.
0: 잡아당기면 아플 것 같은데.
2: 바위를 부숴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1: 출동!
2: 렉스! 레드파워 변신! 블루파워 변신!
1: 로키! 옐로우파워 변신!
0: 도모 파워 드림!
2: 렉스! 슈퍼 갈고리!
1: 로키! 파워 갈고리!
2: 같이 잡아당기는 거야!
7: 너 너무 심심해서 너희를 따라했어.
2: 앞으로는 안 그럼 되지.
0: 심심하면 우리랑 놀자.
8: 맞아.
7: 다들 고마워.
2: 로키, 너도 할 말이 있지?
3: 동훈이요, 아까 장난쳐서 미안해.
1: 나야말로 화내서 미안.
8: 동훈이요.
1: 로키.
4: 황제 펭귄 아빠를 찾아라.
2: 얘들아, 극지방에 도착했어.
8: 황제 펭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돼.
2: 근데 이름이 왜 황제 펭귄이야? 펭귄 중 몸집이 가장 커서 그래. 빙하 위에서 겨울에 알을 낳고 키우는 유일한 동물이지.
8: 맞아, 아빠가 알을 품고 돌본대.
1: 황제 펭귄을 위해 새 발명품을 준비했어.
2: 어? 또 펭귄 로봇 아니야?
1: 아니야, 이번엔 펭귄알 모양 관찰 카메라야.
2: 우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네.
1: 그렇지, 내가 미리 펭귄 서식

0: 설치해뒀어. 가서 보여줄게. 자, 그럼 탐사하러 가자.
1: 안 돼! 우리 아기! 아가! 아가! 아가야! 찾았다. 아가, 괜찮니? 자, 이제 집에 가자.
0: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
2: 어? 없네.
0: 아, 여기 있었구나.
2: 어? 근데 왜 따뜻하지?
3: 이건 진짜 펭귄 알이야.
4: 뭐?
5: 아, 카메라에 찍힌 영상부터 확인해보자.
1: 찾았다.
2: 한지 펭귄이 카메라를 알인 줄 알고 가져갔나 봐.
5: 빙, 정말 좋은 생각이야. 토모는 알을 지켜줘. 아빠 펭귄을 찾아올게.
2: 응?
5: 얘들아, 펭귄 알인데 진짜 알은 아니고 가짜 알인데 사실 카메라거든. 본 적 있어?
0: 뭐라고?
5: 그러니까 진짜 아니 가짜. 아, 헷갈려.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혹시 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펭귄을 본 적 있니?
6: 못 봤는데.
0: 못 봤어.
2: 어? 아!
7: 눈보라가 시작된다. 빨리 모여.
5: 펭귄들이 왜 이러지?
3: 눈보라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체온을 유지하려고 저렇게 서로 모여서 허들링을 하는 거야.
5: 아빠 펭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겠어.
1: 이건 우리 아기가 아니야. 설마? 아가!
3: 무슨 소리지?
5: 저기 펭귄이 미끄러진다.
8: 낭떠러지가 있어. 얘들아, 출동하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3: 피키, 피키파워 변신.
5: 피, 그린파워 변신. 렉스, 슈퍼 발머리.
3: 미키, 집게 발사.
5: 얼음바닥이라 너무 미끄러워. 빙, 파워 집게. 좋았어. 얘들아, 다 같이 당기자.
1: 아가야, 아빠가 미안해.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5: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3: 알이 부화하면 또 만나러 올게.
5: 근데 관찰 카메라는 어디 있지?
2: 응? 어? 그러게. 깜짝이야.
3: 토모의 발명품이 이번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5: 그러게 말이야.
3: 억울한

0: 맹그로브 숲에 도착했어. 오늘 탐사도 잘해보자.
1: 응?
0: 어? 얘들아, 이것 봐. 나무 뿌리가 잘렸잖아.
2: 이 흔적은 누군가 날카로운 걸로 자른 것 같아.
0: 이 숲은 많은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그냥 둘 순 없지. 뿌리를 자른 게 누군지 흩어져서 찾아보자.
3: 배고파.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
4: 어? 큰 이빨 톱가오리잖아?
3: 배고파.
4: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톱가오리야! 어? 내가 간식 줄게.
5: 우와, 쿠키다. 고마워. 잘라 먹어야지.
4: 잠깐! 날카로운 저 코. 맹그로브 나무를 자른 게 혹시? 찾았다!
0: 어? 니키 목소리야! 니키!
4: 저기 봐! 맹그로브 나무를 자른 게 저 날카로운 톱날코를 가진 큰 이빨 톱가오리인 것 같아.
0: 일단 따라가서 물어보자.
4: 응?
0: 잠깐! 거기서!
5: 뭐야? 왜 따라와? 무섭잖아.
0: 놓치겠어. 변신하자.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니키, 핑크파워 변신.
6: 호모, 블루파워 변신.
7: 핑, 그린파워 변신.
0: 잠깐만. 니키!
4: 응?
0: 렉스! 파워 엔진! 잠깐만! 얘기 좀 해! 물어볼 게 있어!

0: 괜찮아?
1: 근데 왜 날 쫓아온 거야?
0: 맹그러브 나무뿌리를 자른 게 넌지 물어보려고.
1: 뭐? 난 아니야. 맹그러브 나무뿌리 근처에 맛있는 먹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중한 먹이를 주는 맹그러브를 내가 왜 자르겠어?
0: 그럼 왜 도망친 거야?
1: 갑자기 쫓아오니까 놀라서 그랬지.
2: 뭐?
1: 어쩐지 이상하더라. 요즘 맹그러브 나무들이 사라져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었거든.
3: 그래서 배고팠던 거구나.
0: 그럼 대체 누가 자른 거지?
4: 위험해!
0: 파워 불도저! 도모 고마워!
3: 저기 봐!
5: 어때? 두 그루나 쓰러뜨렸어? 내 집게가 네 집게보다 훨씬 더 세지?
6: 차, 나도 할 수 있거든.
4: 나무를 자른 건 바로 저 가재들이었어. 그만둬!
6: 뭐야? 방해하지 마! 맞아!
5: 우린 누구 집게가 더 센지 대결 중이라고!
3: 너희가 자른 건 맹그러브 나무야. 맹그러브 나무는 이곳에 사는 친구들의 집이 돼주고 맛있는 먹이도 주는 나무라고.
5: 이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나무였는지 몰랐어.
6: 정말? 미안해.
0: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5: 하지만 우리 집게 대결은 어떡하지?
0: 걱정 마. 내가 집게 펀치 기계를 만들어줄게.

0: 만들어줄 테니까.
1: 집게 펀치 기계?
0: 집게로 펀치를 치면 점수가 나오는 기계라고.
1: 신난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덤벼보라고.
0: 못 말려.
2: 기버의 집을 지어줘.

0: 이러다가 댐이 무너지겠어.
1: 중장비 팀한테 연락할게. 럭키!
2: 브렉스? 무슨 일이야?
1: 지금 댐이 붕괴되려고 해. 바로 출동해줘.
2: 뭐? 알았어. 얘들아, 준비됐지?
3: 중장비 팀 합체! 고고 자이언트!

0: 부스터 온!
1: 저기야! 뱀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어.
0: 코니, 부탁해.
2: 이 정도쯤이야. 고고 자이언트, 시멘트 파워! 으흥!

0: 빨리 댐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위험해져.
1: 고고 자이언트 부스터 온. 코니, 댐을 고정시켜줘.
0: 나만 믿으라고.
1: 고고 자이언트 시멘트 파워.
2: 얘들아, 고생했어. 정말 멋졌어.
1: 고생은?
0: 이 정도는 우리 중장비 팀한텐 아무것도 아니라고.
3: 도와줘!
4: 어?
3: 어?
5: 비버야, 무슨 일 있었어?
3: 우리 집이 무너졌어.
5: 뭐? 어?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여긴 강인데?
2: 비버는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나무나 진흙으로 집을 만들어 추운 겨울에도 집안은 온도가 따뜻하지.
5: 아, 그렇구나.
6: 아이들도 있는데 집도 없이 겨울엔 어떻게 해야 할지.
2: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6: 도와준다고?
1: 맞아, 집 짓는 건 우리가 전문가라고.
7: 우리는 중장비팀이다.
1: 럭키 파워로프.
8: 트랙식 만능 척자. 도로시 불도저 더블 탕탕. 펀치 불러 더블 통통.
2: 렉스 슈퍼 갈고리.

코니 진흙 발사!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너희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힘든 겨울을 보냈을 거야.
2: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인걸. 그렇지, 럭키?
3: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고고다이노를 불러달라고.
4: 엄마, 아빠, 빨리 새 집 구경 가요. 빨리요, 빨리.
0: 알았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0까지 합세.
2: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클릭소!
9: 클릭소! 몰라제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져.

뉴스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1: 뽀로로 까마.
12: 스쿨버스 내일 놀자.
13: 데이리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고래야 상어야? 내려와! 제발 내려오라고!
2: 캔캔!
3: 왜 거기 있어?
2: 안 힘들어?
4: 하나도 안 힘들어. 재밌어.
1: 이게 재밌어? 난 캔캔이 하루 종일 딱 붙어 있어서 얼마나 힘든데. 이제 그만 내려와.
4: 시작!
5: 어? 숲속 수사대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 사건?
3: 무슨 사건인데?
6: 숲속 수사대!
4: 안 보여!
1: 어? 고래 상어다!
4: 고래 상어?
6: 맞아, 나 고래 상어야. 말판 상어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만나 줘야 돼요.
7: 안 떠들었거든?
1: 아이고.
6: 숲속 수사대, 들었지? 어. 말...

0: 나한테 딱 붙어서 하루 종일 다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1: 우리가 언제 싸운다고 그래?
2: 대체 무슨 일로 다투는 거야?
3: 피트! 모래 상어는 모래잖아. 맞지?
1: 아니지. 모래 상어는 상어지. 내 말이 맞지? 아니지. 모래지?
4: 상어라니까.
1: 상어?
4: 왜? 상어?
0: 맨날 내가 모래인지 상어인지로 싸우는데 제발 말판 상어들의 싸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숲속 수사대
5: 출동! 고래 상어야! 고래 상어!
6: 어? 저기 있다!
4: 우와, 엄청 크다!
2: 가까이 가보자!
0: 배고파.
4: 그럼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얼른!
5: 라이노 케이!
6: 이글 아이!
4: 샤크 캐논!
5: 초강력 부스터! 작동!
4: 모래 상어! 멈춰! 멈추라고!
2: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 했잖아!
4: 무서워했어!
0: 미안해. 무섭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밥 먹는 중이었거든.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이 함께 입으로 들어오지.
4: 저기 구멍으로 나가자.
0: 그럼 아가미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새우나 플랑크톤만 걸러서 먹을 수가 있어.
3: 봤지? 그러니까 고래상어는 고래라는 거야. 고래들도 이렇게 먹거든.
2: 그리고 고래상어는 고래처럼 몸집도 크잖아.
4: 고래. 맞는 것 같아.
2: 응,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고래상어는 상어야. 망치상어는 망치를 닮아서 망치상어라고 부르고, 고래상어는 고래를 닮아서 고래상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니?
1: 그리고 우리 말판 상어들은 이렇게 상어 몸에 찰싹 붙어있는 걸 아주 좋아해. 그러니까 상어 맞다니까.
6: 상어인가?
1: 고래라니까.
6: 이러다 우리도 싸우겠다. 그러지 말고 고래상어 네가 얘기해봐. 넌 고래야 상어야?
0: 그게 난 고래든 상어든 상관없어.
3: 왜 상관없어?
1: 상관있지. 고래인지
4: 상어인지는
1: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라고.
0: 난 그냥 플랑크톤이랑 새우만 많이 먹으면 그걸로 행복한데.
1: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2: 좋아. 말판 상어들이 더는 싸우지 않게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고래 상어가 고래라면?
4: 고래와 닮은 점이 있을 거야.
7: 하지만 고래 상어가 상어라면?
6: 상어와 닮은 점이 있겠지?
2: 바로 그거야. 서로 흩어져서 알아보자. 숲속 수사대 각자 외출!
5: 폭등고래!
2: 폭등고래,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
8: 잠깐만, 내가 배가 고파서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4: 고래 상어처럼 먹네.
2: 그러게,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셨어.
8: 나 같은 폭등고래나 대왕고래 같은 수염고래들은 입속에 수백 개 수염판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면 수염판 틈새로 물은 빠져나가고 입에는 먹이만 남게 되지.
2: 그럼 폭등고래, 고래 상어는 고래야?
4: 고래지. 고래 맞지.
8: 고래 상어가 고래인지 궁금해? 그렇다면

0: 한 거야?
1: 숨을 쉰 거야. 우리 고래들은 물속에서는 숨을 참고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머리 위에 있는 분수공을 열어 숨을 쉬거든.
2: 분수공?
1: 아하, 분수공이 뭐냐고? 콧구멍 같은 거야.
0: 그럼 고래 상어가 혹등 고래처럼 숨을 쉰다면?
2: 고래인 거네.
0: 그렇지. 확인해 봐야겠어.
3: 아니, 그럴 필요 없어.
4: 고래 상어는 상어가 확실해.
3: 뭐라고? 자, 이걸 잘 봐.
2: 상어다!
5: 이게 무슨 냄새지?
3: 피트, 아직도 모르겠어?
4: 잘 봐, 꼬리 지느러미.
2: 예, 그러고 보니 달려!
6: 고래 상어는 고래야!
0: 고래! 고래!
7: 상어야!
6: 고래야!
0: 상어라니까! 드디어 알아냈어! 고래 상어는?
8: 고래 상어는?
6: 나는?
8: 상어야!
0: 봐봐, 내가 상어랬지?
3: 상어라고 했잖아?
0: 상어라고?
6: 아니, 왜?
7: 왜 고래가 아니야?
0: 첫째, 고래 상어가 고래라면?
2: 물 밖에서 숨을 쉬어야 해!
0: 고래는 물 밖으로 나가서 분수공을 통해서 숨을 쉬어. 하지만 고래 상어는?
6: 난 아가미로 숨을 쉬어.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0: 그래서 고래가 아니라는 거야.
2: 아니야.
4: 그리고 또?
3: 상어는 꼬리 지느러미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양옆으로 흔들면서 헤엄을 쳐.
6: 나도 그렇게 흔드는데.
0: 하지만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를 위 아래로 흔들어. 따라서 고래 상어는
8: 상어가 확실해.
6: 뭐? 자, 잘 들었지? 나 고래 상어는 상어야. 말판 상어들, 다시는 싸우지 마. 알았지?
7: 알았어.
0: 너 고래라고 우기지 마라.
7: 알았다고.
0: 근데 말이야, 저 빨판 상어들 언제부터 고래 상어 옆에 붙어 있었던 걸까?
3: 상어 옆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2: 근데 아까 혹등고래 옆에도 붙어 있었어.
4: 전에 바다거북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본 것 같아.
0: 수상해, 수상해. 언젠가 꼭 수사해 봐야겠어.

0: 아니, 내가 상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은 없어. 아마 상어 옆에 붙어 다녀서 상어라고 착각했나? 근데 내가 상어가 아니라는 건 소문내지 말아줘. 상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상어가 된 것 같거든.
1: 뭐라고?
0: 근데 왜 빨판 상어라고 부르는 거야? 빨판으로 상어에 붙어 있으니까? 내 빨판은 빙치느러미가 빨래판 모양으로 변한 건데 빨판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철썩 달라붙어 있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고 고래나 상어가 흘린 먹이를 편하게 먹을 수도 있거든. 난 찰싹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
2: 뭐야, 빨판 상어 게으른 물고기.

0: 푸른 발의 비밀. 켄켄 찾는다. 켄켄 어디 숨었니? 어? 파란 발이잖아. 찾았다 켄켄.
1: 어떻게 찾았어? 꼭꼭 숨어 있었는데.
0: 이 파란 발을 보고 찾았지.
1: 알았지만 안 왔어도 안 느꼈을 텐데. 난 왜 이렇게 파란 거야? 싫어 정말.
0: 어? 켄켄 파란 게 어때서? 난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1: 난 아니라고 생각해.
0: 어? 켄켄.
2: 어? 숲속 수사대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 사건?
3: 어? 무슨 사건인데?
4: 숲속 수사대!
1: 파란발이네. 너도 파란발이 싫은 거야, 나처럼? 발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잘 들키는구나. 그래서 속상한 거야?
4: 아니, 난 파란발 좋은데? 더 칼해주고 싶어. 근데 실은 내 동생도 나처럼 파란발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집을 떠났어. 내 동생 좀 찾아줄래?
0: 물론이지. 오늘도 숲속 수사대 출동!
3: 우와, 아주 신비로운 곳인데.
0: 그러게, 혹시 여기가 신비의 섬 아니야?
1: 글쎄. 저기 있다.
5: 왔구나, 숲속 수사대.
0: 사건을 의뢰한 게 너야?
5: 응, 내 이름은 부부야.
1: 부부?
5: 우와, 넌 정말 파랗다. 너무 멋져.
1: 내가 멋져?
0: 여봐, 켄켄, 내가 멋지다고 했지.
1: 고마워.
5: 근데 부부, 동생이 집을 떠났다고?
3: 어떻게 된 거야?
5: 오, 그게 우리 가문은 모두 푸른발이야. 부비새 중에서도 푸른발이라서 푸른발 부비새라고 불러.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알을 낳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6: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7: 건강하게 자라다오.
1: 엄마도 아빠도 파란발인데 왜 나만 하얀발이지? 나도 파란발을 갖고 싶어.
6: 비비야, 어디니?
8: 비비야, 얼른 돌아와. 비비야.
0: 근데 왜 동생만 하얀 발이야?
5: 사실 나도 태어나서 처음에는 하얀 발이었어. 그러다 점점 자라면서 파란 발이 된 거야. 근데 나도 왜 발이 파래진 건지는 모르겠어.
1: 그럼 혹시 자고 있을 때 누가 몰래 파란 양말을 신겨놓았나?
5: 우리한테 양말은 필요 없어.
1: 그럼 파란 장화를 신겨놓았나?
5: 우리한테 장화도 필요 없어.
0: 아, 그럼 혹시 누가 몰래 발에 파란 페인트를 칠해놨나?
6: 오늘은 더 많이 모였네.
4: 이렇게 많은 부비새 발에 페인트를 칠했다고? 말도 안 돼.
0: 그런가? 그럼 난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랗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겠어.
1: 나도.
3: 그럼 난 부부 동생, 이름이
5: 비비야.
3: 비비를 찾아볼게.
5: 그럼 난 이 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연락할게.
0: 좋아. 숲속 수사대 가자. 위치로.
5: 이곳은 갈라파고스 제도야. 모두 19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비새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 키트, 푸른발 부비새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어.
0: 좋아, 거기로 가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얼른 가보자.
9: 엄마, 엄마.
5: 제제, 혼자 울고 있는 아기 부비새를 발견했어. 혹시 비비 아닐까?
3: 좋아, 그쪽은 내가 가볼게.
1: 푸른발 부비새들이다.
0: 진짜 엄청 많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10: 하나, 둘, 셋.
0: 으아!

0: 그거야. 바닷물에 발이 파랗게 물든 거라고. 셰리, 내 얘기 듣고 있어?
1: 듣고 있어. 근데 피트,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또 다른 부기새들도 있는데.
2: 채,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들어가거든.
3: 근데 우리 발을 봐.
1: 무슨 색이지?
0: 빨간색이지.
4: 그래서 우리를 붉은발 부비새라고 부른다고.
1: 아무래도 발이 바닷물에 파랗게 물든 건 아닌 것 같아.
5: 그러게, 아닌 것 같은데.
0: 아, 나도 아닐 줄 알았어. 근데 제재는 비비를 찾았나?
6: 비비야! 비비야! 어? 아기 부비새다! 비비인가? 근데 지금은 엄마랑 같이 있잖아. 비비가 아닌가? 너 혹시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는 아기 부비새 못 봤니?
7: 어? 혼자 떠돌아다닌다고? 혹시 그때 내가 쫓아낸 동생을 찾고 있는 건가?
5: 안 돼! 얼른 가!
6: 알았어! 가면 되잖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8: 네가 이해하랴. 가면 부비새는 먼저 태어난 첫째가 동생을 쫓아내거든. 네가 찾는 아기새가 자기 동생일지도 몰라서 그런 거야.
0: 제제, 비비는 찾았어?
6: 아니, 아직. 피트는 이유를 찾았어?
0: 나도 아직.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겠어.
5: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저건 뭐지?
1: 아, 홍학이야.
5: 가보자.
7: 맛있어.
9: 어머, 어머. 어머, 너 엄청 빨개졌다. 얼마 전까진 하얗더니.
7: 어? 내가 좀 빨개지긴 했지.
9: 비결이 뭐야?
7: 비결이라면 새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9: 새우? 나도 새우 좀 먹어볼까? 새우야, 어디 있니?
7: 근데 너도 지난번보다 더 빨개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9: 어머, 티나? 난 요즘 배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
7: 에? 어머, 그랬구나. 그럼 나도 개 좀 찾아볼까?
0: 뭐야, 새우랑 개 때문에 몸이 빨개졌다고?
9: 어머, 우리 얘기 들었어? 맞아, 새우나 개는 우리 몸을 빨갛게 만드는 게 들어있거든.
5: 먹었더니 빨개졌다고?
0: 그렇다면 혹시 푸른발 부비새도? 셰리, 부부한테 가봐야겠어.
1: 응, 나도 그쪽으로 갈게.
0: 부부, 어? 넌 주로 뭘 먹어?
5: 뭘 좋아하냐고.
1: 응, 나?
10: 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잡아다 준 물고기를 지금도 좋아해. 정어리, 멸치, 고등어를 좋아하지.
11: 잡아라! 잡아! 잡아!
0: 그렇다면 혹시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란 이유도 물고기 때문 아닐까?
5: 어쩌면?
12: 비비도 정어리를 참 좋아하는데.
6: 비비야! 비비야!
7: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6: 우와, 드디어 찾았구나. 비비야, 너 파란 발을 갖고 싶어 했지? 너도 파란 발을 갖게 될 거야. 그 비밀을 찾았거든.
7: 정말이야? 정말?
6: 얼른 집으로 가자.
7: 나 또 파란 발이 되는 거야?
6: 여기는 제제. 비비를 찾았다. 오버.
5: 피트, 푸른발 부비새 발이 파란 건 물고기를 먹어서 그런 거잖아.
0: 그렇지.
5: 홍학이 빨간 건?
0: 새우랑 게를 먹어서 그런 거지.
5: 그럼 난 수박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키위도 먹고, 꽃도 먹고, 포도도 먹으니까

0: 고척 반암부 무지개 탱으로 변하는 거야? 우와! 무지개 탱탱이다! 야호!
1: 근데 난 탱탱은 파란 게 더 좋은데?
0: 나도 탱탱은 파란 게 좋아.
2: 나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신화와 전설, 괴담 속의 미스터리한 존재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세계문화소단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려니 이거 참 정말 떨리는군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신화, 전설, 괴담 속의 존재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났던 그 짜릿하고도 위험천만한 모험의 시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생생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 혹은 심장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미스테리한 물러가라 청심환을 구매해서 드시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세실?
1: 네. 저기, 난 이런 약은 별로 필요 없는데.
2: 그래?
0: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신화 속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1: 그게 뭔데요?
0: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이카로스입니다. 응? 쉿! 쉿! 뭐하는 거야?
3: 어? 아차!
1: 저건 또 뭐야? 쳇.
4: 응? 학생, 무슨 문제라도?
1: 저 죄송한데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은 너무 조잡하고요. 아까 직접 다 수집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뻔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네. 내가 직접 신화 속 세계로 들어가서 추락하는 이카로스를 구한 뒤 봉인한 것이지.
1: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란 거죠?
4: 제발 조심해서 다루게 해.
1: 뭐야, 그냥 평범한 사진 같은데. 어?
4: 아, 거기 흠집이라도 생기면 큰일 난다고!
1: 쳇.
3: 조심해!
1: 실망이네요.
3: 실망?
1: 혹시 입장료 환불은 안 되나요?
0: 환불? 그건 좀 곤란한데.
1: 됐어요. 강연을 듣고 나면 제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요. 안녕히 계세요.
0: 아이, 잠깐만. 증상이라니. 그게 뭐지?
1: 전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뭐 다들 포기하셨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네요. 안녕히 계세요.
0: 자, 그럼 우린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까요?
5: 네.
0: 그렇게 괴담 속 괴물들을 모두 가둔 거랍니다. 잭, 수고 많았다.
3: 네, 쉬세요.
0: 내 보물들.
6: 여기 맞지?
5: 네.
6: 조심해. 조용히 안 해. 찍힌단 말이야.
5: 네.
6: 여기쯤일 거야.
5: 네.
6: 저기다. 저건 이제 우리 거다.
0: 밤마다 괴물들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신다고요? 그런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미스테리아 물러가라 청심환! 진귀한 약초들로 만든 특허받은 발명품, 자매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미스테리아 대백과도 있습니다. 084-1588-00.
1: 사기꾼. 아까운 내 돈.

0: 자, 이번에도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타타군입니다. 라틴어 과목 1등 타타. 수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문학도 1등. 축하해요.
1: 머리야. 아, 큰일 날 뻔했네.
2: 왜? 낙 떨어지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야. 설마 도둑? 그러게 다이어트 좀 하라니까.
3: 조심해야지.
2: 아까 강의실에서 봤던.
4: 그렇게 놀라지 말게나, 타타군.
1: 그런데 여긴 어떻게?
4: 처음 봤을 때부터 난 자네가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었다네. 자네 악몽을 꾼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1: 에? 그런데요?
4: 그래서 말인데, 자네 혹시 요즘 들어 몸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나?
1: 그게 뭐...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생긴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높은 곳에 가면 막 어지럽고.
4: 고소공포증? 역시 예상대로군. 지금 당장 미스테리아로 가야 해.
1: 미스테리아요?
4: 누군가 내 슬라이드 상자를 훔쳐갔어. 그리고 봉인을 풀어 미스테리아의 신화 속 존재들을 풀어버린 거야. 그런데 미스테리아 세계는 바로 타타군의 무의식과 연결된 평행 우주이기 때문에 만약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자네에게도 불길한 징조가 생긴다는 거지.
1: 잠깐만요. 미스테리아는 뭐고 평행 우주는 또 뭐예요?
4: 세대를 거쳐 오직 단 한 명만이 현실 세계에서 미스테리아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네.
1: 박사님,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4: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신화 속의 존재들을 다시 슬라이드 필름 속에 봉인시키지 못하면 자네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영원히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서둘러!
1: 야! 제가 영원히 못 걷는다고요?
4: 어서 에밀레오에 타거라.
5: 뭐하고 있는 거야?
1: 무서워. 너무 높다고.
5: 자, 용기를 내.
2: 싫은 겁쟁이 빨리 안겨. 뭐라고?
5: 어휴, 내가 이런 어린애들 다루는 법을 좀 알지.
2: 뭐가 어째?
1: 우와, 신기하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작았는데.
4: 응? 어떤가, 이 달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에밀레오.
5: 박사님, 시간 없어요. 빨리 내리세요.
4: 아, 참 그렇지. 그럼 타타군, 어서 출발하고 나랑은 조금 이따 통신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지.
1: 네? 통신이라뇨? 박사님은 같이 안 가세요?
4: 불행하게도 나는 이 여정에 함께 할 수가 없다네. 미스테리아는 순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나는 뭐랄까.
1: 네?
4: 차차 나이를 먹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때가 묻었다고나 할까. 나도 이 에밀레오를 타고 시공을 초월하며 멋진 모험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구만. 그래. 그럼 이따 보자고.
6: 수고하게.
1: 박사님! 다행히 무사하시네.
2: 잠깐만, 이건 아니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쟤들이랑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5: 타타, 징징거릴 시간 없다고.
7: 넌 메인 조종석이야.
5: 자, 타타, 이 자린 여기야.
2: 잠깐만, 이상한 것도 뭐야?
5: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 미스테리아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너뿐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써야지. 너 진짜 겁 많구나.
2: 아니거든.
5: 자, 그럼 출발해볼까?

0: 자, 이카로스. 이야, 자, 날아라. 최고의 날개를 가진 이카로스요.
1: 공주님, 과연 저 이카로스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줄까요?
0: 뭐라고? 칸타, 너 지금 하인 주제에 내 마법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뭐야?
2: 아,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3: 블랙마이너, 미스테리아에 도착했느냐?
0: 근데, 아빠, 아니, 도레미경.
3: 드디어, 나의 원대한 계획을 펼칠 순간이군. 달 박사가 회방꾼을 보낸 것 같으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서 미스테리아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라.

0: 드디어 미스테리아에 진입했어. 야, 진짜 신기하다. 공소공포증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
1: 이런 겁쟁이. 타타,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에밀레오의 선장은 바로 나, 세실이란 거 잊지 마.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무조건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거지.
0: 난 선장 같은 거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너나 실컷 해. 이 고소공포증만 치료하고 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1: 아, 맞다. 네가 신입이니까 화장실 청소도 네 담당이다.
2: 어이, 반가워. 난 쉐이크라고 해. 내가 만든 수제 와플 한번 먹어볼래?
0: 괜찮아요. 저 지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 중이라서요.
1: 오. 으악, 맛있다.
2: 나이는 25이야. 그렇게는 안 보이지.
0: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
2: 괜찮아. 앞으로는 쉐이크라고 편하게 불러. 우린 이제 한 팀이니까.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난 모험을 하고 싶어서 이 수호단에 들어왔는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심심했거든. 그리고 세실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좀 까칠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3: 오, 얼마 안 됐는데 너희 벌써 많이 친해졌구나.
0: 아니거든요.
3: 타타, 네 고소공포증의 원인을 알아내단다. 그건 바로 이카로스 때문이야.
0: 이카로스요?
3: 그래, 이카로스. 이카로스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조각가, 그리고 발명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함께 밀랍과 깃털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어 미노스 왕으로부터 탈출했단다.
4: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한 마리 새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
3: 이카로스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한 나머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도 잊은 채 비행을 하다 그만 추락하고 말았지. 그래서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말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그릇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단다.
0: 근데 그게 제 고소공포증이랑 무슨 상관이죠?
3: 이건 나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인데 사실 이카로스도 고소공포증이 있었단다. 타타 너처럼 말이야. 지상으로 떨어져 죽을 뻔한 순간 바로 나 달 박사가 슬라이드에 봉인한 거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봉인을 깨고 이카로스를 미스테리아에 풀어놓은 것 같아.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소공포증이 이카로스 때문이라는 거죠?
3: 바로 그거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그리스로 가서 이카로스.
1: 오케이! 알았어요, 박사님. 좋아, 그리스로 이동!
5: 어서 와라, 이카로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나는 자, 이카로스여. 네 머리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지.
6: 가장 높은 곳, 내가 1등. 내가 1등이야!
7: 갈매기 따위가 나보다 빠를 수 있을까?
8: 어지러워. 고소공포증 때문에. 돌수리?
7: 저 녀석이 나보다 높이 날고 있다니. 그렇게 될 순 없지.
1: 야, 타타, 괜찮은 거야?
0: 어지러운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2: 저기 좀 봐! 이카로스야!
1: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나치겠어! 어서 착륙하자! 출동 준비!
2: 나도 준비 끝!
1: 뭐해? 시간 없다니까! 빨리 가자!
0: 저기,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
1: 뭐야, 헛소리 말고 이거 났어. 가자.
0: 잠깐, 근데 너흰 근사한 무기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서 난 이 구닥다리 헬멧이나 쓰라고?
1: 몰라, 박사님이 그 청동 두고 너 주래. 훈련도 안 받았으면서 총을 달래. 얼른 안 따라와.

0: 너무 멀어서 버블건이 안 닿겠어.
1: 플라즈마 캐널도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0: 타타, 네가 가서 유인해와.
2: 여기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유인을 하냐? 뭐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프로펠러라도 달까? 내려줘! 나 공소공포증 있는 거 알잖아!
0: 어떻게든 사정거리 안으로만 유인해와, 겁쟁이!

0: 네가 감히? 좋았어! 야! 어? 뭐야? 우스꽝스러운 녀석이로군.
1: 이카로스 씨! 그만하고 내려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0: 넌 누군데 여길 올라왔지?
1: 내 이름은 타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0: 어쨌든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마.
1: 1등? 그거라면 내가 잘하는데 1등 해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
0: 나 이카로스 위엔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저 태양까지도!
1: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이런 속도로 날아가 봐야 살아생전엔 절대 태양까지 못 간다고요.
2: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너야. 여긴 상상하는 모든 게 현실이 되는 미스테리아라고.
1: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2: 저 이카로스는 고대의 사람이야. 그들은 태양이 잠깐만 날아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 근데 여기 미스테리아라? 그의 생각대로 바로 저기 위에 태양이 있단 얘기지? 아참, 그리고 난 도레미경의 하나뿐인 후계자 플레마이너 공주야.
1: 됐고, 전 지금 이카로스 씨랑 얘기 중이니까 눈 안 좀 빠져줘요. 아저씨도 고소공포증 있다면서요.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0: 뭐? 고소공포증?
3: 우와! 하늘만 보고 날아오르더라고. 깜빡했어.
1: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요.
2: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없지.
0: 어?
1: 이카로스 씨! 무서운 괴물로 변했잖아!
2: 이제 어떡하지? 그의 생각대로 바로 저기 위에 태양이 있단 얘기지?
1: 그렇다면... 이카로스 씨!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네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요! 으아, 너무 뜨거워! 진짜로 태양과 가까워졌어!

0: 좋아, 작전 성공! 밀랍으로 붙여서 만든 날개는 뜨거운 열에 녹을 수밖에 없지. 잠깐만! 저대로 두면 이카로스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 거야! 아직 안 돼. 여기선 내 법을 건 사정거리에 들지 않아.
1: 큰일인데! 저대로 두면 봉인을 하기도 전에 추락하게 돼!
0: 추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카로스 씨! 조금만 버텨요!
1: 세시! 어떻게 하는 거야?
0: 이카로스의 정면에서 버블걸을 발사하면 최대한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1: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데...
0: 세시! 탄타! 조금만 더 버텨!
1: 세시! 빨리!

0: 물론.
1: 자, 잘 받아.
2: 어? 귀여운 이카로스네.
0: 아쉽게도 우리 첫 번째 임무는 실패로 끝났군. 칸타, 넌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3: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0: 아직 배울 게 많은 피조물이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꾼 녀석들이 나타났던 거야. 가자! 어.
3: 네.
4: 하타, 너 좀 하던데? 걱정인 줄 알았더니.
2: 뭐야?
4: 농담이야, 농담. 네.
1: 정말 좋아!
2: 아, 나도 끝나줘, 가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콩순이는 딸기 전문가.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혹시?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꾸렁꾸렁 떠나요. 리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3: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유,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내십니다.
1: 네, 그럼요. 아유, 얼굴 좋아해주셨어요.
2: 아니, 사돈난 말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1: 네.
2: 요즘에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1: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2: 어머.
1: 어? 이거 뭐야?
2: 뭐야? 왜 이래요?
3: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2: 어? 벌써? 빠른데?
1: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
2: 그러니까요? 네. 제가 펜다이버이기 때문에
1: 오케이,
2: 제가
1: 오케이,
2: 직접
1: 오케이.
2: 한번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세요? 네. 다녀올게요.
1: 네.
2: 죽어봐 죽어봐 왜 꺼졌니 왜 꺼졌니 뿅! 뿅! 뿅! 뿅!
4: 어? 펭수 불 들어왔어.
2: 역시 역시.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와! 어? 오? 오?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신기하다. 뭐야? 어? 어? 어? 이거 어디야?

0: 원래 카페인데 이거? 뭐야? 문자가 박혀 있어. 저기 아무도 없어요. 대망할.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어 누구 있다? 어? 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등신이 있는데?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아 뭐야?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거네. 줄을 따라가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범인을 알 수 있겠구만.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1: 아니, 이게 여기서 뭐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2: 아, 이게 꽤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저기요!
0: 왜 이래?
1: 아, 깜짝이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2: 재밌게 편집을 해.
1: 뭐가 많이 밀려있구나.
3: 펜스 빨리 와.
1: 어? 빨리 와. 어머! 어, 이건 진짜 기도 선배님 같은데, 이거?
3: 빨리 와.
1: 어? 선배님!
3: 빨리 와. 펜스 빨리 와.
1: 뭐야? 우리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냐? 가자!
4: 뭐야?
1: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4: 정말로?
1: 응. 어, 이거 봐. 이그 지도예요.
4: 이게 뭐야, 이게?
1: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4: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1: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이걸... 믿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잠깐만. 그럼 내가 증거 있어.
4: 네.
1: 오, 저기 있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4: 뭐, 에이.
1: 아, 있어봐. 이거... 그러면.
4: 에이.
1: 그러면.
4: 요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1: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시 갔다 온다.
4: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1: 아니, 또 그러면 안 돼? 좋았어. 이러면 내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뭐야 이 물질이 뭐해 여기서?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침뱉지 말라고?
0: 침뱉지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0: 침뱉지마. 침뱉지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어. 근데 왜 이거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나 간다.
0: 침뱉지마. 침뱉지마. 침뱉지마.
2: 아, 뭐 어디까지 한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3: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0: 잠깐만.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선배님!
0: 뭐야,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어?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0: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

0: 그러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0: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0: 뭔가 좀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0: 네.
1: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0: 네.
1: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0: 이 방이? 시선이 느껴진다.
1: 시선이 느껴져요.
0: 카메라가 좀 많.
1: 아. 오.
0: 실제로 아니에요. 많이 보고 계세요.
1: 그렇구나. 네. 아,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0: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1: 그것이 아니고.
0: 아니야.
1: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0: 공간이 살아있다?
1: 오.
0: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아, 또 시작.
0: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1: 됐고요.
0: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1: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0: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1: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0: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
1: 뭐야?
0: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1: 저 뭐야?
0: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1: 뭐야?
0: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1: 제가 걸어서 국토대장령을 한다고요?
0: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1: 잠깐만요.
0: 아하, 이게,
1: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0: 오, 저 살아왔어.
1: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0: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1: 빨리 나가자.
0: 이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1: 아니, 이건 또 뭐야? 야,
0: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이배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1: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0: 오징어 잡아봤어요?
1: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0: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1: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떴어.
0: 떴어. 부력되면 이거 부력입니다.
1: 부력이야?
0: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1: 전자기력.
0: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야, 좋지 않습니까?
1: 좋은데요?
0: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이배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1: 자신 떠오르지 말아라.
0: 야,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1: 그게 아니라 저는 배멀미가 심해요.
0: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1: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0: 아하, 그럼 뭐 잡으러 가요?
1: 안 잡아!
0: 아, 재밌을 것 같은데.
1: 뭐야, 왜 또 떴어?
0: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1: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0: 재밌는데? 재밌다, 이제.
1: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0: 여기?
1: 여기 또 노란색이야.
0: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1: 저거 뭐야?
0: 이거 뭐야, 이거?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1: 뭐야?
0: 치킨 먹방?
1: 여기는 먹방하는 데인가 보다.
0: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1: 그건 뭐야?
0: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거워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 뭐 그거다.
2: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0: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1: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1: 왜요?

0: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씹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0: 그렇죠. 치킨은 안 돼.
1: 근데 뼈 발라 먹으면 되잖아요.
0: 아, 발라 먹으면 되죠.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고.
1: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0: 뭐요?
1: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0: 이거는 폐기.
1: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주는 거예요.
0: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1: 맞아요.
0: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1: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0: 국토대장정 이런 거.
1: 그건 싫어요.
0: 어디 가?
1: 와. 아니, 너무 길어.
0: 끝이 없어, 뭔가.
1: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게 생겼어.
0: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1: 제발.
0: 뭐야, 이거.
1: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0: 그러니까요. 야, 이게.
1: 아니, 안 무서워요?
0: 예?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아, 여긴 또 뭐가 있을까?
1: 집이다!
0: 오!
1: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0: 오, 그러네요?
1: 이거 우리잖아! 아니, 뭐야?
0: 뭐야, 이거?
1: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0: 전원도 안 꽂혀 있어.
1: 뭐라고?
0: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1: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0: 녹화된 거 아닐까?
1: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0: 그러네?
1: 아니, 그럼 뭐야? 여기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선배님은 진짜예요?
0: 저요? 진짜란 무엇인가? 잠깐만, 진짜란 어떻게 정의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여기 있으면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0: 오토마, 출근은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니가 제발 어떻게 지냈어?
1: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0: 나 쟤는 일본 갔다 왔잖아.
1: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0: 날아가.
1: 거기까진 못 날아요.
0: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1: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0: 오, 수고이.
1: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수고이.
1: 와타시와 돌비데스.
0: 수고이.
1: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0: 아, 그런가 보다.
1: 아, 그러네.
2: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오, 뭐야.
1: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이요. 아, 예. 이도쌤입니다. 이도쌤 안녕하세요.
1: 일본어도 하셨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20살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1: 이야! 아, 지리! 벌써 잠 온다.
0: 나랑 이도 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1: 어!
2: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1: 한국 지리?
2: 한국 지리.
1: 아.
0: 역시 한국 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2: 1타가 아닌데?
0: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 그냥?
2: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지리 안타 선생님으로.
1: 안타 그치? 달려!
2: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지리.
1: 아니요!
2: 시작, 네?
1: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2: 오늘은.
0: 네, 한국... 첫사랑. 지금부터.

0: 언 10년 전.
1: 어? 오.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2: 뱃속에있을 때.
1: 10살 아니야?
0: 안에서 깨고 나왔을 때.
2: 아, 깨고 나왔을 때.
0: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1: 아.
0: 아. 자, 이거 쌤, 이제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1: 네.
2: 아니,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혹시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0: 아, 철학적이다.
1: 못한 거지. 모태솔로.
0: 아, 그 못해구나.
1: 응, 못해. 못한 거죠.
2: 어,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1: 예!
0: 시작은 다들 못해 솔로였잖아요. 그니까 안 한 거죠.
2: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럼 선생님은 못해 솔로예요?
2: 맞아요. 쌤은 모태솔로예요.
1: 아하, 모솔!
2: 똘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1: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2: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1: 저, 뭐, 셀 수 없어요.
2: 어, 근데 똘비 친구.
1: 네.
2: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1: 어, 왜요?
2: 선생님이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잠깐만.
1: 나 진짜 못 참아.
2: 진짜로?
1: 나 진짜 못 참아.
2: 진짜로?
1: 아니, 그럼 이러면 나를 섭외하지 말았어요.
2: 미안해요. 나도 이미 섭외.
1: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주세요.
2: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1: 아, 지금 듣고 있어요.
2: 그치, 그치.
0: 견눈질부터 시작해, 원래.
2: 어, 그렇게.
0: 어, 그렇게.
2: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0: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2: 그러면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0: 아니요.
1: 어?
0: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1: 그 뭐 이상형 있으세요?
0: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어? 눈은 조금 사백안이었으면 좋겠어요.
1: 어, 나가? 나예요?
2: 나야!
1: 아, 지금 죄송한데 사선 봐주세요.
0: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2: 그러면 우리 모태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2: 저는 0.5초 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0: 오, 빨라!
1: 너무 빠른데?
2: 이제 우리 appearance라고 하죠.
1: 경험?
0: 오, 잘한다.
1: 맞죠? 맞아요?
0: 맞아.
2: 자, 집중해볼게요. appearance는 보통 외형,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0: 아.
2: 쌤이 강의실에 있었어요. 강의실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0.5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1: 어머나, 어떡해.
0: 야, 지나가는 것만 보고.
2: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호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켄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쌤이 28살이거든요. 28년간 한 200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 아니, 어떻게? 근데 왜 하? 왜?
3: 똘비는 선생님의 입장을 좀 되게 이해하는
1: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0: 지금 너 패널이냐?
1: 대박.
2: 예.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그래서 지문 있는데요.
0: 저게 뭐야? 정답 1번.
1: 당연히 5번이죠.
0: 5번이야. 신혼집을 왜 알아봐.
1: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0: 뭐야?
1: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2: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0: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2: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0: 뭐야?
2: 서로 집이 달라요.
0: 맞아.
2: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진 사이인 거죠.
0: 큰일 났네, 이거.
1: 그렇지. 야.
2: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1: 아우, 그렇지.
2: 감사합니다.
1: 시원하다.
0: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말한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적했거든요.
2: 오~
0: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2: 네.
0: 바로

0: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은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게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1: 없었어요.
0: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1: 네?
0: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1: 아니, 조용, 조용!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0: 영역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퇴근하시나요?
1: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2: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 거 사는 김에 이도쌤 것도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1: 유자차요?
2: 네.
1: 어머, 무슨 의미?
3: 저게 뭐야?
2: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 컷!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1: 썸이죠.
2: 썸인가?
1: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0: 거예요. 유자차가 따스워요.
1: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2: 그럴 수 있겠다. 썸인가 봐요.
0: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2: 맞아요, 맞아요.
1: 응. 잠시만요.
0: 네.
1: 동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2: 그런가? 어떡해.
0: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본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0: 이거 근데 이건 썸인데?
1: 썸이죠.
5: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수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 수 없어.
1: 비 맞... 저는 맞아요, 비를.
2: 아, 그냥 맞으세요?
1: 저는 맞아요.
0: 나는 안 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4: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쓴 거는 것도 너무 사리가 없어 보여.
0: 그럼 니도 만약에 아, 오케이. 레디! 액션!
1: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2: 아, 역시나 비가 오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수업 끝나셨나봐요.
2: 아, 네. 왜 근데 안 가시고?
1: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먼저 들어가세요.
2: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1: 없는데.
2: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1: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아니, 써요.
1: 아니요, 괜찮아요.
2: 왜요? 그냥 같이 써요.
1: 아니에요. 저는 비를 좋아해요.
2: 에?
1: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 아니요, 저거 좀 할게요.
2: 저기! 이랬어요!
0: 안 들었어. 자.
2: 뭐야?
0: 지금 무슨 상황이죠?
1: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
2: 에? 아, 그런가?
1: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0: 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우산.
1: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둘의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2: 에? 우와. 버진 로드요?
0: 이거는 행지 양이에요.
2: 이거 헷갈리네, 진짜.
0: 만약에 이거를 갈게요. 우선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 맞아, 그럴 것 같아요.
0: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2: 네.
0: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2: 네.
1: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0: 일종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2: 네.
0: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사소한 거, 배운 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 맞네요.
0: 아시겠죠?
2: 아니, 근데 그 어쨌든 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 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0: 그렇지?
2: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1: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4: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신화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 앞까지

0: 데려다 주었다?
1: 무조건 썸이죠.
2: 완전 좋은 신호.
0: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0: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2: 아니요?
0: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2: 아우.
1: 자, 그러면 매번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0: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1: 잠깐만, 이해해.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아, 이거 안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0: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2: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나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1: 좋아요. 갑니다.
0: 와.
1: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0: 아, 진짜요?
1: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0: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아.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2: 감자튀김 모이면 뭐.
1: 요즘에. 네.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라고 있던 게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개봉했더라고요.
0: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펭수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2: 아니,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 또 봐야지.
1: 아, 정말 맛있었네요.
0: 아,
1: 그죠?
0: 아, 좋아요. 진짜 자, 맛있네요.
1: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0: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1: 아니요.
0: 아, 선생님이 찾아주셨으니까.
1: 아니요.
0: 부탁드려요. 이 카드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1: 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0: 네.
3: 팩스는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1: 아, 뭐 어떻게 아쉬워. 나는 안 끊었잖아.
2: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을 오히려 한 건데요?
2: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0: 네? 팩스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2: 네.
0: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2: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하면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1: 아, 같이 가자.
2: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섣불리 제가 애들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2: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0: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결제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2: 중요하죠.
0: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2: 네? 어려워요.
1: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2: 네.
1: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선생님.
0: 네?
1: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0: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1: 데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겠니?
2: 끝났어. 가! 이제 가세요!
0: 언니가!

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폭삭이 대비도 하고 좀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좀 배우고 가자.
0: 시원하게 나는 법을 왜 대구에서 배우냐고요?
1: 근데 우리 대구 출신 정은이가 이 정도는 더운 것도 아니래.
2: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대구는 이제 나가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아질 정도로.
0: 저기요, 저 지금 녹아요.
2: 아,
0: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2: 그래 보여.
1: 생수,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더운지 한번 현장 검증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대구가 더운지. 그 제가 직접 얼마나 더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구의 더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막창인데요.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입니다. 자, 태양광으로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0: 냄새난다. 냄새나. 오. 고기 냄새나. 고기 익는 냄새가 나.
1: 오. 펭수. 베이컨보다 너 온도가 더 높은데?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어우, this is hot wing. But, don't buy. 왜 안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사람이십니까?
1: 응?
0: 대구 사람이십니까?
1: 네.
0: 아, 제가요, 지금 대구 와가지고.
1: 형님 사투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0: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대구 토박인데. 은박지만 있으면 네. 고기 딱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있습니까?
1: 지금은 더운 것도 아니라가지고 안 익어요.
0: 지금 안 덥다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0: 대구가 엄청 덥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캡도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1: 네.
0: 저기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까?
1: 이 정도 날씨면 패딩까지 가능하죠.
0: 아, 진짜 여기 대구 사람들 좀 보니까 허세가 좀 있네요.
1: 아, 좀 있어요. 아. 따우가 좀 있어요.
0: 아, 그래서 지금 이 날씨에 패딩도 가능하다?
1: 네.
0: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럼 한여름에 그럼 보통 뭐 드세요?
1: 매운 음식?
0: 그럼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1: 그거 기본으로 먹죠.
0: 아. 이야, 덕부심을 넘어서 또 맵부심까지. 자, 여러분. 또 대구하면 또 이제 그 미식의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지분들 따라서 매운 음식 먹으러 가볼게요. 아, 더워. 아, 더워 죽겠어. 아니, 저거는 뭐야? 아니, 뭐가 나와요, 저기서.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니, 이거? 어, 잠깐만, 또 킹 받아요. 저 바람. 대영아. 저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 날씨가 더운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 더위 식히고 있었어요.
0: 아, 이거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1: 네. 더워서 나오는 거예요.
2: 보니까 펭수 지금 차갑게 식었어.
0: 어, 나 지금 식었어?
2: 어, 파랗게 식었어.
0: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순간 더운 걸 까먹었어. 이게 다 좋긴 한데요.
1: 네.
0: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오,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저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칙칙하잖아요.
1: 아, 촉촉한데?
0: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소리 낀 거 봐요. 오, 약간.
1: 뽀송뽀송한데?
0: 일단 답정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더워요?

0: 35도? 36도? 내가 원래 더위를 안 타.
1: 대구 사람들 다 자기들 더위 안 탄다고 한다더라. 누나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이거든? 자,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습하잖아.
0: 아니, 진짜 안 습해.
1: 아니야.
0: 땀이 안 나, 나는.
1: 지금 땀이 아니라 젖었다고.
0: 나 진짜 괜찮다니까.
1: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0: 이제 갈 거야.
1: 오, 오스페, 오스페, 오. 까마나. 오, 야, 유연하네. 아, 지금 팽하 해주는 것 같은데요? 팽하.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선아, 미안하다.
2: 반가워.
3: 네.
1: 어머,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3: 네, 괜찮아요. 올해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1: 아, 올해는 시원한 네. 여름입니까?
3: 예, 40도가 되어야지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럴 거예요.
1: 40도 정도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구가?
3: 신발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을 때도 있어요.
1: 왜 붙어요?
3: 여기 고무가 녹아서.
1: 고무가 녹아?
3: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시켜야 돼요.
1: 아, 말을 시키면 안 되고.
3: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녀야 돼요, 가식적으로. 무조건 긍정말.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1: 아, 그래서 저기서도 계속 괜찮다고.
0: 아, 진짜 괜찮다니까.
1: 어, 난 지금 괜찮다.
3: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1: 여름도 지나가고, 네. 여름이 지나가고, 곧 가을이 찾아오리라.
3: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1: 어,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냐.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고마워. 아, 진짜 배고픈다. 어머, 어머, 저거 가자. 어머, 어머, 잠깐만요. 오, 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아니, 뭐, 날라오시길래. 전 쓴 줄 알았어요. 뭐 여름에도 이렇게 자주 달리세요 원래?
4: 아 원래 여름에 달려야지만 또 그 맛이에요.
1: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맛이에요? 몇 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4: 한 37도까지 달려봤어요.
1: 37도에 달리셨다고요?
4: 네, 37도. 그러니까 자기 체온 36.5도잖아요. 그거 밑은 시원하다.
1: 아 자기 온도보다 밑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4: 어, 네, 체온보다 아래면 시원하고 위면은 덥다.
1: 아 그래서 뭔가 37도 정도 돼야 이제 여름이 찾아왔구나 네, 하는군요.
4: 그렇죠.
1: 자 그러면은
4: 한번 뛸까요?
1: 이 더위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늘 안돼. 저는 장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어 커트. 야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오, 야. 아, 농구부예요?
5: 네.
1: 파이팅!
5: 네. 와, 여기 진짜 좋다.
6: 잘생겼어요.
1: 저 사장님, 여기 뭐 먹으면 돼요?
7: 보통 맛이 김치 정도? 5단계가 제일 매운맛.
1: 5단계?
7: 예.
1: 근데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5단계 먹어요?
7: 5단계까지는 매니아층 정도.
1: 그럼 여기 5단계 먹은 사람 없어요?
5: 그래요.
1: 오, 안 먹습니까?
8: 저희 대구 사람 다 먹습니다.
1: 아, 대구 사람은 5단계 먹습니까?
8: 10단계까지.
1: 이야, 대박인데? 그럼 저도 5단계 하나 주세요.
7: 진짜로?
1: 제가 한번 대구의 맛을 느껴봐야 되겠네요.
7: 진짜로?
1: 예, 예.
7: 5단계 콜.
1: 콜. 5단계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오셨나요?
9: 네, 네 지금 방금 왔어요.
1: 오, 대구 분이세요?
9: 네,
10: 대구 사람.
1: 아, 그러면 저기 그거 뭐 시키셨어요?
9: 메뉴판에 없는 거긴 한데 저희 15단계로 일단

0: 해놓긴 했어요.
1: 아, 매운 거는 잘 드세요?
0: 저희는 약간 잘 먹는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아,
1: DNA가 약간, 자체가? 네, 그쵸, 그쵸. 대구 DNA가 있군요.
0: 네네.
1: 아, 근데 또 이래놓고서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0: 아,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2: 같이 먹을래요?
1: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때? 그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먹나? 아, 대결해서.
3: 대결.
1: 만약에 우리 대구 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2: 아, 와. 우리 많이 물긴다.
1: 아, 저희도 장난 아니거든요.
3: 야,
1: 아, 그럼 2대2로 팀전합시다.
2: 어, 2대2?
1: 이슬로 PD. 나와.
2: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1: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시키시죠? 자, 라면 뭐 드십니까?
2: 진라면 해놨나?
1: 아, 이거 동석 안 되겠는데, 이거.
2: 지금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1: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팀원이 그 결정됐고요. 일단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야, 이거 뭐야.
2: 냄새가.
1: 아,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 그냥 시식 한 번만 할게요.
4: 아, 네.
1: 예. 아니, 저 이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니까.
2: 매워?
1: 기아로 하얀 매워요. 기아로 하얀 맵고, 제가 먹으면 이게 성격이 어느 할까? 제가 저 말고 다른 친구 할게요. 아시겠죠?
2: 어디가? 야. 해서 우리 준비됐어.
1: 됐습니까? 일산 준비 완료.
0: 대구
5: 준비 완료.
0: 아까 됐습니다.
1: 아까 됐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일산 자신 있습니까?
2: 우리는 맵부심 대신에 먹부심. 그치. 먹부심으로 갈게.
1: 맵든 안 맵든 우리는 먹는다. 자, 그러면 대구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0: 저희는 뭐 빨리 먹는 것도 막 빨리 먹는 건데 대구답게 플레이하겠습니다.
2: 어, 일단 뭐 넣고 시작할까요?
1: 이야, 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과연 오, 자, 일단 넣었습니다. 뭐야! 대구는 훨씬가요? 젓가락이 잘 안 가요. 지금 약간 손을 떨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0: 이모, 근데 이거 5단계 맞아요?
1: 아,
0: 5단계 아닌 것 같은데.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역시 피안백. 야, 뭐예요 이 사람? 이거 산적 아니에요, 산적?
6: 자, 빨리 오, 잘 먹었습니다. 아, 피해
4: 등산이 어? 맞다.
7: 뭘 빨리 먹어.
1: 자,
7: 이거 넣어라 빨리.
4: 들어갈 거
1: 야, 지금 빨리 먹으라고 지금 다치고 있어요. 좀 많이 더우십니까 지금?
4: 이모, 이거 조금만 덮어.
1: 자, 덮부심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2: 우리 라스타님.
1: 잠시만요. 여기 소스까지 먹으란 말 아닌데요.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8: 5분 46초.
1: 자, 5분 46초 만에 혼자 갈비찜을 소스까지 긁어먹은 일선팀의 승리.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느 정도 드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4: 뭐 고추만 빼면은 뭐.
1: 아, 그, 어, 그래도 다 먹어드셨네요, 거의.
4: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1: 그러니까 고추를 왜 넣으셔가지고. 자, 제가 봤을 때 고추는 안 넣었어도 거의 비둘비둘 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밥도 먹었으면은 또 이제 나가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케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이제 서울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는데 시내. 흔히 말하는 시내.
1: 아, 시내? 네.
0: 동성로에 가서 많이 해요.
2: 대학생 때 알바했던 데가 있거든요.
1: 어, 네.
2: 거기가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쫙 있는.
1: 놀이기구가 있다고? 실내?
2: 놀이기구가 실내에 있어요.
1: 그 시원합니까?
2: 시원하죠.
1: 끝내줘요. 일단 지셨잖아요.
2: 네.
1: 저희를 사주실래요? 아니면 가이드를 해주실래요?
0: 가이드도 하고 저희가 사드리기도 할게요. 대구 사람의 인심은 이제
1: 대구 사람.
0: 멀리서 오셨으니까.
1: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구의 친절함 저희가 받고 맛있게 먹고 가이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전람차 뭐가 써있어? 노래방이다! 오, 진짜 노래방이 있어!
2: 노래방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1: 오, 자, 들어왔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네, 진짜로! 야, 시원해!
2: 정수리 어때요?
1: 아니, 정수리가 차갑고! 여기 노래방이 있어!
2: 노래 잘 불러요?
1: 아, 저는 저 가수예요.
9: 역시 연습생 출신 다르네요.
1: 그럼요.

0: 바퀴도 한 바퀴도 자 여기 서비스요
1: 봄이라고 불러
0: 아 이게 가야 무슨 데뷔할 여자가 이러다 죽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지 여기 파티인데 지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저희 지금 대학교 친구들 치킨 먹으러 왔어요
0: 저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2: 아 네
0: 야, 근데 더운데 왜 굳이 밖에서 네. 드시는 거예요?
2: 아 또 대구는 낭만의 도시니까
0: 이야 더위도 낭만이다 뜨거울수록 낭만이다
2: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아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치킨하면 대구예요?
2: 와 좀 서운하네 이거 와.
0: 왜요?
2: 굿치킨이랑 땅치킨 이런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또 대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0: 아 진짜로? 그건 몰랐어요
2: 아 좀 서운한데 이거
0: 아 그래갖고 여기서 치맥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오
2: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치킨은 맥주 치킨은 맥주 치킨은 맥주
0: 어, 지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2: 어디요?
0: 지금 방금 하신 노래가 뭐예요?
2: 노래예요? 노래 어.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선생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4: 예 대표니까 이상 없다 화이팅
0: 뭐야
5: 화이팅
0: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예. 여름을 잘 나시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4: 예. 예.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화이팅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4: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0: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 못 피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대포니까 대구로 오세요 그럼 저는 이 열대야의 낭만을 즐기러 떠나갔습니다.

0: 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0: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파티해.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변신.
5: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게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3: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클릭서 얼마 될까?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0: 재밌다.
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서
2: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3: 어른이 되고 싶어.
4: 와, 성공!
5: 얘들아! 아빠도 같이 놀자.
3: 됐어,
6: 내 장난감!
5: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오, 됐다!

0: 아빠는 늘 부수기만 하고 방해하고 아빠랑 놀기 싫어. 어? 어? 왜 조종석이 나와 있지? 출동 준비 완료. 목표 발견. 알집 출동. 야! 엄마.
1: 뽀뽀야, 조종석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지금은 엄마가 수리 중이거든.
0: 엄마, 엄마, 그럼 수리 끝나면 내가 운전해봐도 돼요? 야, 여보!
1: 아직은 어려서. 안 돼.
0: 어른들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빠는 늘 우리 노는 거 방해만 하고 엄마는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른들 정말 싫어.
2: 정말 싫어.
0: 그래, 모험을 떠나는 거야. 엄마 아빠 몰래 우리 둘이.
1: 머리 둘만?
3: 아빠도 데려가야지.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0: 빨리 출발해요.
2: 출발.
1: 그래. 자, 모두 준비됐지?
4: 예. 아르르르르쿵. 출동. 리퀴드 가자.
0: 뽀뽀.
4: 하하.
5: 마마. Let's go.
3: 점점 심해지는데.
0: 빨리 출발해요.

0: 어떻게 된 거지?
1: 아빠! 아빠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엄마?
1: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2: 아, 엄마 왜 그래?
1: 엄마라니, 무슨...
3: 그러니까 나는 삐뿌랑 몸이 바뀌고 맘마미아는 꼬뿌랑 몸이 바뀌었다는 거지? 아이고 머리야. 어? 머리? 오! 알겠다! 알집이 추락할 때 서로 부딪히면서 몸이 바뀐 거예요! 삐뿌랑 내가 다시 머리를 부딪히면 원래대로 될 거라고! 삐뿌! 준비됐지? 간다! 야!
4: 방법은 아닌가 보네.
0: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되지 않을까요?
3: 허리 짧아서 잘 안 되네.
1: 아빠, 아직 멀었어요. 배고파요. 빨리 빨리요.
3: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2: 아빠 몸 너무 커.
3: 이쁘야,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몸이 커서 움직이기 힘들지? 아빠도 같이 놀자.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 오? 어? 왜 그래, 삐뿌야? 괜찮아? 삐뿌야, 왜 그래? 지옥, 지옥! 어? 저건...
4: 아까 본 도넛 보름이네? 번개 때문에 몸이 바뀐 거였어.
3: 번개?
4: 그래, 더 늦기 전에 구름 속으로 출발하자.
5: 출동 준비 완료!
4: 모두 꽉 잡아.
6: 응? 다리가 짧아.
0: 엄만 몸이 작아서 안 돼요. 내가 운전할게요.
4: 네가?
0: 엄마가 운전하는 거 다 봤다고요. 이거 하고.

구름이 사라지고 있잖아.

중에 깨어나면 말씀드리자. 오빠!

0: 엄마! 아니 그 내가 운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1: 괜찮아 괜찮아 뽀뽀야
0: 정말요? 그럼 내가 운전해도 돼요?
1: 그럼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운전해볼까?
0: 네 엄마랑 같이?
1: 좋아 이번엔 오른쪽 이쪽으로 돌리고
0: 구름이 사라져요
1: 지금 이 속도로는 도착 못해 뽀뽀야 산길을 타고 올라가자
0: 네
1: 좋아 조금만 더

0: 삐뽀, 몸이 바뀌어서 많이 힘들었지?
1: 아니에요. 이번에 몸이 바뀌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2: 우리 뽀뽀 삐뽀 많이 어른스러워졌는데.
3: 우와, 진짜요? 그럼 아직껏 또 운전해도 돼요?
2: 아빠처럼 키가 크면.
1: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안 되겠네. 다시 몸을 바꿔야겠어요.
2: 뭐라고?
1: 엄마처럼 아빠처럼
2: 이건 욕조 비행기란다.
3: 비행기? 나 그거 알아요. 하늘을 나는 거죠.
2: 그래, 맞아.
3: 나도 달래요.
2: 예뻐요. 조금만 기다려. 어머. 나사가 어디 갔지?
3: 어디 갔지? 그럼 비행기 못 타요.
2: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자, 탐색 시작! 차근차근 흔적을 따라가면 오! 찾았다! 봐,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지?
0: 아빠가 뭘 만들었는지 봐봐! 미끌미끌 미역스키야!
1: 미역스키?
0: 자, 간다! 어때? 미역스키 재밌겠지?
3: 우와! 나도 미역스키 타볼래요!
2: 그럼 마저 만들어볼까?
1: 계속 넘어지기만 하고
3: 재미없죠?
0: 포기하긴 이르지. 계속 연습하면 아빠처럼 탈 수 있어.
1: 한 번 더 달려요. 스틱이 부러졌네. 삐뽀야, 이것 좀 빌려줘. 빌려줘!
0: 얘들아, 싸우지 마! 그거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너무 빨라! 얘들아, 가자!
2: 이 정도면 됐겠지?

0: 예뻐?
1: 먹을 게 없을 텐데. 뭐야?
0: 바나나.
1: 바나나? 어?
0: 응. 바나나다! 야, 거기다! 바나나 하나만 따줘!
1: 어디?
0: 여기야, 여기! 그래, 여기!
1: 우리 주는 거야? 고마워.
0: 삐뽀!
1: 내보다 돌려줘.
0: 거기다. 삐뽀!
2: 삐뽀!
3: 저거 좀 봐요. 육조 비행기예요.
2: 다 부서졌잖아. 애들은 괜찮을까? 얘들아.
1: 아, 힘들어. 그 원숭이 어디로 갔지?
0: 나 내가 제일 아끼는 모자인데.
4: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
0: 그래. 엄마처럼 해보자.
5: 엄마처럼?
0: 응. 아리리리를 봐. 빅토라디오 탐색 시작! 아? 어? 발자국이다! 저쪽이야! 어? 발자국이 사라졌어!
2: 해야 할 텐데.
3: 어? 어? 여기 애들 발자국이 있어요.
2: 어? 어디?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머리다. 여보 피해.
0: 삐뿌야 괜찮아?
1: 내 동생을 다치게 할

포기할 줄 알고

0: 당장 내 모자 돌려줘! 아빠가 있었으면 당장 혼내줬을 텐데!
1: 살았다.
0: 엄마! 아빠!
1: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2: 안다쳤지?
1: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여긴 안전하지 않아?
0: 잠깐! 제 모자 찾아야 해요!
1: 모자?
0: 저 원숭이도 가져갔어요!
1: 우리 뽀뽀 모자를 당장 내놓지 못해!
3: 오케이!
1: 아우, 열받아! 여보, 자꾸 똑같이 따라하면서 약 올려요. 어떡하지?
2: 똑같이 따라한다?
4: 따라한다?
0: 꼭 춤추는 것 같아!
1: 왠지 신나는데?
0: 엄마, 이게 나랑 이 놀인데요?
2: 그래, 바로 그거야. 같이!

0: 만들면 되지.
1: 아하, 잠깐만요. 어? 싸우지 마세요. 새로 만들면 되니까.
2: 응? 뭐야?
3: 됐다.
1: 오케이.

0: 집에 갈 시간이다.
1: 어쩌지? 아이 집은 멀리 있는데.
2: 우와, 신난다.
3: 아이고.

0: 바나나는 언제 챙겼대요? 달콤해.
1: 난 항상 준비된 공룡이라고.
0: 엄마 아빠도 없이 낯선 곳에서 많이 무서웠지.
2: 안 무서워.
3: 엄청 재밌었어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니까 문제 없었어요.
0: 엄마처럼?
1: 아빠처럼?
3: 그런 게 있어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0까지 합격해! 우리 같이 놀자. 5월 3일 만나면 8이야. 전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함께 놀아요. 넘버블럭스. 4대 가족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7: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0: 아주 멋지게 그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공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온달이 미술 숙제 도와주고 있어요. 꼭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나 뭐라나.
3: 정강아, 모델이 움직이면 어떡해.
2: 아, 미안. 오른팔을 올려야 하지.
0: 어? 아,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어? 어? 아, 맞다. 문자 보낼 거 있었는데. 어, 간식 먹으면서 그려야지.
2: 자꾸 어딜 가는 거야. 아, 발 아파. 온달아, 아직 멀었어.
3: 아, 잠깐만.
1: 온달아, 숙제를 할 땐 숙제에 집중해야지.
3: 네.
1: 그런데 왜 돼지를 그려놨지?
0: 과일이 있었네?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2: 너 지금 내가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3: 아니, 그게 아니라...
1: 저렇게 집중력이 약해서야... 그만! 안 되겠습니다. 온다리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3: 지금요? 전 그림 그리는 중인데요.
2: 네가 언제 그림 그렸어? 계속 딴짓만 했잖아!
1: 자자, 진정하고 우선 출발하자. 머리에 지식을!

0: 정말 덥죠?
1: 그렇네요.
0: 어떠세요?
1: 괜찮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2: 이번엔 주인장 좀 더 좋은 건 없어.
3: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4: 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장터입니다. 이 근처에 계실 텐데.
5: 자, 이거 봐라.
6: 와, 저게 뭐지?
5: 자,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카레엿이 왔어요.
7: 자,
8: 둘,
5: 셋. 자, 마음껏 먹어라.
6: 선생님, 저게 뭐 하는 거예요?
4: 엿치기라는 전통 놀이야. 저렇게 엿을 부러뜨려서 더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지.
6: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요.
9: 이게 뭐야? 하트처럼 생겼네.
10: 온다라. 언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아이, 몰라.
9: 이벤트?
10: 어쩜 하트 구멍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다 100배는 더 로맨틱하다.
9: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10: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네 마음 잘 받을게.
9: 우연이라니까.
10: 그렇죠.
9: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4: 왜 그래, 로빈?
1: 엑스맨?
9: 엑스맨이요?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아요.
4: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엑스맨을 잡자.
10: 네? 어떻게요?
4: 모여보세요. 제가 살짝 모르니까
5: 저쪽으로. 엑스맨!
11: 어?
9: 엑스맨이 올까요?
4: 쉿, 올 거야. 이리로 오면 그때 한 번에 덮쳐 잡는 거야. 지금이야!
5: 야! 모두들 잠깐만!
9: 엑스맨이 아니잖아!
10: 그럼 엑스맨도 아니면서 왜 우리를 따라왔어요?
12: 엑스맨이라니 그게 누구요? 난 도와서 화원인데.
4: 혹시 김홍도 선생님?
12: 그렇소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4: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2: 괜찮소. 다른 이와 착각하셨나보. 그럼 난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해서 이만.
6: 그림이요?
12: 뭐?
6: 그럼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까요?
10: 저도요. 저 모델 많이 해봤어요.
6: 자, 그리세요.

0: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모기 녀석 가만 안 두겠어. 어딨냐?
0: 야, 잠깐.
1: 드디어 모기를 잡았다.
2: 왜요? 왜 저희를 못 그리시겠다는 건데요?
3: 자세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4: 난 일부러 만든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다.
5: 그럼 혹시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려볼까?

0: 이름하는 걸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어떻게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1: 쉿! 온 정신을 어? 그림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래.
2: 아, 거기! 조심하시오!
3: 일단 구경꾼들은 됐고.
2: 왜 갈기?
0: 우와, 무림고수 같았어요.
3: 그랬나?
0: 우와,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고 그리세요?
3: 안 보긴 아까 다 봤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4: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3: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0: 집중이라.
3: 자, 그럼 이제 씨름하는 선수들을 그려야 하는데 왜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2: 이것도 아유! 나도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1: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0: 저희가 보고 올게요!
2: 아, 비켜요! 나 씨름하러 가야 된다니까!
5: 됐고! 네가 무슨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도망가려고?
2: 쟤 어디서 고물 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시비야? 빨리 저리 비켜요!
5: 뭐? 고물?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넌
0: 그만둬, 엑스맨!
5: 뭐야? 지겨운 녀석들, 또 너희야?
0: 엑스맨, 이제는 길에서 싸움까지 하는 거냐?
5: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내 엑스론을 부쉈단 말이야.
4: 아까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씨름시 앞에 선수세요?
2: 그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4: 어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2: 그래, 고맙다. 참 이상한 녀석이세.
5: 야, 어딜 도망가? 근데 엑스론 어떻게 할 거야?
4: 안 돼, 어딜 가려고?
5: 아쭈, 일어나!
0: 선봉아!
5: 자리 비켜!
0: 안 돼! 너 때문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다고!
5: 김홍도? 어허, 김홍도가 저기 있었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0: 싫어! 또 못된 짓을 하게 될 순 없어!
5: 못된 짓이라니! 난 그냥 널 없애려고! 어? 어, 맞네. 이럴 때가 아니지. 너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었어!
0: 절대 못 가!
5: 이걸 봐! 이 녀석이! 다시 한 번!
0: 내가 말이지, 라크 천하 장사라고 뒷짐 뛰지! 어차피 힘으론 나한테 안 되잖아!
5: 아, 내가 깜빡했네. 네가 힘이 좀 셌지.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신체 능력 강화!

0: 너도 당해봐라. 좋았어. 힘이 넘친다.
1: 뭐야? 왜 안 움직이지?
0: 제법이지만 소용없어. 씨름놀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재미있게 해주지.
1: 안 되겠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힘만으로는 안 돼.
2: 몬달아! 힘내! 집중해!
0: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힘 좀 써보라고.
2: 몬달아! 몬달아! 집중하라고!
1: 집중?
3: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1: 그래, 집중! 집중하자!
0: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 잘 가라.
1: 집중하니까 엑스맨의 움직임이 느껴져. 정말 저 바위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난 힘을 역으로 이겼어. 다시 한번 뒤집기.
0: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힘은 내가 더 센데! 내가 안 돼! 이제 어쩌지? 어, 김홍도라고. 그렇지?
3: 자, 다 그렸어.
4: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0: 저게 좋겠군.
4: 안 돼!
0: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4: 거기 서라!
1: 엑스맨, 그거 당장 내놔!
0: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1: 안 돼!
0: 잘 있어라!
1: 멈춰!
2: 선생님, 어떡해요?
4: 큰일이에요. 엑스맨이 씨름도를 가지고 갔어요.
3: 괜찮소. 그 자가 가지고 간 건 별거 아니요.
5: 네?
3: 자, 보시오.
1: 씨름도다! 그럼 엑스맨이 가져간 건 뭐지?
0: 온달 녀석에겐 당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게 그 유명한 씨름도란 말이지?
4: 뭐야 이게?
0: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6: 오늘의 위인 김홍도!
1: 우와! 김홍도다!
7: 너 김홍도가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내가 멋지게 어? 엑스맨을 이기는 장면을 그려주신 분이잖아.
2: 아, 어? 나도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고 할걸.
1: 걱정 마, 넌 내가 그려줄게.
2: 정중하게 사양할게.
4: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원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입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리기도 했고 정조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린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중 최고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훼 등 다양한 그림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는 단원 풍속도첩이라는 화첩에 속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도뿐만 아니라 춤추는 아이 무동,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서당 등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구수한 그림체로 잘 담아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는 화원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인 종육품까지 하사받게 되었답니다.
1: 아, 그렇구나.
4: 이제 김홍도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4: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6: 야호! 김홍도 카드 수집 성공!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2: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3: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4: 아, 그래.
3: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4: 가고 있어.
3: 와! 왜, 왜,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4: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3: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4: 응?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3: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4: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3: 아!
4: 뱉어, 뱉어.
3: 아!
4: 맛있어.
3: 맛있어?
4: 응.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3: 아, 꿀사과, 꿀사과.
4: 아, 꿀사과. 응.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3: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5: 왜? 헛! 누나!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1: 호기심 딱지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나와라 볼립 패널.
1: 사나여서 볼립 패널 모두에게 사랑받는
0: 사과 패널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응?
3: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4: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0: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10초 전!
6: 10초 전이라고!
7: 아니,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0: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7: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8: 알았어!
0: 5, 4, 3, 2,
9: 맛있다.
0: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6: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7: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6: 사과세포! 왜 그래?
9: 나 방금 당했어.
0: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 녀석이올 거야.
10: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0: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2: 폴리페놀,
11: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10: 아이, 깜짝이야. 아니,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0: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2: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여서, 아, 뭐 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0: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2: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여서, 아, 뭐해? 어서 당장!
0: 미안해, 폴리페놀!
9: 폴리페놀, 안 돼!
2: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7: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2: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6: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10: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줘!
7: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0: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7: 갈색으로 변한

0: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1: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2: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1: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3: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0: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1: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2: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3: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1: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0: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3: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4: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1: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0: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2: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4: 빙고!
5: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4: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나랑 놀자.
0: 다행이다.
3: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6: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1: 새콤달콤한 사과와
0: 레몬이 만나서
5: 더 새콤해지겠다. 사과
3: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4: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3: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7: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7: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2: 산소는 나가주세요.
4: 뭐야? 괜히 왔네.
3: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6: 폴리페놀 안 불러?
3: 괜찮아. 들어가 있어.
1: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0: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1: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3: 그래, 맞아.
1: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사과 하세요.
8: 거울아.
9: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8: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9: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8: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9: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8: 나도 잘 먹어.
9: 잘 자고,
8: 나도 잘 자거든.
9: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8: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9: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8: 가.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9: 그건 저도 모르는.

0: 근데요?
1: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0: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1: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0: 어,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아, 늘 외치세요.
1: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2: 어디다?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3: 헛, 이번엔 또 누구지?

0: 전화로 외쳤는데 왜 호빵이 안 오는 거야?
1: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주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주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 사과 최고 딱지.
0: 아, 눈부셔.
1: 기약.
0: 어, 사라졌다. 호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오, 사나이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이소.
3: 아, 손 나왔어. 산소 어떻게? 펄.
4: 나 불렀어. 아, 나가 말아.
1: 진정해 사나이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난 사과 세포라고.
3: 진짜 사과 세포네.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4: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3: 사과 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3: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3: 모를 땐 사과 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 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5: 우리는 사과의 아삭아삭 팀.
6: 난 사과세포.
1: 나도 사과세포.
7: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5: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3: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팀 소개합니다.
1: 나와라 폴리페놀.
2: 사나여서 폴리페놀.

0: 하는 거야?
1: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0: 어떻게?
1: 이렇게.
2: 예님! 예님! 사과가 왔습니다!
3: 어,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2: 네, 예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1: 위닌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 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4: 너는 그대로네?
1: 위님, 팩팀 용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1: 이야호! 나는야 해킹 용사!
0: 자! 해킹 젤리 젤리?
4: 어? 어이, 이 단단하던 팩팅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0: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3: 오, 이 사과의 팩팅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마을로!
0: 네! 팩팅 젤리 젤리! 팩팅 젤리 젤리!
5: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빚고야 말겠어!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0: 나 팩팅 젤리 젤리! 팩팅 젤리 젤리!
5: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깜꼬다!
6: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 대장세포님!
5: 아, 아파! 아파!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0: 팩팅 젤리 젤리!
6: 대장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팩킹이에요.
5: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6: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5: 사과 팩킹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6: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5: 그치! 이제 사과 팩핀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아, 나 너무 신나.
6: 저도 신나요.
0: 팩핀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2: 에헤라디야.
7: 대장세포님, 그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2: 최고의 똥 완성요.
7: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5: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도둥! 똥! 나갑니다!
2: 이야! 오! 팩팅!
1: 에? 그냥 팩팅이 아니라니까!
0: 아, 팩팅 용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1: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0: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1: 당연하지.
0: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1: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0: 얼른 가야겠다. 백설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1: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핀 용사.

0: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1: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0: 팩틴이 위산에 닿으면
1: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0: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1: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0: 똥! 잘 들 수 있다는 말씀!
2: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1: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2: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0: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2: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0: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2: 그럴까?
0: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2: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0: 여기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메가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그녀를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번개맨.

0: 엄마 아빠 놀이.
1: 친구들 모두 모이세요.
0: 오늘은 재미송이 아주 재미난 구슬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
2: 다 모였어?
0: 다 모였어.
3: 쏭쏭쏭 재미송, 쏭쏭쏭 재미송, 재밌는 구슬을 갖고 왔쇼.

0: 재미송의 재미구슬엔 언제나 재미있는 놀이가 함께하듯. 그럼 반짝아 구슬 뽑아주시오.
1: 오늘의 구슬은 뭘까? 이 귀여운 가족 인형은 뭐지?
0: 어? 바로 엄마 아빠 놀이.
2: 우와, 재밌겠다.
1: 그럼 나는 형아 할래.
3: 그러면 나는 언니.
4: 나는 큰 언니.
0: 나는 아빠.
5: 알아? 그럼 내가 엄마?
4: 엄마.
0: 여보.
5: 그래.
6: 재미송 아빠, 아라 엄마, 그리고 별반짝 아이들. 정말 재밌겠죠? 엄마 아빠 놀이를 더욱 재밌게 하라고 내가 아주 특별한 안경을 준비했어. 오케이. 이 안경으로 엄마 아빠의 성격을 정할 수가 있지. 번개맨은 지구별 친구들을 만나고 올 테니까 재밌게 놀고 있어. 번개 노! 알아?
5: 안경 골라볼까?
0: 아, 이걸로 하자.
5: 그래,

0: 여보?
1: 왜요?
0: 여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애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1: 나도 피곤해요. 쉴 때 푹 쉬어야 힘이 나서 더 놀아주다쏭.
0: 애들 잘 때 쉬면 되잖아요. 어? 쉬는 날이라고 그때 뒹굴뒹굴. 아니, 애들 안 볼 거면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던가요.
1: 예, 얘들아. 잠 좀 자자.
2: 자자.
1: 나도 좀 자자.
0: 지금이 몇 시인데 재우는 거예요? 이따 밤에 잠 안 자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당신은 왜 자려는 거예요? 이런 나랑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고요.
1: 왜 아빠만 놀아줘야 돼요? 엄마가 같이 밖에 나가서 놀아주면 되잖아요.
0: 아빠만 놀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빨래, 설거지, 청소,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갖가지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다 쌓여있고, 아 그리고 당신이 일하러 나갈 때 내가 계속 애들 보니까 당신 쉬는 날 내가 애들 받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1: 나 아빠 안 해.
0: 뭐라고요? 나도 엄마 안 해.
3: 엄마 아빠 싸우지 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화만 내니 늘 벌 받는 기분이야. 불안하고 겁나서 놀기도 무서워요. 매일 화만 내는 엄마 아빠 싫어.
4: 우리가 엄마 아빠 할래.
3: 응. 바꿔요.
4: 내가 엄마 할게.
3: 응, 그럼 내가 아빠 할게.
4: 어떤 안경을 고르지?
3: 이거랑 이거 어때?

0: 해도 해도 계속 나오고.
1: 빨고 넓고 개고 빨고 넓고 개고.

0: 아빠만 우리만 보면 한숨을 쉬어. 우리가 싫은가 봐.
1: 언제나 힘이 없는 엄마 아빠 보면
2: 우리까지 힘이 없어져요.
0: 참, 오늘 엄마 아빠 놀이는 재미 하나도 없네. 응?
2: 얘들아, 우리 그만하자. 기분이 우울해져.
3: 아니, 나는 재밌으니 엄마 아빠 놀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0: 뭐, 나 때문이라고?
4: 재밌으니 놀자고 한 건 맞아.
0: 아니, 재밌다고 할 때를 언제고.
2: 얘들아, 싸우지 말자.
4: 재밌으니 놀자고 한 건 맞아.
2: 재밌으니 놀자고
4: 아빠 공을 뽑았고 가족 인형 그러고 보니 아이고도 조금.
5: 드디어 번개별 친구들이 다투고 짜증낸다.
6: 엄마 아빠 놀이 최고.
5: 우리도 해볼까?
6: 그럴까?
5: 우린 어떤 안경을 고를까?
6: 나 이거
5: 그래 이거

0: 엄청나. 아차차마.
1: 그래. 노랑별 엄마, 아라 엄마는 재미 하나도 없었거든. 아차 엄마, 아차차 아빠, 기대해보겠송.
2: 그래, 놀고 해봐.
3: 자, 엄마, 아빠 놀이 시작!

0: 애들 어떡하죠?
1: 여보, 나는 어떡해.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다.
2: 잘래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0: 그래, 그래.
3: 난 잠이 안 와. 저 놀고 싶은데.
0: 안 돼, 막내야. 일찍 자야 내일 또 신나게 놀지.
3: 엄마, 아빠, 저 더 놀고 싶어요.
4: 어휴, 어휴, 어휴, 우리 막내, 놀고 싶어요?
0: 여보, 우리 애기가 놀고 싶다는데 어쩌죠?
1: 그럼 딱 한 번만 허락할까요?
4: 어? 야호! 엄마, 아빠 최고!
2: 그럼 우리도 놀까?
3: 밤늦게 집안에서 쿵쿵 뛰어놀면 안 되잖아요, 엄마.
4: 쿵쿵 뛰고 싶어요. 아유, 귀여워.
0: 여보, 우리 막내가 뛰고 싶다는데 어쩌죠?
1: 그럼 딱 한 번만 허락할까요?
4: 야호! 백예전 짱놀이 야!
1: 누구세요?
5: 아, 아랫집인데요.
1: 아, 네네.
5: 아, 이렇게 밤에 쿵쿵 뛰면 어떡해요?
6: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5: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1: 아, 저는 재택근무라서 그나마.
5: 그리고 뚝딱이 내일 유치원 가야 되는데.
1: 예. 미안합니다. 얘들아, 뛰지 마라.
5: 그래요.
6: 아, 죄송합니다.
1: 네, 들어가세요.
6: 아유, 참.
1: 얘들아, 이제 그만 뛰어라.
6: 그래, 그래, 그래.
3: 조금밖에 못 놀았는데.
6: 그럼 이제 진짜, 진짜
1: 마지막이야.
5: 너무 시끄러워요.
1: 미안합니다. 얘들아, 그만 뛰어.
6: 그래, 그만 뛰어.
0: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1: 미안합니다.
5: 아이고.
1: 얘들아, 쪼.
5: 아이고.
6: 얘들아.

친구들, 아니 엄마 아빠 놀이가 왜 이렇게 엉망이겠지? 이 밤중에 이렇게 떠들며 놀다니. 게다가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도 않잖아. 안 되겠군. 지혜 파워가 필요해. 모두에게 지혜 파워.

0: 엄마 아빠 놀이 안 할래.
1: 화내는 엄마 아빠, 한숨만 쉬는 엄마 아빠, 뭐든지 허락하는 엄마 아빠, 이런 엄마 아빠 놀이.

0: 때는 재미없어요.
1: 그렇다면 정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엄마, 아빠일까요?
2: 그건 우리랑 알아봐요! 친구들!
3: 자, 안녕! 자, 오늘은 엄마, 아빠 역할을 한 친구들에서 엄마, 아빠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뚝딱이가 묻고 엄마, 아빠가 대답한다. 첫 번째, 엄마, 아빠 만나보실까요? 먼저 화난 엄마, 아빠 나와주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화난 엄마, 화난 아빠. 왜 그렇게 화난 눈썹이 있겠어요?
4: 처음엔 제 눈썹도 예뻤답니다. 매일매일 화를 내다 보니 눈썹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2: 왜 그렇게 화가 나시나요?
5: 여러 번 말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화난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아, 주로 어떤 말을 하셨죠?
4: 제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라.
5: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4: 바닥에 과자 흘리지 마라.
5: 동생들에게 양보하라.
4: 언니에게 양보해.
2: 잠깐. 아, 끝이 없네요. 그러면요. 말이 안 하면 되잖아요.
4: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5: 사랑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게 돕는 일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죠.
3: 그러니까 사랑해서 아이가 잘 컸으면 해서 잔소리가 쌓이고 쌓여서 큰 소리가 된 거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엄마가 화를 낸 큰 목소리로 말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친구들 나와보세요.
6: 너무 무서워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면 좋겠어요.
7: 엄마 아빠가 조용히 말해주면 좋겠어요. 소리 치니까 잘 안 들려요.
4: 그랬구나. 이제부턴 가까이 가서 눈을 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속상했다니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5: 얘들아, 아빠 이제 화 안 낼게.
4: 엄마도 이제 화 안 낼게.
8: 엄마
2: 딸기가 묻고 엄마 아빠가 대답한다. 두 번째, 엄마 아빠께 묻겠습니다. 힘없는 엄마 아빠 나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9: 부르셨어요?
2: 또 한숨을. 왜 그렇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나요?
9: 힘이 들어서요. 지쳐서요. 처음엔 저도 힘이 넘쳤죠. 그런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었어요.
2: 아,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9: 아이들을 보살피고 건강한 음식해서 먹이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하루 동안 쌓인 설거지에 내일 아침 준비, 아이들 빨래, 해도 끝없이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힘이 빠지고 한숨이 늘었어요.
10: 퇴근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이 애엄마도 도와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랑도 신나게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피로가 쌓여서 점점 더 힘이 없고 그래요.
3: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한숨을 호도도도도도도도도 그리고 힘이 없으시다면 우리 친구들의

0: 마음은 어떨까요?
1: 눈치 보게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2: 나도 같이 힘이 빠져서 놀아도 재밌지가 않아요.
3: 싫어하다니요. 귀찮아하다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만 지친 마음에 미안해라.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정말 더 조심해야겠어요. 저 이제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을게요. 우리 힘낼게요.
4: 우리도 엄마 아빠를 도와줄게요.
5: 엄마 아빠 사랑해요.
4: 자, 그럼 뚝딱이가 먹고 엄마 아빠가 대접한 다음 마지막 순서 뭐든지 다 드는 아빠 엄마 모실게요.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다 되는 엄마
8: 다 되는 아빠입니다.
4: 네. 아, 정말 궁금한데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7: 그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요.
8: 그 울거나 떼쓰면 다 들어주게 돼요.
0: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예쁘다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그거 곤란해요. 그리고 가정에 규칙이 있는데 자꾸 바꾼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규칙을 자주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친구들 마음 놔주세요.
9: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점점 헷갈려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10: 그래서 그냥 말을 듣지 않고 떼쓰고 싶어져요.
7: 앞으로는 지켜야 할 우리 집 규칙을 아이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랬다 저랬다 안 할게요.
8: 아무리 귀여워도 아무리 떼를 써도.
7: 우리 이제
6: 다 되지 않아요.
5: 우리도 떼를 쓰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6: 사랑해요.
5: 사랑해요.
0: 그래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은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잘 컸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높은 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4: 맞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5: 사랑해요.
4: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11: 뭐 하는 거야? 재밌는 엄마 아빠 놀이 하는 거지.
4: 아.
5: 사랑해요.
12: 사랑해요. 친구들, 오늘은 엄마 아빠의 날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라고 꼭 말해줘요.
13: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도요. 두 팔 벌려 꼭 안아주세요.
12: 오늘은 특별히 웃음 파워를 집으로 보내줄게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웃음 파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2: 우리 같이 놀자.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2: 전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 카드 가족.
4: 키가 크고 싶다.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7: 형님 잘 닦아주세요.
8: 너가 좀 애초에 더 잘 던져야 돼.
9: 형 뛰어요, 뛰어. 뛰어. 가. 아 봤는데 한 번만 조금만.
6: 이렇게 남자가.

0: 둘, 셋.
1: 땡큐.
0: 네, 저희 삼돌이가 실내 아이스링크장에 왔습니다.
2: 와, 이 곡 진짜
0: 분위기가 진짜 좋죠?
3: 맞아,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0: 그러니까.
3: 동심을 일깨워주는 분위기네요.
0: 네, 눈까지 내리고. 와. 네, 근데 저희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4: 뭔가 특별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곧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삼돌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4: 네,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준비한 게 있죠?
2: 뭐죠? 맞아요.
4: 저희가 오늘 할 경기들은 네, 마찰력을 이용해서 좀 엉뚱한 게임들을 준비했어요.
0: 마찰력 아세요?
4: 이거잖아요.
0: 아, 이것도 마찰이 있구나.
4: 네, 마찰력이란 그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을 때 서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아.
0: 자, 그럼 우리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올림픽 게임을 해볼 건데. 네. 자, 일단 게임에 앞서서 사실 네.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2: 네.
0: 근데 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 모셔왔죠.
0: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임팩트의 이상 씨 들어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스타 큐 시청자 여러분. 네, 임팩트의 이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멤버 태호 형을 도우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멤버랑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뭔가 더 든든하고
2: 넓어졌어요.
1: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팀워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실제 팀이니까.
1: 저희가 이제 총 세 종목의 경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이제 두 종목을 이기는 팀이 저기 보시면 한우가 있죠?
4: This is 한우.
1: 네. 한우를 이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 저거 꼭 이겨야겠다.
1: 자, 그러면 저희의 오늘의 퀘스트, 기상천의 마찰력 올림픽 시작합니다.
4: 시작합니다.
1: 자, 근데 경기에 앞서서 사실 네. 오늘 네. 매의 눈으로 딱 공정한 심판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4: 아,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죠. 네. 네, 저희 오늘의 심판 이동현 PD님이십니다. 와. 심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아, 예, 예.
1: 자,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경기는 뭔가요?
5: 첫 번째 경기는 네. 워밍업으로 철인 2종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일단은 저기 지금 썰매 자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붙여놨는데 하나를. 이건 무조건 스피드야. 어차피 이게 마찰력이 내가 들받으니까 차에 골라서 형이 타 있습니까?
1: 내가 끌게.
0: 그럼 오케이. 좋아.
1: 끄는 거야? 한 명이?
0: 그치, 한 명이.

0: 그냥 끊어야지.
1: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나 예민님이 모르죠. 무조건 모르죠. 내가 제가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약한 척을 하세요. 약한 척을 하면은 태호 형이 맏형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친 척하고
2: 동정심을
1: 유발하면서 넘어지는 척도 막 하고 손도 아프다.
3: 출발하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불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3: 준비.
0: 이야! 이야! 이야! 이야!
4: 오 간다 오케이. 좋아. 오 간다 오케이. 좋아.
0: 역시 어린이 패기. 이야! 오! 이야! 이야! 이야! 오! 빨리! 그렇지! 잘한다!
5: 영종맨!
0: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5: 영종맨!
0: 형! 빨리! 나 이거 소질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빨리 골라. 이거 해. 자! 타!
5: 아니!
1: 영종이 형! 아니!
0: 오! 이거 잘 이겨!
1: 끝나! 형이 밀린 거야! 형이 졌던 거야!
0: 빨리! 빨리 진짜 더 빨리
5: 아영 뛰어
0: 가
5: 봤는데
0: 아니, 내가 진짜 최고였어. 예.
1: 아, 저 팀 잘못 선택했습니다.
0: 역시! 아, 이게 팀워크죠, 아,
5: 좋아.
6: 고무대야 썰매가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썰매날 때문이에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지고 매끈할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같은 물건도 거친 흙바닥에서 끌 때보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끌 때 더 쉽게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썰매에 붙인 매끄러운 쇠조각이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3: 네, 두 번째 경기는 네. 느림보 썰매입니다.
0: 느림보 썰매요?
1: 이게 뭐죠?
2: 느림보?
1: 느리게 가는 건가 봐요.
0: 그런가?

0: 눈썰매면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마찰력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맞아요.
1: 느릴수록 이기는
2: 거니까. 그러네.
0: 마찰이 가장 큰 튜브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거네.
2: 네, 봤어요.
1: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0: 어떤 거 하지?
1: 자, 그러면은.
0: 네, 형네부터 고르는 거죠?
1: 아,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을 것 같아?
2: 진짜 솔직히 진짜
1: 마찰력이 커야 돼.
0: 사포.
2: 나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얘?
2: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그런가?
2: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0: 사포 사세요.
2: 하, 잠깐만. 얘랑.
3: 오케이, 선택의 시간.
0: 선택이었으니까.
1: 아. 자, 시간이 없어.
2: 나 얘 할게.
0: 오케이.
1: 그래?
0: 태형은 뭐 하시죠?
1: 태형은 이거 할래.
0: 그러면 저는.
2: 야, 빠를 건데.
0: 전 이거.
1: 야, 빠르게.
3: 오케이, 그럼 나.
0: 저 이거요.
3: 나 사포.
0: 저 이거.
2: 사포.

0: 자, 준비!
1: 오, 무서워. 잠깐만.
0: 출발!
1: 출발! 오, 잠깐만.
0: 파이팅! 과연?
1: 오, 오.
0: 과연?
1: 오, 오.
0: 가자, 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안 가! 어떡해!
2: 오, 큰일 났어.
0: 가자!
2: 움직이지, 제발!
3: 야, 잠깐만. 오,
0: 움직여,
3: 안
0: 움직여!
2: 아, 움직이지 마요.
0: 잠깐만!
2: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야.
0: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4: 영종업을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자.
2: 하나, 둘.
0: 앞으로 점프.
2: 하나, 둘, 셋, 점프!
0: 점프! 점프!
2: 하나, 둘, 셋,
0: 영종아, 점프!
2: 영종아, 점프!
0: 영종아, 점프!
2: 영종아, 점프!
0: 멈췄어! 영주야, 점프! 점프!
2: 오,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오,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0: 잠깐만. 이거.
2: 이거는 상의형이 더 많이 갔으니까 저희 팀 이긴 걸로.
0: 잠시만요.
2: 이제 잠시만요.
0: 이거는 재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우리가 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6: 바꿔야 돼, 진짜로.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서 24시간 동안 안 갈 수도 있기
2: 때문에. 때문에.
6: 거기 버티고 점프를 해서 간 거지.
5: 아, 진짜.
6: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어.
7: 저도 진짜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2: 아, 그러면은 그쵸? 저희 룰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5: 네,
2: 룰. 드레인보우 썰매를 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6: 이거 빨리 가는 거.
2: 이게 더 힘들어요.
6: 그치, 그치.
2: 좋아.
4: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열심히 점프해가지고.
2: 이번엔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으로.
4: 오케이.
0: 준비, 시작! 자, 출발!
2: 두루, 어, 그때부터 시작, 시작!
0: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그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그제! 그제! 가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어,
2: 좋아,
0: 그제! 안 돼, 빨리, 빨리!
2: 진짜?
0: 아! 빨리, 빨리! 어,
2: 좋아,
0: 그제! 안 돼, 빨리, 빨리!
2: 진짜?
0: 아! 제발! 안 돼!
2: 뭐야.
0: 안 돼!
2: 뭐야.
0: 가자,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오, 안 돼!
2: 뭐야.
0: 와, 1등했다!
2: 저 1등이에요! 저 1등이에요!
0: 아, 초반에, 초반에 이기고 있었네.

0: 다 보았고.
1: 나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얘?
1: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그런가?
1: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3: 줄까?
2: 깜짝이야.
3: 와,
2: 1등이다. 와, 감사합니다.

0: 형은 이거 할래.
1: 음악.
0: 자, 마지막 경기. 컬링입니다.
2: 컬링.
0: 자, 컬링은 사실 마찰력을 이용한 뭔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까요?
3: 아, 네, 대표적인 종목이죠.
0: 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컬링 한번 해보셨어요?
2: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안 해봤죠. 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3: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미리 해왔는데.
0: 그쵸.
3: 이게 네. 구름이라고 해요.
0: 구름. 네,
2: 이게 스톤.
0: 그쵸.
2: 돌이니까.
0: 이건 그냥 돌이니까 스톤.
2: 스톤이고.
4: 이거 문지르는 거를
2: 이거를 문지르는 사람을 스위퍼라고 한다고.
4: 스위퍼라고.
2: 스위퍼. 아,
0: 그러면 스위퍼가 스위핑을 하겠네요.
2: 그렇죠. 스위핑. 아. 이게 스위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0: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두 분이
2: 스위퍼인 거죠, 지금.
0: 네, 스위퍼를 네. 하시고.
4: 제가 스위퍼인가요?
0: 그냥 공을
2: 던지는 투수
0: 굴립시다.

0: 갑니다.
1: 가보자. 힐링처럼 넣지.
2: 우와, 근데
0: 야,
2: 이거.
0: 어. 야, 엄청 빨라.
1: 허나 너무 셌어.
3: 그게 슈퍼파워네.
4: 태형, 내가 이거 팁을 이제 알았으니까 감이 왔는데 이게 빠르게 가면 내가 안 하는 게 낫네.
0: 그치?
4: 형이 느릴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0: 우와!
1: 잘한다.
4: 졌다. 나쁘지 않았어.
0: 바로? 우리 처음 해본 건데?
4: 나쁘지 않았어.
0: 이게 힘 조절이 중요하네, 힘 조절이.
5: 컬링은 빙판 위에 스톤을 미끄러뜨려 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스톤을 넣는지 겨루는 경기인데요. 마찰력이 아주 중요해요.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아이스링크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뿌리는데요. 이 물방울이 얼음 표면을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스톤과의 접촉면을 작아지게 하죠. 이 올록볼록한 표면을 기름으로 문지르면 마찰열이 발생해 얼음이 녹아 물이 생겨요. 이 물이 분할류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면 스톤의 속도가 빨라지죠. 즉, 컬링은 마찰력을 이용해 스톤의 속도와 힘을 조절하는 경기죠.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좋아요. 건이 먼저 하고 싶어, 나중에 하고 싶어?
4: 나중에요.
0: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4: 오케이.
0: 네, 먼저 성공. 하겠습니다.
3: 네, 홍팀 성공하겠습니다.
0: 1차로, 그렇지! 그렇지!
1: 나가, 알아! 나가, 알아!
4: 밀어야 돼, 밀어야 돼!
1: 나가, 알아!
0: 그렇지!
1: 아,
0: 더, 더, 더, 더, 더, 더!
1: 오케이, 멈추면 엄청나! 오케이, 멈추면 엄청나!
0: 아, 좀 약했어, 이번에.
3: 0점! 네, 청팀 후공 가겠습니다.
0: 아니, 저기요.
4: 화이팅, 화이팅! 형, 세게, 세게, 세게! 우리 거 밀었습니다.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좋아.
3: 둘 다 빵점, 둘 다 빵점.
0: 자. 그렇지.
4: 우와. 호호.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0: 이번엔 좀 약했어.
3: 와,

0: 샷! 자, 이 목숨은 영종이 형에게 달렸다! 영종이 형의
1: 아, 너무 나한테 너무 힘든 미션을 줬어, 건이가.

0: 자,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1: 좋아,
0: 우리 거 쳐,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그렇지! 그렇지!
1: 오케이, 네, 마지막인데. 정태의 마지막 공격. 세게.
0: 오!
1: 세게.
0: 오! 자, 업, 샷, 샷, 샷! 자, 업, 샷, 샷, 샷!
1: 아.
0: 오케이!
1: 아, 졌어!
0: 예! 이렇게 해서 본게임 1라운드는 동팀 승리! 아.

0: 감소하게 되어서.
1: 자,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을까?
2: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능이 그쵸? 좀 좋지 않을까?
1: 편하긴 하죠. 이거 하기가 좀...
3: 요즘 이게 잘 나가요.
2: 아, 얘가 지금 머리 쓰고 있어, 머리 아니, 쓰고 있어.
4: 아니네요.
1: 이거는 아니,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되고
2: 네, 이거
1: 저희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2: 하나 팀부터!
0: 자, 3,
2: 2,
0: 2,
2: 1,
0: GO!
2: 간다!
1: 오, 잘 갔다. 닦아야지! 닦아야지!
2: 왜 이렇게 늦게 닦아주는 거야?
0: 아니, 애초에 속도가 느려가지고.
3: 제 팀이 아니에요.
2: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우리.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우리.
1: 자, 보낼게요.
0: 넘어간다. 부딪힌다. 아, 저렇게 해야 돼.
1: 오케이. 예!
3: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0: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에. 이번에 하면 이길 수 있어.
2: 형이 좀 잘 닦아주세요.
0: 너가 좀 애초에 더 잘 던져야 돼.
2: 팽팽해, 팽팽해.
0: 오케이, 이번에.
2: 건이.
1: 오, 되게 잘 갔어.
2: 오, 뭐야, 뭐야, 뭐야.
1: 야! 아니, 닦으면 어떡해! 바보야! 바보야, 닦으면 어떡해!
0: 됐다! 네?
2: 닦으면 어떡해!
0: 뭐, 닦으면 어떡해?
1: 너는 저 안에 넣어야지, 안에.
0: 아, 근데. 아니야.
2: 과연, 영종이?
1: 잠깐만요! 아니, 본인 왜 자꾸 팀킬을 하는 거죠?
0: 아, 이거 아니다. 거의 패배 확정이다. 패배 확정이다. 절망적이야. 와, 진짜. 우와.
2: 예스! 우리 세 개 나눴어.
0: 잘한다.
1: 이야. 이것도 우리의 승리구만. 야, 아 이거 너무 시시하게
2: 너무 시시하게 이겼다. 한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3: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1점 말고 5점.
1: 저희가 왜요?
2: 우리가 왜?
1: 이렇게 남자가 야, 이렇게 남자가 모르니 이렇게 가벼우면 안 돼.
2: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너무 시시하게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1: 그래, 맞아,
2: 좀 팽팽하게 가야죠.
1: 그렇죠.
2: 팽팽하게 가는데 대신에 페널티를 하나 줍시다.
1: 그래요.
3: 제가 형들 저기다 태우고 썰매질을 하겠습니다.
1: 썰매? 썰매. 사람 썰매. 오, 좋다, 괜찮다. 좋다.
2: 오케이.
1: 오케이.
2: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모르겠어. 뭐가 유리할지 모르겠어.
1: 근데 잘 생각해봐요.
2: 감이 안 와.
1: 이게 10점보다 너무 가볍고.
3: 안 돼요. 쉬워요.
2: 알겠습니다.
1: 사실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사람 하자. 의자 하자. 형이 잘 굴려볼게. 밀려볼게.
2: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네. 재밌게 가야 될 것 같아. 사람으로 갈게.
1: 네, 사람으로
2: 감사합니다.
1: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도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원래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1: 하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 작전을 짰는데
1: 그렇죠.
2: 진짜 이게 근력을 많이 요하거든요.
1: 그렇죠.
2: 설마 해보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1: 네. 누워서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자세. 슈퍼맨 자세로 가겠습니다.
2: 자,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네. 하겠습니다.
1: 자, 날라가주세요.
3: 조금은 마지막처럼 해주세요.
1: 자, 이번 거는 저 두 번째까지 가도
3: 상관이 없어요.
1: 되는 거예요. 자, 잘 막아. 하나.

0: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솔직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1: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 아주 희망이 있어요.
2: 왜요?
1: 주전자 밑에 물이 잘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막 현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요?
1: 진짜 이것만 믿는다.
0: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0: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0: 쏘세요.
2: 진짜 세게. 진짜
0: 자, 사과
2: 세게.
0: 가자. 사과. 사과.

0: 샷!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홍팀이 이겼습니다. 한 번만 다시 갈게요.
1: 자, 이건 몰랐지.
0: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2: 아, 역시.
1: 나는 상영을 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0: 나이스야.

0: 네, 오늘의 최종 우승팀은 홍팀입니다. 제가 우승 상품을 아, 네. 네, 전달해 드릴게요.
1: 아, 그렇죠.
2: 한우.
1: 네. 한우. 오, 와우! 한우. 오, 와우!
0: 와, 마블링이.
1: 대박이죠.
3: 와, 특급이네요, 특급.
1: 그리고 오늘 저희를 또 이렇게 너무나 잘 도와준 우리 이제 상희. 소감을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상희 오늘 어땠습니까?
4: 아, 뭐 저는 너무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진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다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저희의 기상천외한 마찰력 올림픽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3: 아래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확인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1: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5: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4: 본방사수 해주세요.
1: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사람 썰매 타러 가야죠.
4: 갑시다.
1: 타야죠. 갑시다.
4: 벌칙은 벌칙이니까.
1: 와우!
4: 사람의 전기. 갑시다.
1: 자. 자, 출발!
6: 하나,
1: 이야!
4: 오! 오!

0: 얼굴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컴순이네 딸기 전문가.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컴순이네 딸기 농장.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5?
4: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6: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7: 출발.
8: 돼버리가 도망간다.
9: 3인 쫓아가야지.
10: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김이나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말에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그래?
4: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4: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4: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늦어도 돼.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중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뿡이다.
2: 어?
3: 자, 그만. 멈춰.
4: 그만.

0: 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저 꼬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1: 어이,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2: 네, 조금만님. 잠깐만요. 여기.
1: 멈춰. 어때? 어때?
2: 네.
1: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0: 아직도 저런 놀이를 하는 사람은?
1: 아, 번개맨밖에 없지.
0: 번개맨과 한 번개.
2: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0: 그럴지도.
1: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2: 그런 거였구나.
1: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3: 찍찍.
2: 네, 네, 조그만님.
4: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5: 어? 핑키!
4: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5: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번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4: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3: 잡았다!
4: 누구야? 현아! 올라오라고!
3: 됐다!
6: 알지?
3: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4: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6: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3: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7: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4: 도와줘.
8: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5: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4: 개맨아, 난 괜찮아.
8: 어떻게 된 거야?
4: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5: 어? 번개맨?
8: 나와!
9: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0: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10: 나는 팥지. 그럼 이만.
9: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11: 예?
10: 잠깐.
11: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이 빨치기 묵직이 빨치기 터뜨릴 테지.
10: 남의 똥 냄새는 싫다.
8: 어쩌지?
0: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11: 어? 안 해? 좋아. 그럼
0: 오, 사, 삼,
11: 이.
5: 안 돼. 알지 핑계 바뀌어.
11: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8: 이거 왜 여기?
9: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0: 일단 도망가서.
8: 괜찮아?
0: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9: 다행이다.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5: 뭐 다 봐요?
9: 아니 뭐
5: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9: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개로 변신하는 거.
12: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9: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아,
12: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13: 설마 사랑이가?
14: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5: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9: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5: 내가 암흑보석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9: 내 얘기가 아니구나.
5: 야,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15: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5: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9: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5: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9: 어?
5: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15: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5: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맞죠.
15: 규칙이잖아요.
9: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5: 나도 새 옷 좀 사줘.
15: 5g은 나보다 크든가?
5: 아빠, 가요.
16: 나는 왜 빨리 안 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내 용서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4: 빙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주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빙기,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5: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5: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4: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6: 아니야.
5: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3: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7: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8: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4: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8: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4: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8: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4: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8: 어, 그래, 망아.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4: 난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오, 대박. 오.
1: 암흑보서,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2: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3: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4: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2: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김태평도 왜 일부러 잡혀? 너 신뢰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배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4: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이야.
1: 와, 됐다.
5: 조그마 왕님. 저입니다. 알지?
6: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5: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신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3: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티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0: 이게 바로 어른 노사랑이다!
1: 잡았다! 번개팀 수리!
2: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어,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어,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7: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8: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9: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일곱 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8: 워낙에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또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일곱 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 있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딱 이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람!
4: 어떡해!

0: 저기 땅!
1: 당장 쳐봐!
2: 이젠 다 끝났어.
3: 그만해!
2: 봉개맨!
1: 우린 악당이 아니다!
0: 야옹이다!
1: 뽀삐뽀삐뽀삐냐옹!
3: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0: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도와줘.
4: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4: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5: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5: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와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Hello, Silu. Silu, I'm going to borrow this.
1: Uh-huh. Oh, oh, oh.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뒤

무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fun. Hurry up.
1: Let's go with Mr. Handy.
2: Yeah.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열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옷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0: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

0: 기름띄었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기와 야호이 여우와 구름이
1: 야우야 야우야
0: 안녕 두루비야 나 왜 불렀어?
1: 네가 좋아하는 딸기 주스 만들었거든
0: 딸기

0: 설마 아닐 거야. 입이 짧아서 먹을 수가 없네.
1: 어? 여우야, 왜 안 먹어?
0: 나 이거
1: 응? 아! 맞다! 빨대! 여우, 넌 빨대가 있어야 되지. 자,
0: 두루미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1: 빨리 먹자.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0: 아, 맛있다. 맞다, 맞다. 두루미야, 너도 우리 집에 가자. 네가 좋아하는 개구리 수프 있어.
1: 개구리 수프? 와, 좋아, 좋아.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먹고 싶다, 개구리 슈프.
0: 조금만 기다려.
1: 납작한 접시에?
0: 나도

0: 제가 참 감사하죠. 늘 감사합니다. 예전엔 좀 매달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1: 기억나요.
0: 지금은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포지션이 돼가지고 아 이게 참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이제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드릴 정도인데 보통 이제 다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2: 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 치면 한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고
0: 하루에요?
2: 네. 어. 좀 약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0: 거예요. 그 2시간은 뭡니까? 집에 있을 때입니까?
2: 아니, 학과장님. 아,
0: 학과장님과 미팅할 때.
1: 아니, 제가 학과장이에요.
0: 제가 학과장이니까. 뭐, 조교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2: 아, 그냥 하기 싫어요.
0: 학과장을?
3: 자빌이 많은 거예요.
0: 우리 이 교수님은?
3: 저는 뭐.
1: 워커홀릭이에요.
3: 네, 예전에 진짜 일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몸 건강, 정신 건강도 좀 챙겨서.
0: 좋아요, 진짜.
3: 평균 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0: 아이고, 많이들 하시네, 다들. 네. 오. 아,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또 일 중독자. 네. 야, 일 중독자가 여기 있잖아요, 또. 예.
4: 저는 한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15시간?
4: 네. 아, 근데 안 자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이제 김정희 교수님이 나와서 막 못 잔다, 안 잔다.
0: 일하는 시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15시간이라고 잠을 안 자면.
4: 바쁠 때, 진짜 많이 바쁠 때.
0: 저는 다행히도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합니다.
4: 맞아요.
0: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재밌었나? 프로그램 힘들긴 한데 네. 예, 짧은 시간에 고통을 주는 이 프로그램인데 조금 그래도 뭔가 보람은 있죠. 네. 예. 아니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4: 맞아요. 예. 사실 이 노동절이라고 하는 게 1886년도에 5월 1일, 오늘이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5월 1일 이 집회를 했었어요. 노동자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거의 5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뭐 때문에 했냐?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0: 8시간을?
4: 네. 오. 이 집회가 이제 계기가 돼서 5월 1일이 노동절이 됐다고 합니다. 야,
0: 그걸 아는 분이 15시간을 일하고. 네. 근데 140년 전부터 8시간 네. 일하자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분들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2030년이면 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인간들이 일주에 15시간 일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4: 제 하루치를 일주일로 늘려서
3: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네요.
0: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기술 덕분에 참 일이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동과 과학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정말 멋진 네. 지식 노동자분을
4: 지식 노동자.
0: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이야지요.
1: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바빠서 모시기 힘든 우리 교수님,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철학자 이상욱입니다.
1: 네, 우리 교수님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교수님, 교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세요?
2: 날짜 따라 다르지만 한 1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요.
1: 아, 기본적으로 지식인 분들은 10시간 이상 일하는군요. 저희 중에서는 지금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분을 모셨어요.
2: 제일 적게 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잠을 적게 자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1: 너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케인스란 사람이 15시간을 앞으로 이제 인류가 일하게 될 거다. 그렇죠. 라고 예측을 해야지. 했다는데.
2: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인들을 결합해서 보면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3: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예, 이상훈 교수님하고 세 번째 촬영하는데 항상 퇴근이 늦어졌던 거. 아... 기억하세요?
1: 네. 네. 오늘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노동법을 잘 맞춰주시겠죠?
4: 네. 네,
1: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죠.
2: 네, 그건 모르죠. 네. 이제 가 봅시다. 보죠. 그냥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1: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네. 자,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참 편해진 게 맞습니다.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준 과학기술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들 하세요?
5: 저는 화약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4: 맞아, 예.
3: 아, 그런 화약. 화약 너무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5: 화약이요. 다양한 화약 중에서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가

0: 사실상 가장 인상 깊은 건데
1: 다이너마이트.
0: 사실 우리가 광산을 파야지만 재료를 얻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예전에는 그걸 무작정 사람의 노동력으로
1: 그러네.
0: 파고 흙을 퍼나르고를 반복한 건데
1: 그러네.
0: 이게 폭발물이라는 게 생기면서 급속도로 되고
1: 그렇죠.
0: 심지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가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으면 발전을 아예 못했었어요.
1: 그러네.
0: 거기 하구에 있는 거대한 섬을 암초를 네. 폭발물로 날리면서 무역이 가능해졌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게 저희 분야에서는 큰 임팩트 있는 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2: 저는 과학기술이 영향을 끼쳤다라기보다는 네. 이 노동의 개념을 바꿨다라는 관념에서 시계라는 게 발명을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러네.
2: 옛날에는 우리는 뭐 자시, 축시 이런 시계를 썼었고
3: 대충 해 뜨고 해 지면 이제 끝나자 퇴근 이런
2: 맞아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들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시계라는 발명이 되면서 노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4: 저는 항상 감사하게 쓰고 있는 과학기술이 있어요.
1: 뭡니까? 뭐예요?
4: 그게 물기술이에요, 물.
1: 물이요?
4: 네, 물이요. 저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막 달려와서 영어로 물이 러닝워터거든요, 수도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UN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도 가족들이 쓸 물을 깃기 위해서 가족 중에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하루 10시간씩 왔다 갔다 해요.
5: 사실 음식은 없어도 버티지만 물 없으면
4: 물 없으면 죽습니다.
5: 죽잖아요.
4: 그러니까요.
5: 근데 가사 노동 중에 아주 절대적인 양을 차지했던 게 물을 깃는 노동이었는데 덕분에
4: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1: 네.
4: 그리고 우리가 수압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그 집들마다 배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수관 네트워크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정수 시설.
0: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플로큘레이션이라 그래서 건더기 같은 거나 알갱이가 막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 놔둬도 안 가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호수나 이런데. 여기다 우리가 뭐 알루미늄 염 가루나 이런 걸 넣으면 전기적으로 뭉쳐서 쫙 가라앉혀줘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물을 주변에서 깨끗한 걸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5: 기술이에요? 비슷한데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게 미생물들.
1: 아, 미생물들도 정수에 관여합니까?
5: 네, 정수할 때 왜냐면 물에 유기물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미생물들을 넣어주면 그 유기물들을 먹고 미생물들이 물 뭉쳐서 가라앉으면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슬러지 기법 같은 게 적용돼서 깨끗한 그렇죠.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이 미생물 정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 알아낸 거잖아요.
4: 그렇죠.
1: 원래 자연에서.
4: 예. 네. 네.
1: 근데 이게 아는 것도 많아지고 편해지기는 했는데 왜 인간의 일은 아직도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2: 아, 맨 마지막에 막 진심이 느껴져.
1: 편해졌는데 편해졌어. 근데 왜 15시간까지 막 일해야 되고 인간의 일은 왜 그렇게 끝도 없이 많고 힘들까?
4: 그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더 현실감이 있을 텐데 그 세탁기 있잖아요.
1: 네.
4: 세탁기가 이제 부잣집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시기가 한 1920년대 정도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기술 비평가들이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봐, 여태까지 10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
1: 네.
4: 그럼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정주부들은 시간이 남아둔다. 그래서 사회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남녀 간에 훨씬 더 평등한 어떤 직업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단순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탁기가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다음에 미국 가사노동 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살짝.
1: 그러니까 이미 편해진 건데.
4: 편해진 건데 늘어났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왜
1: 그렇죠.
4: 그럴까?
1: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지?
5: 더 많이 빨았어요?
4: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속옷도 일주일은 입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입는 옷은 2주 입는 게 일반적으로 평균이었어요.
1: 그 꾸덕함을 어떻게 참죠?
4: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10시간 노동을. 그런데 세탁기 집어넣으면 이제 1시간 만에 딱
1: 그렇죠,
4: 나와.
1: 그렇죠.
4: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옷은 매일 빨고 밖에 입는 옷도 2, 3일만. 그러니까 세탁량이 늘어나니까 개별 세탁 시간은 확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노동을
1: 자주 돌리는
4: 그래서 요점 뭐냐면 이런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시간이 그 단위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0: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충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영국 중산층 아니면 노동계층조차도 이제는 나도 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부자들만 누리던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생활 스타일 같은 것들이 밑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네. 오히려 더 많은 노자기가 생산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차주전자 만드는 노동시간은 늘어. 여기에 그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그 경제학적 그 이론과도 관련이 돼요. 네. 제본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19세기 경제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석탄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왜 석탄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쓰자 그래가지고
1: 그래서 이제
0: 쫙 퍼지니까 터져버리죠. 오히려 석탄량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변화, 욕구의 변화 이런 것과 이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직업 세계에서는 항상 기억하죠.
1: 직업 세계에서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약간 소수의 전유물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것도 만드시는 분들의 노동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인간은 평생 일할 수밖에 없는 팔자라고 우리가 또 인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국에 뭐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노동시간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계 덕분에 그 노동이 좀 수월해지긴 했지 않습니까? 예.
0: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면이 있는 게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죠. 네. 그 전까지 사람이 일일이 옷감을 짜고 실을 잡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었다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방적기, 방직기 이런 게 나오고 근데 그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가 가끔씩 서요. 그 저기 이 방적기, 방직기 막 돌다가 툭 쓸 수가 있어요. 뭐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른 숙련 노동자가 구태여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그걸 다시 막대기 들고 가지고 툭툭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아동노동.
1: 아.
0: 인간 숙련 노동자들은 제거화되고 아주 단순한 기계가 못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노동 같은 것들.
1: 보조.
0: 근데 그러면 당연히 노동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어린애들은 돈 많이 못 받죠.
0: 돈을 거의 못 받았고요. 그냥 재워주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산재도 무지 많았는데 그냥 쫓아내고.
1: 착취죠, 착취. 네.
2: 근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학기술 때문에 아동노동이 시작된 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지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0: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그 아동노동을 쓴 거는 과학기술과 무관해요. 그거는 자본의 힘이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막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힘이죠.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일어나요. 이제 막대기를 치는 애들 고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산업혁명 후반기에 1850년대 이후부터 산업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다시 들어와서 기계를 잘 다루는 기계공과 이 훨씬 더 고도화된 자동화 기계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생산성을 확 올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이제 봉급을 꽤 잘 받으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맞는데 과학기술 자체만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이 적절하게 결합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사회적인 어떤 결정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1: 사실 오늘 뭐 양자역학 얘기도 아니고 바나우타르스키도 아니고
3: 지난주에 했다고
1: 네, 굉장히 가볍게 왔습니다. 네. 예, 그냥 편하게 놀다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 노동도 역시나 생각할 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절도 8시간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고, 직장인들은 이제 시간 단위로 일을 보통 하세요.
0: 네.
1: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고 6시에 퇴근. 9-6. 왜 9-6로 일하게 됐을까요?
4: 이게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1: 네, 아, 그래요?
4: 19세기 초, 그러니까 1810년대 오웬이라고 하시는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실험가,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이 과잉 노동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보겠다.
0: 그 사람 사회 개혁가였어요.
4: 네.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888.
1: 888?
4: 888.
1: 오, 뭐죠?
4: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1: 8시간 자고,
4: 8시간 재생. 그러니까 여가 같은 거 네. 말하자면. 그래서 888에서 8시간 일하자는 게 거의 200년 전에 이미.

0: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1: 그 재생은 수면 시간하고 포함되나 보네요. 그렇죠.
0: 휴식에 이제 수면 휴식에. 시간이 포함되는 거고
2: 재생은 88. 그래서 사실상 24.
0: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오웬의 이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8시간 어떻게 일하냐고 했을 때는 결국 생물학 속으로 봤을 때 그렇지. 해가 떠 있을 때
3: 그렇지.
0: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하고 라고 하는 게 또 운영하는 사실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였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우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시에서 6시가 그나마 평균적으로 가장 밝은 시간대일 거예요. 네.
3: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노동을 통제하려는 노력.
2: 통제요?
3: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2: 일은 그러니까, 뭐, 예, 일은 부담이고 책임감이죠. 예,
3: 그러니까 사실 공장이라는 제도가 근대적 제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같은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뭔가 넌 이래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고 지멋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뭐 이러고 그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리즘이라는
2: 테일러리즘.
3: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학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동작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2: 동작 분석.
3: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한 단계 줄 방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너 네 식대로 하지 말고 요 식대로 해.
2: 이걸 네 매뉴얼을 따라.
3: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줬어요. 내 통제대로 하면 대신에 당시로서는 $5 a day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5 당시 일당의 거의 두 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동관리의 시작이에요.
0: 말하자면 기계가 발전하면서 그 기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계처럼 만든 거네요.
3: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테일러리즘적으로 딱딱 이렇게 때리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기침이 나왔어. 그러니까 못 쫓아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무조건 이제 채찍만 졌을 때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불쌍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5: 테일러는 돈을 두 배를 줬다면서요.
3: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두 배를 줬는데 딴 데서 테일러리즘을 가져갈 때는
5: 그 부분은 뺐군요.
2: 그러니까
6: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2: 당근과 채찍을 제일 처음에 이제 테일러리즘을 출발을 했는데 이걸 갖다 쓰는 쪽은 당근을 약간 반으로 쪼개든지 이런 식으로 안 주든지 예,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러고 이 출근 시간이 딱히 저희는 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 개념이 사실 저희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40시간
3: 맞아요.
2: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가
3: 12시간.
2: 12시간을 할 수 있고 이 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책정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임금의 핵심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3: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2: 시간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나랑 같은 노동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 좀 짜증나죠.
3: 네?
2: 야, 잘 빠져나가네. 그냥 내가 왜 이 사람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0: 올라오죠.
2: 올라와요?
5: 저는 잘 받는 편이어서.
0: 그게 테일러리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 규격화가 되는 거니까.
3: 그렇죠.
0: 규격화가 되면 누가 하든지 비슷한 산물이 나온다면 그렇죠. 결국은 드린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그렇죠. 편하잖아요.
3: 정확히 그거예요.
4: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계 말명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노동의 가치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또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2: 네, 해 떴다. 일 좀 할까? 다 해 졌으면 퇴근이다 하는데 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더 하셔야지.
4: 아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2: 이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니까
4: 맞아요.
2: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잴 수 있으니까.
3: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놓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테일러리즘 같은 경우에 정확한 동작 분석에 의해서 객관화된 산물이 시간당 몇 개 나오느냐 이거를 표준화 시켜놓은 다음에 요거에만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노동이 가지는 풍부한 의미를 좀 잘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2: 아, 노동 시간 말고 또 다른 식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는 뭐 없을까요?
5: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

0: 그렇다면 에너지 소모량 같은 게.
1: 에너지 소모?
0: 네.
1: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0: 그건 아마 또 이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노동 계급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기는 수밖에.
1: 야, 저는 약간 그런 거. 저는 같은 시간 노동을 해도 네. 실적.
2: 아, 실적.
1: 어, 그냥 업적.
2: 그 실제로
1: 그런 해줘야 되는 게
2: 업적주의나 성취에 따라서 예. 그런 차등적 보상제도가 이미 기업체에서 많이 있잖아요.
1: 성과급. 예.
3: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어떤 그 비교 사례가 야구인 것 같아요. 야구.
1: 야구?
3: 야구에서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가치를 매긴 수치들 있잖아요.
1: 그렇지. 기록.
3: 네.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선수가 빠졌을 때. 팀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2: WAR. 그게 있어요? 아예 그런 수치가?
4: 네, 그런 수치가 있어요.
3: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빠졌을 때 그 사회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일을 멋있다. 하고 있지만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2: 왜냐면 백그라운드 항상 네. 깔려있으니까.
3: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하시는 역할 하신 분들 빠져버리면 갑자기
2: 완전 무너지죠, 사회가.
3: 모든 국민 생활이 올스탑이 될 텐데 그분들의 하고 있는 그러한 일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떡밥을 던지는 이유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에 과학기술인들, 공학인들의 엄청난 기여가 그렇지. 있었는데 없다고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유, 없겠죠.
1: 암울하죠. 네.
3: 그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1: 아니 그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게 제일 좋겠죠. 논문 인용이 많이 되고 돈은 적게 벌어도. 그러니까 명예냐, 예, 돈이냐.
2: 왜 난처한지.
1: 자, 논문 인용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돈은 정말 적게 벌었어요. 어떤 게 더.
3: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할 만큼 네. 내가 의미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창출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돈은 제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으면 애초에 이 길을 못 오죠. 이미 제가 제 전공과 제 진로에서 사실 가장 돈을 벌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1: 근데 어떡하죠? 논문 인용도 많이 되실 거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3: 그래요?
2: 야,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나 보다.
1: 결국 논문 인용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4: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나는 일을 하는 만큼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고 있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0: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이건 홀대 받고 있다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가 예상한 정도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저는 뭐 금전적 보상은 사실은 뭐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못 받겠지만.
1: 그게 너무 아쉬워요.
3: 그게 너무 아쉬워요.
1: 네, 더 받아야 돼, 돈을.
3: 아, 근데 그 외에 다른 꼭 금전적이지 않은 보상들도 뭐 주변에 어떤 저에 대한 이런 학자로서의 존중이나 존경 같은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저도 꼭 보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노동의 대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저의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했던 활동을 통해서 진로가 막 바뀌어서
1: 서운한가 보네. 서운한가 봐. 말이 맞네요.
0: 20시간 일하는 야, 것만큼 받고
1: 지금
0: 있어요?
1: 지금 15시간 일하는 만큼
2: 아니 지금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
1: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0: 얼굴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이거 보람이 아니에요. 제가 딱 서운한 거야.
4: 인정을 못 받고 받고의 문제는
1: 섭섭하죠
4: 아니고요.
1: 솔직히.
4: 아 그럼요. 더 받아야죠. 아,
1: 섭섭하죠. 황 박사님 받는 대우보다 지금 다 더블은 더 받는다는 생각을
4: 해요. 부족해요.
0: 네. 왜 시작한 거예요?
1: 자 이제 노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즐겁게 하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옵니다. 큰 거 AI. AI 확실히 노동을 줄여주지 않았나.
0: 저는 확실히 일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연구를 한다면 논문 작업 같은 걸 하는데 네네. 이제 학생들이 써오거나 하는 걸 교정을 보고 교육의 일환이니까 AI가 그런 걸 1차적으로 해주니까 확실히 쾌적해졌다는 걸 전 느꼈어요.
1: 근데 가끔 너튜브를 보면 겁을 주는 분들이 계셔. 네. 전문가분들이. 네.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딱히 많이 줄진 않았잖아요.
4: 근데 이게 ATM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업무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1: 맞죠.
4: 그거를 ATM이 싹 대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1: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4: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ATM이 생기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 그렇죠. 지점이.
4: 은행 자체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은 업무가 약간 바뀌는 거죠.
1: 대출이나 이런
4: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1: 그거는 무한의 선 같은 거예요.
2: 이제 데프콘님이 모든 걸 과학적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무한까지 나오고 있어요.
1: 이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무한의 무한. 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2: 아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UN에서도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막 그 업무 다 자동화되니까 이제 일자리 다 그런 측면은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건 태스크가 바뀔 거라는 거죠.
4: 그렇지.
2: 그 전까지는 안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던 업무를 훨씬 집중적으로 하게.
1: 그렇죠.
2: 그래서 직업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느냐 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일자리 다 사라지고 우리는 빈둥빈둥 놀면서.
1: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2: 네,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0: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노동이 일정량이 끝났다고 더 이상 뭘 안 했으면은 더 발전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고 우린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는 사회 기반의 노동 자체를 모든 노예가 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생긴 게 결국 시간이 남으니까 일종의 노동이 지식 노동으로 바뀌어서 수학과 철학이 그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할 거고
1: 그렇죠.
0: 그 목적은 아마 성과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1: 우리는 노동 사피엔스예요. 노동 사피엔스.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어.
2: 말도 잘 지어내셔. 예, 예,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 이게 그 AI가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예. 또 더 특징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1: 발전을 하고 있죠. 예.
2: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는 AI가 당장 나온다. 그건 제가 보기엔 과장이에요.
1: 그건 과장이에요.
2: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 같은 거. 여기 계시죠?
1: 이거 저 갑자기 지금.
2: 이제 당연히 엄청난 그 숙련도를 요구하는 판단이지만 전부 다 데이터를 때려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걸 롱샷으로 잡느냐 아니면 좀 가까이 잡느냐 이것도 사실은 미학적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촬영 감독의 일 중에서도 사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있고 어떤 태스크는 여전히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훨씬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 우리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어릴 때 컴퓨터 있으셨어요?
1: 생겼죠. 그 저 진돗개 컴퓨터 있지 않았어요?
3: 그 586 센티엄.
2: 586은 좀 센티엄? 센데?
3: 센티엄 맞나?
2: 역시 세대가 다르시네요. 586.
1: 정규 1등 상품으로 받았대요.
4: 약간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사회에 도입됐을 때도 이게 문서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 노동 같은 게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무노동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일거리들이.
1: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그러면은 이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한 대씩 다 잡고 있잖아요. 감독님들이.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혼자서 리모컨으로 이제
2: 그럴 수 있죠.
1: AI 기능이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 가지고
2: 그렇죠.
1: 너는 200mm만 챙겨 너는 무조건 이거 확대 이것만 챙겨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2: 맞아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련도가 높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조수들을 데리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럼 무조건 탑티어가 돼야겠네. 그죠? 그쵸. 무조건 내가 탑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 있어요? 어차피 그 분야에 들어가서 조수 노릇하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야단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미 그 전 세계 AI 그쪽 학계에서는 그 탈숙련이라는 이름을
1: 탈숙련.
3: 뭐 저희만 봐도 저희 농사 다 못 짓잖아요.
2: 아, 그렇지.
3: 저희 완전히 탈숙련돼서 저희가 그렇죠. 먹을 식량을 못 만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적,

0: 적당히 이용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어쨌건 이 컨트롤은 인간이 해야 된다.
1: 근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사실 AI와는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후,
0: 네, 기후 제약, 그렇죠. 아,
1: 아니면 또 감염병.
0: 그렇죠.
1: 그런 분야에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이런 한편에서 발전한 AI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그런 직업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0: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또 생기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2: 솔직히 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게 소프트웨어 쪽이.
0: 소프트웨어.
2: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언어를 통해서 싸워야만 하는 분야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싶고.
0: 근데 이제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이제 그렇죠. 슬슬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제 AI, AGI. AGI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3: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알파고 기억하시죠? 바둑 기가 막히게 뒀잖아요. 얘가 모든 바둑 기사 다 이긴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꽤 잘했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타크래프트를 꽤 잘하게 된 알파고한테 바둑 두 개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0: 이미 했던 거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3: 아니에요.
0: 왜요?
3: 그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그 파라미터 값들이나 웨이트들을 다 조정해놨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용으로 얘를 다시 잘하게 하려면 다시 재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티피셜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 기능이나 특정 목적 함수에 최적화된 형태로 프리트레이닝 돼 있기 때문에 사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할 줄 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훨씬 보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네네. 원칙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NGI잖아요.
3: NGI?
1: 네, Artificial and Natural.
3: 아, 그렇죠. Natural,
1: Generalized.
3: Natural General Intelligence.
1: 네, 그러니까 AI가 점점 우리처럼 다재다능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할 거라는 거죠.
0: 인간이
1: 네.
0: 지능하고 좀 이제는 비슷해질 수 있는 게 AGI다?
3: 그게 이제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거기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확히 AGI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는 AGI. 그게 AGI다. 인간과 구별이 안 되는 게 AGI다. SF영화에 등장하는 네. 것처럼 막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의 안드로이드. 아니면 잘 정의된 수학적 함수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AGI다. 그게 정의가 되게 다양한 거죠. 모든 사람한테.
0: 약간 저한테는 AI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빠른 검색창? 뭐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일하고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승이 안 찬다?
1: 저는 그래도 조금 꽤 많이 줄어들고 됐어요. 쾌적해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만 AI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AI를 다 활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또 AI를 엄청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네. 시점이어서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죠.
3: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는 AGI라는 용어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금기어였어요. 이렇게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걸 몇 번 겪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몇몇 학자들이 야 이제 곧 해. 곧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설레발을 치다가 사실은 그걸 못해가지고 역풍이 와가지고 펀딩 다 끊기고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좀 연배가 있는 학자들일수록 야, 함부로 대중매체에 나가지고 뭐 AGI 이런 얘기 하지 마.
0: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마.
3: 아, 그렇지.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마다 개념이 다 다르니까 아니, 뭐 그 저 앤드류 웅이라고 요즘에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인상적인데 기자가 AGI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거 네가 AGI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AGI는 와 있거나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는 수십 년 내로 힘들다.
0: 저는 AGI라고 할 정도면은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이디스라든가
4: 자비스,
0: 이디스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0: 그 정도는 돼야 딱 명령하면 그냥 바로 일처리를 타타타닥 해주는 그 정도는 돼야 AGI가 아닌가.
3: 그건 조금 어려워요.
0: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좀 그 정도까지는 뭐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자비스 수준의 그 AGI가 오려면은 얼마나 보세요?
3: 되게 이제 2030년 정도로 봐요. 그 자비스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일반 인공지능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를

0: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랜드마크 찍어가면서 할 수 있게 5단계를 만 마치 자율주행차 5단계처럼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1단계는 이미 우리가 도달한 거예요.
1: 체크. 1단계.
0: 2단계 AGI도 사실은 많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추론할 수 있는.
2: 아, 추론. 예, 왔죠, 왔죠.
0: 왔죠. 3단계부터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는 건데, 3단계가 에이전틱고.
2: 근데 에이전틱도 아직 멀었던데.
0: 그렇지. 에이전틱도 아직 멀었어.
2: 에이전트 아직 멀었어요.
3: 근데 저는 조금 가깝다 느끼는 게, 제가 실제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개의 AI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이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에이전트를 쓸 것 같거든요.
0: 쓸 것 같죠.
3: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누구한테 보낼 답장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보고 보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1, 2년 안에 저는 올 것 같거든요.
2: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내 휴대폰 안에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떨어졌네. 야, 내 집에 물 좀 주문해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물을 주문해주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맞아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그게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0: 그거는 기술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문제는 왜 그게 출시가 안 되냐면
2: 권한이요?
0: 예, 그렇죠. 얘가 사고를 쳤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나 몰라. 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 그냥 들어가 잘래. 이 에이전틱 AI가 내 마음을 알고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1년짜리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버리는 거야. 사고를 치는 거지.
2: 그런 사고 치는 기사들이 좀 있어.
0: 내가 다 때려치고 싶다고 했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어려워요.
2: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자, 4단계가 뭐냐면
2: 3단계는 에이전트, 4단계.
0: 4단계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이다. 이제 고급까지도 하는 거예요.
2: 그럼 인간인데 이게
0: 단순히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패턴들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제안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오가나이징 AI라고 그래가지고 지시만 하면 얘가 척척척 일을 하는
2: 회계 업무, 뭐 디자이너, 뭐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구별해놓고 오픈 AI가 자기네들은 2030년까지 5단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 아, 쌤 올 줄 알지만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0: 대부분은
2: 차 빼려고 또 차 살라고 그래 또. 50억짜리 차 또 하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5단계조차도 아까 데프코님이 말한 인간하고 구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지시를
2: 직원이죠,
0: 하면
2: 예.
0: 그 알아서 직원이죠. 그렇죠.
2: 그 5단계까지만 있고 안 보이는데 이제 한 8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6단계 인간을 뛰어넘고 7단계 인간을 지배하고 8단계 인류를 파괴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GI가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다 성공적이었습니까?
0: 실패한 분야 많죠. 저는 주식 모르지만 네. 이제 케인즈가 유명한 얘기에서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돈 꽤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도 돈을 잃었거든요. 네. 자기가 분명히 보기에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막 사고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주식값이 떨어져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흥미롭게도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들을 뛰어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아직 인간 전문가를 못 뛰어넘고 있어요.
1: 저도 AI한테 주식 한번 물어봤다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0: 그러니까.
4: 근데 그러면은 사람의 약간 어떤 광기 같은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을 읽지 못하는 건데 그렇지, 인간에게 비합니다. 주식 투자를 금지시키고 AI들만 하게 하면 예측이 될까요?
2: 괜찮은데?
0: 그게 바로 그 실험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잘 레귤레이션 된 시장에서는 사람은 빼고 기계만 들어와라. 그럼 여기는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2: 괜찮은데?
0: 그 제안을 했고 이미 그거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실험 경제학자. 그리고 그거를 일부 주에서 미국의 주에서 예. 실험적으로 돌려봤더니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고.
2: 야, 이거는 나중에 사업 아이템으로 이미 증권회사들이.
0: 하지만 사람한테 못하게 하는 거가 헌법적 권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에서 실험만 하고 사실은 보편화되잖아요.
2: 이거 사람은 사람대로 하고. 사람은 제가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 어플이 있고 내 AI들끼리 경쟁해서 예를 들어 판 이렇게 약간 로봇 싸움 같은 거죠.
0: 창의적인데.
3: 당 초반에만 열어주고 막.
4: 그러면은 진짜 대한 교수님 96%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3: 그 얘기
2: 왜 아픈 얘기 또
3: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2: 살려줄 수 있죠.
3: 남들이 AI가. 96 플러스 96%가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2: 아니 앞에서 과학기술이 인간

0: 노동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AI는 인간 노동을 줄일까요? 아니면 늘릴까요?
1: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만드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돈을 100억 들여서 AI를 이 분야에 도입했을 때 어쨌든 100억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럼 뽑아야죠.
1: 네. 그러니까 그 ROI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별로. 그런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도 그 분야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하는 AI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AI 애들한테 철학 텍스트 잔뜩 집어넣고 얘한테 막 훈련을 엄청 잘 시키면 뭐 기가 막힌 철학 논문 써내겠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대체하는 AI 만드는 비용이 안 나와요.
0: 그럼 약간 낭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0: 낭만으로.
1: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네.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인 제프 린턴 교수가 방사선 의학과 의사들 더 이상 훈련시키지 말아라.
0: 왜?
1: 어차피 AI가 금방 따라잡을 텐데 의사 훈련시키려면 10년 걸리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 훈련 당장 중지해라 그랬어요.
0: 야, 근데 진짜로 내년부터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AI가 판도하더라고요.
1: 근데 왜 의사가 안 없어졌을까? 왜 그러냐면요. 놀랍게도 그 방사선 의학과 의사의 업무 중에서 판독이 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나 뭐하냐. 그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겠으니까 동의 없고 그리고 AI는 아직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의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디지털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대체했을 때 ROI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위험한 거죠.
0: 그럼 우리 과학자분들 일자리는 보장이 돼 있네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3: 넘어와요.
4: 뭘 어디로 넘어와요?
0: 어때요 지금 디지털이에요?
4: 뭐가 디지털이냐?
0: 아니잖아요. 디지털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4: 저는 실험이 그래서 실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 AI보다는 제가
0: 아 그건 맞죠.
4: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로서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2: 예를 들어 천문학에서 블랙홀 사진 찍어요. 거기에 데이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AI가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맛본 과학자들은 다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연구를 찾아가는 그 희열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자체가 그냥 AI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 과학기술 자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과학자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5: 위기감을 살짝 이제 우려를 약간 걱정을 했던 건 과거에 그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단백질을 결정을 시켜 분석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간 분석인데 이거를 학습을 하더니 막 거의 90% 이상의 예측으로 막 계속 해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겁에 어떤 의미로 질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노동도 특정한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처럼 과학자라는 거대한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대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체된다면은 뭐 그게 저의 부족함이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정 안 되면 뭐 전 존 코너가 되는 거죠. 러다이트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0: 아니 어떤 형태든 AI가 엄청 발전하는데 인간에게 일이 필수일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왔을 때 직업이 사라지면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일, 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1: 그렇죠.
0: 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노동절이니까 네. 모든 분들 뜻깊은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1: 아 저도 굉장히 네. 그 재밌고 근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네. 그 오픈 AI의 그 샘 알트먼이 이제 그 한번 이렇게 파면을 당했다가 다시 복귀한 적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잔뜩 드리려고 했는데
0: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네,
1: 다음에 할게요.
0: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1: 네, 다음에 할게요.
0: 남겨놓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1: 예예 네, 네,
0: 예, 예. 자 나인투식스 이번 마감하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4: 취미는 철학 가는 날인가요?
6: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0: 아, 우리가?
6: 예.

0: 부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1: 바로 복잡한 사회성.
0: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1: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나쁘게 표현해야죠.
1: 명장류도 문법 체계 같은 것도.
2: 원숭이가?
3: 원숭이가요?
1: 문화도.
2: 아, 문화요?
4: 문화요?
1: 제가 연구하는 김파원 씨는 일부 일처제예요.
2: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1: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4: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2: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이런 거죠.
4: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2: 어디야?

0: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1: 잘 지내십니까?
0: 네, 그럼, 아유, 얼굴 좋아지셨어요.
1: 아니, 사돈남말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0: 네.
1: 요즘 여름이라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데요.
0: 아, 그것도 대표적인 또 유사과학인데.
1: 어머.
0: 어? 이거 뭐야?
1: 뭐야? 왜 이래요?
2: 우리도 알아보고 있어.
1: 어? 벌써? 빠른데?
0: 아니, 뭐 갑자기 뭘 알아보신다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팬다이버이기 때문에
0: 오케이,
1: 제가 직접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계세요, 네. 다녀올게요.
0: 네.
1: 죽어봐 왜 꺼졌니 뿅.
3: 어, 펭수 불 들어왔어.
1: 역시 어? 이건 뭐야? 어, 뭐야? 왜 저기만 불 나와? 와! 어? 랄랄랄랄랄라! 버터플라이! 신기하다. 우와! 어? 이거 어디야?

0: 여기 원래 카페인데 이거? 뭐야? 문자가 바뀌었어. 저기 아무도 없어요. 행아.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어? 어 누구 있다?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어?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등신인데?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아 뭐야?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거니? 주를 따라가면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범인을 알 수 있겠구만.
1: 펭수치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1: 아니, 여기 뭐해? 아니, 여기서 왜 편집을 해?
2: 아, 이게 그 재밌는...
1: 아니, 저기요! 아니, 좀 저기요!
2: 왜 이래?
1: 아, 깜짝이야! 아니, 왜 대답 안 하냐고!
2: 재밌게 편집을 해.
1: 뭐가 많이 밀려있구나.
3: 펜스 빨리 와.
1: 어? 어머! 어, 이건 진짜 기도 선배님 같은데, 이거? 어? 선배님! 뭐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어, 이분이 진짜인가? 뭐야? 이게 왜 날라와? 누구세요? 여기 진짜 이상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다시 나갈 수 있나? 가자!
4: 뭐야?
1: 네. 선배님, 저기 벽에 제가 벽을 이렇게 빛이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4: 정말로?
1: 응. 어, 이거 봐. 이 그 지도예요.
4: 이게 뭐야, 이게?
1: 이 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4: 과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1: 아, 진짜 정말로. 아니, 선배님만큼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요.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증거 있어.
4: 네.
1: 오, 저기다. 나 봤어, 안 봤어? 아니, 나랑 봤다고. 나랑 대화도 했잖아.
4: 뭐, 에이.
1: 아, 있어봐. 그러면. 에이. 그러면.
4: 요런 유치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요런 거 유치원에서 오늘만 한 5개 그렸다, 애들이.
1: 잠깐만 계세요. 얘가 다시 갔다 온다.
4: 또 이런 것도 몇 장 더 그리면 안 돼요?
1: 아, 이거 그러면 안 돼? 좋았어. 이러면 내가 들어가도 다 찾을 수 있겠지? 간다! 아!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이상하다.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어? 이거 뭐야? 응? 이거 내가 했던 건데?

0: 침 뱉지 마.
1: 침 뱉지 말라고?
0: 침 뱉지 마.
1: 어?
0: 살아있다.
1: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 좀비야 뭐야 이거.
2: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
1: 오 맞아 그거 있었어. 어. 근데 왜 이거 입었어? 얼굴은 왜 그래? 뭐해? 나 간다.
0: 침 뱉지 마. 침 뱉지 마. 침.
3: 한번 어디까지 한 거야 이분? 아 이거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한번 동심을 또 도와줘야지. 아유 어딨어 이 친구. 어? 이게 펭수님이 말한 그 벽인가 보네. 오오오오오. 잠깐만. 어? 어? 어? 펭수!
1: 오! 오, 수빈님!
3: 뭐야, 뭐야? 야, 들어왔어.
1: 이거 봐요! 어? 아니, 내가 진짜 있다 했잖아요!
3: 야, 뭐지? 양자 터널링인가? 근데 우리 몸이 벽을 뚫으려면 사실 벽들 사이 입자들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1: 아, 뭐라고 지금 여기가 백룸 맞잖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봐!
3: 뭐야 이거 정리 언제 해?
1: 뭔가 이상해. 와,
3: 뭔가 저기 공간 자체가 좀 달라요.
1: 근데 선배님.
3: 네.
1: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느낀 거거든요.
3: 네.
1: 이 방이 나를 보는 것 같아.
3: 이 방이?
1: 어.
3: 시선이 느껴진다.
1: 시선이 느껴져요.
3: 카메라가 좀 많.
1: 아. 오.
3: 실제로 아니에요. 많이 보고 계세요.
1: 그렇구나. 네. 아, 누가 자꾸 날 보나 했어요.
3: 실제로 보고 계신 겁니다.
1: 그것이 아니고.
3: 아니야.
1: 제 말은 즉선. 네.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3: 공간이 살아있다?
1: 어.
3: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1: 아, 또 시작했어.
3: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1: 어, 됐고요.
3: 이 공간도 살아있다면 배설을 하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
1: 여기 들어오지 말래요.
3: 다 들어오지 말라는데?
1: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잖아.
3: 이거 사실 들어오라는 뜻이죠? 오우.
1: 뭐야?
3: 빨간 느낌인데, 저 펭수 아니야, 펭수?
1: 어? 저 뭐야?
3: 뭔가 되게 을씨년스럽게 돌고 있어. 무슨 의미지? 이거 뭐야, 이거?
1: 어, 뭐야?
3: 와. 펭수 국토대장령 프로젝트 기획 제안서. 보류라고 돼 있어요, 보류. 펭수가 직접 대한민국을 걸으며 지역을 경험한다.
1: 제가 걸어서 국토대장정을 한다고요?
3: 하루에 좀 많이 걸어요?
1: 잠깐만요.
3: 아하, 이게, 오!
1: 그래서 지구본이 있는 거구나.
3: 오, 너 살아왔어.
1: 이 방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온 대로 나가봐요.
3: 어, 들어온 대로? 따라오는데 보류가 계속?
1: 빨리 나가자. 오,
3: 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야, 수조가 있네, 수조가.
1: 아니, 이건 또 뭐야?
3: 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펭수 오징어 잡입의 기획 제안서. 승선 프로젝트입니다, 오징어 잡이배. 이 오징어 잡이배인가 봐요, 이거. 재밌다.
1: 느낌이 좀 쎄한 것 같아요.
3: 오징어 잡아봤어요?
1: 아니, 오징어를 왜 잡아요?
3: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잖아요.
1: 뭐가요? 재미없어! 그냥 오징어 이거 왜 잡아, 이거? 들어가. 오. 떴어!
3: 떴어. 부력 때문에. 이거 부력입니다.
1: 부력이야?
3: 부력이라는 게 우주에 네 가지 힘만 있는데,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부력은 없거든요? 그럼 부력은 무슨 힘인 것 같아요?
1: 전자기력.
3: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힘이라 중력에 반발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1: 이야,
3: 좋지 않습니까?
1: 좋은데요?
3: 그러면 한번 오징어 잡입에 부력 한번 느끼러 가시죠.
1: 다시 떠오르지 말아라.
3: 야,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야, 아이템?
1: 그게 아니라 저는 개멀미가 심해요.
4: 그러면 직접 수영? 수영으로?
1: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수영을 해도 왜 오징어를 잡으러 가냐고요.
4: 아하, 그럼 어디 뭐 잡으러 가요?
1: 안 잡아!
4: 아, 재밌을 것 같은데.
1: 뭐야, 왜 또 떴어?
4: 또 떴어. 야, 이게 부력.
1: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요.
4: 재밌는데. 아, 재밌다, 이제.
1: 나는 오징어 배 안 탈 거야.
4: 여기?
1: 여기 또 노란색이야.
4: 야, 이제 좀 익숙합니다, 이런 구조가. 노란색이고.
1: 어, 저거 뭐야?
4: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뭐 촬영하나 본데, 여기?
1: 어? 어, 뭐야?
4: 치킨 먹방?
1: 여기는 먹방 하는 데인가 보다.
4: 펭수의 금기 해제 프로젝트.
1: 그건 뭐야?
4: 아, 동족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따고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 아, 뭐 그거다!
3: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5: 다른 새 잡아먹잖아.
3: 근데 이거는 펭수님이 과학적 사고를 좀 더 하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셨어야 되는데.
1: 어? 왜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일단은 그 독수리가 새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새를 먹지만 치킨은 못 먹습니다.
1: 왜요?
3: 치킨은 조리된 닭이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약해져 있어서 씹거나 이 삼킬 때 부러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조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독수리도 이 조리된 치킨을 먹으면은 혹시나 이 날카로운 뼈 조각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뼈 조각 때문에 위험한 거군요.
3: 그렇죠. 치킨은 안 돼.
1: 근데 뼈 발라먹으면 되잖아요.
3: 아, 발라먹으면 되죠.
1: 어.
3: 순살은 괜찮아요. 너겟도 괜찮고.
1: 어, 너겟 좋다. 너겟으로 한번 시작해봐야겠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백룸의 비밀을 좀 알아친 것 같아요.
3: 어? 뭐요?
1: 방마다 이렇게 보류 아이템 보류들 많잖아요.
3: 이거는 폐기.
1: 이거는 제작진의 원령이 되는 거예요.
3: 어떤 아이디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런 방들을 만들었다?
1: 맞아요!
3: 요거 한번 해놓고 반응 좋으면 슬금슬금 할 것 같지 않아요, 좀?
1: 어? 그럼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
3: 국토대장장 이런 거.
1: 그건 싫어요!
3: 아, 어디 가요, 어디 가?
1: 와. 아니, 너무 길어!
3: 끝이 없어, 뭔가.
1: 여기서 국토대장정 하게 생겼어!
3: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끝이 없네.
1: 제발!
3: 뭐야, 이거?
1: 아니, 계속 이상한 방만 나와요.
3: 그러니까요, 야, 이게.
1: 아니, 안 무서워요?
3: 예? 저는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이 좀 드는데. 아, 여긴 또 뭐가 있을까?
1: 어? 기회다!
3: 오!
1: 아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3: 오, 그러네요?
1: 어? 이거 우리잖아!
3: 어?
1: 아니, 뭐야?
3: 뭐야, 이거?
1: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네요.
3: 전원도 안 꽂혀있어.
1: 뭐라고?
3: 뭐야, 이거 배터리인가?
1: 아니, 그게 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촬영 중이잖아요.
3: 녹화된 거 아닐까?
1: 어?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은 적이 없어요.
3: 어? 그러네?
1: 아니, 그럼 뭐야? 여기는 나랑 선배님은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계속 돌고 있고. 뭐야? 어? 선배님은 진짜예요?
3: 저요?
1: 어?
3: 진짜란 무엇인가?
1: 잠깐만,
3: 진짜란 어떻게 정합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여기서는 다 이상해지는 것 같아.

오토바 출근 이렇게 좁은 곳이 있을 거야. 니다

0: 어떻게 지냈어?
1: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0: 나 쟤는 일본 갔다 왔잖아.
1: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0: 날아가.
1: 거기까진 못 날아요.
0: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1: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0: 어? 수고이.
1: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수고이.
1: 와타시와 돌비데스.
0: 수고이.
1: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0: 아, 그런가 보다.
1: 아, 그러네.
2: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어, 뭐야?
1: 오하요 고자이마스.
0: 이요. 아, 예. 이도쌤입니다. 이도쌤 안녕하세요.
1: 일본어도 하셨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20살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1: 오! 이야! 아, 지리! 벌써 잠온다.
0: 나랑 이도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1: 어!
2: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쌤 여기까지 왔습니다.
1: 한국 지리?
2: 한국 지리.
1: 아.
0: 역시 한국 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2: 1타가 아닌데?
0: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 그냥?
2: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지리 안타 선생님으로.
1: 예! 안타 그치! 달려!
2: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지리.
1: 아니요!
2: 시작! 네?
1: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2: 오늘은.
0: 네! 한국...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1: 네! 첫사랑.
0: 그렇지!
2: 똘비의 첫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1: 20년 전. 내가 이걸 공개해도 되나?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0: 누굽니까?
1: 그건 비밀로 할게요. 방송에 비밀. 나가니까. 하지만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 넌 고작 길거리에서 뭐 빵 조각이나 주워 먹고 있겠지. 선배님 첫사랑 얘기하셔야죠.
0: 아, 내 첫사랑이요?
1: 예.
0: 내 첫사랑은. 언 10년 전.
1: 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2: 뱃속이었을 때.
1: 10살 아니야?
0: 아래서 깨고 나왔을 때.
2: 아, 깨고 나왔을 때.
0: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도쌤 이제 질문을 얘기해주세요.
1: 네.
2: 아니,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0: 철학적이다.
1: 못한 거지. 모태솔로.
0: 아, 그 모태구나.
1: 응, 모태. 못한 거죠.
2: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1: 예!
0: 시작은 다들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니까 안 한 거죠.
2: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럼 선생님은 못해 솔로예요?
2: 맞아요. 쌤은 못해 솔로예요.
1: 아하, 못솔!
2: 똘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1: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2: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1: 저, 셀 수 없어요.
2: 근데 똘비 친구.
1: 네.
2: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1: 왜요?
2: 선생님이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아, 잠깐만.
1: 나 진짜 못 참아.
2: 진짜로?
1: 나 진짜 못 참아.
2: 진짜로?
1: 아니, 그럼 이러면 나를 섭외하지 말았어요.
2: 미안해요. 나도 이미 섭외.
1: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오세요.
2: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1: 아, 지금 듣고 있어요.
2: 그치, 그치.
0: 곁눈질부터 시작해, 원래.
2: 그렇게.
0: 그렇게.
2: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0: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2: 그럼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0: 아니요.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1: 그 뭐 이상형 있으세요?
0: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눈은 조금 400안이었으면 좋겠어요.
1: 난가? 나요?
2: 나야!
1: 아, 죄송한데 사선 봐주세요.
0: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2: 그러면 우리 모태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2: 저는 0.5초 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0: 오, 빨라!
1: 너무 빠른데?
2: 이제 우리 어피리언스라고 하죠.
1: 경험?
0: 오, 잘한다.
1: 맞죠? 맞아요?
0: 맞아.

0: 이해하는 거.
1: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2: 지금 너 패널이냐?
3: 너무
1: 대박.
3: 예.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2: 저게 뭐야?
4: 정답 1번!
1: 당연히 5번이죠.
2: 무슨 5번이야? 신분증을 왜 알아봐?
1: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2: 뭐야?
1: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3: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2: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심해.
3: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2: 뭐야?
3: 서로 집이 달라요.
2: 맞아?
3: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진 사이인 거죠.
2: 그냥 이거.
1: 그렇지. 야.
3: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1: 아우, 그렇지.
3: 정답입니다.
1: 시원하다.
2: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말한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접했거든요.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3: 네.
2: 바로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은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게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3: 없었어요.
2: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3: 네?
2: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1: 아니, 조용,
2: 조용!
1: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2: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나요?
5: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1: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 거 사는 김에 이도쌤 것도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5: 유자차요?
1: 네.
5: 어머, 무슨 의미?
2: 저게 뭐야?
1: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5: 감사합니다.
2: 자, 컷! 오케이,
1: 네.
2: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3: 쌈이죠.
1: 썸인가?
3: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2: 유자차가 따스워요.
3: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1: 그럴 수 있겠다. 썸인가 봐요.
2: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1: 네.
2: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1: 맞아요, 맞아요.
2: 응.
3: 잠시만요.
2: 네.
3: 동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1: 그런가? 어떡해.
2: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본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2: 근데 이건 썸인데?
3: 썸이죠.
7: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순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 순 없어.
3: 비 맞... 저는 근데... 맞아요, 비를.
1: 아, 그냥 맞으세요?
3: 저는 맞아요.
2: 나는 안 해.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6: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쓰고 가는 것도 너무 사리가 없어 보여.
2: 그럼 니도 만약에... 아, 오케이. 레디! 액션!
5: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1: 아, 역시나 비가 오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수업 끝나셨나봐요.
1: 아, 네. 왜 근데 안 가시고?
5: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먼저 들어가세요.
1: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5: 없는데.
1: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5: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아, 쓰여.
5: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왜요? 그냥 같이 써요.
5: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비를 좋아해요.
1: 에?
5: 뭐야?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2: 너무 좋아.
5: 아니, 저 먼저 할게요.
1: 저는
2: 뭐야?
1: 이랬어요.
2: 안 들었어. 자.
1: 뭐야?
2: 지금 무슨 상황이죠?
3: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
1: 에? 아, 그런가?
3: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2: 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우선.
3: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2: 네.
3: 둘의

0: 거예요?
1: 네? 우와.
2: 버진 로드요?
3: 이거는 행주 양이에요.
2: 아, 참, 이거 헷갈리네 진짜.
3: 만약에 이거를 갈게요. 우선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 맞아, 그럴 것 같아요.
3: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2: 네.
3: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2: 네.
3: 어.
0: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3: 일종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2: 네.
3: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0: 맞네요.
3: 아시겠죠?
2: 아니 근데 그 어쨌든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 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3: 그렇지?
2: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0: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4: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신화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3: 무조건 썸이죠.
2: 완전 좋은 신호.
0: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0: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2: 아니요?
0: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2: 아우.
3: 자, 그러면 매번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0: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3: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아, 이거 안타까운 사람 그런 거야?
0: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2: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나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3: 좋아요. 갑니다.
0: 와,
3: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0: 아, 진짜요?
3: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0: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아.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2: 감자튀김 모임이야 뭐, 뭐.
3: 요즘에
0: 네.
3: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토이스토리라고 있던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개봉했더라고요.
0: 네.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혜수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2: 아,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도 또 봐야지.
3: 아, 정말 맛있었네요.
0: 아,
3: 그죠?
0: 잘 들어요. 진짜 자, 맛있네요.
3: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0: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3: 아니요.
0: 아, 대표님이 찾아주셨으니까.
3: 아니요.
0: 이 카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 아, 네, 들어가세요.
0: 네.
5: 생선 좀 아쉬워하는 거죠.
3: 아, 뭐 어떻게 아쉬워? 나는 안 궁금하잖아.
2: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을 오히려 한 건데요?
2: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0: 네? 펭수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2: 네.
0: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2: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하면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3: 아, 같이 가자.
2: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섣불리 제가 애들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2: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0: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0: 받아버릴지도 몰라요.
1: 결제라는 게 뭡니까?
0: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2: 중요하죠.
1: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2: 네? 그런 거예요.
3: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2: 네.
3: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선생님.
1: 네?
3: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1: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3: 솔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겠니?
1: 끝났어.
2: 가! 이제 가세요!
1: 자, 언니가!
2: 야, 나!
1: 아, 얘들아!
3: 안녕히 계세요!
2: 아니야, 너 재밌을 수 있어!
3: 이거 뭐 먹을래?
2: 야!

쌈마. 아하, 하, 쌈마, 쌈마. 너무, 진짜 너무 더워. 아, 더워.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폭석이 대비도 하고 좀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좀 배우고 가자.
0: 시원하게 나는 법을 왜 대구에서 배우냐고요?
1: 근데 우리 대구 출신 정은이가 이 정도는 더운 것도 아니래.
2: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대구는 이제 나가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아질 정도로.
0: 저기요, 저 지금 녹아요.
2: 아,
0: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2: 그래 보여.
1: 생각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더운지 한번 현장 검증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대구가 더운지. 그 제가 직접 얼마나 더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구의 더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막창인데요.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입니까. 자 태양광으로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0: 냄새난다. 냄새나. 오, 고기 냄새나, 고기 익는 냄새가 나.
1: 오, 펭수, 베이컨보다 너 온도가 더 높은데?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아, 어, this is hot wing. But don't buy. 왜 안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사람이십니까?
1: 응?
0: 대구 사람이십니까?
1: 네.
0: 아, 제가요, 지금 대구 와가지고.
1: 형님 사투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0: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대구 토박인데, 은박지만 있으면 네. 고기 딱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있습니까?
1: 지금은 더운 것도 아니라가지고, 안 익어요.
0: 지금 안 덥다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0: 대구가 엄청 덥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캡도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1: 네.
0: 저기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니까.
1: 이 정도 날씨면 패딩까지 가능하죠.
0: 아, 진짜 여기 대구 사람들 좀 보니까 허세가 좀 있네요.
1: 아, 좀 있어요. 아. 따오가 좀 있어.
0: 아, 근데 지금 이 날씨에 패딩도 가능하다?
1: 네.
0: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럼 한여름에 그럼 보통 뭐 드세요?
1: 매운 음식?
0: 그럼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1: 그건 기본으로 먹죠.
0: 아. 이야, 덕부심을 넘어서 또 맵부심까지. 자, 여러분, 또 대구하면 또 이제 그 미식의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여기 손님들 따라서 매운 음식 먹으러 가볼게요.
1: 아 더워. 아 더워 죽겠어.
0: 아니 저거는 저거는 뭐야? 아니 뭐가 나와요 저기서?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니 이거? 잠깐, 잠깐만 또 킹 받아요. 저, 참 바람. 태영아, 저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 날씨가 더운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더위 식히고 있었어요.
0: 아 이거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2: 네, 더워서 나오는 거예요.
3: 보니까 팬도 지금 차갑게 식었어.
0: 나 지금 식었어?
3: 파랗게 식었어.
0: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순간 더운 걸 까먹었어. 이게 다 좋긴 한데요.
2: 네.
0: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저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칙칙하잖아요.
2: 촉촉한데?
0: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소리 낀 거 봐요.
4: 뭔가 약간
2: 뽀송뽀송한데?
0: 일단 답정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더워요?
2: 아, 35도? 36도? 내가 원래 더위를 안 타.
0: 대구 사람들 다 자기들 더위 안 탄다고 한다더라. 근데 나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이거든? 자, 그럼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습하잖아. 아니.
2: 진짜 아니, 안 습해.
0: 아니야.
2: 땀이 안 나, 나는.
0: 지금 땀이 아니라 젖었다고.
2: 아, 진짜 괜찮다니까.
0: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2: 이제 갈 거야.
0: 오스페. 어머나. 오야 유연하네. 아 지금 팽아 해주는 것 같은데요? 팽아.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5: 아 이름은 김서 아니야.
0: 선아 미안하다.
6: 반가워.
7: 네.
0: 어머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7: 네 괜찮아요. 올해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아 올해는 시원한 네. 여름입니까?
7: 예 40도가 되어야지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럴 거예요.
0: 40도 정도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구가?
7: 신발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을 때도 있어요.
0: 왜 붙어요?
7: 여기 고무가 녹아서.
0: 고무가 녹아?
7: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시켜야 돼요.
0: 아 말을 시키면 안 되고.
7: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녀야 돼요. 가식적으로. 무조건 긍정만. 무조건 괜찮다.
0: 아 그래서 저기서도 계속 괜찮다고.
2: 진짜 괜찮다니까.
0: 난 지금 괜찮다.
7: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여름도 지나가고, 네. 여름이 지나가고, 곧 가을이 찾아오리라.
7: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0: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냐.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고마워. 진짜 배고픈다.
8: 어머, 저거 가자. 어머,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우와. 날라오시길래 전 쉰 줄 알았어요. 그뭐 여름에도 이렇게 자주 달리세요 원래?
9: 아 원래 여름에 달려야지만 또그 맛이에요.
0: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 무슨 맛이에요? 몇 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9: 한 37도까지 달려봤어요.
0: 37도에 달리셨다고요?
9: 37도. 그러니까 자기 체온 36.5도잖아요. 그거 밑은 시원하다.
0: 아 자기 밑은 온도보다 밑은 시원하다.
9: 네 체온보다 아래면 시원하고 위면은 덥다.
0: 아 그래서 뭔가 37도 정도 돼야 이제 여름이 찾아왔구나는군요.
9: 네,
0: 자 그러면은
9: 한번 뛸까요?
0: 이 더위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뛰어! 야! 안 돼. 나 안 돼. 저는 장항동 출신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커트. 야 여긴 것 같습니다.
8: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반가워요. 오, 이야. 아, 농구부예요?
4: 네.
8: 파이팅!
4: 와, 여기 진짜 좋다.
3: 잘생겼어요.
8: 네, 사장님. 여기 뭐 먹으면 돼요?
6: 보통 맛이 김치 정도, 5단계가 제일 매운맛.
8: 5단계?
6: 예.
8: 근데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5단계 먹어요?
6: 5단계까지는 매니아층 정도.
8: 그럼 여기 5단계 먹은 사람 없어요?
4: 그래요.
8: 오! 오! 오, 안 먹습니까?
10: 저희 대구 사람 다 먹습니다.
8: 아, 대구 사람은 5단계 먹습니까?
11: 10단계까지.
8: 이야, 대박인데? 그럼 저도 5단계 하나 주세요.
6: 진짜로?
8: 제가 진짜로. 대구의 맛을 느껴봐야 되겠다.
6: 진짜로?
8: 예, 예.
6: 5단계 콜.
8: 콜, 콜. 5단계 가시죠.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8: 지금 방금 오셨나요?
12: 네, 네, 저 방금 왔어요.
8: 오, 대구 분이세요?
12: 네, 네,
2: 대구 사람.
8: 아, 그러면 저기 그 뭐 시키셨어요?
12: 메뉴판에 없는 거긴 한데 저희 15단계로 일단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8: 아, 매운 거를 잘 드세요?
12: 저희는 약간 잘 먹는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8: 아, DNA가 자체가?
12: 네, 그쵸, 그쵸.
8: 대구 DNA가 있군요.
12: 네, 네.
8: 아, 근데 또 이래놓고도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12: 아,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2: 같이 먹을래요?
8: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때? 그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먹나 대결해서.
12: 대결.
8: 만약에 우리 대구 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2: 와, 우리 많이 물긴다.
8: 아, 저희도 장난 아니거든요.
12: 야, 네네.
8: 그럼 2대2로 팀전합시다.
2: 어? 2대2?
8: 이실로 PD 나와.
2: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8: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남한테 시키시죠? 자, 라면 뭐 드십니까?
2: 신라면 해놨나.
8: 아, 이거 동석 안 되겠는데 이거.
2: 지금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8: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팀원이 그 결정됐고요. 일단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야, 이거 뭐야.
13: 대박입니다.
2: 냄새가.
8: 아,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잠깐만요. 저 그냥 시식 한 번만 할게요.
12: 아, 네.
8: 예, 예, 예. 아니, 저 이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니까.
2: 매워?
8: 진짜로, 진짜 하얀 매워요. 진짜로 하얀 맵고, 제가 먹으면 이제 성격이 어느 할까? 제가 저 말고 다른 친구 할게요. 아시겠죠?
2: 어디가? 태수, 우리 준비됐어.
8: 됐습니까? 일산 준비 완료.
12: 대구.
2: 준비 완료.
12: 아까 됐습니다.
8: 아까 됐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일선 자신 있습니까?
2: 우리는 맵부심 대신에 먹부심. 그치. 먹부심으로 갈게.
8: 맵든 안 맵든 우리는 먹는다. 자, 그러면 대구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12: 저희는 뭐 빨리 먹는 것도 막 빨리 먹는 건데 대구답게 플레이하겠습니다.
2: 일단 뭐 넣고 시작할까요?
8: 이야, 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과연, 오, 자, 일단 넣었습니다. 뭐야! 대구는 훨씬 가요. 적절하게 잘 안 가요. 지금 약간 손을 떨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12: 심오는데 이거 5단계 맞아요?
8: 아.
12: 5단계 아닌 것 같은데.
8: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역시 피한색. 야, 뭐예요, 이 사람? 산적 아니에요, 산적?
12: 빨리 먹어.
8: 자,
12: 이거 넣어라, 빨리.
8: 야, 지금 빨리 먹으라고 지금 다치고 있어요. 좀 많이 더우십니까, 지금?
12: 이거 열 건 조금만 덮어.
8: 자, 덮부심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2: 우리 라스타님.
8: 잠시만요. 여기 소스까지 먹으란 말 아닌데요.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13: 5분 46초.
8: 자, 5분 46초 만에 혼자 갈비찜을 소스까지 긁어먹은 일선팀의 승리.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느 정도 드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2: 뭐 고추만 빼면은 뭐
8: 아, 그러면 소스, 다 먹어도 되네요,
11: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8: 그러니까 고추를 왜 넣으셔가지고.

0: 제가 봤을 때 고추만 안 넣었어도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밥도 먹었으면은 또 이제 나가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케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제 서울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는데 시내, 흔히 말하는 시내.
0: 아 시내. 네.
1: 동성로에 가서 많이 해요.
2: 대학생 때 알바했던 데가 있거든요.
0: 어, 네.
2: 거기가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쫙 있는.
0: 놀이기구가 있다고?
2: 놀이기구가 실내에 있어요.
0: 시원합니까?
2: 시원하죠.
0: 끝내줘요. 자, 일단 지셨잖아요.
2: 네.
0: 저희를 사주실래요? 아니면 가이드를 해주실래요?
1: 가이드도 하고 저희가 사드리기도 할게요. 대구 사람의 인심은 이제
0: 대구 사람.
1: 멀리서 오셨으니까.
0: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구의 친절함 저희가 받고 맛있게 먹고 가이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관람차 뭐가 써있어? 노래방이다! 오 진짜 노래방 있어!
2: 노래방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0: 오 자 들어왔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네 진짜로. 야 시원해 시원해.
2: 정수리 어때요?
0: 아니 정수리가 차갑고 여기 노래방이 있어.
2: 혹시 노래 잘 불러요?
0: 아 저는 저 가수예요.
3: 역시 연습생 출신 다르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2: 노래요?
3: 예. 아 말만 하세요.
0: 오, 자 한번 시작해주세요. 지저스 무슨 말이

0: 여기 서비스요.
1: 이라고 불러.
2: 아, 아직 가자. 좀 데뷔할 여자가 이러다 죽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지? 여기 파티인데 지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저희 지금 대학교 친구들 치킨 먹으러 왔어요.
2: 저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3: 아, 네. 야,
2: 근데 더운데 왜 굳이 네.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
3: 아, 또 대구는 낭만의 도시니까.
2: 이야, 더위도 낭만이다. 뜨거울수록 낭만이다.
3: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2: 아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치킨하면 대구예요?
3: 와, 좀 서운하네 이거.
2: 와. 왜요?
3: 도치킨이랑 땅치킨 이런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또 대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2: 아 진짜로? 그건 몰랐어요.
3: 아, 좀 서운한데 이거.
2: 아 그래갖고 여기서 치맥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3: 오.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치킨은 맥주, 치킨은 맥주,
2: 치킨 맥주. 그 지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4: 어디요?
2: 지금 방금 하신 노래가 뭐예요?
4: 노래요? 노래.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수민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 예, 대포니까 이상 없다. 화이팅.
2: 뭐야?
6: 화이팅.
2: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예. 여름을 잘 나시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5: 예.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화이팅!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5: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2: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 못 피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대포니까! 대구로! 오케이! 그럼 저는! 이 열대야의 낭만을 즐기러 떠나갔습니다. 화이팅!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돼요.

0: 어려운 점이 있어요.
1: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2: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식이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식이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부터 시작되는 여행은 황하를 따라가면서 하는 여행입니다. 황하는 청장고원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청해성, 사천성, 감숙성, 영하회족 자치구, 내몽고, 섬서, 산서, 하남, 산동 아홉 개의 성 5,464km를 흘러서 발해만으로 흘러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황하는 산지 유주의 상류, 그리고 황토 고원 유주의 중류, 평원과 구릉 유주의 하류로 구분되는데요. 중류의 황토 고원 지대를 지나면서 대량의 황토를 함유해서 누런색의 탁한 강물이 됩니다. 황하 상류는 황하원 발원지로부터 내몽고까지 3,471.6km에 기르는 긴 구간입니다. 이 상류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여행은 이 변방 지역의 거점 도시인 감숙성의 난두로부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이곳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모여들어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운 곳이었지만 이민족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는 군대의 살기와 전마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나라 때 특히 이민족과의 전쟁이 빈번했는데 그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탄생한 시가 변세시입니다. 변방의 독특한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터에 끌려온 병사들의 고충과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적은 시들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변세시 중에서 양주사라는 제목을 붙인 한 편의 시를 읽겠습니다. 당나라 성당 시기에 활동했던 왕지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양주사라는 시입니다. 비단길이 지나는 감숙성 일대를 예전에는 양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주사는 그 지역에서 들어온 곡에 가사를 붙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하원상 백운간 일편고성 만인산 강적하수 원양류 춘풍부도 옥문관 황하원상 백운간 황하는 멀리 흰 구름 사이로 오르고 일편고성 만인산 한 조각 외로운 성은 만길 높은 산 위로다 강적하수 원양류 강족의 피리는 하필 원통한 이별의 버들 노래더냐 춘풍부도 옥문관 봄바람은 아직도 옥문관을 넘지도 못했는데 사막을 흐르는 황하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르는 흰 구름 만길 높은 산과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외로운 성 광막하고 장엄한 변세의 풍경을 담은 거폭의 그림입니다. 호연하고 씩씩한 기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죠. 변경을 지키는 병사들 역시 이 변세의 풍광처럼 거칠고 씩씩한 용사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사들이라고 늘 그렇게 씩씩한 것은 아니겠지요. 강적하수 원양류 강족의 피리는 어째서 하필 원망스러운 버들가지의 노래더냐? 강적, 강족의 피리인데요. 강족은 감숙성 사천성 일대 사는 이민족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피리가 한족의 문화에 유입되면서 당나라 때 군대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도 무료한 병사 하나가 심심파적으로 부르는 피리 소리였겠지요. 그런데 하필 그 피리 곡조가 절양류라는 이별 노래입니다. 절양류는 버질가지를 꺾는다는 말인데요. 버들류와 머물류가 발음이 같아서 생긴 말입니다. 이별할 때 상대방이 가지 말고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들가지를 꺾어서 두는 거지요. 아마도 피리를 부는 병사가 이 이별의 노래로, 이 이별 곡조로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천리말리 먼 변경으로 와서 돌아갈 기약도 없는 처지였으니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 절양류 가락에 담겨진 진한 그리움에 병사들의 고향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렇게 변방의 병사들은 그리움을 담은 양주사를 노래했습니다.

황하의 물길을 따라 시를 따라 떠드는 길, 이번에 찾아가는 여행지는 내몽고의 중심 도시인 후허하오터입니다. 후허하오터를 찾게 된 것은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 왕소군, 왕짜오준, 그의 자취 때문입니다. 왕소군의 무덤 청총이 시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왕소군을 찾아온 것은 그녀가 중국의 4대 미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시의 광활한 영토 속에 그녀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은 아름답고도 슬픈 그리고 극적이까지 한 그녀의 생애를 시적 소재로 자주 활용했습니다. 왕소군은 원래 한나라 원제 후궁이었습니다. 황제는 궁중 화가인 모연수로 하여금 후궁들의 얼굴을 정밀하게 그리게 하고 그 초상을 보고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후궁들은 너도 나도 화가에게 뇌물을 주며 미색이 돋보이도록 그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오직 왕소군만큼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색이 뛰어난 왕소군이었지만 화가의 농단에 눈 밑에 큼지막한 점이 그려지면서 황제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해 북방의 근심거리였던 흉노족의 왕 선우가 화친을 청해오면서 공주를 요구했습니다.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한나라의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이니 한나라로서도 마다할 것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친생공주를 보낼 수는 없는 터라 후궁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보내기로 한 것이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아마도 추하게 그려진 초상화를 보고는 아깝지 않다 여긴 까닭이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마치고 왕소군이 한나라 궁궐을 떠나는 마지막 날 환송자리에서 황제는 그녀의 빛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런 대단한 미녀가 내 궁중 궁궐에 숨어 있었다니 여봐라, 당장 화첩을 가져오너라. 그림을 들고 왕소군의 얼굴을 대조하던 황제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당장 궁중 화가인 모연수를 참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국 최고의 미녀를 오랑캐 나라로 보낼 수 없다며 고집을 부르는 황제를 대신들이 간신히 만류해서 마침내 왕소군은 궁궐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왕소군 일행이 한나라 변경을 지나 흉노의 땅으로 들어갈 무렵 한번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말을 멈추고 슬픈 곡조에 피파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하고 아름다웠는지 마침 계절이 깊어서 북에서 나무로 날아가고 있던 기러기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는 날갯짓을 잇는 바람에 하나 둘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왕소군의 별명이 기러기가 떨어진다는 뜻의 낙안입니다. 떨어질 낙, 기러기 안. 왕소군이 흉노의 왕비로 있는 동안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으므로 왕소군은 백만 대군으로도 얻지 못한 평화를 여인 홀몸으로 일궈낸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선우가 세상을 뜬 뒤에도 한나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왕소군은 마침내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왕소군을 사랑했던 흉노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흙을 담아와서 거대한 봉분을 만듭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온 초원의 풀들이 누렇게 시들어도 이곳 무덤풀만은 내내 풀을 얻는데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왕소군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무덤 이름을 풀을 청해 무덤총 청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인들이 왕소군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 시문학의 영원한 주제인 회제의 불호를 담아내기에 매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재색이 뛰어난 왕소군은 덕망과 재능이 출중한 충신과 인재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왕소군을 추하게 그린 모연수 화공은 충신과 인재의 길을 막는 조정의 간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림만을 믿고 미인을 방치해버린 황제는 조정 간신배들의 참언을 믿고 충신과 인재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혼군이 되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지 못한 미인의 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황제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엉터리 그림을 그린 화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면서 왕소군의 삶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작품화되어서 문학사와 예술사 한복판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녀의 푸른 무덤 위에 와 있는 겁니다. 해가 도시 서쪽으로 기울면서 왕소군의 청총의 푸른 무덤에 황혼이 찾아옵니다. 군산 만학 부형문 생장 명비 상유천 일거자대 연상막 동류 청총 향봉원 화도 생식 춘풍명 환폐 공귀 야월혼 천재 비파 자코어 풍명 원혼 곡중론.
군산만화 부형문. 온 산과 골짜기 형문으로 달리느니 생장명비 상유천. 왕소군이 자란 마을이 아직도 있구나. 일거자대 연상막. 한번 궁궐을 떠나 사막으로 갔더니 동류청총 향평원. 홀로 푸른 무덤으로 남아 황혼을 향하노나. 화도생식 춘풍명. 그림으로 어찌 봄바람 같은 얼굴을 알까. 환폐 공귀 야월혼.

0: 옥횟소리 짤랑거리며 돌아오는 달밤의 혼이여. 천재 비파 자코어. 천년 세월 비파로 전해지는 오랑캐 노래. 훈명 원혼 곡중론. 노래 속에 또렷한 원안이여 원안이. 알록산 반란군이 천지를 휩쓸던 시절 가족들을 데리고 전란의 땅을 피해서 감숙성, 사천성 곳곳을 헤매고 다니던 두보가 왕소군의 고향이 있는 호북성 자규현을 지나면서 지은 시 영회고적이란 시입니다. 왕조의 멸망이 가까운 유난의 시절 행제소에 들어가 충성을 다하던 자신을 몰라주며 내쳐버린 숙종 황제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일생의 한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하의 상류구안을 여행하면서 그 황토빛 물결에 담긴 흘러온 옛이야기, 옛시들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황하 중릅니다. 황하 문명의 주역이었던 요인금, 순인금의 아득한 옛시절 노래가 울려퍼졌던 중국 산서성 남고로의 여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EBS 평생학교 송구시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음을 예쁘게 쓰는 법을 배워볼게요. 모음에는 세로 모음과 가로 모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은 글씨를 훤하게 해주는 얼굴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세로 모음은 글씨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놨을 때 세로 모음이 곧으면 글씨가 흐릿하고 엉성하던 게 선명하고 또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 모음은 해주는 역할이 글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팔을 어떻게 하고 가죠? 양팔을 이렇게 넓게 벌리고 가거든요. 바로 가로 모음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로 모음만 길이를 충분히 빼주면 글씨가 시원하고 멋있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음부터 세로 모음부터 한번 써볼게요. 세로 모음은 기본적으로 곧게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곧게만 쓰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좀 딱딱해 보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여기 쓰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거는 우리가 글씨를 쓰려고 펜을 종이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연적으로 45도 각도가 됩니다. 예, 요렇게 글씨 쓰시는 분은 없죠. 45도가 되는데 요 상태에서 그대로 길게 점을 하나 눌러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놓아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방향만 아래로 바꿔서 내려주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부드럽게, 이음새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중간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내려오다가 중간을 지나면서 힘을 좀 빼줍니다. 종이를 누르고 있던 펜을 그냥 힘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가늘게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이걸 삐치매기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글씨가 날렵하고 이제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읽은 곱게만 해주시면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네 글씨 한번 봐보세요. 나는 어떻게 쓰나. 세로 읽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각이지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아모음도 이렇게 쓰시고요. 또 어모음도, 여모음도 다 이렇게 쓰세요. 이러면 글씨 위에가 어깨에 짐 무거운 거 잔뜩 맨 것처럼 무거워지고 글씨가 딱딱해 보입니다. 이거는 한번 획을 긋고 바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새롭게 힘을 한번 다시 주니까 그 힘준 자리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내려오지 말고요. 한 번의 힘으로 부드럽게 누른 그 힘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부드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차이가 아닌데 다 쓰고 나서 뛰니까 뭉툭해지죠. 그치? 그래서

절반을 넘으면 살짝 핀을 들기 시작해서 가볍게 힘을 빼주면 이렇게 살짝 가늘게 자연스러운 획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양 이쁘게 글씨 쓰려는 분들 중에서 세로 획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끝을. 이렇게 하시면 구불구불한 글씨가 되거든요. 몸통은 정 가운데 있고, 오른손으로 보통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일자로 빼줘도 살짝 끝의 느낌이 내 심장 쪽으로, 안으로 살짝 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쪽으로 힘줘서 주지 않아도 일자로 반듯하게만 빼면 세로획은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모음만 잘 쓰시면 나머지 아야 어여는 요 가로점에 짧은 가로의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똑같이 이쁘게 글씨가 나옵니다. 아 모음 써볼게요. 세로 모음을 쓰고 나서 아 모음은 정중간에 써주시면 돼요. 이 글씨의 중심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 가운데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도 이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글씨가 날아가요. 산만한 글씨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 써주시면 되고요. 아모음 다시 한번 자음을 세로 획 쓰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아래로 휘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일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야 모음이에요. 세로의 일자로 곧게 뻗어주고요. 야 모음 쓰실 때 앞에 이제 자음이 오잖아요. 자음의 정 중간에서 살짝만 뛰고 위로 올라가고요. 또 똑같은 만큼 뛰고 아래로 내려오면 세로에게 정 가운데에 오도록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 모음도 기준은 자음이에요. 모음만 쓸일 없죠? 항상 자음 뒤에 모음이 와요. 그래서 앞에 자음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예쁘게 야 모음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어 모음이에요. 어 모음도 앞에 자음에 정 가운데에서 점액 시작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 세로에 이어주면 요 세로에게 절반 2분의 1에 딱 맞게 어모음이 써집니다. 네, 쉬워요. 그리고 여모음은 똑같아요. 앞에 자음에 항상 정 가운데 기준선으로 해서 위로 똑같이 조금 뛰고 올라가고 아래로 똑같이 조금 뛰고 올라가서 세로 모음을 연결해주면 세로 모음에 정 가운데 보기 좋게 여모음이 써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씨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야, 여 똑같이 앞에 자음 범위 내에 있어야지 이게 벌어지면 글씨가 엉성하고 산만해집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음모음을 할게요. 음모음 가로획인데요. 가로획은 그냥 일직선으로만 근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살짝 부드럽게 중간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요건 너무 많이 휘어졌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로 살짝 점을 찍듯이 눌러주고요. 중간에 약간만 올려주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만큼 살짝 눌러서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과하게 힘줘서 출렁거리면 반듯하지 않은 가로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고 편하게 직선을 긋는데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러면 예쁘게 가로획이 나와요. 이 음모음에 똑같이 점액만 추가가 되면 오요, 우유, 가로모음이 다 나오죠. 이것도 점액의 위치가 중요해요. 오모음 써볼게요. 오모음은 위에 자음이 오고요. 자음의 정 가운데에서 세로 모음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모음을 써주면 돼요. 근데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을 약간만 짧게 써주세요. 이게 똑같은 것보다 약간 짧은 게 오른쪽이 살짝 무거워 보여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실려서 글씨가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0: 근데 이제 앙상하게 요 사이 간격이 너무 줄어들면 아래가 흔들흔들해서 글씨가 불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요 자음 범위 안에서 간격을 좀 널찍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되셨죠? 다음에 우모음이에요. 자음을 쓰고 가로 모음을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만 길게 써주고요. 위에 자음의 정중간에서 세로액을 내려주면 돼요. 쉽죠? 그래서 이 모음에 연결되는 세로액은 짧든 길든 항상 자음의 중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글씨의 중심이 맞는 거예요.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우모음 한번더 써볼까요? 음모음 쓰고 자음 정중간에 맞춰서 세로액 내려줍니다. 일자로 곧게. 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획이 하나 더 늘어서 유모음도 써볼게요. 자음의 아래에 왼쪽이 살짝만 길게 모음을 써주고요. 첫 번째 세로액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가볍게 그리 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줘요. 예, 마찬가지예요. 요 모음도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글씨가 하체가 앙상해져서 자음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가 없어요. 요 모음도 너무 간격이 좁으면 글씨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까지 썼고요. 이 세로 모음, 가로 모음 쓰실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자음보다 너무 이 정중간에서 아래로 쓰는 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무게중심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니까 상관없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글씨의 무게가 위로 올라가니까 글씨가 날아가죠.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정중간에 쓰시고요.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모음은 안 그런데 특히 이 야모음 말고요. 여모음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참 많아요. 글씨가 구불구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자로만 반듯하게 써주시면 제일 글씨가 예뻐요. 네. 그리고 요모음도 자음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자음 범위 안에서도요. 요렇게 너무 간격이 좁아들면 글씨 아래가 너무 무게감이 없어서 글씨가 안정감이 안 들죠.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요 범위 안에서 써주셔야지 돼요. 마찬가지로 유 모음도 뮤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자음 범위 안에서 모음을 써주시면 이렇게 너무 넓고 좁지 않게 적당하게 가장 예쁜 간격으로 U자를 쓰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아야어요, 으, 오요, 요, 세로 모음, 가로 모음 써봤어요. 이제 자음 쓰기, 모음 쓰기 다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음 모음을 잘 구조대로 배치를 하면 글씨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 배치는 이제 이어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음 연습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웃음)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당뇨병을 부르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혈당 변화의 비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식이요법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당뇨병 원인은 소아 당뇨의 경우 인슐린 분비 세포의 파괴 때문이고, 성인 당뇨의 경우 일꾼 세포의 파업 때문이었고요. 생활 속의 당뇨병 원인들, 과식, 운동 부족, 무절제한 당분 섭취, 비만, 스트레스, 유전, 노화, 약물, 그리고 다른 질병, 그리고 임신이었습니다. 각각의 원인별로 해결책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그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식후 1시간째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식이요법의 방법에 대해서,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기존 식단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을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식단을 통해서 건강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음식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이제 흰 쌀밥, 그리고 밀가루는 피하고 잡곡밥 드시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고기 피하고 채소 반찬, 그리고 두부콩,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고 또 과식도 피하죠. 소식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식단을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워낙에 대식가이다 보니까 좀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게 이게 항상 아쉬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닭곰탕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니까 오, 너무 맛있었죠. 근데 이거 남기기가 싫은 거였어요. 네. 이거 굳이 남겨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그냥 한 마리 다 먹으셨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닭곰탕 배불리 먹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혈당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과식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고기, 평상시에 조금 피해야 되는 고기, 먹었는데. 전에 잡곡밥에 두부랑 나물 반찬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잘 나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닭곰탕 사건으로 나에게는 잡곡밥보다 고기가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대형서점 건강 코너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제 키보다 높은 책장에 가득 채워진 그 건강 서적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당뇨와 음식이었죠.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서점에서 나올 때 제가 딱 고른 책이 두 권이었습니다. 한 권은 미국 의사가 쓴 책이었어요. 또한 권은 일본 의사가 쓴 책입니다. 미국 의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병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반면 일본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당뇨병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잡곡밥보다 고기가 혈당이 더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일본 의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 의사의 말도 임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책을 썼을 것이니까 그 사람의 말도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두 가지 모두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딱책두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의료인들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저는 한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한의학에서 체질을 그렇게 중요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체질적인 관점이 있었던 저로서는, 이게 체질 차이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바로 이해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건 음식 중독의 결과이고요. 이 중독을 일으킨 음식은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먹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선 평소에 가장 많이 먹었던,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주식 제일 먼저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내 주식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게 음식 중독의 문제는 곡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골라서 시행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 대부분은요, 곡식이 주식이죠. 그래서 곡식과 육식의 비율을 정반대로 바꿔보는 게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이런 식단을 비율이 바뀐 식단을 3일 정도를 유지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식단이 맞으면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식이요법의 제1 원칙은요, 곡식과 육식의 비율을 바꿔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고기 소비량이 늘면서 대장암 발생률 높아졌다. 이런 소식 익히 들으셨을 텐데, 야, 고기를 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원칙 필요합니다. 당뇨병 식이요법의 두 번째 원칙은요, 식전에 채소를 먹어라입니다. 각종 음식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당뇨 환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그리고 탄수화물, 밥방 면떡, 과일, 이런 게 같이 섞여서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이섬유가 없는 부분에 노출된 탄수화물들만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 흡수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좀더 이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전입니다. 식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사 중에는 고기에 쌈 채소를 곁들여서 드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 채소 좀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레시피 준비해서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붙인 이름 해당 주스입니다. 당을 없애는 주스라는 뜻인데요. 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잎주스, 뿌리주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잎주스 보여드릴게요. 잎주스는 뭐 색깔로 보셔도 아시겠죠? 푸른색, 초록색. 이게 바로 잎주스의 색깔인데요. 들어가는 재료,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들어가고요. 말린표 구워버섯하고 대추, 그리고 생강 조금 들어가는데, 준비된 재료들 모두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냄비에 물 500ml 넣으시고 함께 재료 다 넣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되거든요. 이후에 재료가 식으면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량이 3회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루 3끼 드시면 식전에 한컵 분량씩 드시면 됩니다. 뿌리 주스,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뿌리 주스인데요. 이렇게 생긴 요 색깔의 주스입니다. 이 안에는요, 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엉 들어가 있고, 도라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근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넣은 건 공통적으로 말린표 구워서 넣고 대추하고 생강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양도 똑같고요. 만드는 법 동일합니다. 모든 재료 손질해서 적당히 잘라서 냄비에 물 500ml 넣고 같이 넣어서 끓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 주스를 만드실 때는 연근은 나중에 전체를 갈때 생연근을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연근을 생으로 드셔야만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주스 뿌리주스 레시피는 예, 알려드렸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요.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한테 이 잎주스가 맞고 누구한테 뿌리주스가 맞는지, 왜이두 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맞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나누는 기준은요, 내 몸의 상태인데요. 내 몸의 상태 중에서도 나의 배변 상태입니다. 우선 평소에 변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변을 단단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잎주스가 적합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변이 묽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뭐 컨디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변을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뿌리주스가 더 적합합니다. 나는 변비도 아니고 변이 그렇게 묽지도 않아. 그냥 하루에 한번 규칙적으로 잘 보는 편이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드셔도 되고 두 가지 다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뇨병의 식이요법 원칙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잎주스, 뿌리주스와 궁합이 맞는 고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0: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식이행 가이드 김성근 교수입니다. 한식이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실 여행지는 중국 산서성 남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황하의 중류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황하로 흘러드는 지류 중에서 위수 다음으로 큰 강인 분하가 산서성을 종단해서 이 산서성 서남단에서 합류하는데요. 이 분하를 거슬러 올라가면 몇몇 주요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산서성의 중심 도시인 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화의 명성인 평요고성, 한식절의 인물인 계좌추가 숨어든 면산, 그리고 요인금의 수도 인분 이런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이 여행지 중에서 요인금의 수도 인분입니다. 분하에 임해 있다고 해가지고 인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전설적인 성군으로 알려진 요인금이 수도로 삼은 곳이어서 흔히 중국의 첫 번째 수도라는 뜻의 화하제일도라고 불립니다. 4500년 전 황하 문명이 시작된 곳으로 요인금 때는 평양으로 불렸습니다. 인문시 남쪽에 요인금의 사당 요묘가 있습니다. 사당의 맨 앞쪽에는 문명시조라고 쓴 커다란 폐방이 걸려있는데요. 요인금이 황하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 중류 지역에 기반을 둔 불학연맹의 수령이었기 때문에 생긴 호칭입니다. 본전인 광운전에는 2.8m에 달하는 거대한 요인금이 황금색 도포를 걸치고 보좌에 위엄있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모습은 실제 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비자의 기록에 의하면 요는 초가집에서 살았고 조미가 되지 않은 나물뿌리 요리를 먹었고 질그릇으로 물을 마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름엔 거친 배옷으로 겨우 몸만 가렸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추위를 막았습니다. 실제로 요가 태어났다고 하는 요묘 남쪽 마을 이촌에는 요임금의 초가집과 흙으로 쌓은 계단이란 뜻의 요제 모자 토개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만 임금이었지 일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웅장한 건물 속의 거창한 요의 동상은 권력으로 백성에게 군림하는 후대의 제왕의 모습으로 요임금을 채색한 것일 뿐입니다. 요임금을 빚고 돌아오는 길에 요임금 시절에 불렸다고 전해지는 격양가를 새긴 돌비석이 보였습니다. 격양은 돌멩이를 던져서 맞추는 놀입니다. 요임금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마침 골목에서 나이 꽤나 들어 보이는 노인들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이 격양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처럼 즐겁게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요임금은 태평한 세상을 만든 자신이 은근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흥얼흥얼 반복되는 노래소리를 듣던 요임금의 표정이 순간 묘해졌다가는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미소가 넘쳐 흐릅니다. 일출이작 일입이식 작정이음 경전이식 재력어와 하유제 일출이작 해뜨면 일어나고 일입이식 해가 지면 쉰다네 작정이음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경전이식 밭을 갈아서 밥을 먹나니 재력어와 하유제 임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르추월조와 르두월시 자오징얼인 껑피얼시 띠리위워여잘 요임금의 덕종으로 태평한 세상이 왔지만 백성들은 그 덕종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 뿐입니다. 요임금의 위대함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백성을 가르치지도 백성에게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평안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의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1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이다. 신의가 모자라면 불신이 따르기 마련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삼가고 아낀다. 지도자가 할 일을 다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말한다.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일 뿐이라고. 요임금 시절에 불린 이 격양가는 바로 노자가 말한 정치의 최상급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인문 요묘에 들러 요임금 시절의 태평가인 격양가를 불렀으니 다음은 순임금 차례입니다. 순임금 시절에 불려진 노래 남풍가의 창작 현장이 인분에서 150km 떨어진 유서 깊은 도시 운성에 있습니다. 산서성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운성은 옛날에는 황하의 동쪽이라는 뜻의 하동으로 불렸습니다. 역사의 명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삼국지 명장 관우, 당나라 시인 유종원, 송나라 역사학자 사마광 등 결출한 인물들이 모두 이곳 출신입니다. 운성에 속한 문희헌이라는 곳의 배씨 가문에서는 59명의 재상과 59명의 대장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땅이 신령하면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는 지령인걸의 길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성은 중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매우 많아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만 90곳이나 됩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갈 곳은 두 곳입니다. 순임금의 창작의 현장인 소금우수 염호, 그리고 운성이 낳은 최고의 영웅 관우의 고향 해주입니다. 운성 염호는 내륙에 자리한 소금호수로 그 염분 함량이 중동의 사해와 유사합니다. 부표 없이 둥둥 떠다닐 수 있어서 중국의 사해로 불립니다. 남북의 폭은 약 3에서 5km, 동서의 길이는 30km, 총면적 13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호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호수에서 식용소금을 채취하기 시작한 것이 5천년 전이라고 하니까 황하 문명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임금으로부터 임금의 자리를 선양받은 순임금이 이곳 염호에 도착해서 소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노동 현장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에 소금호수는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열기에 역부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힘겹게 노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자한 순임금은 소금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와운강 높은 언덕에 올라서 다섯 줄 오현금을 쫙 펼쳤습니다. 맑은 오현금 가락을 타고 부드러운 음성이 후성지에 흘러나왔습니다. 남풍지 훈해 가이해 오민지 온해, 남풍지 시해 가이부 오민지 재해. 남풍지 훈해, 남풍이여 남풍이여 향기롭게 불어오소서. 가이해 오민지 온해, 우리 백성들의 고초를 씻어줄 수 있으리니. 남풍지 시해, 남풍이여 남풍이여 때맞춰 불어오소서. 가이부 오민지 재해,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늘려줄 수 있으리니.

요순 시절에는 정남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냥 남쪽이 아니고 정남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 오곡백과가 다 잘 여물어서 풍년이 들고 병든 사람도 병이 나와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오직 요순의 태평 시절에만 불어온 이 바람은 바로 순임금이 여무에서 창작한 남풍가가 불러온 바람일 겁니다. 관우의 고향 해주는 이 여무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관우 사당 해주 관제문은 여무에 기대어서 중도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나라 개황 9년에 창관되었고 송나라, 명나라 때 관우를 숭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큰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근들의 마음속에서 관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자의 복음가입니다. 공자를 문화의 성인 문성으로 부르듯이 관우를 무인으로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의 무성으로 부릅니다. 충성과 절의의 대명사인 관우를 좋아하는 황제들 때문에 관우의 신분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송나라 때 처음으로 충해 공으로 출발한 관우는 숭령 진군을 거쳐 무한 왕에 봉해지고 명나라 때에는 협천 대제로 봉해져가지고 하늘을 도와 백성을 보호하는 위대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에는요 성인과 황제를 겸하는 관성 대제로 봉해져서 지존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주 관제무에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의 만세인극 혹은 충의가 천지에 빛나는 뜻의 위병건곤이냐는 거창한 글씨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두 관우의 숭배자였던 황제들이 써서 붙인 것들입니다. 민간신앙에서 관우는 재물을 보호하는 재신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산소 지역 출신의 상인들인 진상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전국 각지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진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보호신으로 자기 지역 출신의 관우를 제목한 겁니다. 용맹한 관우가 낯선 험지를 가는 자신들의 재물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를 표방하기에 관우만한 인물이 없었던 까닭이지요. 진상의 관우 숭배는 그들의 상업 활동을 따라서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광범위한 민간 신앙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황하 중류 지역에 속한 몇몇 명승지를 돌아봤습니다. 황하 문명의 주역이었던 요임금, 순임금 시절의 태평가도 배우고 삼국지 영웅 관우의 고향에도 들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성 두보의 고향을 찾아서 낙양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EBS 평생학교 송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비결, 글씨의 구조, 배치를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자음, 모음 가지고 잘 배치를 해서 구조대로 쓰면 글자가 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먼저 한글은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기형이 있고요. 또 자음 아래로 모음이 오는 그형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자음 아래로 똑같이 모음이 오는데 모음이 길게 내려오는 구형 구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형도 받침이 없는 기형과 받침이 같이 나오는 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형, 구형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없고 있고, 받침이 없고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크게 여섯 가지 구조, 이 구조에서 우리 한글에 11,000개가 넘는 수많은 글자가 나와요. 엄청나죠? 글자 한 개형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기형 같은 경우에는 기자도 기형이고요. 뭐 니자, 그리고 아자, 또 더자, 려자, 굉장히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음 옆으로 새로 모음이 오는 글자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 대표로 기역을 따고 또 이, 아야, 어여. 새로 모음의 대표로 이 모음을 따서 기형이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형이라 그러면 아,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모든 글자는 기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이 기형부터 한번 잘 쓰는 방법을 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굉장히 많아도 이 글자 하나만 쓰는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똑같이 생긴 글자는 이대로만 쓰면 다 똑같게 글씨가 예쁘게 나와요. 이 기형은 미자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음을 쓰고 모음을 쓰는데 자음과 모음의 길이가 1대 3이면 제일 예쁩니다. 자음을 쓰고 나서 이 띄는 거리는 너무 좁아도 비좁고요. 너무 넓으면 또 글씨가 산만하고 엉성해 보여요. 네, 자음이 있고 자음만큼 띄워주니까 네, 글씨가 너무 넓어서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만 적게 띄면 가장 적당하게 보기 좋은 기형 글자가 됩니다. 자음을 쓰고 나서 자음만큼 한 번만 더 올라가서 모음을 쓰기 시작해서요. 자음만큼 한 번 더 내려와서 모음이 끝납니다. 그러면 모음의 정 가운데에 이렇게 자음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글자들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오든 예, 가운데에 오게끔 한다. 요 감을 잡고 계시면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기형이에요. 이 기형에 받침이 추가가 되면 기형이에요. 기형은 자음을 쓰고 모음은 짧게 써야 되겠죠? 왜냐면 기형에 없던 받침이 밑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모음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 자음이 끝나면서 모음이 바로 끝나고요. 받침은 자음에 절반만큼 들어가서

0: 침을 시작해 주면 딱 예쁘게 써져요. 그리고 오른쪽 끝은 모음에 딱 맞춰서 끝내줍니다. 안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음을 쓰고 자음 높이의 절반만큼만 올라와서 모음을 쓰고요. 다음 자음에 절반 들어가서 니은을 써주면 됩니다. 예쁘게 글씨가 됐죠? 모음선 맞춰서 받침 튀어나오지 않게 모음선을 맞춰줍니다. 네, 이 기형도 받침을 똑같이 안자를 쓰는데 이렇게 시작은 자음 절반에서 하는데 모음 밖으로 자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모음선에서 맞지가 않죠? 글씨가 옆으로 틀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이렇게 모음선에 맞춰서 써주면 단정하고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형을 또 배워볼게요. 그형은 자음 아래로 모음이 오는 글자들이에요. 그, 느, 드, 도 이렇게 으, 오요 모음 오는 건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음을 쓰고 모음 배울 때 모음을 짧게 쓰면 글씨가 예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자음을 쓰고 나서 얼만큼 앞으로 나가서 으 모음을 써줘야 되나 애매할 때 많아요. 자음을 쓰고 자음만큼 한번더 앞으로 나와서 으 모음을 써주면 딱 예쁘게 이 그형 글씨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으자를 써볼게요. 자음을 쓰고 자음만큼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서 의자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짧게 이런 분들은 받침 써도 이렇게 대충 짧게 쓰시거든요. 글씨가 답답하고 옹졸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길게 늘려주시는데 이렇게 자음보다 하나만 더 길게 앞으로 나온다. 이 감을 딱 잡고 계시면 어떤 글씨도 가로로 모음이 오는 글씨는 아래에 받침이 있든 없든 글씨가 시원해 보입니다. 멋지게 쓰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니은을 써볼게요. 늦자. 자, 니은을 쓰고 너무 많이 내려오면 글씨가 또 엉성하게 따로 놀아요. 이 니은에 똑같이 내려오면 너무 넓고요. 조금만 적게 내려오면 딱 예쁘게 글씨가 써집니다. 그다음 극형을 써볼게요. 이 그형 글자의 아래로 받침 자음이 오는 글자는 극형이에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를자뿐만 아니라 는자도 극형이고요. 은자도 있고요. 또 곡자도 있고요. 또 논자도 있고요. 돌자도 있고요. 용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극형도 마찬가지로 요 글자 하나만 쓸수 있는 구조만 정확하게 아시면 아무리 어려운 글씨가 이렇게 많아도 이대로 똑같이 글씨를 잘 쓰실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예, 먼저 자음을 쓰고 이 자음에 절반만큼만 내려와서 자음에 절반만큼만 내려와서 모음을 씁니다. 또 똑같이 한번더 내려와서 받침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음을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이 간격이 딱 똑같게 써집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 자음과 받침은 글씨가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너무 크고 작죠?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쓰시면 위아래 또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아래 자음을 크기만 똑같게 맞춰줘도 글씨가 단정하고 멋있어집니다. 다음 구형이에요. 구형은 자음 아래로 우요 모음이 오는 글자는 다 구형에 속해요. 요거는 예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자음을 쓰고요. 요것도 자음에 절반만큼만 내려오는 거예요. 절반만큼 내려오고 모음을 쓰고 그다음 위 자음의 절반 정확하게 정 가운데서 세로 모음을 내려주면 돼요. 쉽죠? 다시 한번 루자로 써볼까요? 리을 쓰고 모음을 왼쪽을 살짝 길고 오른쪽은 살짝 짧게 정 가운데에 세로 획을 써줍니다. 구형은 허리를 중간으로 쑥 올려주셔서 위아래가 1대1이 돼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중간에 와야 보기 좋고 롱다리로 예쁘게 글씨를 쓰실 수 있어요. 요거 편하게 쓰시는 방법 한번더 연습을 해볼게요. 미음을 쓰고 나서 요거의 절반, 자음의 절반만큼만 내려오고요. 요 합친 넓이만큼, 길이만큼 똑같이 세로획을 빼주면 여기, 여기 1대1이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중간에 와서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형이에요. 이 우형, 구형 글자에 받침이 오는 거는 모두 국형이에요. 국형도 글씨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모음 아래로 짧은 세로획이 오는 모음은 모두 국형 글자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가운데에 모음을 살짝 올려줘야 돼요. 구형 아래에 받침이 오는 만큼 공간이 약간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자 하나를 쓰는 공간에 이제 비읍이 받침이 와야 되는데 요 가로 모음이 살짝만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글씨를 써놨을 때 옆에 다른 글씨와 키가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지읒을 쓰고 올려서 받침, 모음 써주고요. 다음, 요렇게 받침을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모음이 중간에 있으니까 기준으로 위아래 초성 자음과 받침의 크기는 똑같이 맞춰주면 예쁘게 글씨가 나와요. 눈자 한번 써볼게요. 정 가운데 니은을 쓰고 살짝 올려서 모음을 써주고요. 세로획은 위 자음의 절반에 그리고 니은 받침을 써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 죽자는 받침이 기역이어서 막혀 있죠? 그래서 우 모음도 짧게 써줬는데요. 니은은 받침이 모양이 가운데가 호응하게 뚫려 있어요. 요럴 때는 살짝만 길게 내려주시면 헐렁한 공간을 메꿔주니까 전체적으로 글씨가 더 균형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어때요? 한번 이렇게 전부 기형부터 국형까지 썼는데요. 글씨가 예뻐지는데 의외로 이 형이,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면 처음에는 일부러 생각하고 쓰지만 몇 번만 반복하시면 손에서 감이 잡히고요. 습관이 돼요. 그러면 20년, 30년 내가 편안하게 써온 글씨처럼 똑같이 쓰셔도 이대로 글씨 모양이 잡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구조 6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구조 그대로 우리가 단어를 써보면서 또 재밌게 이 구조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조 연습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당뇨병 식이요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변비인 사람은 잎채소가 적합하죠. 그리고 평소에 변이 묽거나 자주 보는 사람은 뿌리채소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무서운 질환이죠. 예, 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뭐 당뇨병, 음식 궁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제 하나 풀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집에서 맛있는 요리 만들었어요. 음식이 근데 남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버리기 아깝죠. 버릴 순 없죠. 어떻게 처리하시죠? 우선 냉장고에 넣겠죠. 예. 그리고 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냉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더 있네요.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도 넣어도 계속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겠죠. 예. 첫 번째는 보관하시겠죠.

두 번째는 폐기, 버리시겠죠. 음식, 냉장고 다 채우고 나서 음식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음식이 계속 남아도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태워야겠죠. 예. 재료 만들어서 버리는 게 훨씬 더 부피가 적어지니까요. 소각입니다. 그래서 남는 음식을 처리하는 방법,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이세 가지 정도 생각해 내실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남는 음식 뭘까요? 예,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현대는 영양과잉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생명 유지하고 기본적인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남아돈다? 그건 기본적으로 쓰이지 않는 에너지가 남는 거겠죠. 그러니까 잉여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 잉여 에너지를 주부님들이 남는 음식 처리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잉여 에너지가 생겼을 때 주부님들 음식 냉장고에 넣듯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에너지가 남는 걸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 저장하는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비만해지겠죠. 지방으로 만들어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처리 방식인데, 우리 몸에서 잉여에너지를 저장하면 곧 비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남는 음식 처리법 두 번째가 있었죠. 버리는 거죠. 예, 폐기. 우리 몸에는 그러면 잉여에너지가 계속 남아돌면 어떻게 버릴까요? 어디다가 버리죠? 대변을 통해서 버리나요? 아니면 뭐, 예, 힌트가 벌써 나왔죠? 네. 포도당. 우리 몸에 남는 잉여에너지 포도당을 버리는 방법. 바로 소변을 통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버리고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럼 뭐죠? 그 병이 설탕 당자에 소변 유자를 쓰는 당뇨병인 겁니다. 남는 음식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 살펴볼까요? 뭐였죠? 태워버리는 거죠. 소각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잉여 에너지를 태우는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서 뭔가 불이 난다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벌어집니다. 예. 왜 지방을 태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에서 태우는 반응은 일어나요. 그게 산화 반응이거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그 산화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를 태우는 과정이고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과잉 섭취된 에너지는요, 비만, 당뇨병, 그리고 갑상선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입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남는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와 관련 있는 방법이죠. 정답은 바로 식구를 늘리는 겁니다. 기막힌 방법이죠. 예. 물론 인간 가정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드는 방법입니다만, 인체가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잉여 에너지를 처리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병이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암인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관점의 전환이죠. 에이, 무슨 암이 음식 좀 많이 먹는다고 생겨. 암, 이거 발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군 발암 물질 담배. 비율 보이시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음식입니다. 영양분의 과다 섭취, 무절제한 식사, 이게 바로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건강하게 드시는 법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이 채소와 고기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고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안전하게 먹으려면 채소와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채소 넉넉하게 먹으면 되냐? 그리고 또내 몸에 맞는 고기가 있을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준비해온 대표적인 채소들, 고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네 가지 음식으로 궁합을 맞추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잎채소와 궁합이 맞는 것은요, 흰살 생선이고요. 뿌리채소와 궁합이 맞는 것은 붉은색 고기입니다. 이 궁합의 기준은요, 색깔입니다. 잎채소에는 엽록소가 많죠. 이 엽록소는 인체의 피와 근육의 색깔을 나타나는 혈색소와 구조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식물의 엽록소는요, 한의사들은 피와 같다고 봅니다. 궁합을 맞춘다는 건 성질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성으로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은 어느 체질이나 다 동일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것,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음식 궁합을 맞추는 겁니다. 채소의 궁합이 맞는 건 고기, 이렇게 궁합 맞추는 건 채소는 대부분 찬 성질이거든요. 그리고 고기는 뜨거운 성질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궁합이 맞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색깔까지 궁합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식물의 녹색과 동물의 붉은색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잎채소는 붉은 고기와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뿌리채소도 흰살 생선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잎채소는 흰살 생선과 궁합이 맞는 거고, 뿌리채소는 붉은 고기와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그럼 잎채소, 흰살 생선, 이렇게 드셔야 될 분들,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잎주스 소개해 드릴 때, 변비가 있거나 변을 며칠에 한 번씩 보시는 분이 잎주스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잎채소와 흰살 생선을 드셔야 하는 분들인 거죠. 반대로 변이 묽거나 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뿌리채소, 붉은 고기를 드셔야 하는 분들이죠. 어떤 것이나 약이 되는 건 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춰서 먹으면 약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궁합을 맞춰보죠. 잎채소하고 붉은 고기를 궁합을 맞춰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드시는. 그럼 이렇게 드셔야 될 분들도 있는 거예요. 녹색이나 붉은색이나 모두 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잎채소하고 붉은 고기를 드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피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혈색이 없거나 얼굴이 하얘요. 백진장처럼. 그리고 근육량이 매우 없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피가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고. 또 뿌리채소와 흰살 생선의 조합은요. 그 반대겠죠. 피가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헬스로 근육 많이 키운 분들, 근육질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분들이야말로 바로 뿌리채소와 흰살 생선이 체질적으로 맞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암과 당뇨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당뇨와 암과 비만과 갑상선 질환과 잉여에너지의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고기 많이 드시려면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채소와 고기 건강하게 궁합 맞춰서 드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밥상 닥터가 알려드리는 당뇨 밥상입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0: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식이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식이행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여행할 곳은 중국 하남성의 고도 낙양입니다. 낙양은 수많은 왕조가 수도로 삼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황하의 지류인 낙하, 낙수라고도 하죠. 이 낙하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낙양으로 이름했습니다. 섬서성 위남에서 시작된 낙하는 섬서성 동남부, 하남성 서북부를 흘러서 낙양을 관통해서 하남성 공의라는 도시 북쪽 황하로 들어갑니다. 이 공의가 바로 시성두보의 고향입니다. 두보는 공의에서 태어났고 약 70km 떨어진 낙양에서 성장했습니다. 고고지성이 울리는 그의 고향 옛집을 찾아가 볼까요? 공의시 남요만촌에 위치한 두보의 고향 두보고리는 시성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왼손에 둥글게 말린 두루마기를 들고 상념에 잠겨있는 거대한 두보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그 크기가 중국 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두보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의 나라 중국, 별처럼 많은 시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를 이뤄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런 존경의 표현은 의당한 것이겠지요. 기념관 곳곳에 두보의 삶과 문학적 성취를 안내하는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두보가 태어난 토굴집 두보 탄생묘가 있습니다. 토굴집은 예로부터 산서성, 하남성 일대에서 가장 흔한 주거 형태였으니 두보가 이런 토굴집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토굴집 입구는 벽돌로 쌓았고 동굴은 3m 높이, 2m 폭으로 20m까지 깊게 파서 만들었습니다. 당현종 선천원년 712년입니다. 이 허름한 토굴집에서 시의 왕국의 찬란한 아침을 깨우는 고고지성이 힘차게 울렸던 것이죠. 뒤쪽으로는 세좌의 작은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토산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요. 이 토산이 그 유명한 필가산입니다. 필가는 옛날 문인 묵객들이 사용하던 붓을 걸쳐놓는 일종의 붓거리인데요. 붓자리 끝을 대롱대롱 매다는 입식 붓거리 형태가 아니라 바닥에 놓고 붓털이 있는 부분을 걸쳐놓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마치 작은 산봉우리가 연여져 있는 모습으로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오목한 곳에 붓을 걸쳐놓는 겁니다. 이 필가를 닮은 산 밑에서 대문장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보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강점촌이라는 곳에 두보의 무덤인 두보 능원이 있습니다. 우수가 어린 얼굴로 구부정 뒷짐지고 서 있는 두보의 동상이 쓸쓸합니다. 사람들의 팔길도 뜸하고 건물도 퇴락해서 더욱 쓸쓸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푸른 나무들이 제법 빼곡한 숲 속에 하단을 벽돌로 두르고 약 10m 정도 높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에 이르니 긴 세월 타향을 떠돌며 사향의 노래를 눈물로 부르던 시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알록산의 난으로 동생들과 헤어진 뒤로 난리를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낯선 타향을 천전하며 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던 두보. 인구의 회자들은 그의 수많은 명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빚어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고향을 그리며 지은 유명한 시들 몇 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동생을 그리워하다라는 작품입니다. 수고 단인행 변추이란성 노종 금야백 월시 고향명 유재개 분산 무가문 사생 기서 창부달 황내 미휴병 수고 단인행 수자리 북소리에 사람 자취 끊기고 변추이란성 변방의 가을 외로운 기러기 소리 노종 금야백 이슬은 오늘 밤부터 하얗게 되고 월시 고향명 다른 고향의 달처럼 밝은 달인데 유재개 분산 동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가문 사생
생사를 물을 집조차 없다네. 기서장부달 편지는 오랫동안 가 닿지도 못하니 황내 미휴병 하물며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메리야.

아직도 전쟁을 날리는 북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깊은 변방의 도시에 의기러기의 울음소리가 처연하게 들려옵니다. 본시 기록에는 대열을 갖추어 나라가 되기 때문에 형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기러기의 울음소리는 전쟁으로 인해 홀로 떠돌고 있는 동생이 형을 부르는 슬픈 울음이 되는 것이죠. 그 처연한 울음소리에 이끌려 마당을 나섰더니 가을달이 고향에서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집니다. 동생들아, 동생들아, 다들 살아있는 것이냐? 알록산이 죽고 장안과 낙양이 탈환돼서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사사명의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하남성, 산동성 지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곳은 동생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전쟁 통일화 편지도 도달하지 않으니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염려로 피가 마르는 주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동생들에 대한 염려로 힘든 노년의 날들을 보내던 두보는 죽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침내 백제성을 떠나 삼협을 지나 고향을 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으로 가는 백길은 전란으로 막히고 오갈 데 없게 된 두보는 병든 몸을 이끌고 호북과 호남을 정처 없이 떠돕니다. 이 막막한 절망의 시기에 두보의 배가 바다처럼 광활한 동경호에 도달했고 늙고 병든 시인은 그 유명한 누각 악양루에 올라 슬프고 장엄한 시등 악양루를 남깁니다. 성문 동경수 금상 악양루 5초 동남타 권곤이랴부 친북 무일자 노병류 고주 육마 관산국 빙헌 채사류 성문 동경수 예로부터 동경호를 들었더니 금상 악양루 이제사 악양루에 오르네 5초 동남탁 오나라 초나라까지 동남으로 터져 있고 권곤이랴부 해와 달이 밤낮으로 이곳에서 떠오르네 친북 무일자 친척도 친구도 소식한 자 없고 노병류 고주 늙고 병들어 요런 배로 떠도는 이몸 육마 관산북 고향 북쪽은 여전히 전쟁 소식 빙헌 채사류 누각 난간에 기대어 눈물 콧물 흘리네

이 시는 전반부는 동정우를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수례입니다. 악양에 올라서 광활한 동정우 앞에 서니 자신의 삶이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소식한 자 없이 늙고 병들어 홀로 외롭게 떠드는 몸입니다. 고향에 있는 북쪽은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돌아갈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악양눈 난간에 기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인의 처지가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닙니다. 역대로 이 시는 제3구 4구를 최고의 명구로 쳐왔습니다. 5초 동남 닭 건건이라부 원하라 천하라까지 동남으로 터져 있고 해와 달이 밤낮으로 이곳 동경우에서 떠오르네. 동남쪽으로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동경우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장엄한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풍경에서 비롯된 장엄한 기상이 작품 후반부에 묘사된 슬픔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후반부에서 시인의 고독과 절망이 아무리 강렬하고 침울해도 이 시는 여전히 장엄한 기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의 의면 속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전쟁이라는 시대가 만든 불행에 온 힘을 다해 맞서고 있는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를 이해하면 외로운 배 고주의 고독, 외로우면서 동시에 고고함이 듭니다. 홀로 세계에 맞서고 우주에 맞서는 배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씩씩함 때문에, 그런 결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에 난간에서 흘리고 있는 시인의 눈물도 개인의 슬픔이 아닌 시대에 대한 아픔으로 읽힙니다. 오늘은 낙양 공의시에 있는 주보의 고향집에 들러서 그의 유명한 사양시 몇 편을 읽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주보시의 중심축입니다.

그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아름다운 시는 천년 세월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찾아갈 여행지는 산동성입니다. 200의 자취가 선명한 제령의 태백루 그리고 오학 독존의 산 태산을 찾아갑니다. 그 태산 꼭대기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두보의 노래를 듣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EBS 평생학교 손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배운 글자 구조, 배치를 활용해서 이제 그대로 단어 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이제 길게 문장이 되죠. 또 문장 쓸 때 삐뚤어진다는 분들 많으세요.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하게 문장을 쓸 수 있는 비결 같이 문장 써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줄노트에 쓸 건데요. 반듯하게 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노트 선을 밑선으로 해서 글씨의 기본 선을 밑에 맞춰서 써줍니다.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아래에 밑선을 맞추고 위에 글자 키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데 줄 중간에 쓰게 되면 아래 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어요. 글씨가 삐뚤삐뚤 들쑥날쑥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밑선을 노트선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고 위에 글자 키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써지기 훨씬 쉬워요. 글씨 키가 똑같아야 되죠? 예, 가짜에서 가장 키가 큰 부분이 어디예요? 모음이죠? 모음과 키를 딱 맞춥니다. 그래서 자음을 쓰고요. 요거 절반만큼만 내려와서 모음을 쓰고 그만큼 똑같이 또 띄워주고 리을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맞춰줍니다. 글씨와 글씨 간의 간격은 글씨를 작게 쓰니까요. 1, 2mm 정도 띄워주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글씨가 따로 놀아서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다음 개울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요 아래로 써보겠습니다. 기역을 쓰고 기역은 가로, 세로액이 비슷해야지 예쁘게 된다고 했죠. 위에 암호음이 하나 올 때에는 이 자음보다 약간 적게 띄워주고 써줬는데요. 두 개가 와요. 이중모음이 오죠. 자음의 절반만큼만 띄고 모음을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 또 똑같은 만큼 띄고 모음을 하나 더 써줍니다. 다음 울자예요. 세로 모음, 모음 키에 맞춰서 자음을 써주고요. 아래 우 모음을 써줄 공간을 만들어주고 써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을자는 1대1이 됐는데 울자는 약간 더 올라가야지 글씨가 균형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초성 자음과 받침에 크기가 같아야지 글씨가 예뻐집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거의 다 됐다 할 때 거의 자를 써볼게요. 기억을 쓰고 자음의 절반만큼 자음의 딱 중간에 어모음을 쓰고요. 그 다음 이 모음을 씁니다. 다음 의자예요. 의자는 보니까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온 건 똑같아요. 똑같은 기형인데 자음 자리에 자음 하나가 아니라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같이 왔어요. 요것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음 자리에 왔으니까 요 으자를 자음 하나로 보고 정중앙에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염원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염원. 자음을 쓰고 요 자음 높이의 절반만큼만 올라가서 모음을 쓰고요. 자음에서 절반만 들어와서 받침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예요. 자음 옆에 모음 오고 받침 오고 자음 옆에 모음 오고 받침 오고 해요. 그런데 자음 자리에 이응 하나가 아니라 우자가 왔어요. 이 의자랑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조금 더 공간만 차지하게 자음 자리에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받침은 자음 위에 절반 정도 들어가서 써주면 딱 예쁘게 나옵니다. 씨앗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겹자음이 나왔어요. 이 겹자음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쌍기읍, 쌍비읍 다 똑같은데요. 시옷을 하나 쓸 때보다 시옷을 두개쓸 때의 크기는 약간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위아래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옆으로만 조금 더 공간을 써서 크기를 키워주시면 돼요. 두 개라고 해서 이렇게 두 배가 되게 쓰면 글씨가 옆으로 너무 넓어지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요렇게 겹치게, 뒤에 오는 시옷에 앞에 오는 시옷 끝이 일부가 겹치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에 아자예요. 이응을 쓰고, 요 이응의 절반만큼 올라가서 모음을 쓰면 딱 앞에 글자와 글자 키가 맞고요. 다음에 이제 시옷이 받침으로 왔는데요. 시옷이 받침으로 올 때는 절반 들어가서 썼는데 좀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중앙에서 갈라져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시옷은 약간 위에 모음보다 받침이 튀어나와요. 요게 자연스러워요. 시옷처럼 뻗는 모양의 자음들, 시옷, 지읒, 치읒이 있죠? 예, 요런 받침들은 쓸때 요렇게 딱 맞춰서 모음 라인에 맞춰주면 막힌 것 같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모양대로 편하게 빼줍니다. 튀어나와도 요 약간의 차이에 글씨가 시원하고 멋있게 쓰실 수 있어요. 다음, 보고라는 단어예요. 자음을 쓰고 아래로 올 때는 위 자음에 딱 절반에 맞춰서 오모음 써주고요. 다음 앞으로 나올 때는 예, 자음만큼 한번더 앞으로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요 비읍만큼 한번더 앞으로 나와서 모음을 써주고 예, 왼쪽보다 오른쪽을 살짝 짧게 써줍니다. 자, 고자를 쓸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이쪽은 너무 획이 막혀서 좁고요. 이쪽은 튀어서 넓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곧자를 이렇게 씁니다.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오모음을 살짝만 땡겨줘요. 그러면 여기 트인 느낌이 거의 비슷해지고 안정감 있게 쓰실 수 있어요.

0: 글씨는 작게 쓰기 때문에 글자 글자 사이는 약 1mm, 2mm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요 간격도 한 글자나 한 글자가 조금 못되게. 그래서 기본을 그냥 한 글자. 그러면 글자가 커지면 어때요? 띄어쓰기도 커지죠. 그 간격은 맞춰서 비례해서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가 가지런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씨를 쓰실 때 가장 우리가 처음 쓰는 게 자음이죠. 자음을 자리를 잘 잡아줘야 나머지 모음, 받침도 위치가 딱 맞아요. 자음을 잡을 때 특히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나면 피읍을 어디다 써야지 맞지? 높이가 갑자기 헷갈릴 때 있죠? 이럴 때는 앞에 써놓은 거를 쭉 한번 보셔서 아, 할자가 보니까 필자랑 똑같이 기형이네요. 그러면 요 할자와 키를 비슷하게 자음의 시작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글씨가 키가 맞아져요. 요자는 그형이에요. 7대 3, 글씨는 7, 여백은 3인데 요자만 그 글씨 7 공간을 다 안 써요. 그자, 요자는 다 써놓고 보면 위아래가 조금 남습니다.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형만 빼고는 나머지는 글자 공간을 꽉 채워주면 가지런하게 쓰실 수 있어요. 단어 쓸 때, 문장 쓸 때 이렇게 한 번씩 쓰는 순서대로 연습을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 쓰실 때보다 또 더 금방 익숙해지시고요. 요게 이제 반복이 되면 좀 빠르게 써도 편하게 써도 구조대로 글씨가 써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숫자 또 빠르게 예쁘게 쓰는 법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잉여에너지, 당뇨병, 그리고 암, 그리고 또 채소와 고기의 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요. 오늘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흰살 생선을 드실 때는 잎채소와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붉은 고기는 뿌리채소와 궁합이 맞고요. 평소에 변이 묽은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밥상 닥터가 당뇨 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당뇨 밥상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메인 접시, 가장 중요한 주식을 무엇으로 정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당뇨병의 주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 한국인의 당뇨병 주식은요, 탄수화물 함량을 최소화하고요, 단백질 함량을 최대화시킨 음식이 적합한 겁니다. 또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만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적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근육량은 20대의 근육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0대부터는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요, 체중 킬로그램당 0.8g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60대는 1g 정도로 조금 더 높습니다. 60대 기준으로요, 체중 60kg

15g이신 분을 가정해 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요. 하루 세끼 기준으로 봤을 때한 끼에 2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달걀, 두유, 우유, 두부 이렇게 있고요. 또 흰살 생선, 붉은 고기, 그리고 닭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달걀 하나에는요, 단백질량이 5g 내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단백질 20g을 이 달걀로만 맞추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달걀 4개. 근데 한 끼에 달걀 4개씩 하루 3번 드실 수 있나요? 그렇게 드실 수는 없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나 달걀 4개 오늘 한 끼에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 둔 겁니다. 우유. 작은 팩으로 되어 있는 거 4개고요. 두유도 팩으로 4개 준비해 왔는데, 이게 각각이 단백질 함량이 달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걀 4개 또는 우유 4팩 또는 두유 4팩 요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내가 한 끼에 먹어야 될 단백질 권장량을 잘 계산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기는요, 각각 제가 준비해온 고기가 100g 분량입니다. 100g 살코기에는 단백질이 20에서 2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살코기인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 삼겹살로 100g이면 단백질 함량은 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 끼에 드셔야 될 단백질 양이라는 거죠. 생선으로 100g을 드시거나 고기로 100g을 드시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두부가 있었는데요. 두부 설명 빼놨네요. 두부를 말씀드리면 보통 요게 포장 두부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포장 두부가 한 팩에 300g 정도예요. 거기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시는 각각의 음식 종류의 이 양이 한 끼에 섭취하셔야 될 단백질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눈에 딱 사진 찍어 두시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으로 좀 들어가 보죠. 실제 한 끼에 달걀 한 4개씩 먹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평생 이렇게 달걀만 드실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단백질 음식을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에, 달걀 한개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걀 한 개. 우유나 두유 중에 한팩 드실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두유 한 팩을 놓겠습니다. 두부 뭐한 4분의 1쪽 정도는 한끼 반찬으로 드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고기 양, 드실 만한 양이 결정이 되죠. 고기는 4분의 1 분량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한번더 정리를 하면 이 앞에 보이는 단백질 음식들 중에서 네 가지를 골라서 각각 4분의 1씩 드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난 생선 정말 좋아하는데, 이 생선 100g 한 끼에 먹는 거 쉬운 일인데 하시면 생선 100g 그냥 다 드시게 된다면 나머지는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게 좀 고려해서 드시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절반 절반씩 합쳐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두유 아니면 두부 아니면 콩이거든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시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단백질 섭취 기준대로 식사 꾸준히 하시면요. 당뇨 환자의 혈당 내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일반인들,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성인병 갖고 계신 분들의 근육량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가득 넣은 당뇨 식단의 메인 요리를 소개해 드리고요.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요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프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죽입니다, 죽. 죽은요. 당뇨 환자분들 드시기 참 곤란한 음식 중에 하나가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화 흡수가 빨라서 그런데요. 이 죽만큼은 당뇨 환자분들
드실 수가 있는 죽입니다. 이 죽의 이름은요, 바로 타락죽입니다. 아, 재료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귀리 필요하고요. 우유 필요하고. 그리고 우유 큰 팩, 한 통, 한 팩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귀리 깨끗이 손질하시고 씻으셔서 30분 이상 물에 불려 두시는데요. 반나절 이상 불리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는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최소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이상 불린 귀리를 쓰시고요. 믹서기에 귀리를 넣어요. 그리고 우유를 조금 부어줘요. 그래서 거칠게 갈아주면 되고요. 갈아진 귀리 그리고 우유를 다 냄비에 붓고 우유 큰 거 아까 우유 약간 뜯어서 넣었잖아요. 그 나머지 우유를 다 냄비에 같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킵니다.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중불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올려놓고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떡처럼 변해요. 귀리가. 그러니까 불 올리자마자 계속 천천히 이렇게 바닥부터 긁어주시면서 끓여주시면 좋고요. 죽이 끓어오르게 되면 약불로 줄여서 한 20분 정도 더 끓여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눌러붙지 않게 계속 천천히 저어주시면 되는데 젓다 보면 이렇게 떠보잖아요. 그럼 이게 뽕주 아십니까? 혹시 치즈 녹인 거에 이렇게 뭐 찍어 먹는 거? 그것처럼 치즈 녹은 것처럼 죽이 거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라서요. 밥으로 지어서 드시면 매우 까칠까칠 꺼끌꺼끌합니다. 그래서 잡곡이 난 잡곡 먹으면 소화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이게 타락죽, 귀리 타락죽 만들어서 드셨을 때는 소화 잘 되실 겁니다. 당뇨 환자의 밥을 대신할 요리로 저는 자신 있게 이 타락죽 권해드리는데요. 드시는 양은 100g 정도 전후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탄수화물, 귀리가 당뇨에 좋긴 하지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 수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음 요리에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제 앞에 있는 두부 볶음밥입니다. 타락죽과 마찬가지로요, 당뇨 환자의 쌀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요리가 바로 이 두부 볶음밥인데요. 재료는 두부 500g, 양파 작은 거, 당근 조금, 대파, 그리고 햄, 아니면 참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달걀 두 개, 그리고 치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소금, 후추 이 정도 필요하는데요. 만드는 법은 두부 500g을요. 이거 물기를 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기 짜내기 위해 전자레인지에다가 3에서 4분 정도 가열하신 후에 면보에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누르면서 물기를 짜내세요. 그런 다음에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이 두부를 넣고 고슬고슬하게 이제 볶습니다. 물기를 더 날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 물기 날린 두부에 달걀 노른자만 빼가지고 두 개를 넣고 버무려 줘야 됩니다. 이거 맛있는, 그리고 눈으로 봐도 맛있는 볶음밥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파를 먼저 넣고 파기름을 조금 내고 향을 입힌 다음에 당근, 그리고 양파, 햄 이런 것들 같이 넣고 볶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잘 볶아진 재료 위에 아까 달걀 노른자에 버무려둔 두부 있잖아요. 이걸 같이 넣고 더 볶아줍니다. 이 두부 볶음밥 한 공기면요. 단백질 섭취량, 한 끼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두부가 500g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500g 들어간 거 한 번에 다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여러 번 나눠서 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우유 하나 아니면 뭐 두유 이게 추가되면 딱이죠. 당뇨 환자분들은요. 밥과 헤어지는 것이 참 힘든 분들이 많죠. 뭐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뇌가, 내 혀가 그 밥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타락죽 그리고 두부볶음밥 드셔보시면요. 쌀밥에 대한 욕구가 조금은 채워지실 겁니다. 오늘은 당뇨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량, 섭취 방법, 그리고 단백질 가득한 당뇨 밥상의 메인 요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뇨인들의 가장 큰 고민, 간식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식이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식이행 8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찾아갈 여행지는 산동성, 제녕과 태산입니다. 산동성의 유서 깊은 도시 제녕은 공자의 고향인 곡부와 맹자의 고향인 추성이 가까워서 예로부터 유가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북경과 항주를 잇는 경항대운하가 이 제녕을 지나가면서 상업적인 발전까지 안겨주었는데요. 제녕에서 시성 이백의 자취가 선연한 태백루로 가볼까요? 이곳은 이백이 자주 들러서 술을 마시던 평범한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백의 시명을 따라서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이백이 세상을 떠난 뒤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백을 흠모하던 문인 하나가 이곳에 태백주루라는 간판을 새겨 걸고 글을 한편 지어서 세상에 알리니 이 평범한 술집이 단박에 시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중건을 거쳐서 명대에 이르러서는 주자를 빼버리고 태백누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호북성 알육에서 살던 이백은 부인 허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자식들 둘을 데리고 이곳 제녕으로 이사를 옵니다. 먼 친척벌 현령의 도움을 받아서 집과 전답을 마련하고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새처럼하게 생긴 과수에게 새로 장가도 갔습니다. 이제 벼슬길만 열리면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겠다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귀깨나 끼는 높은 벼슬아치들은 이백의 재주는 높이 사면서도 그의 분방한 기질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잔치자리에서 술은 마음껏 얻어먹었지만 정작 필요한 추천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얻은 아내 역시 남편의 무능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팎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날로 중화해 가니 이백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술집에 와서 술을 진탕 마시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검을 빼어들고 춤을 추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군불견 황아지수 천상래 불류도에 불부해

군불견 고당명경 비백발 조여 청사 무성선 인생 득의 수진환 막사금준 공대월 천생아재 필요용 천금산진 환불해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아지수 천상래 황하의 강물이 하늘로부터 와서 불요도에 불부해 힘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을 군불견 그대 보지 못했는가 고당명경 비백발 높은 집 밝은 거울 속 슬픈 백발을 조여 청사 무성선 아침에는 푸른 실이더니 저녁엔 흰 눈이 되었다네 인생 득의 수진환 인생은 득이하면 마음껏 즐겨야 하는 법 막사금준 공대월 어찌 황금 술잔 빈 채로 달을 대하게 하리요 천생아재 필요용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쓸모가 있을 터 천금 산진 환불해 천금은 다 뿌려져도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로다 장진주라는 제목이십니다 장진주의 뜻을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장은 뭐뭐 하세요라는 뜻의 청할 청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읽을 때 짱이 아니고 치앙으로 읽습니다. 진은 마시다. 그래서 진주는 술을 마시다는 음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진주는 술을 드시라고 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하는 득이한 일이 그 당시 이백에게 있었을까요? 벼슬길로 나아가서 창생을 이롭게 하고 임금을 바로 해서 사직을 안정시키고 이름을 크게 얻어서 부모님을 영예롭게 하자는 그의 거창한 꿈은 거듭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시절입니다. 이러한 연속된 실패에도 주눅들지 않고 술잔을 들고 즐기자고 호기롭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이 재주를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천생아재의 필요용의 확신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나만의 재능, 나만의 개성을 부여한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재능이나 개성이 필요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내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다만 조금 앞서고 조금 뒤처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천금 산진 환불에 천금은 다 흩어졌어도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간에 자신이 기울였던 온갖 노력이 아직은 결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기울인 돈과 시간, 번뇌과 고뇌의 투자가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인 것이죠. 이 두 구절이 있어서 이 장진주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자는 권주가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백의 호방한 권주가 장진주의 당당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여행의 최종 종착점인 태산으로 가볼까요? 이 태산은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높이는 1545m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수려함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설악산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태산은 특별한 문화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바로 오악 독존으로 표현되는 지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존의 태산은 이곳을 오르는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산을 오를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 태산처럼 우뚝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지존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꿈을 과감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1300년 전에 젊은 시인 두보가 있었습니다. 두보는 25세가 되던 해 낙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 참여합니다. 독서가 만

홀로 벼슬살이 하고 있던 아버지 두한을 찾아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는지 자유로운 권고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뜰에서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잘 수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태산이 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연주성 고루에 쏟아지던 날 두보는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태산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대종 부여하오 제로 청밀어라. 조화 종신수 음양할호뇨. 탕흉 생칭은 결자 입휘조. 회당 능철정 일람 중산소. 태산을 바라보며 대종 부여하오 제로 청밀어라. 태산은 대저 어떠한가 제와 노에 걸쳐 그 푸르름이 끝이 없구나. 조화 종신수 음양할호뇨. 조물주는 신령함과 수려함을 모아놓았고 산의 남북은 어두움과 밝음이 다르도다. 탕흉 생칭은 결자 입휘조. 씻겨진 가슴엔 높은 구름이 일고 터질 듯한 눈으로 새들이 날아 돌아온다. 회당 능철정 일람 중산소.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자그마한 무산들을 한번 굽어보리라.

이시 전체에 넘쳐오르는 이 호매한 기백 때문에 주석가들 중에는 이 시에 대해서 글은 적으나 힘이 커서 태산과 겨룰만 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두보의 전체 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라고도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지막 두 구절. 반드시 산 꼭대기에 올라 자그마한 무산들을 내려다보리라. 허당능절정 일람중산소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인용합니다. 특히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의교회담에서 자주 인용해서 서방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패의 그늘에 주저앉고 싶을 때 불끈 일어나 산으로 갑시다. 거기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푸름을 보고 나 또한 젊음이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해 봅시다. 또 거기 하늘이 빚어낸 수려한 봉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늘이 빚어낸 걸작이라고 자찬해 보기도 합시다. 산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의 바닥을 뒤집어 먼지 같은 근심들을 탈탈 털어버리고 혹여 구름이라도 피어오르면 그것이 하늘이 내게 주는 상서로운 희망의 메시지라고 여깁시다. 산새들도 날아와서 우리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호기롭게 말하는 겁니다. 회당 능 절정 일람 중산소.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들른 여행지는 산동성의 제령과 태산이었습니다. 불우한 시절에 불렀던 씩씩한 노래 장진주를 함께 불렀고, 실패를 딛고 정상을 향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불렀던 젊은 두보의 노래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장강의 물결, 황하의 물결을 따라가며 시의 나라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까? 시를 들고 찾아가는 여행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시적인 감동과 여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해서 문서나 서류에 깔끔하게 쓸수 있는 숫자하고, 두 번째는 누가 전화번호 불러줄 때 급하게 빨리 받아 적어야 되는데, 빨리 쓰면서도 예쁘게 숫자 쓰는 법두 가지로 써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쓸수 있는 숫자와 빠르게 그리고 예쁘게 쓸수 있는 숫자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일자는 이렇게 고리를 올려주시고, 기울기만 약간 눕혀서 쓰기 편하게 내려주시면 일자, 깔끔한 일자가 됩니다. 눕혀져야 빨리 쓸수 있고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쓰는 숫자 1은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속도가 더뎌지면 오히려 이렇게 삐뚤어지기 쉽거든요. 피랍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할 때 힘을 주고요. 내려오면서 힘을 뺍니다. 그래서 가볍게 삐치맥 쓰듯이. 그 다음 숫자 2는 깔끔하게 쓰시는 2는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내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거죠. 마무리는 물결 무늬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약간 비스듬하게. 그 다음 빨리 쓰는 2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죠? 더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약간 세모진 이응, 세모진 동그라미가 나오게.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쓸때 이렇게 겹쳐져도 돼요. 요거를 딱 맞춰서 쓰려면 요거 예쁘게 쓰려고 천천히 써야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맞춰지게끔 위로 향하게끔 뻗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3자. 3자도 2자 시작과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고 아래 동그라미는 조금 아래 원은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아래가 조금 더 넓게 써주는 거예요. 2자, 3자 똑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겹쳐지는 정중앙 부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수평이 되도록. 네. 그래,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3자를 빠르게 써볼게요. 3자를 빠르게 쓰면 요것도 요 2자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동그란 원이 다 없어졌죠? 세모진, 둥근 세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에서 일자로 뻗으면 똑같은 이자가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한번 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으로 써지면 굉장히 빨리 그리고 가독성 높게 알아보실 수 있는 예쁜 숫자가 됩니다. 요 숫자 한번더 써볼게요. 밑에를 넓게 그리고 가운데는 일자가 반듯하게 되도록 빨리 쓰는 거는 이자와 똑같이 이렇게 뻗어줍니다. 그 다음 4. 4는 일직선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자 마무리와 똑같이 물결 무늬인데요.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물결 가볍게 써주시고요. 요거와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마무리해 써주시면 돼요. 네. 다음. 빠르게 쓸수 있는 사자예요. 물결 무늬 만들려면 시간 걸리죠? 한 획처럼 쓰시면 돼요. 요렇게. 다음, 요 세로액도 굳이 평행 요거 신경 안 쓰시고 편하게 내려와도 됩니다. 일자 뻗을 때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피랍이 들어가고요. 끝에 가볍게 날리는 획으로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 들어가고 일자 쓸 때랑 똑같아요. 힘 들어가고 빠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더 써볼까요? 한 번에 쓰고요. 그 다음 가볍게 빼주시면 됩니다. 요게 다 기울기가 이렇게 살짝 기울게 써주는 거예요. 기울기만 비스듬하게. 서류 문서에 깔끔하게 쓰실 때도 너무 반듯하게 쓰시면 속도도 빨리 못 쓰고요. 훨씬 쓰기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손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숫자 쓰기를 해볼 거예요. 생활 속에서 숫자 쓸 일이 의외로 종종 많아요.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눕히면 쓰기가 쉬워집니다. 네, 다음 5를 써볼게요. 기울기 비스듬하게 내려주고요. 다음 요 기울기에 맞춰서 동그랗게 원 일부 그어주고 일자로 수평으로 빼주시면 돼요. 5자. 네, 요거를 빠르게 쓰시려면은 요 획을 지붕 빼고 나머지 획을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위로 튕겨주듯이 뺍니다. 네, 그러면 속도를 엄청 빠르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 지붕은 가볍게, 요것도 끝은 날리는 거예요. 항상 빨리 쓰는 숫자는 끝까지 힘을 다 주지 않습니다. 빠르려면 어때요? 벌써 손이 다음 자 쓸 준비하고 있어.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끝을 가볍게 손을 벌써 힘을 풀어주면서 힘을 빼주면서 다음 자 쓰러 갈 준비해야 되니까 요게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도 끝이 가늘어지고 가로에 지붕 끝도 가늘게 빠르게 빼줍니다. 네, 다음 6자예요. 6자는 큰 원을 그리듯이 넓게 둥그런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도 동그랗게 원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6자 빨리 쓰시려면은요, 원보다는 직선이 빠르죠? 그래서 원 안 그리고요. 그냥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밑으로 갈수록 풀어지고 힘을 가볍게 빼주는 거예요. 요 끝이 똑같이 6자 끝이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볍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7자는 요 기울기 비슷하게 짧게 기둥 내려주고요. 그 다음 이 마무리한 물결 무늬 똑같이 짧게 물결을 만들어주고 또 요거와 수평이 되게 쭉 기울기 맞춰서 내려오면 됩니다. 요거를 끝에 쓰실 때 보면 여기서 한번 물결 무늬 하고요. 약간 이렇게 겹치듯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예, 그래야지 빨리 써져요. 근데 글자는 작게 쓰기 때문에 써놓으면 그냥 일자로 바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쓰실 때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일자까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자를 이제 빠르게 쓰려면 요게 평행이 되면 조금 속도가 더뎌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짧은 획을 눕혀줍니다. 눕혀서 꾹 눌러주고요. 여기서 한 번에 7이 갑니다. 네, 그러면 약간 요거보다는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요. 여기에서 한 번에 써주시는 거예요. 다음 8자예요. S자를 처음에 쓰시는 거예요. 약간 누운 S자. 네, 요거 1, 2 기울기 다 누운 것처럼 비스듬하게 써주시고요. 여기에서 끝으로 올라올 때 넓게 벌리지 말고 올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빨리 쓰는 8자는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이 동그란 모양을 좀 포기를 하시면 돼요. 네, 조금 각이 생기죠? 한 번에 빠르게 이어줍니다. 네, 이러면 모양은 똑같은데 훨씬 속도는 두 배 빠르게 쓰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9자예요. 9자도 깔끔하게 반듯하게 쓰시는 9는 동그라미를 다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꾹 눌러주는데 끝에 힘 안 빼요. 네, 끝에 힘 안 빼고 땅에 말뚝 박듯이 꾹 하고 반듯하게 내려줍니다. 예, 근데 이제 빠르게 쓰려면 9자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예쁘면 속도가 훨씬 더뎌져요. 그래서 다 마무리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9자 올라가다 말고 여기에서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내려와줘야 돼요.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훨씬 속도도 빠르게 하고요. 한획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어요. 써보시면 한획 쓰는 것처럼 편하고.

빨리 쓸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0인데요. 숫자 0은 예쁘려면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써야지 예뻐요. 길쭉하게. 근데 속도가 배는 더뎌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쓰려면 그냥 동그랗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짧게. 키가 낮아지게. 근데 이렇게 끝을 맞물리지 않아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빠르게 쓰면 맞물릴 수가 없어요. 속도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끝은 일자 끝이랑 똑같아요. 이자 끝, 사자 끝과 똑같게 여기서 그냥 가볍게 날려주는 거예요. 힘을 빼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숫자 0을 쓰실 수 있어요. 네, 먼저 젤펜으로 써보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숫자까지 다 연습을 해봤는데요. 예쁜 글씨 또 멋지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당뇨 밥상의 메인 요리죠. 단백질 가득한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뇨를 극복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하고요. 운동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매 끼니에 드셔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20g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뇨인의 염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간식입니다. 간식.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두 가지 간식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긴 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두 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게 칩, 과자입니다. 과자. 두부 칩입니다. 두부가 어떻게 이렇게 얇지? 이거 포두부라는 두부가 있습니다. 중국 요리에 많이 쓰는 재료인데요. 포두부 칩 가지고 나왔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과자 드시기 힘들죠. 왜냐하면 밀가루 들어있죠. 그리고 설탕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당뇨인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게다가 만들기도 쉽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 저는 이 포두부칩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재료 간단합니다. 포두부, 그리고 소금, 올리브오일, 비닐봉지,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네, 이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포두부를 나초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나초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고요. 비닐봉지에 포두부 넣고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올리브유 적절히 넣어주시고 입구 동에서 보면서 이렇게 막 흔들어 줍니다. 골고루 양념이 묻게 되고요. 포두부도 조각조각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버무린 포두부를 에어프라이기에다 넣으시고요. 160도에서 5분 정도 돌리시고 또 빼서 한번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뒤집어서 180도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더 바싹 구워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 포두부는 두부로 만든 식재료인데요. 중국 식재료점 파는 곳에서는 뭐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정말 식재료 다양하게 사용하고

같아요. 특히 두부를 가지고 만든 다양한 식재료들은 정말 당뇨 환자분들이 참고하고 응용할 만한 재료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부로 만든 식재료는 국수 그리고 볶음면 같은 요리에 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거든요.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국수 드시고 싶으실 때, 볶음 요리 드시고 싶으실 때, 많이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식은 요 쉐이크입니다. 색깔이 조금, 익숙치 않은 색깔이시긴 할 텐데, 이 블루베리가 들어가서, 이런 색깔이 나온 겁니다. 이름은 제가 베리 두부 쉐이크라고 붙였습니다.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간단하게 씩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마시고 나가시면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재료하고 만드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요. 한 10알 정도면 되고요. 두부 50g 정도면 됩니다. 견과류는 흔하지 않은 견과류들 쓰시면 되는데 아몬드, 저는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각각 15g 정도씩 쓰면 되고요. 좀 독특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날달걀 1개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 한팩 정도 쓰시면 되고요. 올리브유 조금, 소금간 약간 넣으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법, 뭐 아주 간단하죠. 그냥 모든 재료 믹서기에다 넣고요. 돌리면 끝입니다. 저울도 없죠. 그러면 그냥 한 줌, 요렇게 한줌 정도, 해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드셔보시면 견과류 씹히는 맛이 아주 고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블루베리 향, 그리고 맛도 느껴지실 거고요. 좀 의아한 식재료, 아까 말씀드렸던 날달걀인데요. 날달걀 못 드시는 분은 그냥 빼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냄새, 식감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날달걀 이런 생소한 재료를 넣은 이유는 아시겠죠? 당뇨 식단의 메인 영양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날달걀을 더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날달걀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죠. 유사히 많이 드시는 제품이기도 하는 단백질 분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사 대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이나 단백질 분말들이 빠지게 되면 한끼 단백질 섭취량 이게 채워지기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의 허기감을 달래줄 간식으로 견과류 많이들 드실 텐데요. 견과류 예전에 많이 드셨던 견과류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것은 많이 먹게 되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견과류도 단백질이지만 지방이 더 많아서 과하게 드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리들 꼭 기억하셨다가 허기감 달래실 때 또, 남들 과자 먹는데, 이건 내 과자야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을 만큼 아주 맛이 좋은 그러한 과자이기도 하고 요리이기도 합니다. 무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무를 특별히 제 앞에 놔뒀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체질에 상관없이 이 무만큼은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무를 채소 중에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무를 사랑합니다. 무에는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그리고 지방 분해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보기 드문 천연 소화제입니다. 더군다나 식이섬유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수분 그리고 독소, 장내에 있는 독소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변비가 있건 설사에 있건 모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 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밀가루와 보리의 독을 해독한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무거든요. 왜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나오지 않습니까? 메밀소바 먹을 때, 무 갈아 넣은 소스에 찍어 먹죠? 냉면이나 막국수 먹을 때 얇게 점인 무, 고명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무채나 무김치 형태로 나오죠? 당뇨병 환자가 식이요법 할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밀가루에 대한 욕구일 거예요. 그죠? 밀가루 맛 때문에 간식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좋아하는 간식은 다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꼭좀 먹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 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수 요리 드실 때 무반찬 많이 챙겨서 드시면 좋습니다. 국수는요, 쌀밥만큼이나 끊기 힘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 또는 이제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음식 중에 하나라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국수는요,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인데, 떡도 마찬가지로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가루 음식은요, 이미 가루가 된 곡식을 섭취하는 거라 소화분해 흡수가 일반 곡식을 먹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만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음식이라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가 않아요. 제 앞에 국수 설명드리려고 제가 스파게티 면하고 소면 준비해 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두 가지 재료는 근데 성질이 좀 다릅니다. 스파게티 면은 아주 딱딱하고요. 소면은 잘 부서지죠? 조리 시간도 다릅니다. 소면 끓는 물에 5분 정도면 다 익잖아요. 근데 스파게티 면은요, 10분 이상 끓여야 익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유리한 국수는 스파게티 면일까요? 소면일까요? 재료가 딱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래 끓여야 된다는 것, 여기서 힌트를 받으시면 되는데, 정답은 스파게티 면이죠. 왜냐하면 딱딱하고 오래 끓여야 되니까 분해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당뇨 식단 구성을 위해서 음식과 혈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단한 식재료가 혈당에는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찰밥 부드럽죠? 맵쌀밥 단단하죠? 둘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음식이긴 하지만 찰밥보다 맵쌀밥이 그나마 혈당에 더 낫다. 이렇게 구분하는 눈을 키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잡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가 있고 차현미가 있잖아요. 현미가 혈당이 더 느리게 올라가겠죠. 혈당이 높은 환자일수록 잡곡도 찰자가 들어간 잡곡을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병 정도는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차라리 당뇨병이 온게 다행이라고요. 지금의 생활 습관이라면 아마 암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와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들의 원인이 의외로 생활 습관에 있는 경우 많습니다. 잘 낫지 않는 질환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당뇨인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기력 건조. 펭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즈 크리에이터 펭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0: 번째는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and 우리 Happy New Year 하고 시작할까요? 네.
1: Happy New Year!
0: Alright, alright.
1: 2025!
0: Oh yeah, oh yeah. Oh. 25인가요?
1: 예.
0: 이 친구는 뭐죠?
1: 뱀의 해여서 지금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네요.
0: 날름인데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1: 네. 네
0: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훈 씨.
1: 아, 또 한 살 더 먹었네요.
0: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영어 실력도 조금 더 느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뭔가 출발의 느낌. 요거 살려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는 조금 레이지한 끼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픽업해서 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오늘부터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럼요. 절대 늦은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즐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또 첫날인데 직업용어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입금, 인출 이런 거 약간 뱅킹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1: 은행에 간 상황이네요.
0: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의미를 덧붙이자면 우리 돈 또 많이 벌자. 다 같이 또 부자가 되자. 라는 의미로 또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시츄에이션 다뤄볼 텐데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 수표 입금하고 싶은데요. 이거 할수
1: 요즘에도
0: 있을까요?
1: 수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0: 네, 이게 외국에서는 실제로 써요. 네,
1: 그러니까요.
0: 한국이랑 좀 수표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션 두 번째 또떠 있습니다. 현금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1: 자, 지금 포인트가
0: 네.
1: 입금과 인출이네요.
0: That's right. 이거는 사실 동사를 모르면 쉽지 않거든요.
1: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해 첫날부터.
0: 아, 그래도 또 도전해 보는 거죠.
1: 네.
0: 네, 오케이. 자,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안녕하세요. 이 수표 좀 입금하고 싶은데요.
3: How may I help you, ma'am?
2: Hello. I want to this check 입금. For you.
3: It's for me.
2: 아니지. For the bank. 그러니까 이
3: You want to
2: 수표를 입금 이게
3: deposit?
2: deposit이 뭐지?
3: You want to put it into your account?
2: My account, put.
3: Please sign on the back.
2: 사인, 오케이, 오케이.
3: 사인 on the back.
2: 그리고 저기 현금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And I want to 인출 cash too.
3: Cash in, true.
2: No, no, out.
3: Out, not in.
2: Yeah, cash out, check in.
3: Check in. Okay. I need your debit card
2: Debit card. Oh,
3: and
2: yeah.
3: your driver's license.
2: Driver's license. Okay. Debit
3: Okay,
2: card.
3: and
2: Okay.
3: sign on the back.
2: Yeah. Okay.
0: 오늘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외국 가가지고 은행
1: 왜요?
0: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1: 만약에 그런
0: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이제 뭐 우리 현금 인출기 거기 쓰더라도
0: 맞아요.
1: 그 글자를 영어로 읽을 줄도 알아야 되니까 어휘는
0: Exactly.
1: 꼭 필요합니다.
0: Exactly. 꼭,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한국어 설정이 있는데도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휘 위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5: Please sign on the back.
4: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5: I need your debit card and your driver's license.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갈게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 수표 입금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외국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표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게 그러니까

0: 한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 cash value가 있는
1: 네.
0: 아예 그냥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냥
1: 그쵸.
0: 너무 쉽게 그게 가능한데 이제 외국에서는 blank check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냥 종이 덜렁 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계좌의 오너가 뭐그 돈을 받는 사람 이름도 쓰고 직접 금액도 쓰고 요런 거를 이제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분증을 갖고 가가지고 현금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자, 아무튼 그 종이를 가지고 가서 입금하고 싶다. 문제는 동사 완전히 몰랐죠, 그죠?
1: 아, 그러니까요.
0: 네.
1: Hi,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I'd like t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 음흠.
1: I want to보다 그렇죠?
0: 오케이.
1: 조금 더 예의 있게.
0: Right.
1: 왜냐하면
0: Yes.
1: 이제 네,
0: 왜요?
1: 돈을 또 빌려야 될 수도 있고.
0: 아,
1: 일단은
0: 나중에.
1: 지금이야 입금이지만.
0: 아, 그렇죠. 가서 뭐 rude 할 필요 없죠.
1: 맞아요.
0: 네.
1: 자, 입금하고 싶은데요. 이
0: 음흠.
1: 수표를 아까
0: 네.
1: 최근 그래도 쓴것 같아요.
0: 그렇죠. 자.
1: 근데 이거 아까 이제 피터가 답답해서 얘기했을 때좀
0: 네.
1: 들리는 게 디파짓.
0: 음흠.
1: 디파짓이라고 했습니다.
0: 이 단어가 사실 좀 한국에서도 살짝 쓰이기는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DEPOSIT. 오, 스펠링은 굉장히
1: 오,
0: 좋은데요?
1: 그래요?
0: 오케이.
1: 그냥
0: 오케이. 그냥 느낌대로.
1: 예, 말 나오는 대로 지금 썼는데.
0: 이제는 deposit 한다고 해서 PA가 좀잘안 나오지
1: 아,
0: 않아요?
1: 그렇죠.
0: 이게 이제 흐름상,
1: 맞아요.
0: 예, 그게 연습이 좀된 거긴 한데, 예전에 그 왜, 또 마음 사건.
1: 1월 1일부터 지금 무슨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0: 아,
1: 어떡해요,
0: 알겠습니다. 아,
1: 정초부터.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A가 아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1: 오.
0: 완료합니다. Alright. DEPOSIT. Again, 발음할 때는요. depo보다는 deposit. 오의 강세를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의 강세가 가면 대부분은 입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두번 해드릴게요. deposit. deposit.
1: Deposit. Deposit.
0: Very nice. 자, 그리고 물론 또이 단어 나오게 되겠지만
1: 네.
0: 이 반대로 인출하는 거, 꺼내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1: 오, 이제 다음 미션에도
0: 네,
1: 이거 있었던
0: 맞아요.
1: 것 같은데. 미리
0: 요거는
1: 배우나요?
0: 여러 번 해야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인출하다라고 하면, 아예 생각이 안 나거든요.
1: 뭔가를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0: 예. 그쵸. 자, 이거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네.
0: Withdraw. Withdraw.
1: 오, 들어봤습니다. Withdraw.
0: 함께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draw.
1: Withdraw.
0: 오케이, 오케이. TH와 비슷한 사운드가 있는데, 겹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스킵한 것 같은데요. With까지는 일단
1: 아,
0: 쓰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리는 거 뭐죠, 우리? 그리다?
1: Draw.
0: D-R-A-W.
1: 아, withdraw.
0: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거?
1: 아니요, 알죠.
0: 들어봤어요? 오케이. So, withdraw라고, 잠깐,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이?
1: 어렸을 때 배웠죠. 다 까먹은
0: Alright,
1: 거죠.
0: alright, alright. So, withdraw는 이거는 인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니까 don't worry about it, right? 자, 근데 제가 이거 한국에서 deposit이라는 단어를 몇분 쓰시는 걸 들었어요.
1: 네.
0: 근데 deposit을 입금하다라는 동사로 쓰시지 않고 보통 보증금 있죠.
1: 예산 같은
0: Right.
1: 거 뭔가 안에
0: 미리 돈을 넣어놓는 거.
1: 들어가 있는
0: 예.
1: 돈.
0: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제가 deposit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뭐 예를 들어 외국에는 렌트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거나 그러니까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때 보증금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deposit my money 해서 내 돈을
1: 입금하는 걸로도 쓸
0: 입금하다.
1: 수
0: 그
1: 있고.
0: 둘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알라이. 자, 그리고 상훈 씨가 아주 좋은 거를 잡아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1: 네.
0: 주어는 뭐 당연히 I 대신에 뭐 we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오 씨, 이게 뭐를 줄인 거예요?
1: Would like to죠.
0: Okay. Would like to 되겠습니다. 주어랑 이렇게 합쳐지면 apostrophe D로 줄여지는데 그런다 이런 걸딱 본다 하더라도 had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자동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1: 네.
0: Would like to 줄여서 그냥 그쵸? apostrophe D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도대체 얘가 뭐보다 예의 있는
1: 아,
0: 표현이에요.
1: 제가 아주 잘 집었네요. Want to.
0: 그렇습니다. Right? 자, I want to do something.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Want to 동사 원형하면 그 행동 하고 싶다. 이건데 이것도

0: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조금 더 격식이다라는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얘는 사실 주어가 뭐 she 이런 거 나오면 once.
1: 맞아요.
0: 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얘는 I, we 말고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ould like to do something. 뭐뭐 하고 싶다. 인데 조금 격식이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을 낸다라고 할 때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현금을 낸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 내는 거니까.
0: 지불하는 거죠. 뭐요? 지불하다.
1: 페이, 페이. 어.
0: 아, 잠깐만 이럴 거예요? 초반부터?
1: 2025년부터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0: 그렇습니다. 현금 뭐죠?
1: 캐시.
0: 어. Pay cash. 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외국 가가지고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서요. 그러면서 저 현금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 Oh, I would like to pay cash.
0: 그렇죠. I would like to pay cash. Right? 자, 이번엔 우리로 바꿔볼게요.
1: 네.
0: 저희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1: We would like to invite you.
0: 그렇죠. We would like to invite you. 이렇게 주어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원하면은 would를 주어랑 붙여서 apostrophe d로 그냥 처리를 하면 돼요. 대신에 발음을 할 때 I'd, we'd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거의 d 사운드가 안 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1: 약간 시옷을 받침으로만 쓴다고만 생각해도 돼요.
0: 맞아요. Exactly. 그래서 I'd like to, we'd like to.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기는 하는데 거의 이거는 difference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I'd 하느니 D를 거의 내지 않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So, I'd like to, we'd like to,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I 풀어도 되고요.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I would like to pay cash.
1: I would like to pay cash. Mm-hmm.
0: We would like to invite you.
1: We would like to invite you.
0: 자, 이번에는 이 체크를 deposit 하고 싶습니다. 갈게요.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1: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0: Alright,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볼게요. 뒤에 서명해 주세요. 네, 오. 이게 한국의 수표에도 그렇게 뒤에 막 서명을 하게 돼 있나요? 그런 현금
1: 자료가 있는. 아. 우리는 이제 이서라고 해서 네네네. 거기 이제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0: 맞아요.
1: 연락처 뭐 써야 돼요.
0: 여기도 그 뒤에다가 내가 갖고 간 아이디 있잖아요. 네.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거기다가 뭐 이름도 쓰고 시그니처도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1: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명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인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사인. Sign 어디에? On the back.
0: On the back에다가. 네. Okay. Please sign on the back. So sign이라는 걸 동사로 잡은 것 같아요.
1: 네.
0: Check it out. So, S-I-G-N, 서명하다. 이게 나왔고요. 상훈 씨, 이 모양을 따면은 그럼 결국에는 서명이라는 명사는 뭐가 될까요?
1: 오!
0: 요거 명사로 하면.
1: 이거 약간 ing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 보는 순간 제가 알았죠.
0: 약간의 트릭이었죠?
1: Yeah. Signature.
0: Yes. Signing이라고 할 뻔했는데. 아하.
1: Signature.
0: 아주 오묘하게 들리셨네요.
1: 그래요?
0: 네네. 지금 철자 하나 틀렸습니다. Signature. 근데
1: Signature.
0: 요 부분인데
1: 네.
0: 그렇게 실수가 날 수도 있죠. 발음 때문에.
1: 네.
0: 거기만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I를 다른 걸로.
1: 아, 여기를요?
0: 네. 저는 되게 자연을 좋아해요.
1: Signature.
0: 와. Right. Yes. Signature, signature. 이게 워낙 I의 강세가 많이 가다 보니까 A가 거의 탈락되는 수준이에요. Signature.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sign의 명사. 근데 sign도 무슨 뭐 네온 sign 이런 거 봤는데 그것도 명사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명사로도 돼요. 어떤 신호라든가, 그렇죠? Right? 그런 사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서명이라는 건 signature. Alright?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사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뒷면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Yeah.
0: 그거 덩어리로 쓴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게요. 이렇게 right. 썼네요.
0: 물론 우리가 back이 뒤에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띄어내면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고 더가 빠지는지 아닌지 막 헷갈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덩어리로 항상 가주셔야 돼요. Okay? So on the back 그러면 사실 직역을 하면 뒷면에 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뒤에 사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1: 그쵸.
0: on the back, right? on이 어떤 면 위에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한번 요거 해 볼게요. 제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해야 할까요? 할 때 우리 should 썼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네.

0: Right? 아, 내가 뭐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should I order some food 이런 식으로, right? 그러면 제가 뒤에 사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1: Should I sign on the back?
0: 좋아요. Should I sign 어디에? On the back, right? How about this? 우 쓰다가 뭐죠? 쓰다.
1: Write.
0: 그러면 PP 형태로 쓰여 있는이라는 형용사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Written.
0: 좋아요. 그러면 그건 쓰여 있어요. 뒷면에. It's written.
1: It's written on the back.
0: On the back. Very nice. It's written on the back. 이거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 갔는데 와이파이 패스워드 같은 거뭐 물어봤더니 Where's the password for it? 이렇게 물어봤더니 Oh, it's written on the back.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Should I sign on the back?
1: Should I sign on the back?
0: It's written on the back.
1: It's written on the back.
0: 본문도 갈게요. Please sign on the back.
1: Oh, please sign on the back.
0: 좋습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Please sign on the back. Please sign on the back.
0: 오케이,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현금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나오죠.
1: 그게
0: 네.
1: 인출이 이제 아까 동사로 withdraw. 왜? withdraw였고요. 여기서 이제 I want to로 또 바꿨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보통 심리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I'd like to라고 했고 두 번째 뭐 I'd like to 해도 되는데 I want to로 바꾸는 것도
0: 네네.
1: 뭔가 그 영어 패턴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0: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그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별 다 다른데
1: 네. 네.
0: 반복을 좀 싫어하는 거는 있어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단어를 반복한다든가 표현을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초반에는 조금 더 예의 있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캐주얼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1: 네. 이런 것들을 캐치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0: 잠깐만요.
1: 늘었습니다.
0: 이거 본인
1: 아니 아니요. 그냥 진짜 궁금했어요.
2: I want
1: 그리고
2: to.
1: withdraw.
2: Okay.
1: 이거 확실히 외워야 되겠어요. 이거.
0: 그래도 두번 쓰니까 낫고, 세번 쓰니까 낫고, 네번 쓰니까
1: 맞아요.
0: 점점 좋아질 겁니다.
1: 반복해야
0: Right,
1: 됩니다.
0: right. So, withdraw some cash 하고 싶다. 동사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 자, 오늘 요 단어 우리 그냥 가져가 버릴게요.
1: 네.
0: So, 현재형 알았으니까 과거형 그리고 PP 형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자, 이게 우리가 draw의 과거 PP와 같은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0: 오,
1: withdraw의 과거는
0: 아하,
1: withdrew.
0: beautiful.
1: 그리고 PP는
0: 알것 같아, 알것 같아요. 오,
1: withdrawn.
0: 잠깐, 저거는 drown인데.
1: 아, drown이에요?
0: 그대로 와주세요. 그대로, come on.
1: withdraw.
0: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우리가 draw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게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리다, 그렸다, 뭐 PP 형태 같이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So withdraw, withdrew, withdrawn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됐고,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 PP 형태까지 다룬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또 EBS 왕초보 영어는 다르죠. 예, 수준이 또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have PP 뭔가 경험을 얘기하거나 기타 등등 할때 많이 입영작할 거니까 꼭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1: 그리고 저희 학창 시절에도
0: 네네. 네.
1: 이 과거와 이 PP는
0: 불규칙한 거.
1: 예, 이거는 사실 기본으로 저희도 했었어요.
0: 그게 너무 좋은
1: 네,
0: 거예요.
1: 그리고 왕초보 때부터 이거 저희는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0: 맞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를 모르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1: 네.
0: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사실 익히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어떤 한 동사의 불규칙적인 변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I want to do something이라는 걸로 이번엔 조금 더 캐주얼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명사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to가 필요 없죠. 그냥 want something,
1: 맞아요.
0: right? I want this 가능하지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는 want to do something, right? 그래서 동사 원형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아까 전에 그 입금하는 게 뭐였죠? 다시 한번? 넣는 거?
1: Deposit.
0: 잠깐만,
1: 와.
0: 저 지금
1: 아니에요. 알고
0: 깜짝이야.
1: 있었어요.
0: 네, 오케이,
1: Deposit.
0: deposit.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격식을 낮춰서 저이 수표 넣고 싶습니다. 입금하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로. 뽑아셔도 돼요.
1: I want to deposit.

0: this check.
1: I want to deposit this check. There you go. 여러분들 입영작을 드릴 때요. 이거 보고하셔도 돼요. 당연히 처음인데. 상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약간 자신이 없다? 그러면 보고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번에는 그녀로 바꿔볼게요.
0: 네.
1: 우리 그때 승무원, 남녀를 나누지 않은 승무원이 뭐였죠?
0: Flight attendant.
1: Flight attendant, right? So 그녀는 flight attendant가 되고 싶어 해.
0: She wants to be a flight attendant.
1: 와, 잠깐만요. 비동사도 썼고, 관사도 썼고, 완벽합니다. 이번에 she니까 she wants to be, right? be가 이다도 되고 되다도 돼요. 오케이?
0: 이게 동사, 비동사의 원형이니까 쓴 거예요, 저희가.
1: 완벽합니다, right? A flight attendant, right? 오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으로서 문법 지식을 모르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파운데이션, 기초가 쌓여요.
0: 이 파운데이션이 기초란 뜻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오,
1: 기초 화장을,
0: 그렇게 하나 또 알아...
1: 기초 화장을 해줘야 돼요.
0: 네, right.
1: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deposit this check.
0: I want to deposit this check.
1: She wants to be a flight attendant.
0: She wants to be a flight attendant.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이번에 withdraw 하고 싶대요.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0: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1: There you go.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뱅크에서도. So, 현금 카드하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0: I need. 네. 나는 필요해요. 당신의 데비 카드가, 현금 카드가, 그리고
1: And
0: 당신의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다.
1: 네.
0: 운전면허증 is driver's license.
1: 오! 자, 이거는 약간 스펠링에 늪이 되는데요. 어? 확실해요?
0: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1: 네.
0: 손이 가는 대로 쓴 거예요.
1: 마의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잠깐만, CS인가? SC인가? CC인가? SS인가? 엄청 고민될 텐데 보겠습니다. I need your debit card. 그리고 또 뭐요? And your driver's license.
0: 아, 뭐가 S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1: 왠지, 그쵸? 아.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답답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상훈 씨만이 아니에요. You're not alone. 이런 경우 많아요. 오케이. C 그다음에 S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운전 면허증입니다. 진짜 뭐랄까 운전자의 라이센스인 거죠.
0: Yeah.
1: 그렇죠? Right?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는 알아두시면 더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혹시라도 경찰이 차를 세워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딱 두 가지 물어봐요. 이거, Can I have your driver's license?
0: Yeah, yeah.
1: And your,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0: 그래요? 뭐라고 하죠?
1: 자, 소리 들려드릴게요.
0: 네.
1: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
0: Registration. Registration.
1: 맞습니다. 자, register 하는 게 등록하다라는 동사. 이것도 언젠간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돼요. So registration이라고 하면 원래 정확하게 그 증까지 얘기를 하면 card까지 붙어야 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can I have your registration이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0: 그쵸.
1: 보통 이거는 아는데. 그래서 요거 두 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현금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0: 현금카드, 체크카드.
1: 체크카드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debit c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So credit card,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카드는 debit card. 요 두 개 기본으로 좀 알아두셔야겠죠.
0: Yeah.
1: 오케이? 자, 요거는 단어 문제였을 뿐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your debit card and your driver's license.
0: I need your debit card and your driver's license.
1: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I need your debit card and your driver's license. I need your debit card and your driver's license.
1: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Hi,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2: Please sign on the back.

0: 활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진짜 목소리 내주셔야 돼요. 저 이 수표 입금하고 싶은데요.
1: Excuse me.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0: 오, 좋아요. Would가 아니라 I'd like로 또 줄여서 또 해줬죠. 그렇죠?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저는 현금을 내고 싶은데요.
1: 현금?
0: 그러고 싶습니다.
1: I would like to pay cash.
0: I would like to pay cash. 나쁘지 않죠, 그죠? 얘는 좀 풀었어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주어를 좀 바꿀게요. 저희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1: We'd like to invite you.
0: Invite you. Okay. We'd like to invite you. 상훈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줄였습니다. 근데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발음 연습도 같이 가야 돼요.
1: 그때 아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옷보다는 받침을 디귿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하는 느낌을 한번
0: 맞습니다.
1: 이렇게만 right. 연습하시면은 엄청 자연스러워질 것
0: 그게
1: 같아요.
0: 그게 최고 좋아요.
1: 네.
0: 그게 최고 좋고 그 다음 좋은 게 아예 차라리 발음을 안 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드 소리 내실 거예요.
1: I'd like to가 제일 촌스럽대요.
0: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Want to do something.
1: 네.
0: 어떤 행동 하고 싶다. 가볼게요. 저 현금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1: 현금도.
0: 저는 인출하고 싶어요.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인출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1: I want to withdraw.
0: Withdraw. 약간의 현금.
1: Some cash.
0: 자, 뭐뭐도 할 때 어떻게 하죠?
1: To.
0: There you go. 이렇게 천천히 끊는 연습하다 나중에 붙여주시면
1: 네.
0: 돼요. Okay, so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Right? So how about this? 저 이 수표를 입금하고 싶어요.
1: 입금. I want to deposit this 현금이요?
0: 이 수표.
1: 수표, this check.
0: This check. 아마 벌써 습관이 돼서 would like to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1: 네.
0: 좋죠? 자, 걔는 그녀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해.
1: She wants to be a flight attendant.
0: 그렇죠. She wants to be a flight attendant.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명작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저 이 수표 입금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전 현금을 내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pay cash. 저희는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invite you. 저 현금도 좀 인출하고 싶은데요.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이 수표를 입금하고 싶어요. I want to deposit this check. 그녀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해. She wants to be a flight attendant.
0: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Hi.
2: Yes.
1: I'd like to deposit this check.
2: Oh, please sign on the back.
1: Oh, yeah, yeah. I want to withdraw some cash too.
2: I need your debit card and your driver's license.
1: Ah, okay, okay. I got it.
0: Oh, 수고하셨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Well done, you guys. 자, 그러면은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내 아들은 10월에 태어났어. 여기 월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1: 인을 써야죠.
0: 그렇죠. So my son was born in Octob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이죠. Would like to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전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 오.
0: 저는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느낌 맞나요?
1: 맞습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관계 영어를 배웁니다.
0: That's right. 자, 오늘은요. 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친구와 싸우고 난 뒤에 스토리 되겠습니다.
1: 이게 자존심 때문에 네.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하는 그렇죠. 분들도 주변에 꽤 있어요.
0: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솔직히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용기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또 말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0: Alright, 미션 1입니다. 약간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거 보니까 친구가 왠지 뭐 너 아직도 화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 아직 좀 안 풀린 거예요.
0: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사과 받아들일게. 이제 화해한 거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 배우시게 될 거예요.
1: 화해하다. 이거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0: 아, 무조건 도전해 보는 거죠, 뭐.
1: 가야죠.
0: Alright,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Are you still angry with me?
1: 화났냐고, 계속?
2: Still angry with me?
1: 약간.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2: What?
1: A little bit. You didn't apologize to me.
2: Apologize to me.
1: Okay. Yeah.
2: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1: Selfish, 이기적이었다고?
2: I was really selfish.
1: 그래. 사과를 받아들일게. 이제 화해한 거다.
2: Wait, it's okay?
1: You apologize. Me upset. Accept.
2: You accept it.
1: Accept. Okay. 그래. 그러니까 화해한 거는 뭐죠? 화해한 거. You and me. Good.
2: Oh, we're good now?
1: Good.
2: Okay. Thank you. I won't do it again. I was really
1: 그러니까,
2: selfish.
1: 잘해, 앞으로.
0: Okay. 자, 오늘 그래서 I'm sorry 어차피 나올 거라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1: 맞아요.
0: 새로운 표현도 배워보고요.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원어민들 어떤 표현을 쓰는지.
1: 너무 재밌겠네요.
0: 네,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still angry with me?
4: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3: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4: Apology accepted. We're good now.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어떤 좀 느낌으로 임해야 될까요, 우리?
1: 좀 즐기는 느낌으로
0: 맞습니다.
1: 가야죠, 여러분들.
0: 맞습니다. 상훈 씨가 보면은 진짜 우리 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도 즐기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말로 해요.
1: 네, 그쵸? 저 너무 재밌다고 하거든요.
0: 네네네.
1: 여러분들
0: 이런 애티튜드로 예. 가보겠습니다.
1: 우리가 즐기면서 하면은
0: 예, 화날 일도 없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Are you still? 너는 여전히 뭐뭐하니? 아하. 화가 나 있니?
0: 누구한테?
1: With me?
0: Okay.
1: 나에게?
0: Mm-hmm.
1: 화가 나 있다. Angry 있으면 되겠죠.
0: 오.
1: Angry.
0: 뭐 몇 개 옵션이 있긴 하죠. 그렇죠?
1: Yeah, yeah,
0: right. Yeah. Okay. Angry는 뭐예요? 화난이라는 또 단어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0: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re you angry? 근데 still angry with me? 까지 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h.
0: There you go. So, angry,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기본적인 형용사죠. 화가 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어떤 실수가 있냐면 I'm so angry. Are you angry? She's not angry. 뭐 이런 식으로 angry를 형용사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1: Yeah.
0: 그런데 누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to나 뭔 말인지 아시죠?
1: 이게 잘 안 나와요.
0: 맞아요. 그래서 아 어느 쪽으로 화가 났나? 누구에게니까 to인가? 이런 실수 엄청 많은데 with를 딱 봐도 느낌 오죠?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하면 희한하게도 angry with someone. 이렇게 쓰셔야 돼요.
1: 근데 이것도 저희가 말을 갑자기 이제 하려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음흠. 만약에 angry to me라고 했으면은 네. 어색해요. Angry to me는 못 들어봤는데 angry with me는 저희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0: 이래서 네. 노출이 중요한 거예요.
1: 맞아요.
0: 그거 계속 들으면 제가 갑자기 are you angry to me? 그러면
1: to me.
0: Sam. Hey. 이렇게 되거든요. 전치사 어렵죠. 그렇죠? 전치사를

0: 해결하는 거는 사실 전치사를 따로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독해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1: 맞아요.
0: 계속 보시면 그게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 덩어리로다가.
1: 네. Right, 여기서 짝꿍을 많이 찾아보세요.
0: 맞아. There you go. 자, 그러면 이병적도 안 해볼 수 없죠. 네. 그렇죠? 자, 나 그들에게 화가 나 있어. 아. 어, 걔네가 내 음식 다 먹었어.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나 있다.
1: I am angry with them.
0: 어, anger가 느껴집니다. I am angry with them, right?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향훈 씨 또 전문인데 의문사 넣는 거 잘하잖아요.
1: Yeah, yeah.
0: 왜를 한번 넣어볼까요? 왜?
1: Why? Why?
0: 왜 너 화나 있어 그녀에게?
1: Why are you angry with her?
0: 그렇죠. Very nice. Why are you angry? 여기서 멈춰도 되지만 Why are you angry with her? Okay? So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목표는 to 대신에 with를 함께 써주는 거. angry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머리에 계속 흡수를 해보는 거죠. 자, 두 문장 낭독해 보실게요. 소리 내서요. I am angry with them.
1: I am angry with them.
0: Okay. Why are you angry with her?
1: Why are you angry with he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 화난 건데 조금 덜 화난 거 있잖아요. M으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1: Mad.
0: Mad, right?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angry, mad 둘 다 화가 난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는데요. angry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 뭔가 아는 눈치인데? 자, 보세요.
1: 멋있나요?
0: I'm angry with you. 그러면 어? I'm mad with you 라고 해야 될까요?
1: 아니죠.
0: 뭘까요?
1: mad at you.
0: 맞습니다. 희한하게도 mad는 또 s 써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네. 네. 훈련하게 되면 아 이건 또 왜 with인데 얘는 또 at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분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어로 된 거가 더 예외가 많아서 힘들어요, 사실.
1: 훨씬 늦죠. 우리가 네. 외국인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를, 에, 개,
0: 조사,
1: 이런
0: 걸 뭐, 흔히 말하는
1: 조사를 항상 다 헷갈려 하잖아요.
0: 엄청 힘들어 합니다. 네. 사실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라는 네. 위안을 한번 삼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인풋을 많이 만들어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독해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게 되면 아, 이상하게 mad and at을 쓰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So I'm mad at you.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Are you still angry with me?
1: Are you still angry with me?
0: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머 약간 그러면서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1: 어.
0: 그냥 I'm sorry만 했나 봐요.
1: 자, 약간 네. 이라고 일단 여기
0: 비워두고요.
1: You didn't.
0: 부족해 볼게요.
1: 너는 하지 않았다.
0: 뭘 하자.
1: 사과를. 어. To me, 나에게. 제대로. Probably.
0: 저, 어.
1: 아, properly?
0: Probably? 네. 처음 보는 단어?
1: 아니에요. 아는데. 네.
0: 네. Probably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죠.
1: Probably 아마도.
0: 아마도.
1: 어, 그거 알죠. 자. 뒤에는 우리 마주쌤한테 맡기고
0: 네.
1: 약간 했을 때 저는
0: 이제 습관 같은 거거든요.
1: Little bit?
0: Oh.
1: Little bit?
0: Okay.
1: 저는 조금 하면 무조건 little, little bit, a bit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0: Okay. Little bit, 뭐 a bit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little bit,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는 못했다. 자,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은 아닙니다.
1: 그렇죠.
0: 아시는 걸 거예요. 뭐예요?
1: 아, kind of.
0: Kind of. Kind of. 이게 완벽하진 않은데 대충, 약간, 좀 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거 원어민들이 습관처럼 넣어버리는 말투예요.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I like it 하면 되는 거를 I kind of like it. 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방금 little bit은 거기에 왜 안 되냐면
1: 그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0: 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모자라요. 뭐가... 앞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1: 어. A little 그렇죠? bit?
0: 예. 네. A little bit이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덩어리로 만약에 앞에다 그냥 툭 넣고 싶다 그러면 A little bit. 이렇게.
1: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맥에 맞아요?
0: Huh?
1: A little bit은 맞아요.
0: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No, kind of. 그러면서 아까 그리고 A little bit은 또 양을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1: 네.
0: Okay? Alright. So 얘는 정도를 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So little, kind of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자, 너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apologize라는 단어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왔지만
1: 네.
0: 이거는 꼭 다시 짚고 가야 됩니다. 자, apologize는 얘가 품사가 뭐예요?
1: 얘요?
0: 형용사인가요?
1: 아니요, 동사예요.
0: 동사. 네. Right? Okay. So you didn't

0: 동사 원형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사과하답니다. 중요한 거는 I apologize.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한다 할 때 to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apologize는 누구에게 사과하다가 아니라 그냥 사과하다예요. 네. 그래서 뭐 누구에게라는 말투를 포함하는 전치사 바로 to가 들어가야 돼요. So apologize to someone. 이 맞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해볼게요. 너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어머. 당신 내 부모님에게 사과하세요. 명령어로 한번 해보세요.
1: Hey, apologize to my parents.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외국에 갔는데 무슨 어디 가가지고 어머. 외국인이 막 뭐라고 한 거야 부모님한테 아우. 화나지 않습니까? 앵그리하지 않아요?
1: Call the police.
0: 갑자기 아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간 거고요. 네. 아, 아무튼 네. apologize to my parents. 좋잖아요,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나 이미 피터에게 사과했어. 시제 맞춰가지고 나 벌써 사과했어.
1: 했어, 과거로요?
0: 피터한테.
1: I already apologized to Peter.
0: Peter, 그렇죠. I already apologized to Peter. 이럴 때는 apologized라는 과거랑 to 소리가 합쳐지면서 apologized to.
1: 그냥 네. 생략해도 되네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되면서 거의 생략화된 거죠, 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솔직히 한 다섯 번, 열 번만 쓰면 to를 안 쓰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pologize to my parents.
1: Apologize to my parents.
0: 그렇죠. I already apologized to Peter.
1: I already apologized to Peter.
0: 네. 상훈 씨가 외국에 갔는데 네. 원어민이, 아, 외국인이, 외국인이 네. 상훈 씨의 이제 아내분한테 네.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어? 화가 났어. 내 아내에게 사과하세요. 그러면 딱
1: 너가 먼저 사과해. 여보.
0: 아 저기 미안한데요. 영어 배웠는데.
1: Apologize. 아,
0: 어떨까요?
1: 아, apologize to my wife.
0: 할 줄 아셔야겠죠. 그렇죠? 저도 이거 너무 경험이기 때문에 외국에 갔을 때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억울하거나 화가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제대로라는 단어 처음 나왔습니다. 바로 properly라는 단어. P-R-O-P-E-R-L-Y. properly. O의 강세 조금만 찍어보고요.
1: properly.
0: 입 모양을 조금만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자, 가볼게요. properly. properly.
1: properly. properly.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거 만약 반대로 아... 적절하지 않게라고 하면
1: 자, 보통 이렇게 가면 언 같이 붙이는 아, 거 아니에요?
0: 그런 게 붙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1: improperly? 이래서 이게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0: 네, im입니다. im.
1: 아. 어우, 뭐 스펠링도 어렵네요.
0: 맞습니다. improperly.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게. 만약 헷갈린다, 그냥 not properly라고 아, 하시면 돼요. 네네. not, 문장 안에다 not을 어딘가 이렇게 녹여서, 부정문으로 만들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삐친 거예요, 지금. 네. right?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1: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still angry with me? Are you still angry with me?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0: All right. 자, 다음 문장입니다. 아, 미안해, 친구.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네.
1: 그렇게 사과하지
0: 사과는
1: 않아요.
0: 용기가 또.
1: 맞습니다. 네. I'm sorry, dude. 미안해, 친구. I was really, 나는 과거에 뭐뭐 했어. 정말 이기적이었다.
0: 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이거는 또 어휘 문제죠.
1: 이기적이다, selfish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다. 아, 이기적이다? selfish는 다른 건가요?
0: 글쎄요. 아니, 상훈 씨 혼자만 그렇게 생선 드시기예요?
1: 그렇죠.
0: 해서
1: selfish.
0: 그렇죠. 그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암기 한번 했었는데

0: 근데 F가 하나예요?
1: 예.
0: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틀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1: 죄송해요.
0: 이게 좀 병이에요. 오케이. 자, selfish란 단어 나왔는데, 여러분,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 오.
0: 가볼게요.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오케이. 정답? 완벽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혼자 fish를 먹는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죠? Selfish, 이기적인. 얘는 F가, 이 F라고 하는 거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긁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Selfish, selfish,
1: Selfish,
0: 음흠.
1: Selfish.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이기적인 거에 반대가 이타적이라는 단어 맞죠? 그쵸?
1: 그렇죠,
0: 뭔가
1: 그렇죠.
0: 이타적인 거?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쟤를 조금 바꾸면 되는데. Selfish. 앞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1: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0: 내 자신이 없는 느낌인 거죠.
1: self not fish.
0: 아, 나는 피쉬 먹지 않는다.
1: 네.
0: 아, self로 시작하긴 하는데요.
1: 네. 모르겠네요.
0: 네. 자, 일단 거기까지 가고요. 자, 뭐가 없다라고 할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1: Yeah.
0: L이 들어가요, 다음에. 뭐가 없어.
1: Selfless. 오.
0: 상우씨, 그래도 그 패턴을 좀 느끼는군요.
1: 아, 그럼요.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단어만이 아니라, selfless, right? 예. 네.
1: Selfless.
0: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뭐, 이게 앞에 보통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뭐, 그런데 명사 뒤에 less가 붙게 되면 그게 없는이라는 뜻으로 될수 있는 거. 항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elfless 하게 되면, 아, 내가 없다. 그 얘기는 남을,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좀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생각해 주거나, selfless라는 느낌. 형씨는 selfish인가요? selfless인가요?
1: 아, 저도 셀피시죠,
0: selfish?
1: 뭐.
0: 아닙니다. selfless예요. 맛있는 거 가끔 사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selfless
1: 아,
0: person이고요.
1: 네.
0: 자, 그냥 selfish가 아니래요. I was 얼만큼 selfish?
1: Really
0: Really
1: selfish.
0: selfish. Really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단어죠. 정말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발음할 때 really 이거 아니라고 했었죠.
1: 네.
0: 이거 성우 씨 기억나세요?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Really가 아니라.
1: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0: 오케이.
1: 삼음절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리얼리 아니고요.
0: 오호.
1: Really?
0: 오, 예.
1: Really?
0: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마시고요. Really, really. 마치 really처럼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때, I was stupid.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안해. 막 이런 느낌.
1: I'm sorry. I was really stupid.
0: 그죠? I'm sorry. I was really stupid. 이런 느낌. 강하게 좀 들어가죠. 자, how about this? 예의가 없고 굉장히 무례한 거 뭐였죠?
1: Rude.
0: Rude, right? 그들이 정말 예의가 없었어. 그들이 정말 무례했다고요.
1: Oh
0: Okay.
1: my gosh.
0: 과거로.
1: They were really
0: 그죠?
1: rude.
0: They were really rude. R 발음이 지금 상우 씨가 살짝 빠진 것 같아요.
1: Yeah.
0: So really 할때 앞부분에 입모양을 좀 많이 모으고 really, really 이런
1: Really.
0: 느낌으로 다시 한 번만 두 번째 거 읽어주세요.
1: They were really rude.
0: 오케이. Okay. 앞에가 really가 있다 보니까
1: Yeah.
0: 뒤에 rude가 조금 약한 감이 있죠.
1: 제가
0: 그래서
1: 해보니까 저는 R 발음이 좀
0: R
1: 약한 것
0: 발음이요.
1: 같아요.
0: 예, 이것도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 R 발음할 때는 입모양을 좀 이렇게 모으고 혀를 당겨주셔야
1: 네.
0: 됩니다.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I was really stupid.
1: I was really stupid.
0: They were really rude.
1: They were really rud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1: Oh, I'm sorry, dude. I was really
0: Alright,
1: selfish.
0: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미션입니다. 사과 받아들일게. 쿨하게. 이제 화해한 거다.
1: 자, apologize accepted. 그죠?
0: 이런 모양 처음
1: 왜?
0: 봤죠?
1: 저는 지금
0: 네,
1: 약간
0: 무슨 뭐
1: 어색해요.
0: 주어도 없고,
1: 네.
0: 그쵸. 그렇다고 명령어도 아니고.
1: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죠? 우리는
0: 이제
1: 이제
0: 뭐한
1: 화해한 거다.
0: 거다.
1: 그래서 화해하다라는 걸 계속 유추해 봤는데 뭔가 제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공상 씨는 그냥 굿이라고 했거든요.
0: 그
1: 근데 여기서도 we are good 이제 우리는 이제 좋아. 좋은
0: good
1: 상태야.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good.
0: good
1: We are good now.
0: 자, 요렇게 단순할 것인가? 화해한 것을 맞는지 한번
1: 네.
0: 보겠습니다. Apology accepted. We are good now. 맞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에이 틀렸네 틀렸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그것을 쓰게 됩니다. 이 그것이요 화해한 사이가 다시 좋아진. 왜냐하면 relationship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우리가 good하다는 건 우리의 relationship이 good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싸웠을 때 네. 이제 좀 푼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상훈 씨한테 Are we good now? 아, Are we good?
1: 그러면, 이제 우리 화해한 거야?
0: 화해한 거야? 그러면 그래, 뭐 우리 괜찮아.
1: 그러면, We are good now.
0: We're good. 이거를 we're 조금 더 부드럽게 더 뭐라 할까? 캐주얼하게 한다면 We're cool. 쿨하다고 쓰기도 해요. Okay, so good or cool. Are we cool?
1: Yeah.
0: Are we cool?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Okay. 자, 그리고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얘가 모양이 조금 변한 거예요. 이 동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1: 네.
0: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accept. C-E에다 강세 세게 찍어주세요.
1: Accept?
0: Mm-hmm. So, accept. C-E에.
1: 아,
0: uh-huh. accept. 예, 왜냐하면 A에다 넣어버리면 accept 이렇게 되기 때문에 accept 얘가 받아들이다인데요. 얘를 PP 형태로 바꾸면 받아들여진이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accepted가 됩니다. 오케이? Okay? So 아무튼 그 모양과 apology라는 걸 결합해서 얘는 뭐라 그럴까? 문법적으로 문장은 아니에요. 문장 아니라 아까 제가 관용적인 표현 알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1: 네, 네.
0: 얘는 문법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apology가 accept가 된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과 받아들일게. Right? I accept your apology.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죠.
1: 맞아요.
0: I accept your apology. 걔보다 더욱더 캐주얼하게 쓸 수가 있어요. Apology accepted. 이러면 사과 받아들일게라는 덩어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냥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사과 받아들일게. 가서 먹자. 원래 사과 딱 하고 나면 그런 느낌 나잖아요.
1: 오케이, 오케이. Apologize accepted. Let's go and eat.
0: 뭔가를 먹자. Eat.
1: Eat something.
0: Something, right? Okay. 자, 그런데 지금 apology라고 해야 됩니다. Apology accepted.
1: 아, 네. Apologize 아니고.
0: 네.
1: Apologize.
0: 자, 그리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 사과를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
1: Yeah.
0: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Not.
0: 그럼 어떻게, 어디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Apology not accepted.
0: 그렇죠. Apology not accepted. 이러면 나 사과 못 받아들여. 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의 반대는 여기에 not을 넣어주시면
1: 되면요.
0: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방금 한 건 이병작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에 더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받아들이겠고 가서 뭐 좀 먹자. 아니면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화가 나가지고. 자, 이거 한번 연기해볼까요?
1: Yeah.
0: 오케이. Apology accepted. Let's go and eat something.
1: Apology accepted. Let's go and eat something.
0: 이번에는 아직도 화가 났어. Apology not accepted.
1: Apology not accepted.
0: Very nice.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Apology accepted. We are good now.
1: Apology accepted. We are good now.
0: 아, 우리 화해한 거야. 이제 친구야.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Apology accepted. We're good now. Apology accepted. We're good now.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still angry with me? Are you still angry with me?
2: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0: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2: Apology accepted. We're good now. Apology accepted. We're good now.
0: 자, 목소리 내서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하겠습니다. Apologize to someone. All right, here we go. 첫 번째. 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0: 나한테 사과 안 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Hey, you didn't apologize to me.
0: 제대로.
1: Properly.
0: Properly. There you go.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All right.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1: Hey, apologize to my parents.
0: 그죠? Apologize to my parents. 이거는 명령어죠.
1: Yeah.
0: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나 벌써 피터한테 사과했어.
1: Oh, I already apologized to Peter.
0: 그죠? I already apologized to 누구? To Peter. 자, 다음은요. 요거 덩어리로 연기해 주세요.
1: Yeah, yeah.
0: 사과 받아들일게. 우리 이제 화해한 거다. 사과 받아들일게 일단은.
1: Apologize.
0: Apology.
1: Apology accepted.
0: 우리 이제 좋은 거야. 그렇죠. 직역하면.
1: We are good now.
0: We are good now. Right. 두 번째. 사과 받아들일게. 가서 뭐 좀 먹자. 자, 사과 받아들일게.
1: Oh, apology accepted.
0: 가자.
1: Let's go.
0: 그리고 뭔가 먹자.
1: And eat something.
0: And ea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 사과 못 받아들이겠어.
1: Apology not accepted.
0: Not accepted. There you go. 자, 이렇게 패턴 연습했으니까 우리 성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했잖아.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Apologize to my parents. 나 벌써 피터한테 사과했어. I already apologized to Peter. 사과 받아들일게. 우리 이제 화해한 거다. Apology accepted. We are good now. 사과 받아들일게. 가서 뭐 좀 먹자. Apology accepted. Let's go and eat something. 사과 못 받아들이겠어. Apology not accepted.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2: 해결! Are you still angry with me?
1: Kind of. You didn't apologize to me properly.
2: I'm sorry, dude. I was really selfish.
1: Apology accepted.
2: Oh?
1: Yeah. We are good now.
2: Really?
1: Yeah.
2: Oh, thank you so much. I won't do it again. I was just so selfish. So,
1: that's okay.
2: I don't know why.
1: All right. 잡입니다.
0: Well done, well done, you guys. 그렇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전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 이거 I would like to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0: 그렇습니다. I would like to have dinner with you. 이렇게 정답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pologize to someone.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저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마세요입니다. 네,
1: 뭔가 느낌 오는 게
0: yeah, yeah. 네, 전치사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금요일도 우리가 신나게 공부하고 또 주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여행 영어입니다.
0: 그럼요. 자, 오늘 열심히 해야 또 주말 또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자, 오늘 제목은 수족관을 찾아라고 해서 사실 외국 가가지고 수족관을 찾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길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 그렇죠. 뭐 비단 네네. 수족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네네네. 뭐 그런 놀이공원,
0: 그렇죠.
1: 팀파크 갈 수도 있고,
0: 그럼요.
1: 뭐 뮤지엄도 갈 수도 있고.
0: 너무 많죠. 네. 솔직히 갈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도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비슷한 것을 예전에도 다른

0: 적은 있지만 굉장히 심플했는데요. 오늘은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네, 좋습니다. Alright.
0: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길을 좀 잃어서요.
1: 일단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뭐 해본 것 같기는 하지만,
0: 그럼요.
1: 그러니까 뭔가 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도 아니고 뭔가 좀? 뭐 이런 것들이랑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의 양념이 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마유 수족 관에 가야 하는데요. 아,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오늘 업그레이드를 드릴 부분이에요. 네.
1: 다운그레이드 쪽은 제가 아는데요.
0: 안 됩니다. 오늘
1: 원래,
0: 업그레이드
1: 아,
0: 가야
1: 그래요?
0: 돼요.
1: 원래
0: 네.
1: 표현을 일단은 해볼게요.
0: 아는 걸로 해보시면 돼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여러분들. 일단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길을 좀 잃어서요.
2: Sorry, can I help you?
3: Can you help me?
2: Can I?
3: Yeah. I just lost my way.
2: What are you looking for?
3: 아, 못 찾냐고. 마유 수족관에 가야 하는데요.
2: Mayu?
3: 그러니까 I want to go to Mayu Aquarium. Aquarium.
2: Oh, aquarium.
3: Oh, yeah.
2: It's right across the street.
3: Oh, right across. Oh, okay.
2: Yeah.
3: Oh, thank you so
2: Mayu's
3: much.
2: aquarium. Not Peter's aquarium. It's
3: Oh,
2: quite good.
3: it's better.
2: Yeah, much.
3: 아, 오케이. 그럼 나 저기 가야지. 피터 아쿠아리움.
0: 네, 잘 봤습니다.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길 찾고 이런 것들, 외국 가면 툭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때문에 아예 안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그냥 계속
0: 네,
1: 머플만 보죠.
0: 그렇죠. 근데 현지인이 또 쉽게 가는 법 알려줄 수도 있고.
1: 그리고 또 외국,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인분들은 특히 조금 더 친절하게 뭔가 길을
0: 맞아요.
1: 알려주잖아요. 과할
0: 맞아요.
1: 정도로.
0: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1: 네네.
0: 되거든요. 그좀 서툴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누가 길,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영어로 물어봐야겠죠? 자, 오늘 그런 내용 좀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5: What are you looking for?
4: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5: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All right, 자,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되어 있는데 미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지 말고 진짜 모르는 길이 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얘랑
1: 네.
0: 같이 물어볼게요, 먼저.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길을 좀 잃어버려서요. 이거는 거의 암기에도 아깝지 않은 문장입니다.
1: Can you help?
0: 네.
1: 그렇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0: Right.
1: I'm kind of 땡땡.
0: 요거 어디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 이게
0: 저번에?
1: 뭐 약간 좀 뭐 그런
0: 맞아요.
1: 느낌이잖아요.
0: 바로 전에 했었죠, 우리.
1: 뭐 아까 공상시는 이제 lost my way라고
0: 네.
1: 했지만
0: 아까 꽁상시가 한 문장 있잖아요. I lost my way or something, right? 근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근데 오늘은 요게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맞습니다. L-O-S-T, 길을 잃은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아까 전에 I lost my way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서 I lost는 그 lost가 뭐의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1: 루즈.
0: lost가. 맞아요. lose, 잃어버리다, lost,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죠.
1: Have PP를 썼으면은 조금 낫을까요?
0: Well, that's possible too. 근데
1: 예?
0: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I lost my way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동작을 얘기를 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1: 아하.
0: 방금 상훈 씨 Have PP 쓴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los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0: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 lost가 길을 잃은이라는 형용사. So I am lost. 이렇게 쓰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동사로 쓰지 않고 형용사로 썼으면 된다.
0: 네. 동사로 써도 나쁘진 않다. 아. 나쁘진 않으나 과거에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 나 한 2시 반쯤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느낌보다는 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 either have PP를 쓰던가 오히려 더 쉽게 lost라는 형용사를 그냥 써서 그렇죠. I am lost. 이러면 길을 잃어버린 상태다.
1: Yeah.
0: Do you understand?
1: Yeah, yeah.
0: Alright, so I'm lost. 근데 이 I'm lost가요 의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길을 잃어버린 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영어 고급 영어 굉장히 복잡한 문장을 막 상훈 씨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상훈 씨가
1: I'm lost
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었다. 그 얘기는 나 중간에 놓치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1: 나 모르겠다.
0: 이해가 안 간다. I'm lost.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우리 저번에 나왔던 거 다시 또 나왔죠. 바로
1: kind of.
0: Kind of. 약간 좀 이라는 느낌. 그래서 kind of는 동사랑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I kind of like it. 나 그거 조금 좋아해. 마음에 들어도 되는데 오늘은 형용사랑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1: Yeah.
0: 이렇게 하면 그냥 형용사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좀 약간 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것도 양념을 뿌린 겁니다. So again, I'm lost도 괜찮고
1: yeah.
0: I'm kind of lost 이러면 저 좀 길 잃어버렸는데요.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이 난 거를 뭐라고 하죠? 흥분한, 신이 난.
1: Excited.
0: Excited, right? 그럼 나 약간 신났어. 나 약간 흥분돼 있어.
1: I am kind of excited.
0: 그렇죠. I'm excited 괜찮은데 I'm kind of excite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혹시 tough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1: Tough.
0: 우리 보통 tough 하면
1: tough guy.
0: Tough guy, right? 근데 그런 의미도 돼요, tough가. 근데 tough가 어렵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시험 tough했어. 어려웠어. 근데 여기 중간에 양념 쳐주세요. 약간
1: 오케이.
0: 좀 tough했어.
1: Yeah. The exam
0: yes.
1: was kind of tough.
0: 와, 이렇게 kind of 넣잖아요. 영어 진짜 좀 하시나 본데요? 이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이걸 안 넣는 것도 연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넣어서 여유를 더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자,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I'm kind of excited.
1: Oh, I'm kind of excited.
0: The exam was kind of tough.
1: Oh, the exam was kind of tough.
0: Right, 이런 느낌 해서 읽어봤고요. 그러면 일반 동사 된다고 했었죠?
1: Yeah.
0: 그거 한번 해볼게요. 나 좀 그녀가 마음에 들어. 그녀를 약간 좋아해.
1: I like kind of her.
0: Her. 오케이. 자,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순이 I kind of like her. Yeah, I kind of like her. 얘가 저번에 아마 상훈 씨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0: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처리가 됐는데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1: 나왔죠. 비동사 뒤에 나오고.
0: Right. So, I'm kind of excited, right? The exam was kind of tough. 어순 자체가. 근데 일반 동사는 희한하게
1: 일반 동사는 앞에.
0: Right. 이것 때문에 상훈 씨가 이거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라고 예전 했던 게 저거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말을 하면서 풀어내는 겁니다.
1: 아하.
0: 계속 익숙해지는 것뿐이에요. 저번에 전치사도 angry with me, mad at me 이것도 써보니까 좀 나아지죠. 그렇죠?
1: 네네.
0: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I kind of like her, right? 오케이. 같이 읽어볼게요.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1: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0: Okay,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뭘 찾고 계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원어민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이걸 해야겠죠.
1: 네. 요거는 딱 보는 순간 알겠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뭔가 우리가 또 좋아하는 거예요.
0: 1억 번 했어요, 그렇죠?
1: Looking for.
0: 오.
1: 자신감이 있는 거죠. 글씨가 좀 크죠?
0: 아니, 자신감 확 느껴지는 그런 글씨체이고 뒤에 for까지 같이 써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Check it out. 완벽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도 한 2억 번 더 나올 예정이고요. 자, look for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I'm looking for someth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1: Yeah.
0: Did you try to look for it?
1: 네.
0: Look for가 뭐예요? Look for.
1: 이거 L-O-O-K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0: 뭐요?
1: 이런 모양 아닙니까?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0: 맞네요.
1: Yeah. I'm looking for.
0: 찾다. Look for something. 뭔가를 찾는다.
1: Yeah.
0: Okay. 맞습니다.

0: look for 뒤에 뭔가 어떤 명사를 넣게 되면요. 그것을 찾는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거 있었죠. 이거 항상 상훈 씨가 거의 어시스턴트의 느낌으로 yeah. 이거를 대신 설명을 해도 충분히 잘 해 주셨거든요. 네. 차이가 뭐죠? I'm looking for something.
1: 지금 look I found it. 네, 요거는 이제 찾고 있는 과정이고.
0: 그렇습니다.
1: 요 find는 이제 찾아낸 결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얘는 찾으려고 노력하다고. 네. 얘는 찾아내다.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kay, so yesterday I was looking for something and I found it. 이런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지금 찾고 계신 거 결국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영어에서는 다른 단어로 쓰는 거죠. 그렇죠? I hope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이렇게 이제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look for and find는 다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볼게요. 이거 뭐죠?
1: What? 의문사.
0: What? 의문사예요. 그렇죠? 의문사. 우리가 단순하게 질문을 할 때 의문사를 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 어순만 살려서 네.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이런 게 아니라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질문 어순을 가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으면 앞에 의문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의문사라는 거는 what만이 아니에요. 뭐 where, when, why, who 이런 것들을 다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 찾고 있나요? 이게 아니라 당신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 어순 앞에다가 what을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1: 네.
0: 그래서 what은 무엇을 이란 느낌. 중요한 거 뒤에 어순 뭐다?
1: 의문문.
0: 질문.
1: 아, 그렇죠? 질문 어순.
0: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쳐다보는 건 뭐예요? 찾는 게 아니라 쳐다보다.
1: 쳐다보는
0: 나 좀 봐.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나 봐. 날 봐. 룩으로. 룩을 써가지고.
1: 그냥 look at.
0: 어허.
1: Look at, me, look at me.
0: Look at me. 이거잖아요. 응. Look at이라는 거 들어봤죠?
1: 네, 네,
0: at을
1: 네.
0: 씁니다. 자, 그러면은,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어떡할까요?
1: Hey, what are you looking something at? Looking at.
0: at이래. 그죠? What, 무엇을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써야죠. Right?
1: Yeah, yeah.
0: Okay. 자, how about this? 무엇을 케빈이 너에게 말해줬니? 의역을 하면, 케빈이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거예요.
1: What are
0: what? 과거죠. 자, 이거 자, scratch off 해 보시고 yeah.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what을 넣지도 말고 tell이 말해 주는 거예요.
1: Yeah,
0: 그러면
1: yeah.
0: 케빈이 너에게 말했어? 를 물어보세요.
1: 과거로 케빈이 너에게 말해줬니? 말했니?
0: 과거로.
1: Are
0: did
1: Did Kevin
0: tell you?
1: Did Kevin tell you?
0: Tell you? 자, 어색한 문장이에요, 아직까지는.
1: 네, 네.
0: 그러면, 무엇을 케빈이 너에게 말했니, 그러면?
1: What did Kevin tell you?
0: That's it? That's it, alright?
1: 어렵습니다.
0: 이게, 상훈 씨,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주어가 케빈이라고 그래요.
1: 맞아요.
0: 이게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게.
1: 어려워요.
0: 너 그녀에게 말했어? 그러면 Did you tell her? 이거가 조금 더 쉽게 나오거든요.
1: 맞아요.
0: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상하게 주어가 Kevin, your parents, your sister, the police, 뭐, the police officer 이런 다른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연습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1: 맞아요.
0: 잠깐만 너무나 쉽게 알고 있었던 과거에 뭐 했니? Did you? Did she?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네.
0: 그래서 상훈 씨 오랜만에 꾸중을 듣고 있지만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1: 네.
0: 오케이. What are you looking at?
1: What are you looking at?
0: What did Kevin tell you?
1: What did Kevin tell you?
0: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Hey, what are you looking at? 뭐 이런 거 있잖아. 뭘 봐요? 이런 느낌 있죠.
1: 갱스터 영화 많이 보시나 봐요.
0: 네.
1: 그런 거.
0: 약간.
1: 누아르 이런
0: 약간
1: 거.
0: 약간 좀 예, 거친 거. 재밌기 때문에. 네.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볼게요. 무엇을 당신 찾고 있나요? 이거 읽어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1: What are you looking for?
0: Very good.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0: 네. 자, 수족관을 가볼 겁니다. So, 마유 수족관에 가야 하는데요. 그죠? 어디 가야 된다? 이것도 영어로 할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자, 아마 공상 씨는 이제 I want to go to. 나는 가길 원해요 라고 했는데.
0: 뭐?
1: 예, 여기는 have to get to가 됐네요.
0: 가야 된다가 된 거죠. 네.
1: 자, 어디로요? The 마유 수족관으로. 수족관은 이제 우리가 아쿠아리움이라고 하죠.
0: 오.
1: 아. 쿠아. 리움.
0: 잠깐만. 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1: 왜요, 왜요?
0: 스펠링이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 A-Q-U-A-R-I-U-M?
1: Yeah.
0: Are you sure?
1: 아쿠아.
0: 자, 여러분들도 필기를 꼭 해 보셔야 됩니다. 스펠링 이게 맞는지 평소에 안 써봤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우리. 맞는지 볼게요. Aquarium.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맞습니다. 그런데.
1: 아, 또 네. 항상 제가 자주 하는 실수네요. 네.
0: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수족관 이름이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뭐든지 사람 이름이든 어떤 장소 이름이든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첫 번째 letter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펠링에서 감동이에요. 그죠? 틀리지 않았어요. 네. 그죠? Aquarium. Aquarium. UA 쪽에다가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서 Aquarium.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그런데 수족관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집에 있는 어항이 있잖아요.
1: 아~
0: 집에 어항이 있는데 그거를 Aquarium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1: 뭔가 Water Tank라고 해도 좋을 것 같기도
0: 하고. Water Tank?
1: Yeah.
0: 물 탱크?
1: 근데 물 탱크니까 고기가 들어가야 돼. Fish Tank.
0: 오.
1: 맞나 봐요. Fish tank.
0: 생선 탱크, 생선 탱크. Fish tank. 물고기 탱크. 맞습니다.
1: 어, 맞아요.
0: 네. Fish tank.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조그만 요 정도 사이즈의 왜.
1: 네, 어항, 어항.
0: 네, fish tank. 같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어디 가야 된다. I have to get to the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have to는 해야만 한다죠.
1: 맞아요.
0: 근데 이것도 아까 상훈 씨가 want to?
1: 네.
0: Right? Want to 가고 싶다?
1: Want to go to?
0: Right? Okay.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내가 가길 원한다인지 내가 가야만 한다인지 요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인공은 그게 아니라 바로 get to 어떤 장소.
1: 네.
0: 이게 바로 장소에 도착하다 가다 요 정도의 느낌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get이라는 게 움직임이다라는 거 계속 기억해 주셔야 돼요.
1: 네.
0: 기억나시죠, 상훈 씨?
1: 네, 네.
0: 뭐 예를 들어서 나가! 이럴 때 뭐라 그랬죠?
1: Get out!
0: Get out! Right? I got in! 그러면 나는 그 안에 탔다 이런 식으로 get은 대부분은 움직임을 얘기를 해요. So, get to 어디, 그러면 어디에 가다 혹은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arrive 많이 쓰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도착하는
1: 아,
0: 거.
1: 그렇죠.
0: 그것도 쓰는데, 걔는 보통 이제, 좀 먼 길을, 가서 도착했을 때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get to 장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호텔에 도착하다. 그 부분만 하면 어떻게 해요? get to
1: Get to the hotel.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문장을 아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저 그 호텔에 도착해야 돼요. 혹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I have to get to the hotel.
0: 오, 좋아요. I have to get to the hotel. 그러면 I have to get to the 여기에서는 aquarium인데 그걸 바꾼 것 뿐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Get to의 과거형이 뭘까요? 과거형으로 많이 쓰면
1: Got to.
0: Got to, right? 그러면 우리는 그 호텔에 도착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got to.
0: 아, 우리.
1: 아, we got to the hotel.
0: 자, 이거 한번 넣어보실래요? 틀려도 되는데, 정시에. 늦지 않게 딱.
1: On time.
0: 맞아요?
1: Oh, yes. In time, on time 고민하다가.
0: Alright. In time 이라고 하는 건 늦지 않게 좀 충분히 이르게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1: 네.
0: Okay?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I have to get to the hotel. 저 그 호텔에 가야 돼요. Alright? 근데 이거 두 번째는 과거형이니 get to 아니라
1: got to.
0: Got to. So we got to the hotel. 늦지 않게 딱 맞춰서 on time.
1: 정시에.
0: Yes, exactly. 자, 여러분 낭독해 보실게요. I have to get to the hotel.
1: I have to get to the hotel.
0: All right. We got to the hotel on time.
1: Oh, we got to the hotel on time.
0: All right. 자, 여기서 제가 챌린지를 한번 드릴게요. 의문사 넣어볼게요.
1: 네.
0: 어떻게 제가 그 공항에 갈 수 있죠? 제가 어떻게 그 공항에 get to 할 수 있나요?
1: How do I get to the airport?
0: 상훈 씨, 한 번만 더 조심한. 대박입니다. How라는 의문사 쓰고 그리고 질문 어순 들어갔죠. So, how can I를 써도 돼요. How can I or how do I get to the hotel? 이렇게 하면 결국 가는 directions를 물어보거나 가는 방법, 버스를 타야 되는지 기타 등등.

0: 또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완벽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오늘 get to를 가져간다는 느낌. 아시겠죠?
1: Yeah.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1: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0: Very nice. 자, 마지막 한 문장 남기고 있는데요. 바로 길 건너에 있나 봐요.
1: Oh.
0: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Oh. Ah, it's right across the 땡땡.
0: 아하.
1: 바로 건너
0: 네.
1: 길
0: Yes.
1: 거기에
0: 길
1: 있다.
0: 건너에 있다.
1: 예, 우리가 across the street 이런 거는 많이 쓰죠.
0: 덩어리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1: The street.
0: Street. Okay. 자, 여러분 같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STREET. So,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You got it. Alright. Street. 길, 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읽을 때, 스트리트는 좀 아니지 않아요? 스트리트는 아니에요.
1: 요즘에 이제 우리 왕초보 시청자분들 중에
0: 아이.
1: 그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0: 오케이.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배우시는 분들 중에 스트리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스트릿. 이게 TR 그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TR이 충돌을 하면서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되거든요. 자, 입 모양을 좀 모으고 한번 해볼게요. 스트릿. 스트릿.
1: 스트릿.
0: 아하.
1: 스트릿.
0: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스트릿 말고 로드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도 길이란 뜻이죠.
1: 맞아요.
0: 근데 차이가 좀 있다면은 로드는 특히나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찻길을 얘기를 합니다.
1: 조금 넓은 길을,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넓고 차들이 좀 고속으로 달리고 하는 찻길 위주. 이게 바로 로드고 스트릿 같은 경우에도 차가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네.
0: 이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쪽으로 집들이 막 있고 그쵸?
1: 약간 뭐 왕복 2차선
0: 네?
1: 정도가
0: 그쵸?
1: 스트릿?
0: 애매하긴
1: 뭐
0: 한데
1: 그렇긴 하죠.
0: 그쵸? 이 로드에는 아예 차 위주로만 다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릿은 비교적 양쪽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도 건너고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고 사실 이 단어만 아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across the street. 원래 across 뒤에 명사를 쓰면 그 명사 건너에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So the street 말고도 across the river, 강 건너에 이렇게도 가능한데 오늘은 아예 얘를 덩어리로 fix를 해버리는 거죠. So across the street. You got it?
1: Yeah.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1: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0: 바로 across the street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1: Yeah.
0: Alright.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0: 네,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Can you help? I'm kind of lost.
2: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3: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2: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0: Alright, 자, 댁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되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Okay? So, kind of, 형용사라고 해서, 뭐, kind of, 한번 가볼게요. 요런 느낌, right? 제가 길을 좀 잃어서요.
1: Oh, I am kind of lost.
0: 저길좀 잃었어요.
1: I'm kind of
0: I'm
1: lost.
0: kind of lost. 네. 자, 나 약간 신이 나. 약간 신나.
1: Oh. I'm kind of excited.
0: 아, 나 솔직히 약간 신나.
1: I am kind of excited.
0: Excited. I'm kind of excited. Alright. How about this? 그 시험, 좀 어려웠어. Tough 했어.
1: Oh, the exam kind of tough.
0: Be동사가 빠졌어요.
1: Sorry, 다시 주세요.
0: 과거형으로.

0: get to the Mayu Aquarium. Yes? 뭐, I want to도 괜찮습니다. 네. 원한다, right? 저 그 호텔에 가야 돼요.
1: I have to get to the hotel.
0: 그렇죠. I have to get to the hotel, right? 이렇게. How do I get there? 이렇게 또 쓸 수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우리 그 호텔에 늦지 않게 딱 맞춰서 도착했어. 자, 과거형으로 써야 될 것 네. 같은데요.
1: We got to the hotel on time.
0: 그죠. We got to the hotel on time. 느낌 왔나요?
1: 네.
0: Okay. Very, very nice. Get to 장소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입영자 패턴 한번 사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제가 길을 좀 잃어서요. I'm kind of lost. 나 약간 신이 나. I am kind of excited. 그 시험 좀 어려웠어. The exam was kind of tough. 저 마유 수족관에 가야 하는데요.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저 그 호텔에 가야 해요. I have to get to the hotel. 우리 그 호텔에 늦지 않게 도착했어. We got to the hotel on time.
0: Okay,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Oh, can you help? Yeah. Oh, I'm kind of lost.
2: Oh, what are you looking for?
1: I have to get to the Mayu Aquarium.
2: Oh, it's right across the street.
1: Oh, yeah. Oh, right across Oster Street.
2: Okay. Have fun.
1: Thank you.
2: Okay, bye-bye.
1: Oh, 가깝네. Oh, good, good.
0: Well done,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1: 아우.
0: 저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1: 요거 자, 돈트 쓰면 되지 않나요?
0: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Don't apologize. 나에게니까.
1: To me.
0: To me.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get to 어디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몇 시에 넌 그 역에 도착했니?
1: 오호.
0: 너 그 역에 몇 시에 도착했어? 아, 얘는 의문사까지 써야 될 것
1: 그리고
0: 같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과거예요. 요 캐치 하셨으면 한번 써보세요.
0: Very nice.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됩니다.
0: 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도전해 주시고, 그리고 좀 노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next wee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아, 또 월요일 한 주가 밝았고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오늘은 또 어떤 시츄에이션에 저희가 빠져듭니까?
0: 오늘 가정 시츄에이션은요. 네. 여보, 아이스크림 먹기 싫은가 보지? 자, 이거 뭐냐면 남편이 방을 치우지 않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아... 아내분이 계속 뭘 치워라, 뭘 해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그 punishment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시츄에이션.
1: 아, 그러게요. 네. 아, 서로 좀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그렇습니다. 치워야죠.
0: 상호 씨는 또 굉장히 잘 치우는 스타일이잖아요.
1: 여보, 미안해.
0: 아, 그렇군요. 사과해
1: 갑자기 반성을 하게
0: 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과거로 물어보면 될것
1: 오케이,
0: 같은데요.
1: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나 보네. 약간 경고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 살짝 비꼬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렇죠?
0: 그러게요.
1: 네. 자, 요거는 오늘은 사실 말투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0: 네.
1: 네. 틀리셔도 되니까 무조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홍성 씨 보내볼까요?
0: 가볼게요.
1: 네.
0: 시작. 영어 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Honey, 방 다 치웠어?
3: I don't understand.
2: Are you finished the room cleaning?
3: Cleaning up.
2: Yeah.
3: Not yet. I'm watching TV.
2: Watching TV?
3: Yeah.
2: 허허,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나 보네.
3: Ice cream? Yeah, sure.
2: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3: No, I do.
2: 안나 보네. You think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3: No, I think I want to eat ice cream.
2: 그럼 뭐지? 안나 보네.
3: You got ice cream? Okay,
2: Ice cream.
3: do I need to clean the room first? Okay,
2: Yeah.
3: I will be done in 30 minutes, ma'am.
2: 30 minutes?
3: 30 minutes.
2: Yes.
3: Okay?
2: Okay. 빨리빨리, 빨리, hurry up.
1: 네, 잘 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모든 가정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커밋먼트라고 해가지고, 뭐 헌신, 이런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0: 네.
1: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와이프 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또 파이팅이 또 이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하지만 해도 되지만 뭔가 그거에 또 다른 예를 들어
0: 그렇죠.
1: 치우는
0: 해야죠.
1: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좀 게임을 많이 하세요?
0: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아 그렇기 때문에
0: 저는 그런 뭐
1: 그러면은
0: 프라 조립 이런 걸 많이 하니까
1: 그런 걸 많이 하시고
0: 어지러져 또.
1: 대신에 그만큼 또 치워줘야 되고 또 이런 걸
0: 맞습니다.
1: 하셔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생활 영어 위주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기존에 배웠던 그런 패턴들도 복습하는 또 시간도 될 거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5: Not yet. I'm watching TV.
4: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5: I will be done in 30 minutes, ma'am.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해석은 짧아요. 그렇죠? 방다 치웠어?
0: 네.
1: 요런 느낌인 건데,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are you done? 그죠? 너는 끝냈니? 너는 다 했니?
1: Okay.
0: 뭐를?
1: 뭘?
0: 치우는 것을, 너의 방을.
1: 그렇죠.
0: 그렇죠. 치우다 할 때, 청소하다 할때 원래 clean up. 네,
1: 오.
0: 이런 거좀 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여기는 clean.
1: 잠깐만요.
0: 왜 웃으시죠?
1: 왜 ing 넣은 거죠?
0: 여기가 많이 남아요.
1: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아요, 지금.
0: 그리고
1: 네.
0: 이게 그거잖아요.
1: 지금 소름 돋아. 지금 알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0: 현재 진행형. 아니래잖아요.
1: 아닙니다.
0: 아, 나 확정된 미래 사실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1: 그럼
0: 아니에요?
1: 그게 아니라 덩어리 표현이어서 그렇긴 해요. 아무튼 자, 그래도 클린업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해했다. 요거 크게 좀 싸도록 하겠습니다.
0: 다시 찍고 싶다.
1: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So, are you done 했어? 다 마친 거야? 뭐 하는 거? Cleaning up. 근데 뭐를요? Your room.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Cleaning up. 일단은 여러분, 이거조차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0: 네.
1: 우리가 치우다라는 동사를 덩어리 표현으로 가네요. 그죠? 바로 clean up. 사실 원래 clean 한다는 게 뭐예요? clean.
0: 깨끗하다.
1: 맞아요. 깨끗하게. 그 깨끗한 형용사도 돼요. 심지어
0: 네.
1: 그것도 됩니다. 근데 이 clean 자체가 동사로 쓰면 뭔가를 닦는다는 느낌을 좀 줘요.
0: 닦다.
1: 희한하게도 항상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동사 뒤에 up 같은 게 나오면 강조를 많이 해줍니다. Right. 그래서 왜 우리가 마신다라고 할때 drink라고 쓰는데 drink up 이래버리면
0: 오.
1: 싹다 마셔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얘는 완전 싹다 닦아버리는 느낌. Alright, so 뭔가 치운다라고 할때 clean up. 그런데 그냥 clean만 써도 말이 됩니다. Okay? So 여기서는 이제 clean up이라는 덩어리 표현, 뭔가 방을 치우든 뭐를 치우든 어지러진 거, 그쵸? 자, 그런데 물론 이럴 수 있잖아요. 방 치웠어, 단순하게. 방 치웠니? 그러면 did you clean up your room?
0: Yeah.
1: 이러면 그냥 과거에 너 그거 했니?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떠 있죠. 방다 치웠어? 아, 굉장히 뭔가 날카로운 질문. 방다 치웠어?
1: 예, 다 치웠니?
0: 아, 요거.

0: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네. 여기서는 그 행동한 거를 마친 상태야 지금 마친 게 중요한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단순하게 Did you clean up your room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여기 뭐가 있을까요, 형 씨? 이 문장.
1: Done.
0: Mm-hmm. There you go. 여러분, D-O-N-E는 그냥 아 얘는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주세요. 오케이? 물론 do, did, done 이라고 하는 PP 형태이긴 한데 이 done이라는 것 자체 그냥 형용사, 오케이? So, 다 마친 상태인 이라는 형용사. So, 마치 그거죠. Are you pretty?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1: 네.
0: 그 다음, are you, 그 다음 형용사 넣은 거. So, are you done 한 상태니? 마친 상태니?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필기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말고 또 자주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공상 씨가 아까 쓰지 않았나요?
0: Oh, yes. Yeah. What is it? 같이 한번 써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1: Finished.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I-S-H-E-D까지. Check it out. You got it. Finish까지만 쓰면 걔는 마치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E-D까지 넣어버리면 형용사가 또 돼요. 그래서 다 마친. Alright, so 여러분들 done 써도 되고 finished 써도 됩니다. So 여기서 are you done 해도 되고
1: are you finished
0: 이렇게 해도 다 마친 상태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 도대체 ing가 왜 나왔는가?
1: 제가 계속 궁금했어요.
0: Yes, 얘는 덩어리여서 그렇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 볼게요. I'm done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걸 마친 상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하다를 마치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1: 약간 명사화된 그거.
0: Exactly. Alright. 이 행동 다 마친 상태다. So 여기까지도 말 되죠?
1: 돼요.
0: I'm done. I'm not done. Well, are you done? 이렇게 돼요.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를 마친 상태 아니면 안 마친 상태. 이럴 때는 ing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So cleaning up 한 거 너 다 마친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죠. Yes?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use를 ing 걸면 어떻게 되죠?
1: Using,
0: right? 그러면은 eat, 먹는 거는?
1: Yeah.
0: 어떻게 돼요?
1: Eating.
0: Eating,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다 마친 상태야. 어? 뭐 하는 걸 다 마친 상태인데? 그 화장실 쓰는 걸 다 마친 상태다. 일단 나 다 마쳤어. 어떻게 해요?
1: I am done.
0: I'm done. 자, 그러면 그 화장실 쓰는 걸.
1: Using the bathroom.
0: Exactly.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It's all yours now. 뭐 이런 식으로, right? 자, how about this? 이번에 질문형 해볼게요. 레스토랑 갔을 때,
1: yeah.
0: 그렇죠? 몇 개 음식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웨이터분이 와서, 혹시 이거 드시는 거 다 마친 상태인가요? 결국엔 다 먹었어요. 이거거든요.
1: 아, 치운다라는 뜻이잖아요.
0: 그렇죠. 자, 당신 다 마친 상태인가요? 어떻게요?
1: Are you done
0: 이거 먹는 걸?
1: Eating this?
0: 그렇죠. Are you done eating this? 이렇게 하면 이거 먹는 것을 다 마친 상태인가요? 이거는 레스토랑 가면 거의 무조건 물어보죠.
1: 제가 해외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접시 치우는 것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외국에서는 빈 접시면 무조건 치워요.
0: 맞아요.
1: 이게 되게 또 다른 문화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마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서 놀라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좀 비면은 와서 계속 치워가.
0: 바로 가져가요. 그럴 때는 대답해야죠. 나 마친 상태 아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0: I'm done이 아니라?
1: I'm not done.
0: That's it.
1: Wow.
0: I'm not done yet. 이러면은?
1: 그렇죠. 이걸 못해가지고 자꾸 한 조각 남았는데 가져가고
0: 손으로 막 둘이 막
1: 모르니까 뭐 Are you done? 하면은 이제 뭐 done using 뭐 eating this?
0: Right.
1: 예예예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0: 가져가도 그래 이 정도 살 빼야지 이러면서 그냥
1: 거의 다 먹었잖아.
0: 그렇죠. Right. So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done ing done ing 덩어리표. You good?
1: Yeah.
0: All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eating this?
1: Oh, are you done eating this?
0: 자, 그러면 우리 응용을 한번 해서 아까 부정했던 거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1: 네?
0: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자, 아까 전에는 그냥 안 맞던만 했잖아요.
1: Yeah.
0: 근데 나 먹는 거 다 안 맞췄다.
1: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I'm not done eating. 나 다 마친 거 아니에요. 난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I'm done. I'm not done. 그냥 여기에 ing만 추가한다. 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1: Are you done cleaning

0: of your room.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혼나려고, 그쵸? 네. 아직, 나 TV 보고 있어.
0: 일어나.
1: 어서 일어나. 큰일 나.
0: 어서.
2: Not yet. 아, 아직.
1: 네.
2: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죠?
1: 그니까요.
2: 나 TV 보고 있어.
1: 있어.
2: 나 TV 보는 중이야. 이거 아닐까요? I'm watching TV.
1: 오,
2: 가보겠습니다.
1: 예. 이제는 진행형이 좀 자동으로 나오는 것
2: 네.
1: 같아요. 좋아요.
2: I'm watching TV.
1: 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ot yet. I'm watching TV. Check it out. Perfect. Watch라는 것에 진행형을 좀 걸었습니다. 자, watch가 뭐 하는 거죠, 우리?
2: 보다.
1: 보다. 그쵸? 보다, 뭐. 그쵸? 뭐,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시청하다라고 했는데, 이 watch라는 것은, 물론, 관심을 가지고 보다. 이렇게 아마 사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를 한 번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는 거. 그게 watch가 되겠죠. Right?
2: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watch 하고 계신
1: 그렇죠.
2: 거예요.
1: You guys are watching our program,
2: 네?
1: right? So watch는 지속적으로 보다. 요게 이제 의역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not yet이라고 했잖아요.
2: Yeah.
1: 이게 무슨 말이야? Not yet.
2: 아직 아니야.
1: 아직 아니야. There you go. Not yet은 아직 아닌입니다. 물론 얘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써요.
2: 네.
1: 네, 이거는 뭐 문장은 아니죠.
2: 네.
1: 그렇지만 not yet, not yet 이렇게도 쓰지만 문장 안에 이렇게 블렌드를 한다고 하죠. 부드럽게 섞어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m not 뭐뭐뭐 yet, right? So 뭐 I don't 어쩌고 yet 이런 식으로 not을 중간에 슥 이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도 만들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예를 좀 한번 해볼게요.
2: 네.
1: 틀려도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나안 맞췄다라고 할때 뭐라고 했죠?
2: I'm not done. Finished.
1: 근데
2: I'm not
1: 거기에다가
2: finished.
1: 아직 그러면은
2: I'm not yet done.
1: I'm not done yet.
2: I'm not
1: 그냥
2: done
1: I'm not done 하고 뒤에 yet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I'm not 할때 not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2: 네.
1: So I'm not done yet. 이건 어떡할까요? 아, 저희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그러면
2: I don't know. We
1: 우리.
2: don't know
1: 그리고 아직
2: yet.
1: We don't know yet.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2: Yeah.
1: Not yet을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죠. 요런 게 not이잖아요.
2: 네.
1: 네, 요런 거 안에 넣어서도 할수 있다.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I'm not done yet.
2: I'm not done yet.
1: We don't know yet.
2: Oh, we don't know yet.
1: 본문 가보겠습니다. Not yet. I'm watching TV.
2: Not yet. I'm watching TV.
1: 그렇죠. 뭐 미식축구를 보고 있다던가, or something. Right?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Not yet. I'm watching TV. Not yet. I'm watching TV.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습을 할수 있는 문장인데요.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2: 네.
1: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나 보네.
2: 그래도 뭔가 착한 것 같아요.
1: 요즘은 괜찮은
2: 원래는
1: 겁니까?
2: get out!
1: 일어나!
2: 할 텐데, 좀 돌려서 말하죠.
1: 그죠.
2: I guess 평소문으로 갑니다.
1: 오!
2: 뭐뭐인가 보네.
1: 뭐네.
2: I guess. 나는 뭐뭐, 너 뭐뭐인가 보네. You don't want to eat.
1: 뭐요? You don't want to eat.
2: 당신은 먹고 싶지 않나 보네.
1: 으흠.
2: 뭐를?
1: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을.
1: 요거 약간 헷갈리는 단어기도 했었죠.
2: 아이스크림이요?
1: Right.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띄워놨어요. 원 워드로
2: 아.
1: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붙여줬을
1: Right.
2: 것 같아요.
1: 실제로 이렇게 띄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오히려 표기를 아이스 띠 하고 크림 이렇게 한국 그러니까 외래어로
2: 아,
1: 들어왔으면
2: 원래는.
1: 조금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붙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좀 당연할 수 있습니다.
2: 네.
1: It's okay. So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단어. 자, 그것보다 사실 단어보다 상우 씨 이거 좀 익숙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2: 네.
1: 자,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지 않아. 얘는 그냥 단순한 평소문이에요. 그렇죠?
2: 네.
1: 근데 그 앞에 얘를 넣어서 말투를 좀 다르게 했죠.
2: 네.
1: 뭐뭐인가 보네. 뭐 나는 그렇게. 왜냐면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동사예요. 실제로.
2: 네.
1: 그렇게 추측해. 이건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오케이? 정황상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훈 씨한테 제가

0: 초콜릿을 줬는데 안 먹고 옆에 둔 거예요.
1: 어.
0: 그랬을 때는 초콜릿 안 좋아하나 보네. 정황상 제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
1: I guess you don't like chocolate.
0: Exactly. Exactly.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황을 보고 이거인가 보네. 요런 말투. So 사실 말투와 표정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이거인가 보네. 좀 알겠다.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상훈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0: 서로 사랑한다고 예전에 그랬다가
1: 예.
0: 요즘에는 문자가 오긴 오는데
1: 예.
0: 한 세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 세 달 만에요?
0: 좀 많은가요?
1: 스팸보다 적게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나 보네.
1: I guess you don't love me.
0: 아, 그렇죠. I guess you don't love me.
1: Oh.
0: 아, 세 달에 한번 오니까 그 정황상.
1: 아.
0: 자, how about this? 마유한테 연락을 해도 계속 연락이 안 돼요.
1: 아.
0: 그래서 마유가 바쁜가 보네. 이거 어떡할까요?
1: Oh, I guess Mayu is busy.
0: 그죠? I guess Mayu is busy. 지금 상훈 씨가 잘한 거는요. 이 패턴을 그냥 알아둬서 I guess 뒤에 이제 평소문 쓰는 것도 잘해줬지만은 이런 말투 같은 거
1: yeah.
0: 그런가 보네.
1: 이렇게 해야 되죠.
0: 이게 안 들어가면 그냥 공식으로 자리 잡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guess you don't love me.
1: I guess you don't love me.
0: I guess Mayu is busy.
1: Oh, I guess Mayu is busy.
0: Mm-hmm. So 여기 평소문 쫙 한번 가보겠습니다. Well,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1: Oh,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0: 그렇죠.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마지막. 방금 아이스크림 얘기 나오니까 아이스크림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요.
1: 오.
0: 30분 있으면 다 마칠 겁니다, 부인. 부인까지.
1: 와. 네. 자, 일단은 I will be done. 저는 마칠 겁니다.
0: Done이 나왔어요.
1: 예, 네. 저는 마칠 거예요. 언제? 30분 있다가 여기 아하. 또 인노 30분 있다가
0: 아하.
1: 부인 하니까 부인. 부인은 맴 아니겠습니까?
0: 오케이 마치 약간 yes sir
1: yeah.
0: 남자한테 하듯이 yes ma'am 지금 너무 아이스크림이 간절한 겁니다. Check it out. You got it right. So I'll be done in 30 minutes ma'am. 여러분 나중에 스터디 메이트랑 같이 연기 연습이라든가 이런 액팅을 할 때요 이런 거는 바로 대답을 해주면 진짜 재밌겠죠, 그죠?
1: 그쵸.
0: 바로. 딱, 요런 느낌. Right? 자, 맴은 누구를 부르는 존칭이었죠? 남자, 여자.
1: 여자.
0: 여자, 그죠? 그래서 여자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뭐, 부인, 선생님, 요 정도가 되겠는데, 이거는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Respect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I'll be done in 30 minutes, right? 상훈 씨가 여기 지금 중요한 전치사 하나 짚었어요.
1: 이거 헷갈릴만 하지만,
0: right.
1: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자, in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30분?
1: 30분
0: 안에?
1: 있다가.
0: 있다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in을 쓰면 우리가 안쪽에 있다라는 게 너무 자리 잡다 보니까
1: 네.
0: 30분은 절대 안 걸릴 거야. 한 25분? 20분? 이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Alright? in은 딱 그 정도는 메꾼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Okay? So,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있다가. 이렇게 그 정도 채우고라는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분 있다가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In
1: 30 minutes.
0: 자, 그런데 3주 있다가, 그러니까 3주는 채우고.
1: In 3 weeks.
0: In 3 weeks.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야, 나와, 놀자. 이렇게 했을 때.
1: Yeah.
0: 나 나올 수 있어. Come out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이 아니라 30분 채우고 있다가. 난 나올 수 있어.
1: I can come out.
0: 30분 있다가.
1: In 30 minutes.
0: 그렇죠. I can come out in 30 minutes.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10분 만에, 20분 만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는 채워야 된다는 거. 뭐 물론 29분, 31분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we will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1: 네네.
0: 우린 다 마칠 거예요. 마친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3주 있다가.
1: We will be done
0: mm-hmm.
1: in 3 minutes. 아, 3 weeks.
0: In 3 weeks. Minutes 1.
1: 너무 짧게 하고
0: 있어요. 차이 아닌가요? Okay. Very nice. 자, 이거는 3주 있다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3일 만에 된다, 무슨 뭐 한 뭐 일주일 만에 된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 come out in 3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30 minutes.
0: We will be done in 3 weeks.
1: We will be done in 3 weeks.
0: Very nice. 자, 이렇게 해서 in이라는 거는 얼마 채우고라는 느낌.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바로 그러면 이 안에 있다가 그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주 안에
1: 그렇죠.
0: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1: 네.
0: 자, 상훈 씨 뭐 아는 거 혹시 없을까요?
1: 기억이 안 나서 아까 계속 여쭤봤던 건데.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결국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0: Alright, alright. 자, 바로 뭐냐면.
1: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어렵네요. 네.
0: 그죠. 이 within 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강조할 때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을 얼마 만에 뺄 수 있는데 3주도 채 안 걸린다. 한 2주면 된다. 이런 광고 얘기할 때 within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 얘는 있는 얼마 있다가니까 이만큼 채우고고요. 얘는 확실하게 그 기간 안에 들어간다. 훨씬 땡겨 들어간다. 근데 얘랑 또 비슷한 게 바로 얘예요.
1: In less than.
0: Less than. 얼마보다 더 적게라는 뜻을 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캐주얼하게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얼마 안 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within을 쓰거나 아니면 in less than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 can finish this. In less than 30 seconds. 그럼 30초도 채 안 걸린다. 이런 느낌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또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나중에.
1: 네.
0: Alright.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예문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So, I'll be done within 30 minutes. 이러면 30분 채 안 걸린다. 네. 20분, 15분이면 된다. 그죠? I'll be done in less than 30 minutes.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be done in 30 minutes, ma'am.
1: I will be done in 30 minutes, ma'am.
0: Okay.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더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30 minutes, ma'am.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2: Not yet. I'm watching TV. Not yet. I'm watching TV.
3: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2: 30 minutes, ma'am.
0: 알라이 유 가이즈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하는 영작 목소리 꼭 크게 내주시고요. 아까 상훈 씨처럼 좀 연기하듯이 가주시면 좋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I'm done doing something. Remember this, right? Let's go. 당신 방 다 치웠어? 자,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당신 다 마친 상태야?
1: Are you done?
0: 너의 방을 치우는 걸?
1: Cleaning up your room?
0: 그쵸.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Or are you finished?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저 화장실 다 썼어요. 저 그 화장실 쓰는 거 다 마쳤어요.
1: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그렇죠. I'm done using the bathroom. Alright. 자, 질문형 해볼게요. 어, 이거 다 드신 거예요? 이거 드시는 거 다 마쳤어요?
1: Oh, excuse me. Are you done eating this?
0: 그렇죠. Are you done eating this? No, I'm not done eating that.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레스토랑에서 꼭 써먹길 바랍니다.
1: Yeah.
0: 자, 두 번째는요. 표정. 네, 느낌이 중요한. I guess 어쩌고 뭐뭐인가 보네. 굉장히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말투니까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뭐 당신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나 보네.
1: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0: 오, 좋아요.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얘는 좀 문장이 길긴 했네요.
1: 네. 오케이.
0: 자, 조금 짧게. 넌 날 사랑하지 않나 보네.
1: 네. Oh, I guess you don't love me.
0: 그렇죠. I guess you don't love
1: me. I'm so sad.
0: Oh, sad. 요런 느낌. 자, one more. 마유가 바쁜가 보네.
1: I guess Mayu is busy.
0: 그렇죠. I guess Mayu is busy.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eah. 연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당신 방 다 치웠어?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저 화장실 다 썼어요.

0: 썼어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어, 이거 다 드신 거예요? Are you done eating this? 당신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나 보네.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넌날 사랑하지 않나 보네. I guess you don't love me. 마유가 바쁜가 보네. I guess Mayu is busy.
1: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Hey, girl. Honey,
2: yes?
0: are you done cleaning up your room?
2: Not yet. I'm watching TV.
0: I guess you don't want to eat ice cream.
2: I will be done in 30 minutes, ma'am.
0: Oh,
2: Okay.
0: okay.
2: Just wait. Don't eat the
0: Yeah,
2: ice cream.
0: okay.
3: Well done, you guys. Good job.
0: 잘하셨어요.
3: Alright.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몇 시에 넌그 역에 도착했니? 자, 이건데요. What time did you get to the station? Okay. What time did you get to the station?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고요? What time은 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0: 몇 시에?
3: 예, 이런 뜻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be, done, 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 숙제하는 거다 마쳤어요. 저 숙제하는 거다 마쳤어요. 마친 상태예요. 요, 괜찮겠습니까?
0: 네.
3: 네.
0: 와, 근데
3: 네네.
0: 숙제가
3: 네네.
0: 이게 ING가 붙을 수 있는 건가요?
3: 숙제를 하는 걸
0: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습니다.
3: yes, yes. 살짝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네, EBS 이왕 초보용 홈페이지
3: 네,
0: 올려주세요.
3: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Tomorrow!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가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름이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제원도 앞바다. 예부터 민어의 고향으로 불렸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1: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꽉꽉꽉 소리가네. 이게 왜 오른쪽이야? 민어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0: 껍질부터 부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민어.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2: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3: 맛있어. 셔플라까지 넘어가려고 하네.
0: 여름바다의 귀족, 민어의 귀향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청정바다를 품은 신안 앞바다. 민어가 나는 여름철이면 고깃배들도 신이 납니다. 제원도에서 나고 자라 도시 생활을 하다 10년 전에 돌아온 함옥규 선장도 기대를 품고 바다로 나섭니다. 겨울철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월동하다가 여름철 산란기가 되면 먹이가 풍부한 제원도 앞바다로 모여든다는 민어.
1: 제원도 바로 뒤 이쪽이가 민어가 아주 서식처예요. 이쪽이. 저기 보이는 백사장이 저 예미라는 요리 마을 이제 백사장인데 저기서도 한때는 민어 때는 이제 이렇게 배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가오리항 그쪽 옆에 섬 페이도라고 또 있어요. 일본 사람들 지배했을 때부터 이게 민어 파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0: 과거 수백 척의 배가 닻을 내려 배를 딛고 옆 섬까지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민어 파시. 예나 지금이나 섬과 섬 사이로 흐르는 거센 조류가 비옥한 갯벌을 뒤흔들어 민어가 알을 낳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1: 야차운 지역이라 지금 그나마 이렇게 이제 뻘물이 일어나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조류가 약하면 안 걸리더만요. 조류가 세야 걸리죠.
4: 선생님만의 노하우인가요?
1: 하여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지혜를 좀 많이 빌렸죠.
0: 조류가 쓰인 바다에 우뚝 멈춰선 배. 하지만 어탐기에는 아직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이 긴 대나무를 꺼내드는데요. 바다에 장대를 꽂고선 귀를 기울입니다. 뭘 듣는 걸까요?
1: 이게 지금 민어가 우는 소리 들어보입니다.
4: 민어 우는 소리요?
1: 네. 울림으로 들어요, 울림으로. 이게 물속에서 울면 그 울림으로. 어렸을 때 그 저 실 전화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울림으로 들립니다. 한 마리가 울죠?
5: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1: 도망갑니다.
0: 민어 울음소리가 들리는 길목에 그물을 들이옵니다.
1: 암초가 있어요. 그 암초 닿기 전에 그물을 뽑을 거예요. 좀만 떠가면. 그래도 조류가 안 가면은 그물도 같이 안 떠가요. 이게 조류가 가야 이게 그물이 이게 땅을 꺾고 가면서 고기가 이제 좀 한 마리라도 걸려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0: 400m에 달하는 그물을 던져놓고 조류가 그물을 끌어주길 20분 남짓 기다려봅니다.
1: 도시에서는 늦게 직장생활 하니까 애기들 학교 가고 이게 감당이 안 돼, 살림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배들 저런 어장을 했어. 어장을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적은 걸로 이제 편히 살아야 했었다. 천천히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은 훨씬 더 힘드네. 환장.
0: 한때 제원도에서는 우스갯 말로 민어 띄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라고 할 만큼 민어가 흔했다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귀족 물고기로 불린답니다. 민어가 올라오길 고대하며 그물을 당겨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민어. 민어!
1: 야,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야, 꽉꽉꽉 썼네. 야, 꽉꽉꽉 썼네.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0: 빈 그물만 올리기 일쑤였던 요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묵직한 손맛 만선도 부럽지 않답니다.
1: 이것도 서울양만 들었게 안 가봐.
0: 민어는 알을 밴 암컷보다 수컷을 더 친다는데요. 알이 큰 암컷은 그만큼 살이 적고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4: 우와, 이건 몇 킬로 정도예요?
1: 한 6킬로 정도. 우와.
0: 성질이 급한 민어는 금세 죽기 때문에 손이 바빠집니다.
1: 피를 빼고 배를 쓸어 놓으면
4: 바로 피를 빼야 돼요?
0: 그래야 잡내를 없애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1: 까먹는군요.
4: 그렇게만 딱 찌르면 피가 빠져요?
1: 네, 연통이로 옆으로 딱 찌르면 약간 빵꾸내고 그래서 피가 다 빠집니다.
4: 그럼 이렇게 해서는 어디다가 파시는 거예요?
1: 저기 지금 송도 이 반장으로 갑니다.
0: 모처럼 민어 8마리를 건졌습니다. 민어가 향한 곳은 작은 섬에 있는 위판장. 연안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어가 거래된답니다.
1: 놔두면 내일 아침에 동네에 가요.
4: 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1: 카메라가 수십 대 있어.
4: 오늘 고생하셨는데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 잘 주겠죠. 고생을 받았는데 잘 주시겠죠.
0: 고기는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그 값은 내일의 운에 맡겨봅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창때는 업한장 바닥을 가득 채웠다는 민어지만 요즘은 물량이 귀해 중매인들의 손짓이 더 요동을 칩니다.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주인이 정해집니다.

0: 경매를 하러 오신 거예요?
1: 아니지, 나는 우리는 상인이지, 상인. 아까 중매인은 저렇게 파란색 조끼 입으신 건데. 근데 우리 같은 상인들이 와서 중매를 보고 나서 내려줘야지.
0: 뭐 어떤 거를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편이에요?
1: 좋은 거?
0: 좋은 건 뭘까요?
1: 비싸도 좀 좋은 거? 와봐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신선도를 저 피색깔로 봐, 피색깔로. 저렇게 빨개야지.
0: 가격은 어때요?
1: 너무 비싸요. 선어 수치 같은 경우는 98,000원에서 65,000원까지 나왔어.
2: 수컷 민어는 킬로그램당 60,000원 선. 잡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시 풍어가 들기를 기다려봅니다. 경매를 마친 민어가 향한 곳은 인근 수산물 상가. 여름 민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 곧바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답니다.
1: 겨울 민어하고 여름 민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름 민어는 사골 국물처럼 정말 뽀얗게 나와요. 근데 겨울 민어는 아무리 끓여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여름 민어를 더 많이 찾으시는 거죠.
3: 민어 사러 왔습니다.
1: 날마다 오세요.
0: 날마다 오세요?
1: 이렇게 비싼 민어를. 아, 걱정이야. 망할까봐. 그 어떻게 잘하고 있어. 솜씨가 좋은 게.
0: 아, 그러면 식당 하시는 거예요?
3: 예, 그렇죠? 식당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두 마리 가져가려고.
0: 두 마리요?
3: 예, 예.
1: 그럼 가져갈라.
2: 이자홍 씨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민어를 고집한다는데요. 오늘도 큼지막한 두 마리를 챙깁니다.
3: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1: 내일 또 만나요.
3: 예.
1: 내일 만나고 문 안 닫은지 알게.
2: 이장훈 씨를 따라 연육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임자도. 재원도와 함께 민어 산란지로 꼽히는 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 지금 이게 4kg 살짝 넘거든요. 5kg가. 살짝 안 될 겁니다. 제가 쓸 때는 더 큰 놈 많이 쓰거든요. 네,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사이즈가.
2: 민어는 덩치가 큰 만큼 부위마다 맛도 먹는 법도 제각각이라죠. 두툼한 살점은 회로 즐기고 뼈는 푹 고아 진한 국물을 낸답니다.
3: 보이시죠? 이 젤라틴처럼 소 골같이 막
0: 우와.
3: 소 사골처럼 하얀 여기에 있는 영양성분들이 싹 빠져나서 사골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2: 껍질은 살짝 데치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3: 민어 뱃살인데 이게 앞놈하고 손놈하고 틀려요. 앞놈이 더 이제 뱃살이 얇고 식감은 조금 덜하죠. 그 대신 이제 불에가 좋아요. 더 많이 또 이게 기름기 확 또 올라오거든요.
2: 별미 중에 별미라는 민어 불에. 복사꽃처럼 연분홍빛을 띠는 민어회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럽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3: 도시에서 살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지역의 특산품을 대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민어 가지고 음식들도 개발해보고 민어라는 이 생선은 좀 각별하죠.
2: 민어 덕에 섬에 뿌리 내릴 이유를 찾았다는 부부. 이곳은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인데요. 한때는 벗어나고만 싶었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은 터전이랍니다.
4: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바다에 나가시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눈 뜨면 일하고 해야 되는 그게 반복적인 생활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면 제가 싫은 것 같아요. 이제 안정기에 들어있는데 또다시 밖에 나가면 그 복잡한 생활들이 싫은 것 같아요.
2: 육지 사람이었던 남편은 지역의 보물인 민어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요리 대회에서 실력까지 인정받았답니다. 여름이면 민어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0: 이런 맛이 그러기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금방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1: 백성들이 즐겨 찾는다고 민어라 불렸다지만 요즘은 귀한 별미로 대접받습니다. 부위마다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죠. 특히 부뢰를 먹으면 민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것과 같다죠.
2: 맛있는
3: 나오자마자 부레를 딱 드시네요.
2: 예, 부레, 민어는 부레를 모아준다.
0: 쓰리 아주 정말 쫄깃쫄깃하게 됐습니다. 안쌀, 바깥쌀, 이거 머리쌀입니다. 지느러미는 꼬리 지느러미. 자, 이게 바로 한 마리 다 먹는 겁니다, 민어 한 마리. 진짜 맛있어요, 정말 진짜 맛있어요. 기름으로, 참기름으로 나온 것처럼 호소해야 돼요, 진짜.
1: 섬 어르신들이 찾는 또 하나의 별미는 뽀얗게 우러난 맑은 민어탕. 더위에 지친 기력을 채워주는 섬 사람들의 으뜸 복다림이랍니다.
4: 시원해 갖고 맛이야. 국물이. 뽀얗탕, 뽀얗탕. 완전 지리가 맛있게 돼. 기력이 뿔끔뿔끔 나요.
5: 제가 부른 게 이렇게 올라오죠. 맛있죠.
1: 거친 바다가 품어낸 찬란한 여름 보물입니다.
6: 이 비행기 최상품이라 달리한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7: 도시에서 말하면 이것이 수제예요. 손으로 만드는 수제.
8: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보다 더하죠, 이게.

이야, 진짜 우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마침내가 신선이 살고 있는 수목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후난성은 고로가 뚫리기 전까지 아주 오지였던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도시입니다.

0: 이 망상이 지향자재 못지않은 비경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1: 선계의 풍경 아래 인간이 그려낸 세상. 우와. 자연과 닮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만납니다. 처음 보는 풍경 속으로 처음 만나는 즐거움을 찾아 중국 남부 여행을 시작합니다. 중국 남부 하면 저는 장가계가 있는 후난성이 떠오르는데요. 비행기로 4시간 거리입니다. 중국 남부는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매력적인 여행지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후난성 서쪽으로 향합니다. 중국은 아주 넓습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죠. 후난성은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중국에 수십 번 여행을 다녀온 저도 남부를 구석구석 둘러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2: 와, 창밖으로 보이니 뭐 이게 뭐야?
3: 창문 잠깐 열어주세요.
4: 보여요, 보여. 아니, 열면 안 돼.
0: 와.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엄청납니다. 장시주 일대가 후난성 안에서도 험난하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풍경도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풍경구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 후난성 일대는 산이 많아서 대부분 고립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생긴 도로나 다리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높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다리가 후난성에 있습니다.
0: 자, 드디어 아이자이 대교를 넘어갑니다. 이 밑으로 구름이 쫙 끼면 아,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구름 위의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이자이 대교에는 특별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0: 자, 아이고, 후난성에서 쓰촨성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길이는 1200km가 넘는데 그 안에서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다리가 바로 저겁니다. 아이자이 따치오.
1: 길이 1146m의 아이자이 대교입니다.

0: 오, 이거 제법 아찔한데? 발밑을 보고 있으면 쑥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1: 전망대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 하는데요. 다리 아래에는 보행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장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협곡 사이의 마을과 도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데요. 제일 유명한 건 스카이워킹입니다. 담담한 아이를 보니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걸까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죠. 용기를 냅니다.
2: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대요. 저는 이 스카이워킹이 처음인데 도전!
1: 보기엔 높이감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2: 여기보다 좀 무서운데 이거.
1: 안전 장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집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야죠.
2: 밑에 못 볼 것 같고.
1: 자꾸만 혼잣말이 늘어납니다.
2: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커.
3: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일단 빠르게 걷는 거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우와, 밑에 못 볼 것 같고.
1: 고개 돌리기도 힘든 절을 대신해 카메라로 담아낸 전망입니다. 아찔하지만 멋진 전경, 이제야 편하게 볼 수 있네요. 카메라를 친구 삼아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2: 这样可以吗？这样可以。 와, 허파. 你们怎么走路的？ 没问题了吗？
4: 你更厉害，你都没有拉绳子。
2: 哦，
4: 我们都拉着的。
2: 자, 다시 갑니다.
4: 厉害厉害。
2: 와, 이거.
1: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한번 해봤으니 쉬울 줄 알았습니다만.
3: 이거 걷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자꾸 이쪽 벽 쪽으로 붙는 거 있죠.
2: 아, 스포트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1: 매번 새롭고 짜릿하네요. 5분이 50분처럼 느껴집니다.
2: 쉬어쉬어째가 부파.
4: 하.
2: 하이파.
1: 안도감과 함께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원망.
2: 나 PD 가만 안 둘 거야, 나 진짜.
1: 그래도 멋진 경치를 담았으니 만족합니다.
5: 뭐 할만할 것 같은데?
2: 그냥 보면 할만할 것 같죠? 와, 이거 저 패러글라이딩도 해보고 스카이다이빙 빼고 진짜 제가 이 공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되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꽤 높아가지고 아, 내가 발 헛디디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찔해요.
1: 최근 중국에선 국내 여행자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이자이 대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좋아하거나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합니다. 꼭 한번 들러보세요.

0: 익숙하지만 낯선 시골 풍경. 오일장에 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시장은 1970년대부터 이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훈안 서부에서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오리가 많이 보이죠? 남부는 강과 호수가 많아서 오리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식자재로도 즐겨 먹는답니다.
1: 오랜만에 이런 시골 장을 보니까 이 지역의 지역색도 많이 보이고 재밌습니다.
0: 훈안 서부의 일상이 모여 있는데요. 대부분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정겨운 장터의 모습을 오랜만에 만나네요. 밥 한 대마다 계절이 느껴집니다.
1: 와, 이건 저게 정말 짜자. 와, 엄청 크죠. 이거 뭐 거의 장마.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사과만큼 맛있어서 간식거리로 구입합니다.
1: 와, 요거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먹는 그거 닮았는데. 왜? 老板. 저거 이거 봐.
3: 1分是吗?1分.
1: 这是什么名字?
3: 这个叫鱼虾。鱼虾?
1: 你怎么做的?
3: 这个用那个米做的。
0: 우리와는 다르게 국물이 없는 비빔국수입니다.
1: 试一下.这个怎么做的?
3: 用米和水添加在一起，然后用那个大火慢慢的熬制。啊，你可以试一下。好的，谢谢。
0: 미샤는 남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쌀국수의 일종입니다.
1: 네, 양념을 잘 섞어서.
0: 쌀 농사를 주로 짓기 때문에 다양한 쌀국수가 발달했죠. 모양은 영락 없이 강원도의 올챙이 국수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1: 약간 재밌는데? 우리 청포묵하고 좀 식감이 비슷해요. 맛은 수제비 맛 비슷한 그런 맛이 나요.
0: 부담 없이 훌훌 들어가는데요. 먹다 보니 매운맛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스촨성이 혀를 마비시키는 매운맛이라면 훈안성은 고추를 사용해 혀끝을 아리게 만듭니다.
1: 이 일단은 매운맛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화끈하게 맵습니다. 혀가 얼얼해요. 와.
0: 잘 먹고 갑니다. 다시 서쪽으로 향합니다. 훈안성과 맞붙어 있는 꼬이저우성으로 넘어갑니다.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산인데요. 꼬이저우는 그런 땅입니다. 면적의 90%가 산악지형입니다. 골짜기마다 소수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 산골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꼬이저우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막혔네.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마 저걸 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호.
0: 며칠 전에 내린 비 때문이랍니다. 꼬이저우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0: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후이저우에는 산이 많아서 그만큼 개발도 더딘데요. 덕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 많은데요. 지금 찾아가는 마을도 그렇습니다. 후이저우의 짠리 마을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동족으로 2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 지금 바깥에서 뭐가 되게 분주한데 입구 오는데 입구에서부터 되게 분주하거든요. 뭐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0: 마을까지는 걸어가도 되는 거리라서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커다란 사다리 같은데요.
1: 아, 不好意思. 我问一下, 现在你们做什么?
2: 搞红浪的.
1: 啊?
2: 晒那个.
1: 아, 那个.
2: 아.
1: 오, 那个是什么?
0: 이렇게 찹쌀을 널어서 말린답니다. 허량이라고도 부르죠.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라 곡식이 있는 수분을 빠르게 제거해줘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추수철을 맞아 건조대를 새로 짓는 중인데요. 같이 만들어서 함께 사용한답니다.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요.
1: 이쪽 분들 언어인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을은 입구부터 뭔가 신기한 게 많은, 궁금한 게 많은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이런 오지에 이런, 우와.
0: 산속에 자리 잡은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요. 탑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을 깎아 만든 계단식론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마을 전경에 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짠리 마을은 2000년대 초반에 도로가 개통돼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0: 가을이 깊어지면 마을의 곡식 건조대가 가득 차 황금 물결을 이룬답니다. 짤리 마을을 자세히 알고 싶어 표준 중국어 고통화를 할 수 있는 주민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1: 설명 들었던 게 여기쯤인 것 같은데.
2: 对了，是张老师吧？是。你好，张老师。你好，你好，很高兴。你辛苦了。啊，这边跟我走吧。好的，走。哎，凉快。
1: 我们这边风景好吧？对了，非常美丽，特别好。哪里？就是这里了。
0: 마을에는 여행자가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도 있는데요. 2021년 농촌 활성화 시범 마을로 선정된 이후 지어진 겁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고풍.

0: 촌스럽습니다.
1: 这里是餐厅和咖啡屋。哦，你的房间的前面。啊，那里。啊，对。啊，这个是我的房间啊。啊，对，这里。啊，皮江花洒。 이야, 와, 오.
0: 숙소는 상상 이상인데요. 산골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1: 이야, 아름다운 비경 맞네. 아우.
0: 무엇보다 방에서 보이는 전경이 이름에 걸맞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전해지는 여유로움. 일주일 정도 머물고 싶어지네요.
1: 那这个寨呢过了多少年?
2: 来到这里是600年。600年?
1: 对。 600年. 와, 600년 전에 이 마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600년 전이면 언제 때야? 아마도 600년 전이면 1400년대 명나라 때 생긴 마을 같거든요.
0: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마을도 주민들의 손끝에서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족은 건축 기술의 귀재로 불립니다. 못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목조탑 역시 동족의 자랑입니다.
1: 이거 진짜什么?
2: 这个是鼓楼。鼓楼？对。打鼓的鼓楼。对，也是这个鼓，就上面那往这里上去，上面会有一个鼓。啊。对，往这里要爬。从这里啊。对。哇。
0: 동족마을의 상징인 목조탑, 고루입니다. 중국에서 고루는 시간을 알리는 용도지만요, 동족에게는 다릅니다.
1: 와.
2: 就是我们先在洞寨呢，先要有鼓楼才会有寨。 然后就这鼓楼呢，平时就是老人家休息的地方。如果有重大节日的话，村民都会聚集在这里，商量啊，这些都会在这里。
0: 고루가 높을수록 마을의 부유함을 나타내는데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겹겹이 쌓아 올리고요. 삼나무를 사용해 벌레에도 강합니다. 처마의 선이 살아 탁이 비상하는 느낌도 줍니다. 동족의 건축술은 중국 내에서도 독보적인데요. 다리를 건설할 때도 나무 이음새만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다죠. 조상 대대로 전해진 건축 기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소수민족답게 못하는 게 없는데요. 웬만한 건 직접 만들었습니다. 볕 좋은 계절에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천을 염색하는데요. 중요한 마을 행사입니다. 요즘 한창 작업 중인데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운이 좋습니다.
1: 아, 지금 천에다가 염색을 하고 말리고 하는 이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0: 쪽물로 천을 염색하는 겁니다. 염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색을 고르게 낼 수 있죠. 여러 번 반복해서 색을 입히는데요. 작업하는 내내 동족 여인들의 손끝에는 푸른빛이 감돕니다.

0: 谢谢。
1: 哇，
2: 友谊好好哦。
3: 천을 두들기고 달걀 흰자로 코팅해 광택을 내는 것이 전통 방식입니다. 정성껏 만든 천은 중요한 날을 빛내주는 전통 의상으로 탄생합니다. 짤리마을에는 재미있는 전설도 있습니다.
4: 这是我们在最有名的水井，男女井。
0: 아, 여기였구나.
3: 남, 여, 우물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여자와 남자가 따로따로 먹는 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4: 这是男的，这是女的。对，这边男井呢喝了就会生男孩，我这边女井呢喝了会生女孩。真的吗？对，真的。真的。
3: 남자 우물부터 먹어봅니다. 주민들은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는다고 믿고 있는데요.
5: 어, 물만 맛있는데?
3: 겉으로 보기에는 우물 모양도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 물맛이 미묘하게 달라요. 여기가 조금 더 달아요, 저쪽보다.
4: 왜이렇게막不一样?这边的水井呢，它会喝的比较凉凉一点，而这边呢，它会像温水一样。
5: 아.
3: 지하수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가족 계획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네요.
4: 这是我们每家都会只有一男一女，所以它的比例就是一对一。跟泉水有关系？嗯，有。这个我也不知道，这个老人家还知道。
3: 마을 구경을 마치고 샤오치엔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섭니다.
4: 아,雷，雷，雷影。是什么呀？这是米饭。米饭。糯米饭。
5: 아,
3: 정말 딱 밥만 있는데요.
4: 没有别的菜吗？嗯，就是等下我们会下田，然后抓那个大花鱼来烧。
5: 아,
4: 对。
5: 현장에서 바로 반찬을. 어, 예. 어, 저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어.
3: 어떤 밥상일까요? 단출한 도시락에 궁금증은 커져갑니다.
5: 와, 마을 바깥으로 바로 그냥 다랭이 눈이 쫙 펼쳐지네요. 아유, 아,
4: 每天.对，只要说他们去干农活的话，都会拿米饭到他锅上去吃。
5: 오, 매일 이렇게 밥을 점심 때마다 아빠한테 갖다 준다네요.
3: 마을 가이드의 논일까지 부지런한 샤오치인입니다. 키우는 강아지들이 가장 먼저 반겨주네요. 추수철이 되면 가족들이 힘을 모아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탈곡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샤오치에는 망설임 없이 논으로 들어갑니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평온한데요. 저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발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네요.
5: 와.
4: 要踩这个才不会陷下去。哎呀，这样才不陷下去。好了，可以休息了。
5: 요령이 있었네. 나만 몰랐네.
3: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도 낯질

0: 자신 있습니다.
1: 또 우리는 또 학교 다닐 때 농활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요.
0: 한국 농촌에선 대부분 기계를 쓰는데 산악지대인 꾸이저우에선 일일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덕분에 우리에겐 사라진 풍경을 꾸이저우의 산골에서 만나게 되네요. 괜히 반갑습니다.
1: 제가 농활 다니면서 이렇게 뭐 모 심고 막 이런 거 추수 이런 건 많이 해봤는데 벼 쓰러진 벼 세우고 탈곡은 처음 해봐요. 되게 신기하네요. 엄청 빨라요.
2: 나도 엄마하고 나를
3: 이렇게 해야지 보도.
0: 샤오치엔의 아버지입니다.
1: 진팅이 주에도 정말 와 쪼다 강화라마. 진팅이 짜이짜리는 와.
2: 봐봐, 엄마는.
1: 做得好,做得好.好了吗?哦,谢谢.我想可以的话我帮助你.可以哦.
0: 이왕 돕는 김에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런 제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1: 아, 到 哪里?
3: 到那边.
0: 아쉽게도 긴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4: 어디?
1: 아, 모르겠어.
0: 동족어를 배워둘 걸 그랬어요. 강아지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임무를 완수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닐까요?
1: 네, 그이마. 헤헤이. 오랜만에 힘 좀 썼네요.
0: 그럼 밥 먹으러 가보지요. 식사 준비는 물고기를 잡는 것부터입니다. 논에서 말이죠.
1: 도메, 진짜님은 간什마?
2: 就是抓鱼.
1: 抓鱼.
2: 对.
1: 为什마?
2: 抓鱼, 吃午饭.
1: 吃午饭.
2: 对.
1: 哦.
2: 可以从这里下去一起抓.
1: 아.
0: 물고기 잡기는 샤오치엔 오빠의 담당인데요. 와. 논에서 치어부터 키워낸 물고기랍니다.
1: 우와, 대박! 저게 다화위야?
2: 응, 다화위.
1: 다화위.
0: 다화위는 잉어과의 일종인데요. 떨어진 벼꽃을 먹고 자란답니다. 그런데 오빠의 실력이 대단한데요. 흙탕물이라 보이지도 않던데 순식간에 잡았네요. 그 사이 농막 앞에선 불을 피우기 위해 분주합니다. 물고기나 나뭇가지나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오는데요. 척박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온 지혜가 엿보입니다. 물고기는 쿠킹 포일에 감아서 굽습니다. 원래는 꼬치에 끼워서 직화로 구웠는데요. 포일을 사용하는 게 간편하고 맛있다죠. 물고기뿐만 아니라 제철 채소들도 같이 굽습니다.
1: 이거 好吃吗?
5: 我问觉得好吃，他们可能你们吃不惯。
0: 잘 익은 물고기는 이대로 먹어도 좋지만 미나리나 다른 채소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구운 생선살과 미나리를 양념과 버무립니다. 즉석에서 요리했지만 근사한데요. 짠림

0: 꽃바을의 자연이 담긴 한상입니다. 밥만 가져가도 된다는 샤오치엔의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됩니다.
1: 这是我的姑姑。姑姑。对，这是我的外婆。外婆。这是妈妈。妈妈。对，这是哥哥。哥哥。啊，可以吃的。
0: 동족은 대가족이 생활하는 게 보통입니다.
1: 这个鱼，然后蘸这个，如果你吃得惯的话，你就蘸这个。啊，一切。对。嗯。这种吃就可以。一两碗。즉석에서
0: 만들어 바로 먹는 즐거움이라니 최고입니다. 하지만 민물고기라서 가시가 많네요. 불편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맛입니다.
2: 굉장히 남색해요. 그냥도 한번 먹어봤는데 잉어 살맛이 원래 이렇게 담백하고 고소한가 싶을 만큼 진짜 담백해요.
0: 원래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게 전통인데요. 요즘에는 젓가락도 많이 씁니다. 찹쌀밥을 먹을 땐 모양을 만들기 편해서 맨손으로 먹는다죠.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져 동족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먹었습니다.

0: 친절한 샤오치엔의 가족들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싶어서 가족 사진을 제안했는데요.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가족 사진은 처음이랍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가족들의 미소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1: 시진이.
2: 我愿意让我们的热情帮助我们所以我们非常开心了这是我应该的谢谢你啊我们走拜拜
0: 정겨운 시골 풍경이 그리워질 때 또 한번 오고 싶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중국 남부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후난성의 천저우로 향합니다. 천저우는 이름에 숲을 림자가 들어갈 정도로 숲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천저우의 수많은 숲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원시림이 잘 보존된 곳이 있는데요. 망샨 국가삼림공원입니다.
3: 망샨은 중국 정부에서 최초로 선정한 무장애 산하 관광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는 관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0: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남부에서는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저도 처음입니다. 현지 친구들이 새로운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망샨을 가보라고 추천했는데요. 그 아름다움이 장자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망샨은 2019년에 케이블카가 개통돼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운무가 자욱합니다.
4: 우와, 실시간으로 눈앞에 수묵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자연이라는 화가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수묵화입니다. 오직 이 순간만 볼 수 있는 전경이죠. 황홀합니다. 그러나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생각이 바뀌는데요.
5: 你好.
0: 지금까지는 망샨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0: 후난성 최초의 자연경관지구로 선정된 망시안입니다. 원시의 숲에는 동식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운해 때문에 눈앞의 산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처럼 보이네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망시안은 오르막이 거의 없어 걷기도 좋습니다.
1: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산은 이 위에 아주 평평한 길이 한 8km에 걸쳐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길을 따라서 망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거죠.
0: 중국의 잔도 건설 기술은 유명하죠. 2020년 망시안에도 절벽을 따라 잔도가 설치됩니다. 망시안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아도 산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갑자기 계단이 나오는데요. 설마 여기가 끝일까요?
1: 666개의 계단을 올라갈 것이냐? 엘리베이터가 있군요.
0: 저도 걷는 걸 좋아하지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을 편하게 즐기겠습니다. 여행자의 체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망시안 제1의 봉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갑자기 안개가 몰려오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구름 속을 걸어가는 신선이 된 기분이네요. 어느덧 망시안에 운해가 가득 찹니다.
1: 훈안을 대표하는 풍경구 하면 역시 장자재일 텐데 이 망시안이 장자재 못지않은 비경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와서 보면 이 망시안은 장자재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삐죽하게 솟아있는 기암 괴석 사이로 구름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입니다.

0: 저기를 보세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손의 실루엣이 보이시죠? 마치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를 척 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있다 가위 이럴 것 같기도 한 저 봉우리를 걸어서 우즈퐁 오지봉이라고 부릅니다.
1: 압도적인 자연의 힘이 느껴집니다. 가히 망산 최고의 절경이라 불릴만 하네요. 오지봉 근처에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0: 와, 망산에 캠핑장도 있었네요. 오, 잘 해놨네.
1: 장비가 없어도 캠핑을 할 수 있다죠.
0: 니하. 아, 고장헌이가 매실 카페.
2: 매실.
1: 아쉬움은 커피로 달랩니다.
0: 아, 이런 풍경은 또 커피를 마시면서 안 볼 수가 없죠. 아까는 진짜 하얀 안개로 꽉 차 있었는데.
1: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과 함께 망시안의 봉우리들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처음 만난 천저우에서 잊지 못할 선물을 받고 돌아갑니다.
0: 이야, 진짜 우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3: 중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도시입니다.
0: 그냥 꿈속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은 느낌?

안녕하십니까.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아홉 번째 시간에서는요, 때를 장악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온 손자병법에서의 원문 구절은 세 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싸워도 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모공편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적이 이길 수 없도록 하고서 적을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 형편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가서 그들이 경계하지 않았을 때에 공격한다라는 구지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 가지고요, 손자가 때를 아는 것을 승리의 관건으로 꼽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를 파악할 줄 알아야 공격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손자가 이렇게 나름 주목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는 도대체 어떠한 때인가? 첫 번째는 천시입니다. 하늘 천자에다 때시자인데요. 이걸 요새식으로 바꾸면요, 예컨대 사계절, 계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계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냐면요, 때가 더운 때냐, 때가 추운 때냐, 예컨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사계절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밤에 공격하는 거냐 수비하는 거냐, 낮에 공격하는 거냐 수비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를 빚어내곤 하죠. 또 이렇게 계절 차원이든 하루 차원이든 그때그때 빚어지는 기후 조건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을 때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공편이라는 손자병법에 보면요, 불을 놓는 데는 알맞은 때가 있고 불을 일으킴에는 적당한 날이 있다. 알맞은 때라고 함은 날이 건조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은 달 있죠, 달. 해와 달 했을 때 달이요. 달이 특정 별자리에서 떠오르는 날은 그 날은 건조한 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화공, 그러니까 불로 공격을 할 땐 건조한 날에 유리하겠죠. 그러한 때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손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적벽대전이라는 그러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소설 속 그 적벽대전 삼국지에 나오죠. 이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조조였죠. 이 조조라는 사람은 천시를 몰라가지고 결국 대패합니다. 조조가 남쪽으로 주유하고 제갈량, 그러니까 오나라와 총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원정을 벌인 때는 겨울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입동 부근이었는데요. 이 장강 유역에는요, 특정 시기에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불어나가는 북서풍이 아니라 그 역인 동남쪽에서 북서 방향으로 부는 동남풍이 불곤 했습니다. 조조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이 기후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적이 절대로 화공을 쓰지 않을 거다. 동남쪽에 있는 적이 화공을 쓰면 북서풍 쪽에서 불어오니까 그 불길이 오히려 자기네 쪽으로 번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조조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은 동남풍이 그 며칠간 불었죠. 주류하고 제갈량의 이 연합군은 그 동남풍이 불 때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러니까

천시, 곧 기후 조건이라는 때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공격을 준비했다가 정확한 때에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조의 백만 대군을 아주 통쾌하게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때는요, 공격의 적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허실편에 보면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먼저 전장에 주둔하고서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다. 그러니까 먼저 전장에 싸울 곳에 가서 먼저 진을 딱 치고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강의의 표현을 쓰자면 불패지지에 올라서, 그러니까 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적을 기다리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를 결정해야 될 때, 또 전쟁을 해야 된다라면 언제 전투를 개시해야 되는가, 개전의 적기, 이런 것도 장악해야 되는 때의 한 사례입니다. 손자병법의 허실편에 보면요, 전쟁할 곳을 알고 전쟁할 때를 안다면 천리나 떨어져 있어도 전쟁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리나 벗어난 곳까지 가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군수물품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한 불리함을 안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리함도 때를 알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옛날 춘추시대에 제라고 하는 나라의 환공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나라를 원정하러 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요, 제 나라 환공이 제 나라의 군주가 되기 직전까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제 나라는 내정이 극도로 혼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군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정을 먼저 추스리는 게 정치의 우선순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 나라 환공의 아주 책사였던, 아주 빼어났던 인물이었던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노나라를 치러 가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니까 제 환공이, 이 사람은 전쟁할 곳을 알고 전쟁할 때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가서 쳐야 됩니다 하고는 그 혼란한 국내 상황을 다스리지 않고요 전쟁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노나라에 가가지고 노나라를 완전히 그냥 대패시켜버립니다. 노나라한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역으로 그 혼란했던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안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때를 언제 전쟁을 해야 되고 언제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나라 환공은 오히려 원정을 통해서 상대국도 제압을 하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고 또 내정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때를 장악한다라고 했을 때 이 때는요, 지켜야 될 때인지 지금이 공격해야 될 때인지, 또 내실을 닦으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전쟁에 나서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러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의 형편에 보면요, 적을 이길 수 없다면 방어하고 적을 이길 수 있다면 공격한다. 방어할 때인가 공격할 때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방어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적을 이길 수 있는 혹은 최소한 적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소설 삼국지에 보면요, 관우라는 장수가 형주라고 하는 전략의 요충지를 지킬 때 아 지금은 무조건 방어할 때다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림으로써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번은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갈량이 관우한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부를 깜빡 잊고는 공세를 취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주를 빼앗기게 되죠. 그 다음에 관우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안다라는 것, 지켜야 될 때인지 공격할 때인지 내실을 닦을 때인지 과감하게 전쟁에 나서야 될 때인지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때를 알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죠. 손자병법에 보면 때를 장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역량을 꽤 많이 서술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피지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적들을 알고 나를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 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형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상의 용병은 적의 전략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최하는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지기의 역량과 지피의 역량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기의 역량은 뭐냐? 나를 아군의 역량을 아는 것은 뭐냐? 우리는 적의 전략을 깰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적의 외교 동맹을 깰수 있는가? 칠수 있는가? 적의 군대를 칠수 있는가? 적의 성을 공격할 수 있는가? 등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기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또 저들을 아는 역량은 뭡니까? 적들의 전략이 어떠한지, 적들의 외교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건지, 적들의 공격력은 어느 정도인지, 적군의 방어력은 또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때를 파악하고 장악하는 역량은 불패의 미래 빚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피의 역량은 적들을 아는 것은 빚어갈 미래를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느냐를 또 그러한 미래를 구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등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불패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지기의 역량은요, 나를 파악하는, 아군을 파악하는 역량은 미래를 빚어가려면 현실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현실을 개선해 가고 미래를 빚어가는 그 주체인 나를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불패의 미래를 비로소 빚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기의 역량과 지피의 역량을 다 구비해야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구비하는 게 아니라 둘다 구비하고 있어야만 미래를 빚어갈 수 있는, 불패의 미래를 빚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객관적이고 치밀한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은 개편으로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장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그책 전체의 내용을 대표한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또 요긴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개편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병법에서 첫째는 전략 수립, 둘째는 조사, 셋째는 계산, 넷째는 비교, 다섯째는 승산 따짐이다. 라는 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전략 수립은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형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 조사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수립한 전략을 바탕으로 멀고 가까운,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멀고 가까운, 또 공격 대상의 지형 같은 것들이 넓은가 좁은가, 예컨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거다. 세 번째, 계산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러한 실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병력 수를 조사하고, 또 적군의 무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무기의 많고 적음 같은 것들을 계산해 낸다라는 겁니다. 비교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적군과 아군의 역량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말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승산 따진다. 승산을 따지는 행위는 뭐냐?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인 비교를 바탕으로 승산을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느 때냐? 바로 그렇게 승산이 높다라고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답변이 나왔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파악하고 장악하려면은 이렇게 객관적이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때를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 빚기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때 전개되는 현장에 가장 적합할 때, 그랬을 때 불패의 확률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딱 알맞은 삶의 방식을 시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그때의 중, 중은 적중하다 할 때의 중자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그때그때 그때 조성된 형편에 딱 적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시중의 삶을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빚어갈 수 있다라면 그만큼 불패의 미래를 빚어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때를 장악하는 힘과 관련해서 손자병법에서 읽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호남의 관문이자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땅 익산. 발길 닿는 곳마다 넘쳐나는 옛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너른 금강이 포근하게 맞아줍니다.
1: 걸렸어. 이 강은 지금 내 친구나 마찬가지요.
0: 금강을 친구 삼아 살아온 어부의 지난 추억 이야기도 듣고요.

0: 이런 그림이야.
1: 이게 정태네지 위에가 형님 양반네지.
2: 형님 배 여기 있어.
1: 어, 우리 배 저기.
3: 연어가 회귀하듯이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거로 다시 돌아오는 거.
4: 완전히 왕관 모양이잖아. 왕관.
5: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농부도 만나봅니다.
6: 처소할 때를 생각하면 모든 힘든 것들을 잊어먹을 수 있지 않아요?
7: 저한테는 아버지이자 좀 스승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5: 자, 금강 웅토의 특별한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비단결처럼 아름다운 금강 옆에 자리한 웅포면입니다. 이른 아침 금강에 제일 먼저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의 마지막 어부 나문주 씨인데요.
8: 거기 망 이제 알림표지 알림표. 여기 큰일 걸렸네 벌써.
9: 예?
8: 걸렸어.
9: 어떻게 하세요?
8: 아 여기 잡으면 한번 만져보시면.
9: 잘 모르겠는데.
8: 아 뭐야 여기. 이 뚝뚝뚝 치는데?
9: 아, 그래요?
8: 예. 네.
9: 이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8: 좋아, 좋아하지요. 잉어가 큰일 걸려있어. 지금 안 보이죠?
9: 네.
8: 이게 거시기요. 이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5: 와, 진짜 큰 녀석입니다. 이야. 능숙하게 올려보는데, 아니,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오, 잉어 따라 숭어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오늘 초반부터 호호호호 운수가 좋겠는데요. 자, 또다시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물자.
8: 고기만 불만이요.
5: 이 맛에 금강에서 고기를 잡는다죠?
8: 참붕어.
9: 참붕어?
8: 네. 붕어가 조금 귀엽고요. 잉어가 너무나 많이요. 여기 맨 잉어잖아요, 이봐요.
5: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잉어들. 인기는 예전만은 못하지만 과거엔 귀한 약재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8: 약이 없으니까 산모들한테 이 잉어가 보신용으로 그래갖고 잉어를 그때 막 하루에 막 50마리도 잡고 그랬었는데 형제간이 잡아갖고 우리 어머니가 막 달아로 두 달씩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잉어들을 별로 많이 선택을 안 해요. 이게 여기서 명물로 봄에 나오는 이게 우어잖아요, 우어.
5: 그럼요. 웅어가 임금님께도 진상됐던 녀석입니다.
8: 휘어 먹는 거 이게 초장에다 묻혀서 이렇게 휴게소를 해갖고 봄에 이게 사람들이 이거 먹으러 많이 와요 우리 집으로. 이건 황빠가. 이 보릿거럭처럼 생긴 끝이 있어요, 이게. 움직일 때, 요름으로 찍히면은, 요게 보릿거럭처럼 생겨갖고, 여기가 다 톱날처럼 달렸거든요, 봐봐요. 여기 다 톱날이에요, 밑에가, 이게. 찔릴 때는 이렇게 푹 찔리잖아요, 이렇게. 찔리면 이게 나오려면 찢어져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 장갈 벗어질 때랑 이거 다 찍히잖아요. 속이 있어요, 이게. 뒤 찍혀갖고 상처나면 피 나오면, 막 애리고, 여기가 막 이렇게, 저 뭉은 수도 있게 아파요. 이것도 걸리잖아요. 참게 봤잖아요. 어? 여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요.
5: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어부에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금강.
8: 약 한 60여 년을 했으니까 고기가 어디가 몽구기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를 그냥 타파하고 맞춰요. 그래서 지금쯤은 붕어가 어디가 있고 어디 가서 또 산란할 때는 어디 가서 알털 때 어디로 간다 이런 걸 많이 알죠.
5: 그에게 금강보다 편안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8: 금강은 친구죠.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이고 친구예요. 여기서 태어나갖고 여기서 어렸을 때 좀 컸기 때문에 어디 나가도 금강같이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5: 물길이 서해까지 이어지다 보니 그 옛날 곰계 나루는 폭으로 큰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8: 여기가 옛날에는 저 5대 폭우의 하나로 해서 곰계 나루, 곰계 폭우 그래갖고 여기가 아주 유명했어요. 60년도부터 70년도 그때에는 요 생활권이 다 충청도 저쪽 강경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저 군산으로 생활권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배로 다녀갖고 학교도 배로 다녀갖고 군산 앞에서 고기 잡아갖고 거기서 일로 오는지 바람 불면 바람으로 오고 바람 안 불면 이제 물 들을 물에 민물물에 이제 노젓고 오는데 거기서 여기 올라오면 그 이틀 걸리고 그랬어요. 조기를 막 배로 막 절렁절렁하게 잡아오고 갈치 때는 갈치를 또 이렇게 잡아서 가녀갖고 염장해서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퍼갖고 경매 불리고 그랬어요 그때.
5: 번성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살기 좋은 곳 웅포 곰계 나루.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 곰이 금강물을 마시는 모습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엎어지면 코다는 곳에 위치한 곳이 남은주 씨의 집입니다.
0: 고기 뭐 나왔어요?
8: 예, 네, 오늘 좀 나왔네. 뭐 잉어, 홍어, 뭐 붕어, 참게.
0: 엄청 나왔네요.
8: 첫 번이 걸려.
3: 이런 거는 자주 보시나요?
0: 이거요?
3: 이런
0: 그럼요. 거... 엄청 이위는 크기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요만큼씩 잡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팔러 가시면 시장에 가시면은 이게 양식이지 자연산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 네, 그렇게 안 믿었다고 그래.
5: 금강의 기대 살아온 부부는 이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잡아오면 아내가 요리를 합니다. 아내 경자 씨도 이곳이 고향입니다. 결혼해서 어부 아내로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이젠 생선 요리에 도가 떴어요. 간장물에 붕어를 익혀 간을 배게 하는 사이 재빨리 다음 요리인 매운탕을 준비하는데요. 자,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0: 묵은지 넣고 하면 깔끔하고 맛있겠네.
5: 묵은지가 들어간 동작의 매운탕이라니 맛이 기가 막히겠는데요. 이어서 간이 잘 밴 붕어는 시래기를 넣어 붕어찜을 만드는데 이거 남은주 씨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2: 참말로 이 맛있게 하느라고
10: 음식 때깔도 다 이봐라.
3: 아, 기가 막히구만.
10: 참느라고 고생했네 친구.
8: 아이 뭐 하는 일이 그것인데 뭐 해야지 뭐.
11: 아니 뭘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8: 아 이건 붕어고 이건 예. 빠가.
11: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들 하셨네 참느라고.
10: 아 친구.
3: 에이, 맛있겠네.
5: 하하. 금강이 내어준 선물을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11: 아유, 맛있다.
5: 캬, 몸보신 제대로들 하시는구만.
11: 맛있는 거 혼자 드시지 마시고 여기 좀 주세요.
8: 네. 이걸 드릴까, 이걸 드릴까?
3: 빵가 드릴까요?
11: 네, 빵가 사요. 아, 두 개 다 먹어야지.
8: 먹어야지.
12: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올라왔어요. 아, 진짜 맛있겠네. 네. 감사합니다.
11: 여기 이제 풍족했던 그런 포구니까 생선들이 옛날부터 그냥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사고 팔고보다도 그냥 같이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다 배어 있죠.
13: 형님이 여기 빠가사리가 오늘
5: 훨씬 맞습니다. 이런 게 고향 인심이고 정 아니겠습니까? 옛날 추억을 떠올리던 고향 후배 완섭 씨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11: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오늘 좋은 사진 보여드릴게.
8: 이게 여기 폐교할 때
11: 70년대 여기 포구에 예. 배가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8: 중급배.
5: 군산항이 개항하기 전까진 이 포구에 전국의 배가 몰렸답니다.
11: 예, 생선 이제 중간 상인들, 백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쌀이로 만든 그 바자기 있잖아요. 그거 걸치고 남자들이 그걸 한번 생선을 지어서 이렇게 날랐단 말이에요.
14: 한번 잡아서 다섯 마리.
5: 지금도 생생한 그때 그 시절.
8: 겸에서 소리가 있어요. 두 손이요, 서신이요, 네 손이요, 다섯 손이요. 이제 저렇게 치다 보거든. 능가 다섯 손이요. 두 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을 두 번 쉬는 거예요. 저 사람 룰 차례 쓴 게. 그러면 한 손 이상이 넘어오는 거예요.
11: 지게 지고 가다가 갈대밭에다 한번 부려놓고 그냥 가서 한번 빼먹는 거야. 이제 퇴근할 때 그것도 가져가고 이제.
5: 그리운 옛 동네도 마주합니다.
12: 거기 맞아.
8: 이게 우리 집이라고 이게.
12: 옛날에.
8: 옛날 집. 아버지.
2: 조학이네 집 어떻게 이렇게?
8: 조학이네 집 여기 있잖아. 이게 조학이네 집. 이게 정태네 집. 위에가 형룡 양반네 집.
11: 형님 배 여기 있어.
8: 우리 배 저기 있네 또 하나 목선.
2: 위치가 있어. 우리 좀 자 주거리 나와서 빨리.
5: 당시엔 먹고 사느라 바쁘고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행복한 기억만 떠오릅니다. 요 목선도 그중 하나인데요.
8: 저 배 타고 다닐 때 그 둘째 딸 낳았거든.
5: 이번엔 좀 더 오래된 추억이 소환됩니다.
8: 이때 이 무렵에는 이게 우리 집이다 또.
14: 아 그래요?
8: 어, 이 꼭대기. 교회하고 저 교회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신발 기도할 때 신발 다 여기 이 밑에다 다 버렸거든. 그런 게 막 그때 저기 그때 전두사가 누구 있나 김저 승권네 아버지거든. 김영선인가 그 양반 와갖고서는 나보고 문제야 그 신발 기도할 때 신발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그저 한 번씩 하고 그랬어. 내가 교회 사람들 약을 입어 싹 갖다 버렸고.
2: 나중에 그림 보면 나중에 뭐 그냥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건 알지.
5: 잠시나마 그때 개구쟁이 시절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마을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13: 제가 이 땅에 여기서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 물을 마시고 여기 나는 농산물을 먹고 자랐잖아요. 460여 년 이상 저희가 뿌리받고 살았던 곳인가. 떠나려야 떠날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닐까.
5: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에게도 금강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강이 만든 비옥한 땅은 웅포 농부들에게 축복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벼농사밖에 모르던 이곳 농부들이 새로운 작물과 사랑에 빠졌다네요.
15: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16: 네, 브루베리 따고 있어요. 이 브루베리입니다. 이 파란 거는 지금 열매가 아직 안 익은 거고 이 붉으스름한 거는 익어가는 단계고 완전히 이제 보라색으로 변한다면은 완전히 익은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보라색은. 너무 맛있어. 하나 잡숴 보실래요? 너무 맛있어요. 달고 약간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5: 친환경으로 키워서 바로 따서 먹어도 괜찮답니다.
16: 이 블루베리가요, 왕관 모양이 완전, 예, 완전 이 왕관 모양이잖아요, 왕관.
5: 참 신하네요, 이야.
16: 그죠? 그리고 맛도 정말 좋아요.
5: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외래종이라 우리 땅에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어느 분이 이렇게 잘 키운 걸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17: 안녕하세요.
18: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베리 농업 마이스터 김신중이고요.
19: 마이스터란 쉽게 말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엄격하게 선발한 전문 농업 경영인이에요. 김신중 씨는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동시에 22년간 쌓아온 경험을 농부들에게 알려주는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죠. 맞춤 교육을 해주다 보니 웅포 블루베리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지요. 농원에 손님이 온 걸까요?
18: 어, 아들 왔어? 아, 우리 아들 소개할게요. 제 후계자고요. 한국 농수산대를 졸업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블루베리 농업을 하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9: 네. 어,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9: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김선빈이라고 합니다.
9: 지금 아버님하고 얼마나 지금 하신 거예요?
7: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네. 네.
9: 할만하세요?
7: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19: 우직한 농부 선빈 씨. 어른들 눈에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답니다.
16: 선빈아.
7: 예.
16: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 농장도 성공하고 했으니까 장가 좀 가. 장가를 가야지. 이렇게 블루베리 농장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확장해 놓고. 네. 아주 완전 기업이야, 기업. 네. 장가를 가야지. 이제 기업 만들었은 게. 네. 참 착하고 말도 없고 일도 잘하고 아주 요 기업가로서 아주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누구라도 어떤 여자라도 오면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이모가 말이야 저기 예시장 가게 빨리 장가가. 알았지? 어느 색시라도 오면 고생 안 해.
7: 네.
16: 농촌이라 해서 고생 안 시켜.
7: 네.
19: 아이고, 이렇게 일도 잘하고 성실하니 곧 좋은 짝을 만나왔지. 갓 수확한 블루베리는 신선도 유지가 관건입니다.
9: 트럭이 안 싣고 이렇게 가세요?
7: 햇빛 받으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최대한 햇빛 안 받고 온도 좀 낮춰서 가져가려고.
19: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 질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기까지 아버지가 흘린 땀의 의미를 알기에 선빈 씨도 팔을 걷어붙이고 기꺼이 농부가 되었는데요.
7: 여기는 이제 입고된 블루베리 선별하는 선별장.
19: 내공이 쌓여 상품성이 없는 블루베리도 척척 골라냅니다.
7: 일단 처음에 선별기 돌리기 전에 일단 이런 게 들어가면은 좀 다른 과일들까지 피해를 줘가지고 미리 1차적으로 걸러주는 거예요.
19: 또 누가 온 거지요?
20: 어서 오세요. 아유, 블루베리 좋네.
19: 같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농부랍니다.
9: 오늘 수확은 어떠세요?
21: 예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작년에 냉해 피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19: 김신중 씨와 블루베리로 사제 인연을 맺었다는데요.
21: 멘티 과정을 한 2년 거치면서 생산을부터 시작해서 그 수확까지 전부 다 이제 마음껏 책임을 져주시고 역할들을 충분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죠.
19: 대기업과 계약 재배를 해서 20개 농가의 판로 걱정도 덜어줬는데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이곳 농부들에게 고소득 작물로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6: 지금 새참 시간이니까 다들 새참 먹으러 갑시다.
20: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네요.
19: 하하, 반가운 소리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오늘 세찬 메뉴는 뭐이란가요?
22: 김밥하고 떡.
9: 그것이 다예요?
22: 네, 또 라면도 있어요.
19: 일하다가 잠시 쉬며 음식도 먹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세찬. 요 재미에 목을 빼고 기다리던 때도 있었답니다.
16: 너무 정겹고 좋았지요. 그때는 막 세차 온다고 뭐 너무 좋아갖고 막 참 이러다가도 그 머리에 그 논두끼를 조그만 논두끼를 머리다가 그 광우리에다가 저 막걸리 뭐 예? 잔치국수 이고 이렇게 오면은 너무 그 좋았던 기분. 그 먹을 욕심에 너무 좋았던 기분.
15: 지금은 어떠세요?
16: 지금도 좋아요, 새참은. 새참 먹으라고.

0: 지금도 좋아요 이러다가.
1: 자, 그날 오후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힘들어도 땅이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여서 친환경 재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0: 친환경이라 이 지렁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땅속에서. 예, 지렁이하고 달팽이 그런 게 다 살고 있어요. 생명이 다 살아있어요.
2: 얘들은 많이 도장하고 있잖아. 그 재를 좀 많이 잘라주는 거지. 그러면 새로 나와서 여기서 결과지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쯤 잘라서 나무의 수고를 안정시켜.
3: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고 뭐든 더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시려고 했던 건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저한테는 아버지이자 좀 스승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4: 혼도 많이 나십니까?
3: 네, 그렇죠. 매일 혼나고 매일 배우고 하죠.
1: 아버지 같은 큰 농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네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비료가 되어서 선빈 씨를 쑥쑥 키우겠죠. 아울러 인심 넉넉한 금강도 힘을 보탤 겁니다.
3: 저희가 블루베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물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게 물이기도 하고, 그 물을 공급해주는 게 또 금강이기 때문에 금강은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1: 부지런한 농부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금강. 선빈 씨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수확의 기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 오늘도 부자가 함께합니다.
2: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잖아.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농부의 관심만큼 작물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결과에 추수할 때 생각하고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선빈이가 됐으면 좋겠어.
3: 네. 아버지한테 고향은 어떤 의미?
2: 아빠한테 고향은 앞으로도 너도 여기서 생활하고 터를 잡겠지만 네가 결혼을 하고 내 소중한 손주들이 난다면 또한 걔들한테도 아름다운 고향이 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아빠는 이 부분이 존재의 가치지. 그리고 전체 우리 생활하는 터전이고.
1: 느리지만 천천히 꿈을 키워가는 농부. 그리고 평생 추억을 지키며 살아온 어부. 이 땅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이 사는 곳 금강 웅포입니다.
5: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들어?
6: 안 됩니다.
5: 들어오지 마.
6: 어서 들어가십시오.
7: 제가 춘포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8: 촌스럽게 쓰면 안 되니까.
9: 집에 공주님,
10: 완전 힐링 포인트.
11: 나 여기 한번 가볼까?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네, 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노래하는 캠핑쇼.
6: 친구들 안녕. 자, 오늘 딩동댕쇼는 특별히 캠핑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와, 과연 어떤 반짝반짝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 바람막이 입고 같이 캠핑장으로 가볼까요?
5: 우후! 빨리 오시죠, 빨리!
7: 아버님, 어서 오세요!
6: 우와, 다들 신나 보이네?
7: 네! 지금 막 노래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어, 뭐야? 이미 다 모여 있었네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이제 막 시작했어요.
4: 네.
3: 근데 이제 뭐 할까?
5: 마시멜로 구워 먹어요.
6: 난 고구마 먹어야지.
7: 오, 그래. 가만, 그런데 불이 좀 약한가? 장작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0: 잠시만요. 저는 캠핑 박사 존박. 이 캠핑장의 주인입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8: 안녕하세요.
3: 어디 가시죠?
9: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7: 어디 가신 거야?
0: 가져왔습니다.
3: 정말 대단해요.
0: 정상을 세웠어요.
6: 아, 좋네.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0: 뜨거우니까 조심.
6: 네.
10: 이 분위기, 오늘의 날씨, 여기 모인 우리들. 정말 완벽한 것 같네요.
3: 근데 댕구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딱 듣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요.
7: 듣고 싶은 거? 그게 뭘까?
0: 그건 제가 알고 있죠. 짜자잔. 캠핑에 빠질 수 없는 재밌는 이야기.
3: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6: 그거 무슨 책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이 캠핑장에 온 친구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11: 네!
6: 기대돼.
0: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숲속에 요술을 부리는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요술을 가지고 있었지요.
3: 와, 요술펜 나도 갖고 싶다.
0: 그 모습을 지켜본 수사자는 호랑이에게 부탁했어요.
12: 너 무늬가 참 멋있다. 나도 지금보다 화려해질 수 있을까?
0: 호랑이는 먼저 종이에 사자를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자의 머리에 커다란 갈기를 쓱쓱 그렸지요. 그러자 눈앞에 있던 사자에게 짠 하고 갈기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는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황소에게 커다란 뿔을, 염소에게 깔끔한 수염을, 수탉에게 새빨간 벼슬을, 양에게 복슬복슬한 털을 그려주었지요. 모두가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기뻐하였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전해줬어요. 호랑이는 숲속에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고 있던 호랑이에게 한 거지가 찾아왔어요.

0: 소문을 듣고 왔어. 나에게 쌀 한 가마니만 그려주시오.
1: 호랑이는 사람을 보고 놀랐지만 배를 고른 거지의 간절함에 얼른 쌀 한 가마니를 그려주고 거지를 보냈어요. 잠시 뒤 거지는 호랑이를 다시 찾아왔어요. 뒤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2: 맙소사, 너무 많이 데려왔잖아.
0: 나에게 쌀 세 가마니를 그려주시오.
2: 커다란 집을 한 채 그려줄 수 있나요?
3: 이봐, 나는 금 한 덩이만 받겠네.
1: 사람들은 서로 소리쳤어요. 숲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마을에는 어느새 긴 줄이 생겼어요. 호랑이에게 요술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부탁하는 줄이었죠.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쌀을 얻고 집을 얻고 번쩍이는 금을 얻었어요. 어느새 마을에는 가난이 사라지고 모두가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어쩐지 호랑이 앞에 줄은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쩐지 점점 길어지는 듯 했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아우성을 쳤어요.
4: 호랑이 힘들겠다.
1: 그렇겠지. 그래서 그날 밤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리느라 지친 호랑이는 숲으로 몰래 도망을 쳤어요. 잠시 뒤 숲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호랑이를 찾으러 숲속을 헤집기 시작한 거예요.
5: 어, 저기에 있다! 호랑이 꼬리다!
6: 헉, 내 꼬리!
1: 숨어있던 곳을 들킨 호랑이는 다급하게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높은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죠. 너무 높아서 발까지 닿을 만큼 기다란 나무였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나무를 타고 달을 향해 올라갔어요.
7: 휴, 다행이다. 이제 못 쫓아오겠지?
1: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사람이 나무를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나무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붙고 호랑이가 어느새 달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무에 붙어 올라가 나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기울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2: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욕심부리다니 쌤뚱이다.
1: 그렇게 달에서 평생을 살게 된 호랑이는 숲속 동물 친구들이 그리워졌어요. 남아있는 종이에 하나, 둘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별들을 이어 그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멀리 보냈죠. 염소자리, 사자자리, 황소자리, 양자리. 매일 깜깜한 밤하늘에는 호랑이가 그린 별들이 밝게 빛나며 멀리 있는 숲속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요.
8: 이야기 끝.
9: 와,
7: 친구 생각을 하며 그린 그림이 별자리가 된 거네요.
9: 별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이야.
10: 얘들아, 저기 좀 봐.
2: 별이 쏟아질 것 같아.
11: 너무 예쁘다.
9: 별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하늘아, 할머니 집 갔을 때도 별 엄청 많았잖아.
12: 아, 맞네, 맞아. 할머니랑 별똥별도 봤지.
7: 나는 별 보니까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도 별 좋아하시는데.
13: 선생님은 어릴 적 친구가 떠오른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자고 우정을 맹세했었는데.
2: 멋지다.
8: 다들 별을 보니까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구나.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노래.
4: 노래.

0: 보니 벌써 잘 시간이 지났네. 얘들아, 어서 자러 가자.
1: 벌써 자요?
2: 여기가 노래하는 캠핑장 맞죠? 노래소리를 따라왔어요.
3: 네, 맞아요. 잘 찾아왔어요.
1: 아니, 우리 빼고 다 재밌게 논 거예요? 중간에 길 잃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4: 참, 이걸 어쩌지? 우리는 다 놀고 이제 막 자러 가려던 좋은데.
2: 그건 말도 안 됐어.
3: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밤새 썼다면서 놀아요. 우리 다 준비됐거든요.
2: 좋아요.

0: 이건 어때요? 어?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고민해보기. 잘까 말까, 잘까 말까.
1: 좋다. 그래요. 그럼 친구들을 위해 노래 한 곡 더 들려줄게요.

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새콤달콤 냠냠 맛있는 방울토마토 나는 야농부
1: 친구들 우리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건 어떨까요?
2: 네! 좋아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이건 우리나라 전통악기예요. 친구들에게 전통악기를 연주해 주려고 옷도 이렇게 입었어요.
1: 선생님 멋져요.
0: 그래? 그럼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악기의 이름은 징이에요.
1: 징?
0: 징! 징은 징 하고 소리가 나요. 깊고 웅장한 소리가 나요.
2: 선생님, 저도 쳐보고 싶어요.
0: 그래요?
2: 우와.
0: 자, 이제 친구들이 자유롭게 쳐보세요.
2: 네.
3: 아, 재밌겠다.
4: 바꿔라 한글.
2: 어? 이건 징이 아니라 종이잖아. 징이 종으로 바뀌었어.
5: 우리는 징이 필요해.
6: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6: 야.
4: 후민정음 안녕?
2: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징이 종으로 바뀌었어.
6: 징, 징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징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4: 간다. 간다.

0: 한계를 찾자. 어? 파괴된 글자야.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미음을 만나면?
1: 탕!
0: 곰이야!
1: 탕! 탕! 탕! 탕! 탕!
0: 어? 탕! 찾았어! 곰 등에 한글 징이 있어! 하!
2: 불어라! 탕!
0: 천지!
3: 한글 징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이제 옷 속으로 모습을 감출 것이다. 으잇! 입다!
1: 까! 까! 까!
0: 곰이 옷을 입다니! 한글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한글을 볼 수 있지?
1: 탕!
0: 입다에 맞선다는 말은 뭐지? 벗다!
1: 탕! 탕! 탕! 탕! 탕!
0: 지금이야! 하!
3: 아니! 나의 입다 공격을 벗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4: 나 다 나 다
5: 멈춰!
0: 용사들이 위험해!

0: 문이 생겼어.
1: 야!
2: 샷!
1: 야! 야!
0: 한글이 파괴됐어.
3: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 수 있어.
4: 나라 한글!
2: 샷!

0: 2층
1: 저장 완료 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짠.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징! 징! 호호! 얍! 종! 종! 종을 흔들어요! 딸랑딸랑! 하하하하하! 얍! 징! 징! 오호! 자, 사블로르테가 왔어요. 오호! 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1: 한글 징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자, 징을 찾았나요? 북! 장국, 깽가리, 징, 징, 오잉? 한글 징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징, 징,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이응을 만나 징, 징.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징. 친구들 따라해봐요. 징. 끝.
1: 징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오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장.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징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오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장.
2: 징, 종. 선생님이 징을 소개해요. 징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징을 종으로 바꿔라 한글. 징이 종이 되었어요. 천지가 입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

0: 사가 벗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징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징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징을 쳐요. 훈민정음이 징을 쳐요. 훈민정음이 징을 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용, 양.
1: 하늘을 나는 용! 불을 뿜는 용! 나는 용이다! 용! 우리는 꼬리가 긴 용이지!
2: 우리 꼬리는 지구를 두 바퀴나 돌 수 있지!
1: 어디든지 날 수도 있지! 구름 위도 문제없다! 와!
0: 바꿔라! 한글!
3: 왜? 용이 양으로 바뀌었어!
4: 우리가 만든 소중한 용인데.
3: 우리는 용이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야!
7: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8: 무슨 일이야?
4: 용이 양으로 바뀌었어!
3: 용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용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기차역이야. 한글은 어디에 있지? 어, 한글 용이 저기 있어. 천지?
1: 한글 용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절대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0: 안 돼!

0: 엄청나.
1: 바다.
0: 한글을 놓치고 말았어. 어서 한글을 찾아야 해.
2: 우리의 능력을 되찾아 기차를 따라가자. 그럼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타다에 맞선다는 말은 뭐지? 내리다!

0: 상대를 찾았어.
1: 아니, 나의 타다 공격을 내비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안 돼.
0: 내가 부메랑으로 요를 쓸 수 있어.

0: 용.
1: 저장 완료. 용.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용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용! 용! 욱! 양! 양! 복슬복슬 귀여운 양! 안녕! 얍! 얍! 용! 용! 오! 멋지다! 할아버지도 용이 되어볼까? 친구들, 잠시만!
1: 히히! 한글 용 먹어야지! 용! 냠냠! 슝!
0: 하하하하하! 짜잔! 할아버지는 멋진 용이다! 우잉! 한글 용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용! 용!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응이 요를 만나 요. 요가 받침 이응을 만나 용. 용.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용! 친구들, 따라해봐요. 용! 끝!
1: 용에서 가운데 소리 요를 야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용에서 가운데 소리 요를 야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히히.
0: 용. 양. 훈민이와 정음이가 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꼬리가 긴 용. 우리는 불을 뿜는 용.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용을 양으로 바꿔라 한글. 용이 양이 되었어요. 천지가 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내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용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 용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용을 만들어요. 훈민정음이 용을 만들어요. 훈민정음이 용을 만들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유후리.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오늘이 곰의 생일이잖아. 깜빡 잊고 있었네. 아, 선물! 어디서 구한담?

안 돼.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 알지? 뭐 깜빡해도 돼. 내가 계속 알려줄 테니까.

내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제 그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내가 도전해주지! 그래, 좋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네가 지게 되면 내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지? 테니스?

될 거야.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뭐? 비밀 요원? 그게 뭔데? 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9: 스쿨버스
4: 내일 떠놀자.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보고는 엄마.
1: 아, 돌아라.
2: 어? 자. 어서 청소해 볼까? 자. 해야겠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
1: 그럼 그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3: 그러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0: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봐. 내려가 보자.

0: 소리였잖아.
1: 엄마가 코고는 건 처음 봐.
2: 쿵쿵. 꼭 창둥 소리 같아.
1: 근데 엄마가 왜 갑자기 코를 고는 거지?
0: 저번에 곰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코를 고는 거래.
3: 우리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느라 엄마가 많이 피곤했나 봐.
1: 엄마가 자는 동안 청소하는 거 어때? 그럼 엄마도 피곤해하시지 않을 거야.
4: 좋아!
1: 엄마가 깨지 않게 조심해.
0: 쉬.

0: 아가들 뭐 하고 있니?
1: 엄마. 잠꼬대였구나. 엄마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나 봐. 우리 엄마가 깨기 전에 빨리 청소하자.
2: 그래.

0: 쉬었다. 아차차차. 이제 엄마도 피곤해 하시지 않겠지?
1: 야,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2: 나도.
3: 아,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어? 아가들이 여기서 왜 자고 있는 거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가들이 다 치운 거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잘 자렴.
0: 공불리기 대장 마지.
4: 아깝다. 다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1: 간다.
2: 괜찮아, 마지요.
1: 금방 가서 곧 가져올게. 참, 동생들은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는 거야? 여기 있다.
5: 괜찮나? 진흙 구슬을 굴리는 중이었는데 이거 미안하게 됐군.
1: 아니에요. 그런데 새똥구리 아저씨, 새똥 구슬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5: 하하, 그거야 이 쇳덩구리한텐 어려운 일이 아니지. 허허, 이렇게 구슬에 진흙을 묻히면서 굴리면 허허, 금방 커.

0: 떨어지지?
1: 아, 그럼 혹시 제 공도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0: 어허, 공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1: 네, 동생들이랑 공 굴리기 놀이를 했는데 저만 잘 못했거든요. 공이 커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0: 그런 일이 있었구만. 걱정 말라고, 이 쇳덩굴이 아저씨가 엄청나게 큰 공을 만들어 줄 테니.
1: 예, 고맙습니다.
0: 먼저 공에 진흙을 잔뜩 바르는 거야. 공이 찐득찐득해져서 진흙이 잘 달라붙게.
1: 이렇게요.
0: 좋았어. 이제 공을 언덕 아래로 굴려.
1: 네.
0: 어서 공을 따라가자.
1: 공이 엄청 커졌잖아.
0: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쇳덩굴이가 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어때, 마음에 드나?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블록도 다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쇳덩굴이 아저씨.
0: 뭘 이 정도 가지고 어디 한번 굴려보라고?
1: 네. 너무 무거워요.
0: 너무 무겁다고? 내가 도와주지. 자, 이렇게. 이럴 수가.
1: 쇳덩굴이 아저씨.
0: 기다려, 이 쇳덩굴이가 보여주지.
2: 그런데 마주 오빠는 왜 안 오는 거지?
3: 그러게, 아직 공을 못 찾았나?
0: 단을 비켜!
2: 마리아!
3: 마주 오빠! 괜찮아? 이것 좀 봐. 마지 형이 블록을 다 쓰러뜨렸어. 우와, 정말이네.
4: 대단한데, 마지 형.
1: 야하, 내가 해냈다.
0: 직접 공이 돼서 굴러가다니. 마지야말로 최고의 공 굴리기 대장인걸.
3: 맞아. 쇳덩굴이 아저씨, 저도 커다란 공 만들어주세요. 저도요.
4: 저도요.
0: 그럼 우리 다 같이 커다란 공을 만들어볼까?

0: 됐구나.
1: 이렇게 우리가 만든 로켓을 타고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2: 맞아.
1: 찾았다. 잡았다. 드디어 다리. 났다.
3: 공주야.
4: 당장 내 동생 내려줘.
1: 난 다리 아니라 꽁지야.
5: 미안. 다리 아니었구나. 발을 따려다가 그만.
2: 발을 딴다고?
4: 발을 따서 공놀이 하려고.

0: 자리를 딸 수 있어요?
1: 글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
2: 자, 그럼 달 따러 출발!

0: 아들 발까지! 이야! 야! 가라 기다려 내가 간다!
1: 어머나 달님이 아니라 아가들이 잡혔네.
2: 나를 어떻게 따지?
3: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0: 달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4: 아, 우리에겐 로켓이 있잖아.
0: 아, 맞아. 그걸 타면 되겠다.
4: 로켓.
5: 영차, 영차, 영차.
0: 이런 멋진 로켓을 만들다니. 너희들 정말 대단해.
4: 이걸 타면 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5: 영자, 영자.
0: 어서 출발하자.
1: 어, 잠깐. 달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이걸 써야지. 그럼 달로켓 출발합니다. 자.

0: 금이야, 다들 준비됐지?
1: 가이자마라! 엄마!
2: 자, 종이 로켓 달까지 날아갑니다. 모두 꽉 잡으세요.

0: 달나라 여행 어땠어?
1: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2: 아차, 결국 발은 따지 못했네.
3: 맞아.
2: 좋은 생각이 났어.
4: 발 잡았다.
0: 어머, 우리 잠자리채 안에 달님이 쏙 들어왔구나.
1: 나도

0: 아직 멀었어요. 눈 뜨면 안 돼.
1: 다 됐다. 보물 어디 어디 있을까요?
0: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지. 여기 있나?

0: 인형이잖아.
1: 백콘 키리.
2: 질 수 없지.
3: 뭘 그렇게 찾아?
0: 와, 깜짝이야.
3: 놀라긴.
2: 대왕 도토리라도 감춰놓은 거야?
3: 아니야, 보물을 찾는 거야.
0: 보물? 나도 보물 찾을래. 내가 먼저 찾을 거야.
3: 보물?
0: 여기 있나? 보물!
3: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찾았다! 보물!
3: 야!
2: 힘을 합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
3: 우리가 어떻게?
2: 하나 둘.
3: 오, 이거 괜찮은데?
2: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3: 하나 둘.
0: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4: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0: 엄마! 우리도 보물 찾았어요!
3: 드디어 떨어졌네?
4: 괜찮니? 끈끈이 주걱 때문에 고생했구나.
5: 끈끈이 주걱이요?
4: 그래, 이게 바로 끈끈이 주걱이란다. 잎사귀 끝에서 끈적끈적한 풀이 나와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5: 우와, 그렇구나.
0: 신기해요.
1: 세찌영아, 근데 무슨 봄을 찾았어?
4: 우와, 고기다.
3: 내 보물.
2: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보물이지.
3: 일인데.
4: 둘이 같이 찾은 거니까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볼까? 자,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뭐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합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 4대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노래하러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다 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